0: 차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빛은 이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잠을 잘 때는 움직임이 없고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느려지는데요. 만약 물고기에게 수면을 박탈하면 이들은 다음날 밤에 더 오래 자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합니다. Alright, so tucking someone away.
1: Yeah, when you tuck away something, TUCK, you're putting something in a safe, hidden, convenient place, out of sight, right? I like to think of a football player or a rugby player, I guess you could say, that's running with the ball. You're supposed to tuck the ball away so that other people can't steal it from you.
0: 자, tuck something away. 이거는 안전한 곳에 뭔가 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just tucking and tucking away then?
1: I think if you just tuck something, that means it's just hiding it, but I think the away gives it more emphasis that you're hiding it secretly so that nobody else can find it.
0: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그 축구 공을 안고 있는 거는 tucking the ball이라고 할 텐데요. ball 맞나요?
1: It's a ball.
0: ball 맞아요.
1: Yes, it's a football,
0: 네.
1: rugby
0: I
1: ball.
0: wasn't sure what it was called. 그런데 이제 tuck away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는 겁니다. 어딘가에다. 이제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하고 그것을 이제 두고 내가 가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away가 그런 느낌을 추가하는데 물건에다가만 쓰는 게 아니라 you can tuck some valuables away in the drawer 서랍 안에다가 보관할 수 있죠. 뭐 소중한 뭐 귀중품들. But you can tuck a child not away but in tuck a child in to bed.
1: Into bed, yes. That's when we use tuck, right? But that's a different phrasal verb, right? To
0: 그래요.
1: tuck in and to tuck away. Another tuck away I just thought of is think of a cabin in tucked away in the deep mountains, right? That's very isolated, away from everything else.
0: 그래요. 굉장히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에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게 뭐 남들이 잘 모르는 여행지가 될 수도 있고요.
1: 오지,
0: 오지의 느낌도 있죠. 이제 단순히 오지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무언가, 뭐 경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That is tucked away deep in the forest, or tucked away in the countryside. 이럴 때는 이제 나와 멀리 있는 느낌이라서 away가 붙고요. Tuck는 아주 잘 보관이 된 느낌.
1: Yeah, so sometimes it might be hard to find too, as well.
0: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곳, 또 tucked awa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Going back to the article, it's talking about fish that sleep. So they can be tucked away in coral, or maybe they're tucked away in an aquatic cave. 어딘가에 숨어서 어두운 곳에 가서 이 물고기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군요. And they are like human beings, diurnal.
1: Yes, so that means they are active during the day, much like you and I. The opposite would be nocturnal, right?
0: Like an
1: So,
0: owl.
1: like an owl or a bat, anything
0: Yes.
1: that's hunts during at night. So diurnal, DIURNAL.
0: 야행성이 nocturnal이고요. 주행성은 diurnal이 되겠습니다. And some people choose to be nocturnal.
1: My wife. Yeah,
0: Although,
1: she goes to bed very
0: I
1: late.
0: see. Is she still asleep right now?
1: She might be. No, she's probably up and about.
0: Well, she's not nocturnal. Come on. 자, 그 다음에 stimuli라는 거는 stimulus의 복수형입니다. 이렇게 라틴어를 원으로 하는 단어들 중에 복수 형태가 오히려 S나 이런 게안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phenomenon의 복수 형태는 phenomena, 또 criterion의 복수 형태는 criteria.
1: Other
0: 또뭐 이런 경우 있죠.
1: US, like focus, plural would be foci.
0: Really?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맞습니다.
1: I think so,
0: 네네. 잘 쓰지 않는 단어여서 저도
1: In
0: 순간적으로
1: science, ever since biology class,
0: 그래요. 그래요. 자, 그다음에는 make up for something.
1: Yeah, this one's a good one. To make up for something means you're compensating for something that something bad may have happened, so you're trying to turn that into a good thing. Compensating.
0: 보상하다. 보전하다. To make up for lost time, lost sleep. To make up for something.
1: Yeah, you might ask your professor, right? Professor, I missed the test. Can I take a makeup test? You would say, right?
0: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보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본 시험은 보지 못했지만 이제 추가로 좀 시험을 볼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or a makeup lesson.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수업을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선생님이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충 수업으로 할수 있겠죠.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Now, a new study released this month in Nature Communications shows just how much fish sleep really does resemble our own. By tracking eye movements of zebrafish,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identify four different substates of sleep, akin to the stages of sleep that scientists have described in humans. There's complexity to their sleep structure, said Jennifer Mengbo Lee, a co-author of the study and a neuroscientist at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in Germany.
0: 이번 달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서 물고기의 수면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수면과 얼마나 비슷한지가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제브라피쉬의 안구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수면 하위 상태, 즉 과학자들이 인간에게 규명한 수면의 단계들과 매우 비슷한 형태를 확인했는데요.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독일 막스 플랑크 생물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의 신경과학자인 맹보 리 씨는 물고기의 수면 구조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Right. So we have different substates of sleep. So the big state is to be asleep.
1: Yes.
0: And then you have some substates.
1: Yeah. Whenever you see this prefix sub, S-U-B, it's usually dividing something into different categories, maybe.
0: Yeah.
1: So if you look at a contract or a law book, you might see a law, or what would you call
0: clause.
1: It? A clause, thank you.
0: Yeah.
1: And then you see smaller sub-clauses, right?
0: 그렇죠. 법에 뭐 계약서나 이런 것에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 그 하위 조항이 또 있겠죠.
1: Yes.
0: 그래서 그 하위 뭔가라고 할 때 sub를 많이 씁니다. 아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뭐 subway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다니는 길 아래 있다. 그래서
1: yeah.
0: 지하라는 뜻이잖아요. 뭐 원래는 이제 뭐 지하철이지만.
1: Yeah. 네. A submarine 네. means a vessel that is under
0: 그래요.
1: the marine, the water.
0: 맞습니다.
1: Yeah.
0: 그래서 잠수함도 marine이라는 것은 해양이라는 뜻이 원래 있는데 submarine이니까 물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잠수함이 된 거고 아까 얘기한 subway도 원래 단어는 그냥 길 아래에 있는 것.
1: Yeah.
0: 그게 이제 지하철이 된 거죠.
1: Right. So scientists know that there are four stages, or if you have sleep, they've divided it into four different stages.
0: Right? 맞아요. 그래서 큰 state, 상태는 잠이고요. 그 잠이라는 상태 아래 하위 단계 네 개가 있대요. There are four substates of sleep. And they are akin to the stages of sleep that we have.
1: Yeah. So apparently fish sleep states are akin to, meaning very similar or closely related to, right? You see the word kin, kin would mean family or relatives, right?
0: 맞아요. 자, kin, kin이요.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kin to라는 단어, 그래서 akin은 한 단어, akin인데요. akin to 그러면은 무엇과 유사하다. 왜냐면 우리 친족들은 다 사실 우리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1: Yeah.
0: 네, 다 뭐 가족이니까. 그런 것처럼 akin to가 어원은 그렇다는 거죠. 의미상으로는 이게 친족이나 뭐 친척이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원은 그렇고
1: yeah.
0: 여기서 말하는 the substates of sleep for fish are akin to the stages we have
1: yeah.
0: for sleep as well. They're
1: exactly.
0: very similar.
1: Right.
0: 이 얘기를
1: so,
0: 하는 겁니다.
1: Right. Like.
0: Like.
1: Yes.
0: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될 텐데 like 대신에 조금 더 멋스럽게 akin to. 자, 그렇다면은 연구 속에서 관찰된 이 물고기의 수면 4단계, 이 4개의 단계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1: Three of the four substates happen at night, lasting a total of 10 hours. The first and deepest is characterized by a stone-cold stare. As the waking hours near, a second, lighter substate sets in. The zebrafish's eyes twitch, sideways in the same direction, before moving slowly back to center. in the third substate entered as morning.

0: approaches, both eyes turn to the same side and stay there. During the fourth and final substate, which takes place in brief bursts during the day, the zebrafish's eyes move back and forth, as if sweeping the surroundings for potential risks. But the eyes can be deceiving. These 5 to 10 minute naps are deep enough that much of the brain activity is suppressed, and the zebrafish are hard to wake up.
1: 네 가지의 하위 상태 중에서 세 가지는 밤에 발생합니다. 총 10시간 동안 지속되고요. 이 중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상태는 얼어붙은 미동도 없는 시선이 특징입니다. 깰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다 가벼운 하위 상태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제브라피쉬의 눈동자는 움찔거리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옆쪽으로 움직이다가 천천히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또 아침이 되면서 접어드는 세 번째 하위 상태에서는 양쪽 눈이 같은 쪽을 향한 채 그 상태를 유지하고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 단계에서는 낮 동안 짧은 순간마다 잠깐씩 나타나는데 제브라피쉬의 눈이 마치 주변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훑어보듯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의 움직임만 보고 깨어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는 이 낮잠은 뇌 활동의 상당 부분이 억제될 만큼 깊어서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Alright, so the first phase is when the zebrafish have a stone-cold stare.
0: Yeah, I like how they described it like this, meaning if you're stone-cold, and if a stare is stone-cold, that means it's completely lack of any emotion, no sympathy, there's no warmth in the stare, right?
1: 굉장히 이제 차가운 느낌, 뭐랄까요, 굉장히 좀 냉정하고 냉혈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정말 미동도 없이 무섭게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0: Yeah.
1: 요거를 이제 stone col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0: Right. We use stone cold as an adjective, right? Usually just totally, right? And it's described something very cold, like there's a pro wrestler. I don't know if you know Stone Cold Steve Austin.
1: No.
0: No, you don't watch pro wrestling, Sue? I thought you would. No. But his character, his name was Stone Cold Steve Austin, meaning he's a very cold, hard, you know, unfeeling and ruthless person, right?
1: 좀 냉정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는데 그냥 냉정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얼음 인간 이런 느낌으로
0: yes.
1: 사람한테 쓸 수 있죠.
0: Right.
1: 그냥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좀 냉담한 이 냉철이랑은 또 다릅니다.
0: Yeah.
1: 그래서 네, 굉장히 차가운 느낌.
0: Yeah, it's for emphasis too, because you can use it literally too. My coffee was stone cold by the time I got home.
1: 얼마나 오랫동안 커피를 안 마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뜨거웠던 커피가 완전히 차가운 커피가 됐어. 그럴 때 쓸 수 있겠네요. 자, twitching은 실룩거리는 건데요. 눈이 이렇게 경련 일으키듯이 twitching하는 단계가 있었죠. 그게 was it the second stage? I don't remember the twitching. 그래요.
0: Yeah.
1: Second stage에서 twitching을 살짝 했었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갔을 때 이게 좀 낮잠 자는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This takes place 일어납니다. In brief bursts.
0: Yes. So a burst. Think of a bubble that bursts. It's very short and very abrupt. Right, so that means the sleep is not continuous, right? It happens in short, intermittent sort of episodes.
1: 짧게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in brief burst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짧게 끊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낮잠, 낮잠을 자는데 이렇게 이게 낮잠 패턴이 일어났다가 말았다가 하나 봐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
0: Yep.
1: 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물고기도 우리 인간처럼 여러 단계로 나뉘는 구조의 그 수면을 취한다라는 최신 연구 결과 내용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0: Prober contends that the zebrafish brain, though smaller and simpler than a human brain, can still help identify the most essential mechanisms associated with sleep. His lab has found that many of the genes, neurons, and drugs that regulate sleep in humans and other mammals have similar effects in fish.
1: 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생물학자인 프로버 교수는 제브라피쉬의 뇌가 인간의 뇌보다

0: fact, right?
1: 이런 연구가 나올 때는요, 이렇게 주장된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죠. This study suggests, this study contends. 다 비슷한데요. 이제 사람, 이렇게 주장하다. So the professor contends, blah, blah, blah.
0: Yeah, you can simply say says, right?
1: Yeah,
0: The
1: yeah.
0: professor says contends is a little stronger, but English has a million synonyms for to say, I think. But in this case, contends has that sort of convincing, persuading sort of meaning to it.
1: 그래서 contender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합을 치르는 사람, 경쟁을 하는 뭐 시합에 나간 그런 경쟁자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contend라는 동사가 그래서 이제 그 다투다의 의미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단락 가볼게요.
0: Michael Heithaus, a marine ecologist at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who was not involved in the study, said it's thrilling that scientists have begun teasing these different sleep states apart and trying to understand their purpose. While we know that all animals sleep for a large portion of their lives, the reasons and the mechanisms that regulate sleep are not well understood. It's like a lot of things in biology. The more we look under the hood, the more complex it is, Heithaus said.
1: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의견을 제시한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해양생태학자 하이트스 박사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다양한 수면 상태를 구분해내고 그 각각의 목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점이 아주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동물이 생애의 상당 부분을 잠으로 보낸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이 수면을 조절하는 이유와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이트스 박사의 말인데요. 생물학의 많은 것들이 다 그렇듯이 이 역시 내부를 들여다볼수록 더 복잡해지는 경우입니다. So he says that it's very exciting that scientists have begun teasing these different sleep substates of fish.
0: Apart,
1: Apart, sorry,
0: right?
1: yes.
0: So when you tease apart something, you hear this a lot in research or in when there's a problem and you're trying to solve a problem because the problem is very complex and you need to sort of untangle all these threads to come up with some sort of solution. So when you're carefully separating or analyzing something, you say you're teasing it apart.
1: That's right. T-E-A-S-E, tease apart. 조심스럽게 분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0: Yeah, breaking down something, right?
1: Exactly. 그래서 지금 이네개 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물고기의 수면 패턴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누고 분석하고 연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What about the expression looking under the hood?
0: Yeah, under the hood, meaning it's the internal workings of something, the hidden mechanisms of something to describe how it functions. So on the surface, on the outside, you might not see it. But if you look closer, if you examine it closer, or you look under the hood, like a car, because this is where the expression comes from, right? The hood of the car, I think in Konglish it's bonnet.
1: Yes.
0: Right. If you
1: Which
0: look
1: is
0: under the
1: English,
0: hood,
1: yeah.
0: you see the workings of the car and what makes it move.
1: What do you call the back of the car?
0: The rear?
1: No, that thing that you
0: Oh, the
1: lift.
0: trunk.
1: The trunk,
0: Oh,
1: yes.
0: yes.
1: 그래요.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는 차의 앞부분 여는 거, 그 후드라고 하고 뒷부분 여는 거, 트렁크라고 하죠. 영국에서는 앞부분을 보네트라고 하고,
0: Oh, does it come from the UK?
1: 네,
0: So it's not
1: 뒷부분은
0: Konglish.
1: 네,
0: 아.
1: 뒷부분은 부트라고 하거든요.
0: The boot.
1: 근데 우리는 영국식 영어로 그 앞부분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식 영어로 뒷부분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콩글리시에서는. 그래서 차 앞부분을 보통 이제 보넷?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0: Yeah.
1: 뒤에는 트렁크 이렇게 말하잖아요.
0: Okay.
1: 그죠?
0: So I stand corrected. Bonnet is not Konglish.
1: No, no, no.
0: It's British English.
1: 그렇죠.
0: 아.
1: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차용을 한 표현인데,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0: 아,
1: 네,
0: 오케이.
1: bonnet라고 해요.
0: Okay. Then what do you call the thing that you wear?
1: Bonnet.
0: That's also a bonnet. Okay.
1: Hood도
0: There you go.
1: 마찬가지잖아요.
0: Hood.
1: 미국,
0: Oh, that's right. A hood, like
1: hood
0: a
1: is
0: hood
1: also
0: sweatshirt.
1: like
0: Okay.
1: a hat. Yeah.
0: There you go.
1: Not a hat, but the thing on your
0: Yeah,
1: sweatshirt.
0: sure.
1: 후디.
0: There you go.
1: 그냥 이게 뭐 개념은 다 비슷한 겁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후드나 영국에서 말하는 bonnet나 다 머리에다가 덮는 거잖아요. 차의 머리 앞부분. 그다음에 트렁크. 이그 반바지 같은 거죠.

0: 잖아요.
1: Yes.
0: 뭐, 네.
1: Like
0: 그래서
1: swimming trunks. Yeah.
0: 그리고 부트는 저 신발이고 후리는
1: Yeah.
0: 사람 몸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차의 뒤쪽을 아래쪽이라고 보는 거죠.
1: You know what a boot is in the US
0: What?
1: on a car? It's when if you don't pay your parking fines or if you're they attach something onto your tire
0: Mm-hmm.
1: so that you can't operate your car. That's called a
0: Oh,
1: boot.
0: really?
1: Yeah.
0: Oh, it's different
1: Yeah,
0: then.
1: if
0: Oh
1: you
0: my
1: get one of those,
0: goodness.
1: you have to pay your parking you have to pay your parking fines. If you don't, they'll attach one of those things on until you do.
0: Oh, 주차나 그러니까 불법 주차 이런 거 했을 때차못 움직이게 클램프 걸어 놓는 거.
1: Yes.
0: 그거를 미국에서는 부트라고
1: It's called a
0: 하는군요.
1: boot, yes.
0: 와,
1: So a car boot, that's
0: 그렇구나.
1: something
0: 네,
1: different.
0: 몰랐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다시 돌아와서 The more we look under the hood, the more complex it is.
1: Yeah, so the more you look at the inner workings
0: Mm-hmm.
1: of how fish sleep, it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or more complex, complicated.
0: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도 우리가 이제 후드 열어서 그 본네트 열어가지고 안에 보면은 뭐 복잡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가 더 들여보면 들여볼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한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고기의 수면도 그렇고 어떤 연구 분야든 그렇죠. 이제 면밀히 들여보다 보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몰랐던 더 많은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1: It's like women. Women. The more you look under the hood, the more complex women are. I will never understand women.
0: Okay, 알겠습니다. Let's listen to Mariah Carey, Love Takes Time.

0: script and I can do it.
1: Yes. Not necessarily well.
0: Yes, and give me a manuscript and I cannot play it.
1: Okay. Well, manuscript would be for a book, wouldn't
0: but
1: it?
0: But you can also use it for music as
1: oh,
0: well.
1: Okay.
0: Mm. Musical scores, musical manuscripts. 자, 그러니까 이제 음악에서 악보를 바로 받자마자 처음 보는 악본데 그것을 연주할 수 있을 때 이것을 sight reading을 잘한다라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첼로 연주하면서 시험을 볼 때 준비한 곡을 연주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또 한 포션은 sight reading 포션이 항상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즉석에서 처음 보는 악보를 연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하우츠가 Is anybody like an amazing sight reader? 라고 했어요. 뭐, like는 여기서 그냥 뭐 크게 의미가 없는 단어인데 혹시 여기 이렇게 악보 처음 보는데도 뭐 기가 막히게 연주 잘한다 뭐 이런 분 계시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1: 네.
0: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Somebody needed to step in.
1: Do you want me to explain this?
0: Could you? Would you step in
1: PD
0: and tell
1: us? Is Karen outside? Jason?
0: Can,
1: Ray?
0: Can somebody,
1: Shane?
0: No, our PD name could step in.
1: Can you do it? Because it's Jack Adam. No? Nobody?
0: No.
1: I'm going to have to do it by myself.
0: Paul, you have to step in.
1: Oh, no. If someone steps in, that means they have to become involved. They have to sort out whatever it is. So we use it where a situation needs help, or if there's a fight or an argument, someone might step in to stop it.
0: Right.
1: The point is, you were not involved, and now you're coming in. You're either being asked to come in, or you come in of your own volition to fix the problem or to solve the issue, whatever it is.
0: 돕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이 상황에 개입돼 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든 돕기 위해서든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you step in.
1: Yes, and for this kind of task, we could also use step up.
0: Oh, yes.
1: Can you step up to the challenge?
0: In
1: Are you able to do
0: case.
1: It? In this case. Not in every case of step in, but when you have a difficult thing ahead,
0: yep.
1: And it's going to be a challenge, and you're brave enough, then you can step up.
0: 맞아요. 이런 이제 도전 같은 것에는 이제 단순히 돕기 위해서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도전이니까 도전하다 의미의 step up도 쓸 수가 있겠죠.
1: Yeah, you finish talking. Do you want me to step in with the next paragraph?
0: Yes, please.
1: The request to perform with a professional orchestra with no preparation was nothing short of daunting. And in this case, Nasser had to flip his own pages, working his way through the show with new challenges waiting at every turn. It was the musical equivalent of the question, Is there a doctor in the house? Nasser said. As a clutch of hands went up at Hurwitz's request, Scarlett Pierce, the friend with whom Nasser was attending the performance, took charge. I was kind of a maniac, she said in a phone interview Tuesday, adding that she shouted into the 2,000-person crowd that Nasser was the man for the job. He was just like, I don't know, maybe, Pierce said as her friend tentatively raised his hand. I grabbed his hand and put it in the air for him. I don't think he was very happy with me at the start, Pierce 21 said, but she told her friend, you'll thank me in 10 minutes.
0: 준비할 시간도 전혀 없이 전문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라는 거는 그야말로 벅찬 요청이죠. 게다가 이번 경우에는 스털링이 직접 악보를 넘기면서 매 순간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는 공연을 소화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스털링은 이에 대해서 마치 이게 여기 혹시 의사 계세요? 라는 그런 상황의 음악 버전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작곡가 허위츠의 요청에 몇몇 손이 올라왔는데요. 스털링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그의 친구 스칼렛트가 나서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역시 21살인 스칼렛트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때 당시에 약간 이제 광기 어린 상태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 2,000명의 관중을 향해서 이 스털링이 이 일을 해낼 적임자라고 소리쳤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렛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털링은 하는 식으로 주저하면서 슬그머니 손을 들기는 했는데 제가 그의 손을 휙 잡아서 대신 들어 올렸죠. 그런 나를 스털링이 처음에는 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 친구 스털링을 향해서 말했죠. 10분 뒤면은 나한테 고마워할걸? And she was right.
1: Fortunately,
0: she was

0: I mean, I can see another situation where maybe NASA wasn't prepared and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it. It could have been embarrassing.
1: That would have been a very different scenario and a different news story.
0: Not everyone can step in, Sue.
1: Exactly. 자, 표현 보겠습니다. To be nothing short of something?
0: Yes, in this case, doing this, you know, with no preparation was nothing short of daunting. We don't actually need nothing short of. We could just say it was daunting. Mm. Nothing short of means it was equal to, the same as. It's a way of just emphasizing how much of whatever the thing is. In this case, really daunting. So it might be nothing short of frightening, nothing short of amazing, nothing short of brilliant. Whatever it is, you're just emphasizing how much of that thing, this feeling or whatever it is may be.
1: Mm. Daunting, D-A-U-N-T-I-N-G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벅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this was daunting
0: yes.
1: 해도 되지만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it was nothing short of daunting. 이런 어려운 벅찬 상황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네.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갑자기 처음 보는 악보를 이 많은 관중 앞에서 라이브로 공연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도 쉽지 않을 텐데 자진해서 사실은 약간 옆에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바람에 본인은 쭈뼛쭈뼛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무대 위에 올라간 스털링입니다. And what about tentatively?
0: So this is a word and we use it in English. And it was used somewhere here, I think. Yeah, as her friend tentatively raised
1: his hand. Why are you talking so tentatively?
0: Well, I don't want to make a mistake, and I'm waiting for Karen or Shane or Jason or Ray to come in. If we do something tentatively, we don't do it confidently.
1: Uh-huh.
0: We do it without confidence. We're unsure. We're nervous. We're embarrassed, perhaps. Whatever the reason, whatever the emotion, we're not doing it 100%. We're doing it at about 10 or 20%.
1: 망설이면서 방금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요. 자신감 없이. 그래서 스털링 원래는 손을 이렇게 자신감 없이 들었는데 옆에 스칼렛 이 친구가 잘했네요. 손을 번쩍 잡아가지고 들었어요. 예요, 예, 잘해요. 이러면서 소리쳤답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갑자기 아파서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한 연주자를 대신해서 즉석에서 무대에 올라 멋진 공연을 펼쳐 보인 한 청년 관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바로 스털링 나사예요. 무대 위로 올라오고 낙점을 받은 이 청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0: After some encouragement, NASA got up from his chair and went toward the stage where Hurwitz and the orchestra were waiting to applause from the audience. I just tried not to fall down the stairs, NASA said. Once he got to the stage, Hurwitz asked him for his name and handed him off to the keyboard technician who gave him the briefest of rundowns. Half a minute later, it was showtime. I was pretty nervous, NASA said in a phone interview, but about 10 minutes into his performance, NASA said he found his groove and started appreciating the moment. When else are you going to have this opportunity? You just have to go for it. The performance included a solo on the keyboard during the song Start a Fire, which is sung and performed by John Legend in the film. NASA improvised and received loud cheers from the audience.
1: 주변의 격려를 받은 스털링은 의자에서 일어나 관객들의 박수 속에 지휘자 허위츠와 오케스트라가 기다리고 있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계단에서 넘어지지만 말자였다고 합니다. 일단 무대에 오르자 허위츠는 그의 이름을 물었고 건반 기술자에게 그를 안내했고 기술자는 아주 간략하게 연주 순서를 설명해줬습니다. 채 1분도 안 되는 한 30초 정도 후에 바로 2부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스털링은 당시 이제 시작할 때 굉장히 긴장했었다라고 하면서도 공연이 시작된 지 한 10분쯤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그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그냥 해보는 수밖에 라고 했습니다. 공연에는 영화에서 존 레전드가 노래하고 연주하는 Start a Fire 중 키보드 솔로 파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스털링은 여기서 무려 즉흥 연주까지 선보이면서 관객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Wow, he was on fire.
0: Not literally.
1: Start a fire.
0: yes. yes. He did very

0: opponent means even if they lose, they don't lose badly. They still play a good game.
1: 자, hold your own.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잘 해낸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뭘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랄까요? 주변에서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또 잘 해내는 게 될 수 있고 지금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다 프로페셔널 뮤지션이에요. 본인은 대학생이고 음악 전공자도 아니에요.
0: 네.
1: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잘 해냈잖아요. 이게 he held his own입니다.
0: Yeah, he did his best and he wasn't phased or upset. He was able to keep his calm. He was able to keep his composure. Yep. He did a good job.
1: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즉흥 노래를 시켰을 때는 제가 좀 잘하지 못했거든요. I did not hold my own.
0: No, definitely not.
1: 그렇습니다.
0: Come on, Sue. Hold your own. You can do it.
1: 자, 이렇게 기사 다 살펴봤고 스털링의 코트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When else are you going to have this opportunity? You just have to go for it.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Our final song is GTR, When the Heart Rules the Mind. Have a great one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84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가브리엘 포레는 생상스, 프랑크와 함께 19세기 말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포레가 활동을 시작하던 무렵 프랑스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후 상처를 딛고 문화적 자존감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예술 전반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자국의 음악을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은 1871년 국민음악협회 설립을 이어졌고 포레도 그 중심에서 활동했습니다. 훗날 그는 파리음악원의 교수와 원장을 지내며 라벨이나 나디아 블랑제 같은 후대 음악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첫 곡은 포레가 1876년에 완성해 국민음악협회 연주회에서 초연한 작품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은 13중 2악장 안단테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장이브 티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4A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으로 13중 2악장 안단테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장이브 티보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그가 1884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드비히 홀베르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쓴 곡입니다. 홀베르그는 작가이자 철학자, 역사가로 북유럽 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인데요. 그리그는 그가 살았던 18세기 분위기를 되살리듯 바로크 시대의 춘공 양식을 빌려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곡은 전주곡을 시작으로 사라방드, 가버투와 뮤제트, 아리아, 리고동까지 모두 다섯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춘곡 리듬 위에 그리그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귀 기울여 보시죠. 그리그 홀베르그 모음곡 작품으로 40번 전곡을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그 홀베르그 모음곡 작품으로 40번 전곡을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예테버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입니다.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메시앙이 모차르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극찬했던 곡인데요.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밝은 분위기 속에 목관악기를 다채롭게 사용해 음악에 생기를 불어넣은 점이 돋보입니다. 오늘은 장조와 단조의 화음이 아름답게 대비되는 2악장 안단테와 악기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 이어지는 3악장 알레그레토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조 쾌에모노 453중 2악장과 3악장을 표트르 안드르제프스키의 피아노와 스코틀랜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조 K 모너 453중 2악장과 3악장을 표트르 안드르 제프스키의 피아노 스코틀랜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스메타나 축전 교향곡 2장조 작품으로 6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페트르 포페카가 지휘하는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 연주입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6월 13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멘델스존의 가곡 아우퍼 플루게른 데스 게상에스 노래의 날개 위에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커의 음성과 볼프강 자발리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노래의 날개에 실어 멀고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 이 낭만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가곡이었는데요. 멘델스존이 1834년 독일 시인 하인리시 하이네시의 곡을 붙여 완성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반주와 유려한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사랑의 설렘을 전해주는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헨델 작품으로 351입니다. 서곡과 불의 평화, 라르고 알라 시칠리아나, 환희, 알레그로, 그리고 미니에트까지 전곡을 들어볼까요?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헨델 작품으로 351 전곡을 트레버 피노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이 작품은 라마이노프가 미국 연주 여행을 위해 쓴 곡으로 1909년에 완성되었고 같은 해 뉴욕에서 자신의 피아노 연주로 초연됐습니다. 오늘 들으실 1악장 알레그로 마논 딴토는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라는 뜻을 가진 악장인데요. 피아노가 첫 주제를 꺼내며 시작되고 이 선율은 점차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지면서 장대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으로 30중 1악장 알레그로 마논 딴토 호르헤 볼레트의 피아노와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치곡 3번 디단조 작품으로 30종 1악장을 호르에 볼레티의 피아노와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메르가단테 플루트 4중주 1번 G장조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오 카보타의 플루트 마리오 호세네 바이올린 마르타 표트스카의 비올라 아틀리아 키오코 체르니토니 첼로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메르카단테 플루트 사중주 1번 G장 조종 1악장을 마리오 카바타의 플루트, 마리오 호센의 바이올린, 마르타 페토스카의 비올라, 아틸리아 키오코 체르니 토니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차이콥스키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로즈 아다지오 미하일 플레트뇨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2: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1: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2: Exactly.
1: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2: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2: Join us every day.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0: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정 사진을 찍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각자 좋아하는 옷을 준비해 오셔요. 평생 일 근처에 머물고 지금도 딸의 가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젊고 건강한 시절을 남겨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또에서 씩씩하게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월을 눈치채기 어렵다가도 휴무일에 여러 병원을 투어하듯 다니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참 야속했거든요.

최윤선 작가의 책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이진아의 사는 게 니나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파이퍼 프레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최윤선 작가의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일부러 깔아드렸어요. 이 책은 우리 금요일 제철 산문 시간에 김신지 작가가 소개해 준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때 얘기 들으면서도 굉장히 흥미가 많이 솟았는데, 그날 방송 끝나고 나서 신지 작가님하고 제가 같이 퇴근을 하면서

우리 다음에 저그집 가요.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흥미가 생겨서 방송 이후에 읽어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얻었고요. 이 작가에게 좀 반했다고 할까요? 이 작가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 김태윤 님이 얼마 전에 제철 산문에서 소개한 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을, 제가 우린 매일매일 책을 몇 권씩이나 소개를 하니까 다 읽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얼추, 네, 읽고 있습니다. 따라 읽고 있는데, 그때마다, 와, 정말 좋은 책들 이렇게 어떻게 고르셨지? 싶을 정도로 우리 코너지기들에게 감동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뒤늦게 따라 읽으면서 또그 뒤늦은 사랑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책도 그랬는데, 부모님을 가게 직원으로 고용한 그 사장인 거죠. 이 최윤선 작가. 이 작가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우리도 모두 워크숍을 가요. 라고 했더니, 이를테면 지금 작가가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는 분 중에 어머니도 있거든요. 어머니는, 와, 나 워크숍 처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너무 들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사진도 지금 가장 아름다운 지금 한창인 이 시절을 사진으로도 남기고, 영정 사진 준비도 하고 그리고 보디 프로필도 찍고 하면서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용 그 호텔 숙소도 굉장히 큰 금액을 딱 이렇게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워크숍 한복판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 그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와, 나 이렇게도 살수 있는 걸 몰랐어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읽는데 마음 막 너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냥 덩달아 행복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이 세상 구조, 관습 이런 것이 너무나 내 마음에 딱 들어 하는 분들보다는 아, 이런 거좀 아쉬운데, 아, 이건 왜 이렇지? 난 동의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100% 만족되는 세상을 살고 있진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작가처럼 그 범위 안에서도 새로운 길을 자기 손에서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흥미롭게 읽어서 그 워크숍의 기운, 우리 북카페에도 좀 전하고 싶어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남승민님, 반짝 이번 주부터 대학생들의 기말고사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고은고은님의 응원이 있다면 힘낼 수 있겠어요.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승민님, 전에 그 대학 중간고사 기간, 이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해서 제가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기말고사예요? 아, 진짜.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학교에 있지 않은 제가 이렇게 놀랄 정도면 학교에서 지금 중간고사 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야 하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더 정말 너무 억울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응원 갑니다. 아, 대학생분들 이 기말고사 시즌이 지나면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이제 긴 여름이, 여름은 좀 길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8월 꽉 채워서 두달반 정도 잘 운용하실 수 있도록 이 기말고사 얼른 잘 치시고 털어버리시죠. 네, 털어낼 수 있도록 좋은 점수 받으시기를 기원할게요. 힘내세요. 무엇보다도 체력 딸리지 않도록 이 여름에도 체력이 떨어지기 좋으니까 이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오늘도 카페인 분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북카페로 오셔서 어떻게 주말 보내셨는지 또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사연으로 많이 더해 주시죠. 정미조의 7번 곡도 그리고 패티페이지의 체인징 파트너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남미홍님, 반짝 도시락 먹으며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달개비님이시죠? 아, 이름, 그 별명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어떤 거 드실까요? 아,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재님, 와, 제 최애 곡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듣게 되니 평소처럼 아기 기저귀 정리에 젖병 씻는 일상이 잠시 행복해졌습니다. 월요일 시작이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첫곡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진아의 사는 게 니나노. 굉장히 짧고 강렬한 곡이었는데 이곡 들으시면서 이렇게 행복한 우연을 즐기신 거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이거 선택하지 않고 누가 나를 위해서 마치 정말 나를 고려한 것처럼 그렇게 틀어주는 경험. 이것은 라디오에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라디오를 튼다고 해서 늘할수 있는 것도 아니라 진짜 우연히 딱 떨어져야 맞아야 가능한 거니까요. 아, 8355 쓰시는 카페인인 박태현님이시군요. 장마 오기 전 소독 중입니다. 50원, 100원 하면서 유료 문자 이게 떠오르는데 50원, 100원, 500원만큼 자랐어요. 흐린 날씨라서 밭에서 일하기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아 이렇게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보라에 띄울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사진 우리 카페인 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이 지금 잎이 이렇게 와 초록초록하고 거기에 지금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50원, 100원, 500원만큼 자람이라고, 네, 이렇게 지금 글까지, 문구까지 넣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네, 이 너무너무 푸릇푸릇한, 이렇게 근접한 사진은, 이런 초록의 풍경은 진짜 보내주셔야 저희가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사연에 사진 첨부해서 보내주신 마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용재님, 버스에서 라디오로 듣다 보니까 전파 방해로 끊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선 동굴을 설치해서 반디를 단체 손님들이 행복하게 들을 수 있어요. 초대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380번으로 오세요. 화이팅! 라고 하셨습니다. 무선 동굴을 설치해서 반디를 끊김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380번 버스. 지금은 어디를 통과 중이실까요? 아마 지금 사연 보내신 거 보니까 지금은 주행 중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와, 오늘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380번. 우리 북카페 유명한 버스 노선이 몇개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380번 버스. 오늘 눈앞에 보이면, 그냥 우연이라도 한번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거기에서 이 반디 앱, 통해서 우리 EBS 라디오가 흘러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북카페면 더 좋고. 그럼 지금이어야 되는데, 네, 혹시 만나신 분들 있으면 꼭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이타심이란 단어 많이 떠올리시나요? 사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심이란 단어보다 이타심이란 단어를 떠올릴 일은 확실히 더 적습니다. 네, 우리 북카페에서 이번 주한주 동안 이타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인류의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날카롭게 깎아 만든 돌도끼나 토기 혹은 불을 피운 흔적 같은 획기적인 도구의 발명은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한 학생으로부터 문명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는 1만 5천년 전 인간의 대퇴골, 즉 허벅지뼈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도의 문명을 상징하는 웅장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낡고 상처 입은 뼈조각 하나가 어떻게 문명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야생의 척박한 세계에서 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은 곧 확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입은 짐승은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마거릿 미드는 바로 이 흔적 속에 인간이라는 종의 위대한 도약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붓기까지 걸리는 그 지난한 시간 동안 누군가는 다친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켰다는 뜻입니다. 맹수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상처 입은 동료를 지키고 대신 사냥을 해 먹을 것을 챙겨다 주며 그가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안전을 기꺼이 내어주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따뜻한 증거인 셈이죠. 날카로운 무기로 남을 정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약하고 병든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그 이타심과 연대가 바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문명을 탄생시킨 진정한 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숨을 걸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명의 시작을 알렸던 그 부러진 뼈의 흔적처럼 사실 우리 삶을 구원하는 것은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고 다정한 이타심들입니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는 마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다리가 꺾인 친구의 곁에서 기꺼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들, 나침반도 없는 세상에서 타인을 위해 나의 마음 한켠을 떼어주는 그 묵직한 선의들이 모여 오늘날의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셀린 디옹의 더 프레이어 띄워드렸습니다. 이타심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어요. 아, 이 1만 5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발견하는 그 타인을 위한 그 마음의 흔적. 너무너무 울림이 큽니다. 이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푸념을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시간. 이것도,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귀를 열어두는 거잖아요. 이런 것 또한 이타심의 행위라고 봅니다. 아, 1867 쓰시는 카페이님 이타심이라고 하니까 생각나서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다할리아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라에 띄우고 있습니다. 꽃말이 당신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집 다할리아예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면서 보내주시는 카페이님들의 이 꽃사랑, 이 또한 이타심의 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근데 정말. 아, 0688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 아침 비가 와서 러닝 대신 산책을 하니 이렇게 고운 꽃들과 인사했네요. 네, 지금 0688 쓰시는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인사한 꽃들도 지금 보라. 네, 이렇게 지금 방송 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북카페 카페인들과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파 보내봅니다. 하루가 온통 꽃 기쁨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색색의 이 꽃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장 동시에 지금 띄우고 있어요. 무슨 도감 같습니다.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지금 아까 다할리아 사진도 그렇고, 지금 이 산책 중에 만난 꽃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서상민님, 아, 보통은 라디오 앱으로 듣는데, 오늘은 반디 앱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고은 작가님,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함이 카페인이시기도 하지만, 또 출판사 대표님 아니신가 싶습니다. 우리 또 카페인이신 출판사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서상민 대표님, 얼마 전에 여기서 나온 그 책이라는 신화에서 나온 또 썸타는 미술 관 북카페 문장 카페에서도 쫙 깔고 너무 재밌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697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주 투표소에서 카페인 만났어요. 어? 투표소에서 와, 카페인이 카페인을 만나는 이런 장소가 정말 다채로워서 재미납니다. 투표소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만나셨느냐 보면 이름을 말하고 사인하시는 거 보고 투표소 나와서 인사했어요. 근처에 사는 줄도 모르고 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합니다. 이 선거날 투표소에서 마주한 카페이님들의 인연. 아, 이 또한 너무 잊지 못할 인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웃이란 얘기고, 그리고 같은 라디오, 그 단골 카페에 또 카페인이란 얘기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재미난 사연이네요. 빌 위더스의 리논미, 그리고 10cm의 지금 우리 사이는 들으면서 2부로, 2부 아니죠? 네, 소설 북클럽 넘어갈 건데요. 아, 이 보라 화면을 우리 또 카페인 하늘곰님이 이다 만들어주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코너 소개할 때 내보내고 있는데, 여름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 이 센스. 하늘곰님의 보라 화면도 또 소설 북클럽 넘어가면 많이 띄워드릴게요. 구경하시죠. 네, 소설 북클럽에서 뵙겠습니다. 음악 듣고요.

0: 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정은정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재방송 들으면서 북카페 중독돼버렸어요. 오늘 생방송 듣고 싶어서 점심시간 짬내서 보라를 보는 중입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와, 이게 원하던 바잖아요. 그쵸? 중독돼서 네. 또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 청취자, 애청자 이름도 카페인인 거잖아요.
1: 아, 네,
0: 중독되라고. 카페인, 중독성이 있으니까.
1: 중독치고는 네.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 건강한 중독?
0: 중독이 너무 많으니까.
1: 중독이 맞아요. 있는데 그나마 맞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0: 카페인이? 아니면 북카페가? 그쵸,
1: 카페인이.
0: 카페인이. 네. 그렇죠. 네. 북카페는 그나마란 말을 쓰긴 좀.
1: 북카페는 최고로.
0: 맞아요.
1: 더 큰 찬사를 떠올리려고 하다가 네. 실패했습니다. 네.
0: 너무 내부자라서 더 큰 찬사 하기에는.
1: 네, 항마력이 제가 갑자기 네. 앞을 막았네요.
0: 정신줄을 잡으셨죠? 자, 방향숙님은 우리 하늘곰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미지 보시면서 와, 하늘과 바다가 정말 시원한 색이네요. 여름 버전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동민 작가님이 특히 닮았다. 근데 양숙님도 그렇게 지금 주셨습니다.

0: 네, 제가 AI가 그리기 쉬운 얼굴인가 봅니다.
1: 뭔가 사진을 좀 같이 조합해서 만드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네, 제가 이게 특징 없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 핸드폰 같은데 요즘 이모지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네, 그런 거 보면 저런 닮은 이모지들이 있어요.
1: 아, 진짜요? 우리
0: 그리고
1: 북카페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어떤 게
0: 아, 네, 한번 제가
1: 닮았는지. 아,
0: 찾아보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도
1: 그렇게
0: 그
1: 흔하단 말인가?
0: 네, 항상 새학기 되면 어디서 봤는데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저런 닮은 사람이 되게 대한민국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1: 아,
0: 지냈었는데, 네,
1: 그렇군요.
0: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1: 네, 많이 즐겨주세요.
0: 네네네.
1: 이승현님 사연도 볼까요?
0: 네, 보라고 하면 보니 여름휴가 당장 떠나고 싶네요. 네, 바로 이렇게 네,
1: 네.
0: 멀리 가셨네요, 갑자기.
1: 여름휴가를 당장 떠나고 싶다. 사실
0: 그쵸.
1: 이제 6월 초, 지금부터 휴가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0: 네, 지지난주에 바다 한번 갔었는데 33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름인지 해수욕장 개장만 안 했을 뿐 여름과
1: 맞아요.
0: 다르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특히 어떤 바다를 좋아하세요? 도민 작가님은 대한민국에서.
0: 아, 저는
1: 특정 바다.
0: 솔직히 말하면 서해 바다 빼고는 다 좋아하고요.
1: 서해 바다
0: 네,
1: 왜요?
0: 서해 바다는 저에게는 뭐랄까 너무 눈이 부시달까?
1: 너무 눈이
0: 네,
1: 부시다고요?
0: 이게 눈이 너무 하얗게 부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동해 바다나 남해 바다는 조금 파란 느낌이 강하다면 서해 바다는 조금 더 무채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덜 선호하는
1: 네.
0: 편이고 제일 선호하는 건 역시나 동해 바다고,
1: 네.
0: 네, 그 다음 선호하는 거는 남해 바다고요.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영순이는 제주 바다를 제일 좋아합니다.
1: 어우, 제주 바다는 좀
0: 네.
1: 다른 차원의 것인
0: 네,
1: 것 같긴
0: 반칙인 것 같아요.
1: 합니다.
0: 제가 동해 바다 가면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 역시 바다는 동해구나.
1: 아,
0: 남해 바다 가면, 아, 역시 그래도 섬이 많고, 너무 또 이국적인 느낌이 있다.
1: 네.
0: 여기도 좋다라고 하는데, 제주 가면 그런 거다 잊어버리고,
1: 그쵸.
0: 여기가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바다 부심, 카페인분들 좀 보내주시죠. 어떤 바다가 최고입니다. 네, 투표 좀 해볼까요? 승숙 작가님은 특히 어떤 바다 좋아하세요? 특히 애정하는 바다가 있나요?
2: 아유,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전 평소에 바다가 차이가 있나라고
1: 아,
2: 생각을
1: 바다가
2: 했기
1: 차이가 있냐고?
0: 때문에. 엄청난
1: 오,
0: 차이가 있는데요.
1: 바다는 바다다.
2: 평소에 동서남북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바다면 그 자체로 좋다예요? 아니면 딱히 바다에는 큰 감흥이 없다. 바다보다 산이나
2: 후자인 것
1: 계곡파?
2: 같습니다.
1: 아, 큰 감흥이
0: 네.
1: 없다고?
0: 아, 감흥이
1: 왜냐면 제가
0: 없으시군요.
2: 어제도 이런 일이
1: 네.
2: 있었는데,
1: 네.
2: 어제도 저녁에 저희 남편이 아, 바다 보러 가고 싶다 이러는
1: 오.
2: 거예요. 근데 저거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다 보면 뭐해 이랬거든요. 근데
1: 아,
2: 이게 제가
1: 보면 뭐
2: 딴짓을 하면서 그냥 대꾸한
1: 그래,
2: 거라서
1: 보면 뭘 할까요? 바다
2: 바다 보면
1: 보면은.
2: 뭐해 뭐
0: 보면
2: 이랬거든요.
0: 비교도 하고 순위도 정하고 내 맘속에서 월드컵 해도
2: 네.
0: 되잖아요.
2: 근데 저는 그냥 딴짓하면서 보면 뭐해 이렇게 대꾸한 건데
1: 네.
2: 남편이 왜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0: 아, 되게 철학적인 질문과 답을 하셨네요.
2: 그래서
1: 살면
2: 화들짝
1: 뭐 해?
0: 그렇죠. 살면
1: 살면
0: 뭐
1: 뭐
0: 해요?
2: 네, 제가
1: 살면 뭐.
2: 화들짝 놀라가지고.
1: 네.
2: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1: 아,
2: 네, 평소에
1: 그렇죠.
2: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승숙
2: 바다에
0: 작가님에게
2: 대해서.
0: 제가 바다 하나 추천을
1: 우리 바다를
0: 해드리면,
1: 자꾸 이렇게 떠먹여주고
0: 네,
1: 싶죠?
0: 지금 뭔가 너무 파랗고 이런
1: 네.
0: 바다가 좀 그런 이미지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에겐 너무
1: 네.
0: 휴가라든지
1: 네.
0: 휴양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면,
1: 맞아요.
0: 승숙 작가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티르키예에 가면
2: 네.
0: 아마스라라는 곳이 있어요.
2: 티르키예까지 가야
0: 네네.
2: 되나요? 아마스라?
0: 아마스라에
1: 아, 일단
0: 가면
1: 추천 받고 올게요.
0: 거기
1: 아마스라?
0: 되게 작은 이렇게 예쁘고 작은 시골 마을 같은 곳인데
1: 네.
0: 거기 가면 흑해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거든요. 네.
1: 흑해. 아.
0: 흑해를 가면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색깔의 바다기 때문에 근데 전혀
2: 오.
0: 휴양의 느낌은 안 나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바다가
2: 가보고
0: 그렇다고
2: 싶은데요?
0: 뭔가 차분한데 이게 너무 뭐랄까 무섭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좀 포근한 느낌이 좀 드는 바다였거든요.
1: 네.
0: 저한테는
1: 오.
0: 거기 가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2: 꼭
1: 지금 대한민국
2: 가보겠습니다.
1: 바다 다
2: 네.
1: 비슷비슷하다 했더니 이제
0: 그쵸.
1: 흑해
0: 여기
1: 바다를
0: 한번 가보세요.
1: 추천해 주셨어요.
0: 네,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1: 네.
0: 네, 가지 요리 처음 먹었을 때 맛있는 거 먹어야 가지 요리가 맛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시작의 바다를 조금 한번 가보셔서 아 바다가 좋은 곳이구나, 갈 만한 곳이구나.
2: 알겠습니다.
0: 네.
1: 그렇군요.
2: 감성을 좀
1: 네, 일단
2: 키워야겠어요.
1: 좀 적으셨어요,
2: 네,
1: 지금.
2: 적었습니다.
1: 네, 1545 스승 카페님 반짝 저는 홍도,
0: 아,
1: 홍도입니다.
0: 홍도 좋죠.
1: 바위의 모습 원더풀 따봉이죠? 있었고요. 김재희님, 저는 제주도 엄마랑 작년에 가서 함께 바라보기도 하고 산책하며 걸었던 그 바다요. 네, 보는 것만 말고도 이제 산책하며 걸을 수도 있고. 오수미님, 남해. 아기자기 남해요. 그리고 홍은심님, 영덕 블루로드 바닷가 걸을 수 있는 야트막한 산길 추천해 주셨습니다.
0: 네, 네. 오, 산길도 있다는데요. 작가님.
2: 영덕.
0: 네, 바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산도 볼 수 있는.
1: 그 옆에 지금 블루로드 적으셨습니다.
2: 좋습니다.
1: 뭐라도 네. 좀 추천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네. 아무튼 좀채 감탄하지 않는 승숙 아, 네. 작가님이 이 책을 소개할 때만큼은 이렇게 감탄을 네. 아, 감탄을 감탄을 하실 또, 수가.
0: 바다가 별로 좀 시시할 수도 있겠네요. 어. 네, 책의 세계가 워낙 또 넓고 한데. 아,
1: 책의 바다
2: 또 이렇게 포장을 고맙습니다.
1: 그러면 오늘의 책 소개해 주시죠.
2: 네, 네, 오늘은 지난주 강경혜 작가 에 이어서 또 근대 여성 작가인데요. 나혜석 작가입니다. 강경혜 작가님의 선배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한 10여 년 정도의 활동기의 터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세대 작가, 네. 1세대 여성 작가 나혜석 작가의 단편 소설 경희입니다.
1: 야, 진짜 한 문학권 안에서 1세대 작가로 네. 꼽힐 수 있는 게
2: 그렇죠. 강경혜 작가는 2세대 작가.
1: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나혜석 작가의 소설 경희입니다. 이 소설이 수록된 책 우리 카페인 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머리를 경희로 하셔서 이 샵 1045 50원 100원은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이 나혜석 작가의 소설 경희가 수록된 책 책이 정확히 뭐죠? 이게
2: 네, 근대 여성 작가 선입니다. 네,
1: 선물로 드릴게요.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이나나님이 나혜석 작가의 산문 몇 편 읽어봤는데 소설은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기대가 되네요. 각성된 여성으로서 시대를 앞서 살아간 그녀의 소설 어떨지 궁금해요. 이게 시대를 앞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참 멋있어 보이는데.
2: 아, 맞아요.
1: 맨 앞에 앞서 사는 거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2: 아, 나혜석의 실제 삶의 이력도 네. 너무 힘겨웠습니다, 사실.
1: 조금 들어볼까요?
2: 네. 네. 1896년 출생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근대 여성 작가선에 수록된 김명순, 나혜석, 김희력. 이런 세 명의 작가들이 다 동갑내기예요. 오. 1896년생이어서 이 한 해에 태어난 세 여성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고찰하고 그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분투했는지 네. 그 동일한 기록을 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제 나혜석은 소설가 이자 비평가이기도 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서양 화가였어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서 서양화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서양화 한국 최초의 어떤 여성 서양 화가라고 할까요?
1: 네.
2: 그래서 굉장히 유능했고 정말 삶의 어떤 투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려고 했던 의지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비평가이자 여성운동가이기도 네. 했기 때문에 근대 여성해방론의 선구자로 불릴 정도로 이 나혜석 작가가 써낸 여러 편의 평론에 가까운 글들, 에세이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1: 네.
2: 그래서 실제로 이 이혼하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혼 고백서가 사실은 나혜석의 소설보다 훨씬 더 유명할 정도로
1: 맞아요.
2: 나혜석을 세간에 그 이름 석자를 알리는 동시에 또 그 이름 석자에 얼마나 많은 이 평지풍파가 있을 수 있는지 너무나 우수히 많은 돌을 맞았죠.
1: 네.
2: 비난의 한 중심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이혼한 뒤에 그 이혼 고백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정조는 취미다.
1: 아.
2: 정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개인의 취미에 달린 것이지 네. 사회적으로 여성의 성으로서 억압당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여성에게만 요구되었던 어떤 정조, 정절 이데올로기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결혼제도의 불평등까지 함께 언급을 했는데 당대 시대상이 그랬다 보니까 어디 여자가 이혼한 게 뭐 자랑이라고 어디 여자가 그런 글을 써서 역시 유학파니 신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중할 게 못 돼. 전혀 추천할 게 못 돼라는 식으로 소위 문매를 맞았죠.
1: 그렇죠. 뭐 거의 사회적 조리돌림 당한 거나 그쵸. 마찬가지죠.
2: 실제로

0: 저도 나의 적은 그이 외도의 피해자였거든요. 이 남편 외도의 피해자였는데도
1: 네.
0: 당대에 피해자로서 오히려 더 그런 글을 썼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던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1: 박준영님이 지난주에 수원에 지인 만나러 갔다가 나혜석 거리를 지났다고.
0: 네.
1: 북카페에서 나혜석 소설을 한다니까 더 반갑네요.
0: 맞아요.
1: 하셨습니다.
0: 실제로 나혜석은 수원 출생이고요.
1: 네.
0: 엄청난 부잣집의 자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력을 기반으로 일찌감치 개화사상에 눈떴던
1: 네.
0: 친오빠에 의해서 일본 유학도 가능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근데 초기에 어떤 여성들을 향한 어떤 기초교육이 좀 부흥하면서 좀 신교육을 받았는데
1: 네.
0: 그 과정에서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또 중학교도 우등으로 졸업하고 뭐 유학을 가서도 우등으로 모든 성적이 처리되면서 뭐큰 재능을 뽐냈었죠.
1: 그렇군요. 하아영님도 오래전 나혜석 작가에 대한 그 삶을 담은 전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당찬 여성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 보면서 안타깝고 슬펐답니다. 오늘 기억하고 기다렸어요. 하셨습니다. 이 나혜석 작가의 소설 중에서 우리 경희로
0: 네.
1: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0: 네.
1: 경희, 잊지 못할 인물이에요.
0: 아, 맞아요. 소설 제목에 주인공 이름 등장하면 무조건 재밌다고
1: 맞네요.
0: 제가
1: 진짜.
0: 말씀드리고 있는데,
1: 네.
0: 그 강조점이 근대 소설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무조건 사람 이름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경희도 나혜석 작가의 대표작이자 사실은 경희야말로 나혜석 작가가 자신을 분신 삼아서
1: 네.
0: 페르소나 삼아서 소설 안에서 문학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여성 인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주체적이고 의지적이고 또 너무나 매력적인 인물로 살아 숨쉬고 있어요.
1: 그쵸.
0: 그래서 경희를 읽다 보면 초반부터 이 경희라고 하는 인물, 19살 일본 유학을 하고 있는 여학생이고요.
1: 네.
0: 그리고 잠시 방학을 맞아서 집에 다니러 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19살이면 이미 결혼해서 시집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거의 집안의 기둥처럼 좀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나이였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경희를 둘러싸고 경희의 일단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희를 바라보는 뭐 10월이라고 하는 이 하인도 있고요. 또 지나가는 떡장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 경희라고 하는 일본 유학 중에 신여성 19살짜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존재하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설 초반부터 아주 잘 풀어주고 있어요. 일단 경희에게는 시집간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의 시어머니가 한다름에 달려온 거예요.
1: 네.
0: 사돈어른이죠, 경희에게는.
1: 그렇죠?
0: 사돈어른이 달려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일본에서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라고 이제 경희 어머니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우세요? 라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건데도, 먼데 보내놓고, 일본에 보내놓고, 마음이 놓이질 않다가,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마음이 든든하네요? 라고
1: 네.
0: 하면서 또 은근히 자랑하시고, 그때 또 사돈 어른은 완전히 구시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경희의 친언니가 한 번씩 경희를 만날 때면 늘 그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시어머니 오면 절대 신여성 티를 내지 마라.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거 절대 이해 못하고 아무리 눈앞에서는 경희야 왜 이리 말랐니? 경희야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드니? 경희야 몸을 버리진 않았니? 뭐 계속 와서 걱정하고 위해주고
1: 네.
0: 등도 쓸어주고 투덕투덕 해주는 것 같아도 경희야 우리 집에만 돌아오면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신여성들 욕을 하는지
1: 뒷말을
0: 아니?
1: 하시는
0: 아니
1: 거군요.
0: 내 동생이 일본 유학 중인데 왜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그렇게 흉을 보시는 거야? 경희야 제발 내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티 내지 말고 그냥 고분고분 말만 듣고 있어라. 이렇게 평소에 당부를 했기 때문에 사돈 어른이 오신 게 마땅치 않으면서도
1: 네.
0: 경희로서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잘 먹고 지냈습니다. 아, 예, 뭐 충분히 학비를 보내주셔서요. 뭐 배는 골치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얌전하고
1: 네.
0: 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1: 독자로서는 이런 인물의 등장이 좋죠. 사돈 어른 같은.
2: 그쵸. 사건이 일어나니까.
1: 맞아요.
0: 네.
1: 네. 네, 꼭 이렇게 멀리서

또 이제 한 다리 건너 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 돌직구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재밌단 말이죠. 네. 기대하면서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비욘세의 리슨 듣고 가시죠.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이비스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나혜석 작가의 단편소설 경희입니다. 아, 말머리를 경희 이 소설 제목으로 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경애도 있는데 경애 아니고 경희 정확히 가겠습니다. 경희입니다. 김예령님, 주말에 제방 듣고 책은 다 못 읽을 것 같아서 급히 오디오북을 구입해서 들었습니다. 그 시대상이 잘 느껴졌습니다. 책으로 읽어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오디오북으로 들으셨으면 이 캐릭터의 또 그 육성들이.
1: 그러게요. 대사가 많아가지고 훨씬 더 몰입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즐기셨겠네요. 또 보겠습니다.
2: 네, 8773님께서는 근대 소설 여성 작가의 문체, 분위기, 상황 청취하겠습니다. 근대 여성 작가 새롭습니다. 네, 옛날 작가인데 새롭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게 되게 또 의미가 있네요.
0: 맞아요. 여기 지금 같이 수록된 뭐 김명순 작가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 동시대를 살았던 그 남자 작가들에 비해서 거의 얘기가 잘 되지 않았다가
1: 맞아요.
0: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된 경우잖아요.
1: 맞아요.
0: 아,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1: 네.
0: 2123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지난주 온책방 회원 가입하고 처음으로 읽은 책이 나혜석 작가님의 경희였어요. 전자책은 처음 읽었는데 형광펜 메모도 해가면서 감명 깊게 읽고 독후감도 썼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회원 가입 후 읽은 책이 또 경희. 네.
1: 그리고 또 독서의 꽃은 독후감이니까요.
0: 아, 기록을 해야 또 좀 더 남죠. 예, 진짜 이 비타민 PD님이 정말 우리 기획 지금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이 방송에서 그렇죠. 이 라디오 TV 다 포함해서요. 근대 여성 작가 작품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1: 그렇군요.
0: 진짜.
2: 그러니까 다뤄도 보통 여성 작가의 삶을 더 주목했던 것 같고 작품을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려 그 여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라든지
0: 너무 힘들었으니까 대부분
2: 그런 게 좀 더 이야기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나혜석 작가님 그 살아 생전에도 자기가 뭐 어떤 발표회를 한다 뭐 근대전을 뭐 그림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여성 최초의 개인전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신문에 하나도 안 실리고 뭐 이혼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거 할 때만 신문에 엄청 크게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다 여성의 그런 삶을 약간 가십처럼 그렇게만 사용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작품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획인 거죠.
0: 진짜 작가로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 받고 싶은 질문은 사실 제일 핵심은 작품에 대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작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 뭐 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은 작품에 대한 거여야 하는데 나혜석 작가님 그런 상황에서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언제였죠? 어벤져스 같은 영화 나왔을 때도 한국에 막 내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배우들이 근데 남자 배우들 너무 많고 한데 그 사이에 스칼렛 요한슨 혼자 이렇게 여성 배우로 왔었는데 질문들이 다 뭐 코스튬에 관한 이야기라거나 뭐 의상에 관한 이야기라거나 이런 걸 물어보고 남자들한테는 뭐 그런 메시지라거나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가 나도 그런 거 잘 말할 수 있다라고 면박을 줬던 그런 강하게 면박을 줬던 그런 인터뷰도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치면 굉장히 갭이 있잖아요. 시대적인 갭은 엄청 큰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게 아직 갈 길이 멀다.
0: 그러네요.
2: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0: 계속 배우고 뭐 돌아보고 해야 돼요. 그렇죠? 질문의 수준이라는 것도. 작품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사돈 어르신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 1부 끝에서.

0: 그쵸,
1: 이후부터
0: 지금 얼마나
1: 이후까지요.
0: 그, 할 말이
1: 네.
0: 많은 났겠어요. 아, 저
1: 그러니까요.
0: 친구는 왜 저기 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고
1: 그러니까요.
0: 고생했을까라고.
1: 그러니까 사돈처녀잖아요, 경희가. 근데 19살 사돈처녀를 친언니보다 더 빨리 뛰어온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그래서 지금
2: 네.
1: 경희가 저희 언니는요, 언니도 좀 보내주세요, 보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아, 그래, 형제가 내 정이 있지. 내가 꼭 보내주마. 뭐 이렇게
2: 네.
1: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경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2: 아.
1: 아니, 여학생이 일본 가서 공부만 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손이 꼬칠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은 또왜 이렇게 말랐지? 아니, 시집살이한 손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막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네.
1: 그랬더니 이제 경희는 약간 좀 속이 깊으면서도 약간 유머러스한 면도 있어서 저 원래 살성이 곱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옆에서 경희 어머니가 아우, 제 손으로 빨래하고 밥 해먹고 그러고 지낸대요. 기특해서 어머니로서는 그렇게 할
2: 그쵸.
1: 말인데, 시어머니는 또 냉큼 그 뭔가를 잡았다는 듯이,
2: 뭘
1: 아니,
2: 잡았지?
1: 집에서도 아니하던 것을 객지 나가서 고생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0: 저런 분들이 되게 저런 포인트를 엄청 잘 잡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대화를 하고 싶은 쪽으로 끌고 가시죠.
1: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간 여학생들이 이제 해야 되는 학교 규칙은 그러냐? 그냥 돌아와라, 돌아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아니요, 뭐, 일본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다 주체적으로 다 자기가 자기 입고 먹고 쓰는 것을 다 자기가 하게 되어 있다.
2: 네.
1: 이렇게 설명을 해도 계속 시어머니는 이제 고만 곱게 입고 앉았다가 부잣집으로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재미있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절에 친척집 가면 뭐 취직은 했니? 월급은 얼마나 모았니? 결혼은
2: 네,
1: 했니? 뭐
2: 그쵸.
1: 애는 언제 가질 거니?부터 시작해서 이 계속 순차적인 질문들이 끊이질 않는데 경희도 지금 사돈 어른께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아니요, 하던 공부 다 마치고 가야지요라고 하니까 공부를 그렇게 여자애가 많이 해서 뭐 하냐고, 지금 세상에 사내도 배워가지고 쓸 데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과 우려이지만 이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2: 그렇죠.
1: 잔소리 폭격이. 그래서 경희는 계속 이제 얌전히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2: 부글부글하죠,
1: 속으로는
2: 이건.
1: 네네네네네 뭐 이러시는 거죠, 계속.
2: 네.
1: 그러면서 아유 네네네 하면서 잔소리로 들으면서도 속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부르짖죠. 먹고 입고만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막 목구멍까지 막 차오르는 거죠. 지금 사돈 어른처럼 영감 아들 간에 첩이 넷이나 있는 것도 다못 배워서 그런 거고, 옆현네가 시집 가서 씨앗을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남편이 옆현네를 두고 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못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익혔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2: 네.
1: 지금은 아, 옛날에는 옆현네가 배우지 않아도 다 아들 딸 낳고 잘만 살아왔다. 옆현네는 동서남북도 몰라야 복이 많다.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경희로서는 막 속이 끓고 막 머리가 아픈 거죠.
2: 지금 조영심님이 사돈 어른에게서 왠지 철없던 저의 모습이 보여 찔려 아픕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0: 이렇게
2: 그렇죠?
0: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자기
2: 맞아요.
0: 객관화가 엄청 잘 되시는
2: 놀라운
0: 분이시네요.
2: 거예요, 지금.
1: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근대 소설이잖아요. 표현이 너무 귀여운 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아, 사돈 어른이 너무 말씀을 많이 잔소리를 하시니까 너무 짜증나는데 대거리를 못하니까.
2: 그렇죠. 또
1: 언니의
2: 언니의
1: 부탁도 있고.
0: 그러니까요.
2: 어렵죠.
1: 네, 그래서 경희는 또이 마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마음이 조릿조릿하였다. 그래서 다른 말이 시작되기 전에 뒷마루로 달아나려고 궁둥이가 들썩들썩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근대 소설을 읽는 또
2: 그쵸.
1: 문장의 맛일 텐데,
2: 조릿조릿 들썩들썩. 재밌습니다.
1: 빨리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 네.
1: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또 사돈 어른이 또 가시고 떡장수가 또 들른 거예요.
2: 떡장수.
0: 되게 연극 같아요. 뭐한명
1: 맞아요.
0: 나가면 한명딱 들어와서 또,
1: 맞아요.
0: 또 마음을 또
1: 네.
0: 흐트러뜨리고.
1: 근데 또 소문이 돌았나 봐요. 이 집에 작은 아씨가 또 일본에서 오셨다지요? 하면서 이제

0: 떡짐을 들고 이제
1: 네.
0: 오는 건데, 떡 하나 팔아먹으려고 지금 반갑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워낙 이 경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1: 아,
0: 떡장수가. 왜냐면 자기 말도 너무 잘 들어주고,
1: 네.
0: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소위 썰을 풀어준다고 하죠.
1: 오.
0: 얘기도 잘 들려주고, 자기는 좀 떡, 보따리 이구지구 팔러 다니는 떡장수에 불과한데, 자기를 너무 사람으로서 우대해주고
1: 네.
0: 존중해주니까 그런 게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집 아가씨가 또 오셨다지요 하면서 막 들른 거예요. 그래서 막이집 아가씨는 신여성이고 교육도 잘 받았는데 바느질도 잘하고, 어? 아니, 시월이라고 하인을 도와서 떡도 잘 만들고,
1: 네.
0: 설거지도 잘해주고. 막 너무 이제 인품이 좋은 걸 아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에서 뭘 공부하셨어요? 또뭘 가져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그리고 막 듣기로는 하녀인 그 시월이 아들에게 정말 큰 대갓집 아이들이나 갖고 놀 법한 신문물, 신장난감을 경희가 일본에서 올때 사다 줬다는 거예요.
1: 네.
0: 그 얘기를 또 듣고, 아니, 또 장난감을 사다 주셨다지요? 뭐 하면서 감탄에 감탄을 또막 하는 거예요.
1: 이런 인물이 없죠. 흔치
0: 그쵸.
1: 않죠, 그 시대에.
0: 맞아요. 그래서, 아니, 뭐 떡장수가 와서 거의 추앙하듯이,
1: 아,
0: 찬양하듯이 이제 경희를 칭찬을 해주니까 계속 이 경희는 또 겸손하게, 아유, 안 그래, 안 그래요 하면서 이제, 이제 말을 받아주는데, 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주면 어떻게 떡을 20냥어치는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또 떡장수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떡을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진짜 반가워서. 진짜 진짜 좋아서 하는 말인데?
1: 네.
0: 라고 하니까, 아, 알지, 알지 하면서 또 경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일부러 그랬어. 칭찬받으니까 좋아서. 라고 하니까, 칭찬 아니고 정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떡장수가 또막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또 정답게. 경희가 앉아있는 마루에다가 또 바짝 다가앉으면서, 진짜 제가 몇날몇 해를 떡을 이구지고 날마다 부잣집을 다 돌아다녀도 경희 아가씨처럼 이렇게 낮잠 한 번도 안 주무시는 걸 진짜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낮잠 한 번을 안 주무시고 쓸고 닦고 청소에, 집안일에, 공부에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1: 네.
0: 막 그렇게 또 칭찬을 하니까, 저 경희가 또 유머러스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꾸하는 거죠. 아이, 나는 떡장수가 오기 전에 자. 그리고 떡장수가 가면 또 자. 그걸 못 봐서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우, 또 저렇게 우스운 말씀을 다 하시네. 그러면서 내가 떡장수가 진짜 아무 때나 온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1: 네.
0: 시간을 맞춰서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무 때나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가는데 진짜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아가씨가 이렇게 게으르게 뭔가를 하시는 걸. 그랬더니, 아휴, 알겠어요. 떡이나 한몇 냥어치 내놓고 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또
1: 이길
0: 얘기를
1: 수
0: 하는
1: 없는
0: 거죠.
1: 말싸움 같은 상대죠.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경희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참 친해지고 싶잖아요.
0: 맞아요.
1: 경희 같은 사람.
0: 좀
1: 그렇죠.
0: 너무 매력 있어요. 그쵸?
1: 말도 유머러스하게 하고,
0: 맞아요.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1: 배려심도
0: 오,
1: 있고.
0: 맞아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경희. 아, 진짜 이 지금 우리 수뇌부도요, 우리 비타민 PD님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경희라고. 모두가 푹 빠졌습니다,
1: 네.
0: 경희한테.
1: 이런 경희가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나혜석 작가의 소설 경희. 아, 4238 쓰신 카페인님, 이 경희, 제 이름이 경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내일 경희 이름에 얽힌 사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소설 북클럽 코너가 제 독서의 추천 바로미터가 된다고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2524 쓰신 카페이님은, 아, 선두에 있다는 건 좋지만 외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선두에서 고생해주신 나혜석 작가님 존경합니다. 하셨습니다. 나혜석의 경희,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이태원 클래스 OST에서 하현우가 부른 돌덩이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설은 나혜석 작가의 경희입니다. 1610 쓰시는 카페인님, 시대에 앞서 각성해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소설 속 경희의 삶이 나혜석 작가의 생과 닮아 있어서 더욱 가깝게 다가옵니다 하시면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 속에 놓인 여성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소중한 소설인 것 같다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들에게 사연을 주고 계신데요. 이 경희라는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기도 한게 여기 저 밑줄 그 우리 비타민 PD님도 같은 부분에 밑줄 그으셨더라고요. 이 별거도 다 재밌다고 하는 뭐그뭐 걸레질 빨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떼꾸미 짜내고 이런 것도 재밌다 그러고 뭐 잠잘 틈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것도 재밌고
1: 맞아요.
0: 저것도 재밌고 네뭐
1: 맞아요.
0: 일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뭐랄까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1: 맞아요. 10월이의 눈을 통해서 본 경희도 정말 다채로운 인물로 그려지는데 하인의 시선에서 보기에 경희는 부잣집 딸내미고
0: 그쵸.
1: 일본 유학까지 신여성 신교육을 받은 인물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혹은 집에 있을 때 이렇게나 무람 없이 이제 하인들과 어울리고 하인들이 하는 일, 뭐 부잣집 딸이 할수 있는 일 이렇게 규정해 놓는 게 아니라
0: 네.
1: 시월이가 바닥 걸레질 하고 있으면 나도 한장 다오 하면서 같이 이제
0: 그쵸.
1: 닦고 뭐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니 근데 그저 우물 위에 덮어놓는 뚜껑이 너무 더럽더라. 앞으로는 설거지

0: 식의 좀 적극성이 이 아래 사람 보기에도 훨씬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 입술 끝에 매달려 있는 말이 경희에게는 재밌잖아. 이게 항상 경희의 입버릇이었어요. 뭘 해도, 아니, 그불 제가 뗄게요. 라고 해도, 아니야, 아니야. 재밌어, 재밌어. 이런 식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제 10월이로서는 경희를 위해서 더 해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제
1: 그렇죠.
0: 마력을 가진 거죠. 아니, 도대체 뭐, 작은아 씨는 별것도 다 재밌다고 한다. 빨래 하면서 그것도 재밌다고 하고, 마루 걸레질도 재밌다고 하고, 아니, 마당을 쓸면 티끌이 모이는 것도 재밌어요? 아니, 그러면은, 뒷간에 구데기 끓는 것은 그것도 재밌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면박도 줘가면서 정말 경계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1: 티켓타카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죠.
1: 약간
0: 맞아요.
1: 10월이와 경희.
0: 맞아요. 그래서 막, 10월에는 속으로, 아, 경희 아가씨가 좋아하는 옥수수 어디 가서 살수 없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 좀 구해다가 저녁에 좀 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자기는 돈도 많이 없으니까, 이 자기 아들 점동이한테 장난감 사준 거, 그거 은혜를 어떻게 갚지? 옥수수 구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굴러요. 뭐라도
1: 네.
0: 하나 더 먹이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 정도로 사이가 너무 좋고, 가족 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경이 아버지인 거죠.
2: 아,
0: 아버지.
2: 또 이제 큰 사건이 등장하면요.
0: 네. 왜냐면 지금, 경희가 이렇게 주변에 평판도 좋고 또 똑똑해. 유학길도 다녀와서.
1: 그쵸.
0: 근데 공부를 다 마쳐야 결혼을 한다고 경희로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19살이면 나이가 꽉 차기도 했고 주변에서는 지금 너무 경희를 며느리감으로 점찍고 있어서 빨리 혼례를 올렸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1: 네.
0: 방학을 맞아서 이제 와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에 결혼시켜버리면 어떠냐. 이 아버지가 너무 시달리고 있는 거죠. 주변 이웃들한테.
1: 네.
0: 그래서 한 동네에서 처녀 기다리다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다고 너 기다리다가 지금 이 혼례도 못 올리고 지금 상태가 늙어가고 있어. 빨리 이 정도면 부잣집에 씩 가는 거고 너의 미래도 지금 탄탄대로인데 왜 자꾸 결혼을 미루냐고 이리저리 들볶고 있는 거죠.
1: 어머니의 마음은 좀 다르죠.
0: 어머니는 두 가지 마음인데요. 지금 양가적이에요.
1: 네.
0: 한편으로는 당신 인생도 일찍 시집 와서 좀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의 모습은 없었고, 그냥 아들딸 낳고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서만 이렇게 한평생 살아왔으니까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1: 네.
0: 딸인 경희가 저렇게나, 여성도 사람입니다. 어머니 배우고 익혀야지요. 저는 정말 많은, 일본에 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눈이 트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또 은근히, 자부심이 되기도 하면서
1: 네.
0: 더 뒷바라지 해주고도 싶은데, 그래, 결혼해봤자, 네 인생은 없어지고 누구누구로서의 어미, 누구누구로서의 처 이런 식의 인생만 살게 될 텐데 너도 좀 너답게 살아봐야지 싶으면서도 이 혼례 자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부잣집이고
1: 내가 갈 수도 없고 그거 같아요. 너무 대책이 어려운. 네.
0: 그렇죠. 이혼처를 놓치면 또 20살 넘어가지고 괜히 가난하고 또 명예 없는 집안에 시집 가게 될까 봐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라는 이두 가지 마음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경희 어머니는.
1: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을 해야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을 권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0: 맞죠.
1: 딸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그래서 경희로서는 아버지가 내일은 세상 없더라도 너한테 결혼하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혼례 계획을 세운다. 라고 막 이제 세상 없어도 이렇게 경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1: 동미 작가님이 이 시대의 경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왠지 동미 작가님 좀 뭔가 묘안이 많을 것 같아요.
2: 묘안이요?
1: 네.
2: 묘안이랄 게 근데 저도 뭔가 지금은 다 이 시대들을 살아봤으니까 근데 그쵸. 경이는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지금 진짜 완전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겠죠. 도망갈 그쵸. 수도 있을 테고 뭘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선택들이 경이 성격에는 할 수 없는

0: 선택들인 것 같아요. 뭐 도망을 간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나.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들은 내가 제일 중요한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나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1: 네.
0: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희는 그러진 않은 사람인 거죠. 근데
1: 책임감이 좀 있죠.
0: 그렇죠. 그럼
1: 배려심도
0: 경희의
1: 있고.
0: 성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결혼을 일단 해야겠죠.
1: 네.
0: 결혼하고 그 떡장수라든지 그 하인이라든지 자신의 어머니를 감화시키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런 좀 지난하지만 그런 과정을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그
1: 네.
0: 시도를 할 테고 또 아이도 낳겠죠. 그 시대였으니까.
1: 그쵸.
0: 그럼 아이에게 자신의 그 조금 더 나아간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계단 더 올려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할것 같아요. 경이라면. 그래서
1: 큰 규모로 봤을 때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0: 네, 어떤 사람은
1: 주도로.
0: 그냥 하얀 재가 돼서 이렇게 산화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점을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 네.
0: 경희는 그러지 않고 자신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시대를 조금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곁에서 보기엔 너무 슬프죠. 경희도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지 못하는 그
1: 그쵸.
0: 상황 자체가. 그런데 슬프지만 경희라는 캐릭터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쵸. 이 소설에서 경희 아버지가
0: 네.
1: 경희한테 이제 내뱉는 이 말들이 좀 가혹하다 할 정도로 구시대적이긴 해요. 계집애를 가르치면 이렇게 건방져져서 안 된다. 공부를 여자애가 그렇게 해서 무엇하냐. 그만치 알고 배웠으면 그만이지. 나 이제 일본 못 보낸다, 너. 방학을 맞이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일본 못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문벌이고 재산 있는 혼처를 놓치면 안 되니까
0: 네.
1: 어떻게든 결혼시켜서 조선에 너를 이제 주저앉히겠다. 이런,
0: 주저앉지.
1: 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도 나혜석이 이렇게 방학 때,
0: 네.
1: 일본 유학 중에 방학 때 집에 들어왔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혼이 났다고 해요. 결혼해라. 안 그러면 너 일본 유학 자금 안 대준다.
0: 네.
1: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본의 학교를 휴학하고, 1년간 집을 나와서 도망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유학 자금을 갖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참, 저는 들으면서 약간 시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작은 아씨들도 떠올랐어요. 그쵸?
1: 여기 한국하고 그쪽 이제 미국에서도 거기도 보면 둘째 조가
0: 그러네요.
1: 작가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지금 이 경희가 하는 고민하고
0: 그쵸?
1: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렇죠. 1918년 작품이란 말이죠. 이 경희라는
0: 네.
1: 작품이 1910년대 중후반에 이 조선의 신여성들을 향해 이제 쏟아졌던 비난과 혹은 이 주체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부러움,
0: 네.
1: 너무나 많은 시선들에 노출됐을 것 같아요.
0: 그쵸. 이 안나 카레니나의 삶도 우리가 보면 거기서도 온갖 그 뭐랄까 욕받이랄까. 그것은 진짜 그한 인물 여성에게 집중이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것도 지금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경희라는 작품 얘기하면서 우리보다 좀 앞선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많은 여성들의 삶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안나 카레니나 영화 속 노래 한곡 듣고 가시죠. 라나 델레이의 God Knows I Tried.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혜석 작가의 소설 경희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지금 띄워드린 이 안나 카레니나 영화 음악 속에 라나델레이의 곡, 이 가사 중에서 월요일에는 그들이 나를 파괴하지만 금요일에는 난 다시 일어난다. 이 내용 여기에 또 밑줄을 그으시고 우리 비타민 PD님이 선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같이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경희를 따라가면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그 시대적인 그 당시의 분위기, 사회 관습으로 봤을 때 경희의 삶을 너무 튀는 거죠, 지금.
1: 그렇죠.
0: 19밖에 안 됐지만 그 시대 기준 19밖에가 아닌 거고.
1: 그렇죠. 당시 조선은 정말 식민지 체제 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교 사상과 그 가부장제 아래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 경희의 아버지가 계집애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만이다 라고 윽박을 지르면, 경희로서는 이미 신교육 신문물에 눈을 떠서 어떤 근대인으로서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집애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금수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하시는 말씀처럼 시집 가서 배부르게 등 따시게 생활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그러면서 계속 먹고만 살다 죽으면 금수이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경희는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고, 보리밥이라도 내 노력으로 내가 벌어서 내 밥을 내가 먹는 것이 사람 된 도리다 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벌어놓은 것으로 밥을 지어 먹고 살기 싫다 라고 하는 정말 근대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여성적인 어떤 이 자인식이랄까요? 성찰의 결과물일 텐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너무 가슴을 후벼파요.
1: 맞아요.
0: 저것은 개다. 저것은 꽃이고, 저것은 닭이다. 저것은 배나 무다. 저기 매달린 것은 배고, 하늘에 뜬 것은 까치다. 저것은 항아리고, 저것은 절구다. 그리고 내 명칭은 무엇인가?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인식의 결과물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행이 되는데, 너무 멋있죠? 경희는 그냥
1: 멋있어요.
0: 멋있어요.
1: 마지막 장면은 거의 히어로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마지막
0: 맞아요.
1: 문단쯤에 가면.
0: 맞아요.
2: 네,
0: 그래서,
2: 출사표죠, 출사표.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이런 표현도 너무 멋있어요.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조선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1: 이런 감각이, 이런 인지
0: 네.
1: 감각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0: 맞죠. 너무나 깨어 있었던 근대인으로서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경희가 얼마나 주체적이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과 무엇이 다르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라는 것을 너무 선언하듯이 보여주니까, 너무 좀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죠.
1: 맞아요. 바다보다 경이다. 거의 그런 느낌 지금.
2: 그러니까 바다 뭐
1: 바다 시큰둥하게
2: 중요하겠어요.
1: 시작하셨는데 승숙
2: 네, 그러니까
1: 작가님의
2: 이유가
1: 그게
2: 있네요.
1: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웅장해지는 이 기분.
0: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점점 더 이제 결말에 이르기까지 독자의 기분을 고조시키면서 경희의 처지에 감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거든요. 나는 사람이고 경희의 정신이 점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무엇이 있다고 내 눈과 내 귀가 이렇게 활동할지언정 나는 조금 더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고 싶다.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각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멋있죠.
1: 맞아요. 오늘 잊지 못할 소설 경희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미라의 서시 들으면서 출구상점으로 갈게요.

아침이 밝아오리라. 어제를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맥동민 작가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물건이랄까요? 네, 이런 걸 좀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나혜석 작가님이 실제로 봤던, 실제로 즐겨 읽었던 네,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일본어로 돼 있고요.
0: 네. 네,
1: 일본에서 발간됐고요. 네. 일본에서 진짜 최초의 아시아 최초일까요? 세계 최초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최초의 여성 문예지를
0: 여성
1: 가져왔습니다.
0: 문예지?
1: 네, 1911년에 발간됐던 여성 문예지고요. 제목은 청탑.
0: 네. 네,
1: 한국어로 하면 청탑, 뭐 일본어로 하면 세이토라고 하는 제목의 문예지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0: 네.
1: 네. 이 1911년 하면 뭐 그때 뭐 나의 그 경위 같은 걸 보면 일본에서는 뭔가 된 게 개화적인 사상이라거나 뭔가 차별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를 살던 그 일본의 여성 그 문예가들이 이래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함께 모여서 잡지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게 이 청탑이라는 잡지라고 하고요. 다섯 명의 20대 여성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제목인 청탑, 그게 세이토라는 이름은 이보다 조금 전 시대인 뭐 18세기 영국에서는 그 지적 활동을 하던 그 여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남자들이 블루스타킹이라는 용어로 약간 조롱을 했었다고 해요. 그게
0: 네.
1: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블루스타킹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청탑이란 것은 그 블루스타킹을 그대로 옮겨온 세이토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들을 조롱했던 그런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문예지에 제목으로 쓴 거죠.
0: 네.
1: 굉장히 도발적이고 당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잡지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 당시에 뭐 현모양처라든가 이런 사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문학으로서 이렇게 고발도 하고
0: 네.
1: 새로운 사상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예지를 발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혜석 작가님이라든지 일본에 유학을 갔던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조선의 여성들은 이 잡지를 보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0: 진짜 문화적인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런 게 발간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들끼리만 이렇게 뭘 만들어냈다는 것도
0: 그쵸.
1: 신기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조선이었으면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의 막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너무나 충격이 컸던 거죠. 그런데
0: 네.
1: 이게 새로운 세상이구나.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나혜석 작가님이 깨닫고

0: 굉장히 즐겨 읽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1: 아.
0: 네. 근데 이 책에 그 창간사 같은 게 보통 이렇게 적히잖아요. 네.
1: 네.
0: 창간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원시 여성은 태양이었다. 진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성은 달이다. 타인의 빛에 의존해 사는 병자와 같이 푸른 달이다. 라는, 창간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실을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의에서도, 여자이기 앞서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1: 네.
0: 말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성은 여성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달이기 이전에 태양이었는데, 그게 수많은 잘못된 관념들을 위해서 태양이었던 걸 달로 바꾸고, 그러니까 직접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에서 빛을 반사하기만 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죠,
1: 네.
0: 남성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창간사에 담은 그런 의미 있는 창간사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1: 오늘 그래서 이렇게 청탑을 지금 이 창간호 잡지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0: 네. 그래서 나혜석 작가님이 이거, 에세이나 이런 걸 봐도
1: 네.
0: 이거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왔던 어떤 작품을 보고 그걸 인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혜석 작가님의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구미유람기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그 남편과 그 당시 남편과 함께 여행하면서 거기서 그림을 배우고 실제 그 프랑스 가정에서 하숙을 하면서 말하면
1: 네.
0: 하숙을 하면서 그쪽 생활을 같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 세이토에 나왔던 그런 문장이라든지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이토를 보면서 일본 유학을 하고 또 구미나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런 느꼈던 그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1: 네.
0: 그 제가 봤던 그 구미유람기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은 조선으로 돌아오기 직전이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올 때 우리의 기분은 항상 안 좋잖아요. 여행 마지막 날은 어쨌든 피곤하고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1: 그쵸.
0: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서글퍼질 때가 있는데 나혜석 작가는 지금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면 난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1: 네.
0: 되고 뭔가 집을 지켜야 되고 또 아내나 뭐, 엄마로서, 거기, 그, 고정관념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나혜석 작가도 알았던 거죠. 이게 조선 자체를 자신이 바꿀 순 없다는 걸.
1: 그쵸.
0: 그러니까 돌아가면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그 비합리적인, 불합리적인 그런 부분들 많이 마주했겠죠.
1: 네.
0: 그리고 나서 시를 또한편 쓰는데, 이건, 발표한 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남기는 그런 시이기도 했어요. 근데 내용이 거의 다 이런 거예요. 나는 파리에 가서 죽으려는다. 라는 내용의 시를
1: 네.
0: 남겨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나는 조선에서 더 이상 살수 없고 나는 파리에 가서 살다 죽을 테니까 더 이상 나를 찾을 필요도 없고 대신 뭐 생각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문장을 남기는데 어떻게 보면 경희도 나중에는 그 저희 이 작품에서는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그 출사표를 던진 다음 후속작이 나온다면 그런 식의 삶을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나에서 작가 스스로는 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가장 선두에 있어서 굉장히 못질을 많이 당했던 망치질을 많이 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작품에서만은 또 그런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만약에 경희를 보시고 경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1: 네.
0: 그 시를 한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 나혜석
0: 네,
1: 작가의
0: 그
1: 시.
0: 시도 그 유람기 에세이에 담겨 있으니까 그 뒷부분 여행 끝난 다음 부분부터 또
1: 네.
0: 시를 보시면 굉장히 연결되는 그리고 경희가 아, 나혜석 작가의 자서전 같은 작품이구나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창간호, 이 일본의 여성 문예지, 청탑도 너무 놀라운데, 사실 여기서 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0: 네.
1: 그러니까 이 나혜석 작가가 써낸 이 작품 경희도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서, 100여 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읽어도
0: 네.
1: 이렇게 너무나 전율이일 정도인데, 이
0: 그렇죠.
1: 소설이 끼친 영향력도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나혜석 작가를 보통 이제 한국 페미니즘 소설의 선구자, 라고
1: 네.
2: 부를 정도로 이 소설 경의를 읽으면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말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도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한국 사회가 또 근대성과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1: 네.

0: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혜석 작가의 경희가 대표작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18년 작품이고 나혜석 작가는 실제로 1920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1: 네.
0: 결혼을 해서 이제 딸 하나와 이제 아들 셋을 낳는 등 이제 한국식 가정 아래 놓이는데 그러한 위치에서 여전히 이제 해숙이라고 하는 단편들
1: 네.
0: 거기서도 이제 여성 지식인은 아니지만 해숙이 어떤 면에서든 계속 경제적인 자립을 꿈꾸면서 다방을 좀 경영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나혜석의 실제 입지 자체가 이제 가정 내 여성 아내 어머니의 역할로 한정되면서 어머니와 딸 같은 작품에 이르면 조금 이 경희에서 보여줬던 아주 당차고 실험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은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작가의 실제 삶의 이력과 작품에 투영된 이 여성 인물 상을 보면 나혜석이 많이 지쳐가는구나. 힘들었겠구나라는 걸또 어머니와 딸 같은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1: 시간이 많이 지난 후대의 독자들이지만 이 전작을 따라가면 이제 그 변화가 보여서 마음이 더
0: 네.
1: 안쓰럽게 느껴질 것 같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요. 자, 오늘 나혜석 작가의 경희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명희님이 멋있는 분이네요. 경희도 나혜석 작가님도
0: 네.
1: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정미라의 서시에 오늘을 살 것이라는 그 문장이 계속 이제 가사에 반복이 됐는데 방향숙님이 거기에 또 이렇게 지금 밑줄을 그어서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꼭 경희의 얘기인 것 같다라고 가사를 또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나라님, 여자라는 것보다 앞서 사람이라는 선언 오늘 들었던 거 너무 뭉클하다고
0: 네.
1: 하시면서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이 입고 먹는 것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도 실현하기 어려운 벽 같은 것이었다니 가슴 아파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위해
0: 그쵸?
1: 누군가는 진짜 온 생을 다 걸고 투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모든 욕을 듣고 막 이래야 되는
0: 그쵸?
1: 상황이었다는 게참
0: 네.
1: 놀랍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두분 동민 작가님이 발표해 주실까요?
2: 네. 8730님께서는 경희 제 친구 이름이에요.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있는 경희야. 넌잘 이겨낼 수 있어. 응원할게. 라고 네, 친구분이 이렇게
1: 네.
2: 보내주셨네요. 네.
1: 이 소설 이렇게 또 보시면 좀 힘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 뒷부분에.
2: 그렇죠. 굉장히 에너제틱한 소설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524 쓰시는 카페인님 아까 사연 소개해드렸죠? 선두에 있는 거참 좋지만 외로운 것 같다라고 하셨던 요두 분. 8730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2524 쓰시는 카페인님 두 분께 오늘 나혜석의 경이 들어간 작품집 선물로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0: 네.
1: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0: 다음 주에는 1960년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강신재 작가의 작품이고요.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1: 이 젊은 느티나무 기억나세요, 동민 작가님?
2: 아니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1: 아, 아니요. 이 어렸을 때
0: 네.
1: 중학교에
2: 아,
1: 있었어요.
2: 혹시
1: 중학교
2: 교과서에 있는
1: 교과서에
2: 건가요?
1: 있었어요.
2: 그렇다면 못 봤습니다.
1: 아니, 첫
0: 네.
1: 줄 보면 아마 그 비누
0: 아마,
1: 냄새
0: 네.
1: 알 텐데. 그리고 이
2: 제가
1: 소설 좋아하실 것
0: 자꾸
1: 같아요. 공부 안
2: 제가
1: 했다는
2: 교과서에 나온 것만 나오면
1: 네.
2: 공부 안한 과거가 계속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1: 아니, 한번
0: 네.
1: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기억날 수도
0: 동민
1: 있어요.
0: 작가님 좋아하는 스포츠도 나와요.
2: 아, 그래요?
0: 네.
2: 그럴 리가 없는데.
0: 그럴 리
2: 제가
0: 없다고.
1: 교과서에서
2: 교과서에서
1: 본 적이
2: 본
1: 없다고.
2: 소설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1: 네,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좀 낯선 느낌으로 다시,
0: 네.
1: 네,
2: 몇
1: 젊은
2: 학년 때
1: 느티나무.
2: 나오는 거죠?
1: 이 중학교.
0: 싸우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확인하죠.
1: 아,
0: 네.
1: 교과 과정이 좀 다를 수도
2: 아, 네.
1: 있는데,
2: 제가
1: 네.
2: 한번 보고 짐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확인해
1: 알겠습니다.
2: 보겠습니다.
1: 아무튼,
2: 아, 안본
1: 그
2: 것
1: 교과서에서
2: 같은데.
1: 봤던 소설 중에서 너무 충격적으로 재밌었던 소설이었어가지고. 봤을 땐, 네. 그만할게요.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축구, 월드컵에 관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제 개막한 2026 북중미 월드컵. 7월 19일까지 한 달 넘게 지구촌을 축제장으로 만들 텐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면서 개최 스케일이 나라를 넘어 대륙으로 커졌고요. 출전 국가도 32개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이번 월드컵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고요. 또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도 기대하면서 축구 노래 월드컵송 함께 즐겨보시죠. 2026 북중미 월드컵송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샤키라와 브루나보이가 함께 부른 다이다이, 리사, 아니타, 레마가 함께한 골스, 이 두 곡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의 세계 맛깽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오피셜 송과 월드컵 앨범 수록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샤키라, 나이지리아의 브루나보이의 듀엣곡 다이다이, 그리고 블랙핑크의 리사, 브라질의 아니타, 나이지리아의 레마가 함께한 골스 두 곡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축구 노래 월드컵 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앨범에서 두곡 골랐습니다. 미국의 트리니다드 카르도나, 나이지리아의 다비도, 카타르의 아이샤가 함께 부른 오피셜 송 하야 하야, Better Together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오피셜 송을 능가하는 히트를 기록한 BTS의 정국가 카타르의 파하드 알 쿠바이시가 함께 부른 Dreams도 전해드립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노래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하야하야, Better Together라는 오피셜 송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진 곡은 정국이 노래한 Dreamers였습니다. 2022년 당시 BTS는 멤버들의 군 복무 때문에 정국이 솔로로 월드컵 앨범에 노래를 넣었는데요.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는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BTS가 오른다고 합니다. 결승전의 모습을 드러낼 BTS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축구 월드컵 노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오피셜 송입니다. 미국의 니키 잼과 배우 윌 스미스, 그리고 코소보 출신의 알바니아 가수 에라 이스트레피가 함께한 Live It Up 먼저 들으시고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노래 두곡더 추가합니다. 쿠바 출신의 미국의 프로듀서, 래퍼, 핏불,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계 미국 가수죠. 제니퍼 로페스, 여기에 브라질 가수 클라우디아 레이치가 함께한 오피셜 송 We Are One, 올레 올라, 브라질의 타악 그룹 올루둠의 믹스 버전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룹 산타나의 오피셜 앤썸, Dar Un Jeito, We Will Find A Way도 이어드립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니키잼의 Live It Up, 핏불의 We Are One, Ole Ola, 그리고 산타나의 Darun Jeito, We Will Find A Way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축제죠. 월드컵을 맞아서 월드컵송, 풋볼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송입니다. FIFA의 공식 가수라고 해도 될 정도죠. 축구 이벤트송 전문 가수 샤키라가 다시 등장하네요. 지금은 헤어졌지만요. 샤키라는 한때 스페인의 축구 대표팀의 선수 헤라르트 피케와 부부 사이였죠. 그래서 축구계와 아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월드스타이고요. 또 축제에 어울리는 흥겨움도 있는 음악을 자주 불러서 이런 이벤트에 자주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샤키라와 남아공 밴드 프리실리 그라운드가 함께한 와카와카, This Time for Africa 먼저 들으시고요. 시 콜라사의 셀레브레이션 믹스 버전으로 월드컵 앨범에 실린 소말리아 출신의 캐나다 가수 케이난의 노래도 그 당시에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케이난의 웨이빙 플래그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오피셜 앤썸도 보내드릴 텐데요. 토니 브렉스톤과 일디보가 부른 오피셜송도 있지만요. 그 노래보다는 이 곡이 훨씬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싱어송라이터 헤르베르트 그로네마이어와 말리의 부부 듀오 아마두 앤 마리암이 함께한 Celebrate the Day, 이 노래까지 월드컵 노래 3곡 전해드립니다.

샤키라와 프리슬리 그라운드가 함께한 와카와카, This Time for Africa.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오피셜 송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역시 2010년 월드컵에 사용됐던 케이난의 Waving Flag였습니다. 세 번째 곡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오피셜 앤썸 헤르베르트 그로네마이어와 아마두 앤 마리암이 함께한 Celebrate the Day였습니다. 축구 노래 월드컵송 보내드리고 있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2002 한일 월드컵 순서네요. 그리스의 반젤리스가 작곡한 앤썸 JS 라디오 에디트 버전으로 들으시고요. 오피셜 송이었지만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비운의 노래죠. 미국 가수 아나스타샤가 부른 붐이란 노래도 이어드리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반젤리스의 앤썸, JS 라디오 에디트 버전이었고요. 아나스타샤의 붐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세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드컵에 관한 마지막 두 곡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노래입니다. 세네갈의 유스 누르와 벨기에의 악셀 헤드가 함께 부른 공식 찬가 라쿠 데 그랑 위대한 선수들의 운동장 먼저 들으시고요.

월드컵송의 위상을 크게 올려준 노래죠. 리키 마틴의 오피셜송 La Copa de la Vida, The Cup of Life 이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EBS FM 세계음악기행
1: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965년 8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 반 브라질 상파울루 방송사 TV 레코드에서 특이한 이름의 음악쇼가 첫 전파를 탔습니다. 쇼의 이름은 조벵 구아르다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혁명가 블라드미르 레닌이 남긴 유명한 문구에서 그대로 가져온 명칭으로 우리말로 젊은 방위대라는 뜻입니다. 음악쇼 프로그램의 간판으로 걸기에는 좀 전투적으로 느껴지지만 조벵 구아르다의 홍보 담당자는 작정한 터였습니다. 이 기성세대의 낡은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음악 언어를 선언한 젊은 세대를 지지하고 후원하겠다고 말이죠. 이때 젊은 세대는 1960년대 당시 로큰롤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엘비스 프레슬리와 더 비틀즈가 글로벌 팝 음악 시장의 판도를 일대 변혁하던 시절이었죠. 브라질은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을 넘긴 시절이었습니다. 브라질 젊은이들은 영국과 미국의 최신 록 사운드에서 탈출구를 발견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영된 조벵 구아르다는 정처 잃은 브라질 젊은이들을 한데에 집결시켰습니다. 그 중심에 에라스무 카를로스가 있었습니다.

에라즈모 카를루스는 음악 라이브 쇼 조벤과르다의 공동 진행자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엘비스 프레슬리에 매료된 후 동네 친구 칭마이아에게 기타를 배웠고 함께 소울 락밴드를 결성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록앤롤을 사랑하는 동년배 호베르투 카를루스를 만난 후로는 명콤비로 활동했죠. 바로 이 호베르투 카를루스와 조벤과르다를 공동 진행하면서 에라스무 카를루스는 훗날 보사노바 에미베베와 함께 20세기 중반 브라질 대중음악을 혁신할 운동을 재창했습니다. 그는 먼저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의 원곡을 포르투갈어로 번안해 부르는 걸 유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기름 발라 넘긴 머리, 가죽 재킷, 부츠 등등을 브라질 청년 패션 코드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록앤롤의 영향을 흡수한 창작곡을 이 TV쇼를 통해 발표했고 대성공을 거두었죠. Mas estou envergonhado com as coisas. 조벤과르다는 쇼의 간판에서 청년 음악 운동의 간판이 되었습니다. 영미 록 음악을 수용한 브라질 팝은 조벤과르다라는 이름으로 장르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에라스무 카를루스들이 선보인 음악은 예예예라 불렸죠. 또 비틀스의 곡 She Loves You에 등장하는 추임새 예예예를 이 포르투갈어로 옮긴 버전으로 멸칭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그들이 영미권 음악을 무비판적으로 복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열이 극심했던 독재정권 시기, 실험적인 사운드, 저항의 메시지로 돌파하던 에미베베 진영에서는 그들의 가사가 연애나 자동차, 뭐 파티 등을 찬양한다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 카를루스는 조벤과르다를 주체적인 장르로 확립했죠. 그는 영미권의 록 문화를 브라질의 새로운 음악 정체성으로 토착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록 장르 특유의 이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인 리듬 감각을 대중적인 멜로디로 구현하면서 브라질 팝의 새로운 언어로 선보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가 트로피칼리아 운동의 실험주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만의 독창적인 삼바락을 탄생시켰을 때 비판만 하던 에미 베베 진영에서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을 만나는 곳, 세계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브라질 록앤롤 운동 주벵구아르다의 기수 에라스무 카를로스를 만나봤고요. 대표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7살 1971년 그 일곱 번째 음반 수록곡이죠. É preciso dar jeito, meu amigo. 우린 길을 찾아내야 해, 친구야. 였습니다. 2년 전에 오스카에서 외국어 영화상 수상한 브라질의 월터 살레스 감독의 Ainda estou aqui, I'm still here에서 이 시대적 상을 다루면서 이 곡이 다시 대중들을 만났는데요. 53년 만에 발표된 지 스트리밍 차트에 또 재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군부 독재에 대한 20대 후반의 이두 젊은이들의 대화에서 출발한 곡이라는데요. 호베르토 카를로스와 에라스무 카를로스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는 당시 한 하원 의원이 납치된 그런 실종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 아인다 에스토 아키라는 영화도 실제로 벌어진 그 하원 의원 납치 사건, 납치 실종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죠. 4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에라스무 칼로스. 저도 이 세아라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 후기의 음악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이런 면모, 진면모를 또 발견하는 계기가 돼서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지금의 LED가 아니라 몽환적인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던 1980년대와 90년대의 홍콩. 이 전성기의 홍콩은 아시아의 헐리우드인 동시에 아시안 팝의 중추였습니다. 광둥어로 노래하는 칸토팝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과 대만의 만다린 팝이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칸토팝을 아시안 팝의 주류 문화로 견인한 건 홍콩 영화였죠. 그녀의 노래도 영화를 거쳐 전달되었습니다. 홍콩 밖에 아시아 청중에게 도달한 경로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영화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오르기 전에 홍콩의 칸토팝 그리고 대만 중국의 만다린 팝 양대 음악 시장에서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였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비브라토에 중국어 성조를 살리면서 영미 팝과 재즈식 표현을 더한 창법은 당시 홍콩 가수들과는 결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평론가들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콩의 국제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목소리.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엽천문 셀리 예입니다.

엽천무는 삼중 국적 보유자입니다. 1961년 대만에서 태어나 4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1980년 가수의 꿈을 안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대만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면서 이 영화에 출연함과 동시에 주제가까지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뛰어듭니다. 대만 가요계의 엄격한 검열, 한정된 스타일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4년 후 홍콩으로 떠납니다. 칸토팝 시장에 진입하면서 광둥어의 장벽에 부딪히죠. 중국과 대만에서 쓰는 만다린어만 써온 그녀에게 광둥어는 외국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엽천무는 영어로 음가를 표기한 후 노래하는 방식을 택했고 얼마 안 가서 언어 장벽을 완벽하게 극복합니다. 홍콩에 새로 둥지를 튼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표한 데뷔 앨범이 메가 히트를 기록하죠. 두 번째 앨범이 그해 시상식에서 12 부문의 트로피를 휩쓸었고 1993년까지 4년 연속 최고 인기 여가수상을 독식합니다. 이 모두 천녀유혼이나 첩혈쌍웅 같은 홍콩 영화 히트작의 주제가를 부른 이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음악적 역량으로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엽천무는 1980년대 아시아 음악시장에서 성공한 최초의 해외 화교 출신 슈퍼스타였습니다. 영미 팝 재즈의 세련된 보컬 스타일을 중화권 팝 음악에 이식함으로써 칸토팝의 스펙트럼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홍콩과 대만 시장에서 모두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후 페이 웡 같은 차세대 중화권 여성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토양을 닦아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중화권 대중음악을 영미 팝의 가창 스타일을 거쳐서 국제화한 아티스트 엽천문을 만나봤고요. 히트곡들 가운데 이 아시아 청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곡, 영화 주제가 두 곡이었습니다. 1987년 영화 천녀유혼에 사용된 음악이죠. 여명부요래, 새벽아 오지 마라다오. 이 영화 저는 어렸을 때 얼핏 동생들이 보는 걸 장면 조각조각 보았는데 결국 사람과 귀신의 사랑이었잖아요. 인간 남자와 여귀, 밤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제발 밤이 끝나지 않기를 애원하는 그런 노래인 거 다 아시죠? 새벽아 오지 마라다오. 장국영, 왕조연 주연의 A Chinese Ghost Story. 영화 제목은, 영어 제목은 그렇네요. 장국영도 주제가를 불렀고 그 곡보단 덜 알려진 이 곡 오늘 드디어 들어보네요. 두 번째 곡, 89년도 영화 첩혈상홍, 홍콩 누아르작이죠. 사용 음악의 제목은 천취일생, 취한 채 한 생을 보낸다. 여기서 천취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그 만취보다는 얕게, 가볍게 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깊게 취하지 않은 살짝 취한 상태로 행복도 뭐 완전한 비극도 아닌 그런 아련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이 작품에서 셀리의 엽천문은 연기도 했죠. 주윤바리손 총알, 그러니까 킬러 주윤바리손 총격으로 시력을 잃는 가수 제니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그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예전 홍콩 그 참 낭만이 있었죠. 특수효과도 참 낭만적이었고 아무튼 세계적인 또 퀸틴 다란티노가 이 작품들을 섭렵하면서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키웠다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홍콩 누아르의 컬트작의 음악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4대 천황도 있지만 4대 천후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에 꽃피는 셀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연방 같은 4대 천후의 아티스트와 비교를 한 정보가 있네요. 매연방이 홍콩의 열정과 저항이라면 셀리의 엽천문은 우아함과 세련됨의 축이었다라고요. 트렌디한 그런 것들보다는 좀 전통적인 재즈, 블루스, 팝을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했다. 뭐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이탈리아에서 특별한 오페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탈리아 음악 거장에 바쳐진 이 작품의 제목은 란노키에 베라, 새해입니다. 오페라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바닷가의 한 호텔에 저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작됩니다. 도망 중인 연인, 실연의 아픔에 시달리는 가수, 좌절한 음악가,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업가 등등 여러 인물을 대변하는 음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음악 거장의 발표곡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도 포함되는데요. 이 오페라의 제목을 빌려주기도 한 이 곡의 주인공은 루치오 달라입니다. 클래식 음악 전속 매체로 인식되는 오페라가 이 거칠게 분류해서 팝에 속하는 루치오 달라의 음악에 온전히 받쳐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란노케베라가 뮤지컬이 아니라 엄연한 오페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감독부터 배우까지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클래식 음악은 루치오 달라입니다. 그의 음악 유산을 오페라로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극장에서 루치오 달라의 음악을 듣는 건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팝음악은 교향곡과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가 루치오 달라를 알지 못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만 그의 음악을 접하는 그런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몰로냐 태생의 아티스트 루치오 달라. 그는 10대 시절 클라리넷을 독학한 후 볼로냐 지역 재즈밴드 멤버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장 지노 파올리의 주선으로 20대 나이에 가수의 길로 전향합니다. 1970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은 전직 재즈 연주자답게 실험적인 재즈팝을 표방했죠. 여기에 포크락 사운드에 기반한 컨셉트 앨범도 시도했으나 대중에게는 어필하지 못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기부터 직접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지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도시의 고독, 소외된 인간 군상을 냉철하면서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음악 작가, 즉 칸타우토레로 성장한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Guardo negli occhi la ragazza, quegli occhi verdi come il mare. Poi d'improvviso uscì una lacrima. 루치오 달라, 그가 칸타우토레에서 클래식 음악의 반열에 오른 과정은 1986년에 발표한 까루소, 이 한 곡의 배경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 루치오 달라는 카프리 섬에서 항해하던 중에 배의 엔진이 고장나면서 뜻하지 않게 소렌토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까루소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두 달을 지낸 호텔에 묵게 되었죠. 까루소가 발코니에 서서 나폴리 만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호텔 관계자에게 들은 순간 루치오 달라는 호텔방에 비치된 피아노로 달려갔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유산과 같은 나폴리 민요의 감성이 카루소의 유산과 겹쳐지는 가운데 클래식 오페라의 서사를 결합한 곡이 탄생했으니 지금 흘러나오는 카루소였습니다. 노래 카루소는 엔리코 카루소가 상징하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현대 팝을 거쳐 부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곡을 리메이크한 클래식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고백을 그대로 옮깁니다. 카루소는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클래식의 영혼을 품은 팝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요. 내가 팝 아티스트들과 협력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모트세오 맹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탈리아 파벨 작가주의 음악 나아가 클래식 오페라의 반열에 올린 거장 루치오 달라 오늘의 주인공이었고요. 그의 음악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제목의 Quattro Marzo 1943 첫 곡이었고요. 71년 20대의 나이에 그가 발표한 이 노래의 노랫말은 세 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죠. 뭐 요약하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병사와 사랑에 빠진 미혼모의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낳은 아이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죠. 제수 밤비노가 원래 제목이었다죠. 그런데 이게 불경스럽다. 검열에 걸려서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게 루치오 달라가 5년간 무명 시절을 끝내고 대중 앞에서 그렇게 또 이름을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출세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랑받는 달라의 대표곡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 곡 86년이니까 40대의 나이에 발표한 까루소 들으셨습니다. 이 작곡 배경, 이 곡의 탄생 스토리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이 마술 같죠? 매직 리얼리즘이 좀 심한가 싶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찍어도 될 정도로 배가 고장 나가지고 섬에 탁 갔는데 묵게 된 방이 까루소가 생전에 머물렀던 방. 그나저나 괴물 보컬리스트 루치오 달라의 실력을 오늘 그의 버전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1990년 캐나다 가스페 반도에서 열린 샹송 경연대회 무대에 올랐을 때 당시 18살이었던 이사벨 블레는 자신의 사소한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친구들이 그녀 대신 신청하는 바람에 참여한 대회였을 뿐 본인은 문학도를 꿈꾸며 퀘벡으로 떠날 생각뿐이었다죠. 그 무대에서 그녀는 우승을 거둡니다. 1년 후 퀘벡시가 주최하는 프랑스어권 음악 경연 대회에서 입상하자 문단보단 음악계에서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노래하는 장면에서 대신 노래하는 더빙 가수로 발탁된 지 2년 후 이사벨 블레는 프랑스에서 열린 페스티벌 무대에 섭니다. 이때 그녀를 눈여겨본 사람 중에 거장 작사가 윅 블라몽동이 있었습니다. 블라몽동은 2년 후 이사벨 블레를 불렀고 자신이 제작한 전설적인 록 오페라 스타마니아의 무대로 이끕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혁명의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역할, 마리잔느 역할로 이사벨 블레는 퀘벡의 유망주에서 샹송의 본고장 프랑스가 인정하는 국제 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사벨 블레는 셀린 디온과 함께 쾌백의 위대한 목소리로 불립니다. 그녀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파악하려면 가스페의 불꽃 라플람 들라 가스페시라는 별명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스타마니아 무대에 서면서 프랑스 어권 음악계에 화려하게 데뷔했고 이후 발표한 첫 앨범에서도 릭 플라몽동이 참여하는 수혜를 누리면서 샹송의 연극성 그리고 대중음악의 스케일을 익혔지만 이사벨 블레는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사벨 블레의 음악에서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이자 샹송에선 흔히 접하기 힘든 스타일이죠. 컨츄리와 포크. 이 두 가지는 고향 가스페의 음악 유산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리적으로 미국 뉴잉글랜드와 인접한 가스페는 일찍부터 프랑스계 캐나다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계 이주민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이후 넘어온 영국인들이 정착하면서 다문화적 토양을 일궜습니다. 이 과정에서 켈틱 민요와 함께 미국의 블루그라스 초창기 컨트리 음악이 섞이며 이후 가스페 사운드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음악 문화가 형성됐죠.

몬트리올 같은 캐나다의 대도시가 프랑스 전통 샹송이나 팝, 록 음악의 중심지였다면 가스페 반도를 비롯한 퀘벡의 외곽 지역은 컨트리 프랑코폰, 즉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컨트리 음악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스페에서 나고 자란 이사벨 블레가 에디트 비아프와 돌리 파튼을 동시에 듣고 사랑했다는 일화는 그녀가 왜 가스페의 딸로 불리는지를 단적으로 뒷받침하죠. 이사벨 블레의 음악은 거칠게 나누면 두 개의 갈래로 해석됩니다. 프랑스어권 샹송을 팝과 록으로 확장한 전성기 이후 어쿠스틱한 사운드, 절제된 가창 스타일을 강조하는 포크와 컨트리 락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진 중후반기로 말입니다.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난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셀린 디옹과 함께 퀘벡의 위대한 목소리로 불리는 아티스트, 그리고 컨트리 포크 스타일을 프랑스 어권 샹송과 접목한 퀘벡 가스페 반도 사운드의 주역인 이사벨 블레를 만나봤습니다. 1998년 발표곡 난 널 잊을 거야, 난 널 잊을 거야 라는 Je t'oublierai 들으셨는데요. 릭 플라몽동 작사의 리카르도 꼬찌안테 작곡이네요. 스타마니아의 인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노트르담 드 파리 작업하던 시기에 또 이런 작업이 있었군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차트 성적 45주간 퀘벡에서 머물렀고요. 평단의 평가도 좋았네요. 캐나다의 필릭스상, 최우수 여성 보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도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된 게 분명하게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소죠. 올랭피아 공연을 또 이 시기에 성공적으로 그런 신고식을 치르면서 통과 의례를 치르면서 퀘벡 지역 신인이 이제는 프랑스 어권 전체의 스타가 되는 출세곡이다. 출세 음반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출세 음반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출세곡도 있고.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들은 후기에는 이 해석가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도 다 받았고 팝 장르에서도 또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니까 이제는 2014년을 기점으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그런 고전이랄지 자신이 모델로 여기던 아티스트,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헌정 음반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마카야 씨, 행운도 습관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3: 에이,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돈을 줍고 뽑기를 한 번에 성공하는 것처럼 행운은 말 그대로 운 아닌가요?
2: 맞아요. 물론 그런 행운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행운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행운이라고 생각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 아, 그러고 보니 저도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아니면 점심 메뉴가 맛있을 때, 무대 위에서 실수 안 할 때, 오, 나 오늘 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습관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행복을 발견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3: 오케이! 그럼 저도 오늘부터 행운 루틴 가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운 좋다, 운 좋다, 나는 럭키보이! 이렇게 세 번 외쳐볼게요.
2: 네, 좋습니다. 그럼 아이돌 한국의 럭키보이, 오늘도 한국이들과 행운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Hello, I'm DJ Camden, and I believe that laughter brings good luck.
4: Hi, I'm DJ Makaya, and I want to wish Camden good luck.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마카야.
0: DJ 나캔든입니다.
1: Oh yeah, baby.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였습니다.
1: 캔우 씨 행운을 빌겠습니다.
0: 네. 마카야 씨도 행운을 빌길 바래요.
1: 네, 우리 캠든 씨,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또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이거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네. 행운을 부르는 습관 아니면 뭐 루틴 있으신가요?
0: 저는 따로 없습니다. 오! 네, 습관이랑 루틴은 따로 없는데요.

0: 네.
1: 제가 만약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이제 시작하려면 딱 일어나야 되잖아요.
0: 그쵸?
1: 눈을 뜰 때,
0: 눈을 떠.
1: 제가 이제 좋은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0: 어떤 느낌이죠?
1: 사실 보통 피곤하거나
0: 네.
1: 뭐라 해야 될까? 만약에 막 이런 소리가 나면 오늘 그냥 되게 그냥 노멀하게 흘러가겠다.
0: No hangover.
1: 노멀 그냥 데이를 보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좀 진짜 개운하고
0: 네.
1: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잠을 되게 잘 잤다. 그날들은 뭔가 특별하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준비가 되어
0: 그
1: 있으니까.
0: 시작이
1: 네,
0: 중요하네요.
1: 맞아요.
0: 아, 근데 저도 약간 알람 한 번에 들으면 아, 오늘 행운이 가득한 날이겠는데.
1: 평소에 못 들으셨어?
0: 아, 평소에 잘못 듣기네요. 네.
1: 근데 요즘 많이 늘었다고
0: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1: 들었어요.
0: 저희가 또 지각비가 생겼기 때문에
1: 예. 네.
0: 늘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좀
1: 그렇죠.
0: 조급함이 생기는데 어쨌든 또 행운을 부르는 습관 루틴 저는 또그 초록색을 좋아하잖아요.
1: 그쵸.
0: 근데 초록색이 또 네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간 상징 이모티콘이라 할수 있는데요.
1: 네.
0: 저는 그 초록색을 입는 날에는 뭔가 좀더 행운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1: 오늘 왜안 입으셨어요?
0: 오늘의 행운은 내일을 위해서. 네,
1: 내일을
0: 아껴두고
1: 위해서.
0: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록색 안 입었고요.
1: 네.
0: 아, 근데 사실 오늘 행운이 있긴 했어요.
1: 뭐죠?
0: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편의점에 갔는데요.
1: 네.
0: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1: 뭐에 무슨
0: 네.
1: 아이스크림이에요?
0: 땅콩 맛 아이스크림. 이게 피넛 모양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1: 네.
0: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안에 뭐 땅콩 재미 있대요. 그래서, 이거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띡 스캔하셨는데, 원 플러스 원 상품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와우, 럭키 보이 해가지고 그렇게 딱 하나 더그
1: 없어요?
0: 영수증에 받아놨어요. 뭔지 아시죠?
1: 오늘 안
0: 예.
1: 하고 그냥
0: 왜냐면 그또 저희 근처니까
1: 그쵸?
0: 언제든지 갈수
1: 갈수
0: 있으니까
1: 있으니까
0: 다음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영수증을 받아놨습니다.
1: 맛있었어요? 그
0: 근데
1: 땅콩
0: 맛있긴
1: 아이스크림?
0: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1: 오, 신기하네.
0: 예, very good. I love it. 자, 그러면 행운 말고 반대로
1: 네.
0: 약간 절대 안 하는 일이 있나요?
1: 안 하는
0: 네,
1: 일이요?
0: 이거 하면 좀 불안하다.
1: 저는 웬만해서 막 그런 중요한 날 있잖아요. 뭔가
0: 큰 무대?
1: 뭐큰 무대도 있고 내가 무슨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0: 그쵸.
1: 폭식을 안 하는 편이에요.
0: 아, 그럼
1: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막 먹지 않아요.
0: 좀 조절?
1: 엄청 조절하죠. 일단
0: 오.
1: 제가 제배 자체가
0: 네.
1: 무거우면 뭔가 잘안 풀려요. 어쨌든 제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0: 그쵸,
1: 지금. 좀
0: 그쵸.
1: 이제 어쨌든 몸을 되게 써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배가 거북하면 뭔가 잘안 풀려요.
0: 느릿느릿해지죠? 왜냐면 거북하잖아요, 거북이. 그럼 약간 토끼로 변신해야 되나?
1: 네, 그러려고요,
0: 아,
1: 저도.
0: 네.
1: 다음에 토끼로 변신해 볼게요, 그럼.
0: 그러면 당근!
1: 당근 싫어해야죠.
0: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음식을 좀 조절한다.
1: 네.
0: 근데 이거는 진짜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사실, 좀 가볍게 뭐라 해야 되지? 요거트라든지, 과일 정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좀더 나은 것 같은데, 저는.
0: 오, 저도 약간 좀큰 무대가 있다 하면 너무 밥을 안 먹는 편이긴
1: 헤비하게 안
0: 해서,
1: 먹죠.
0: 예. 좀 살짝 뭐 소화하기 좋은 음식이나 그런 좀 뭔가 부담되지 않는 음식들.
1: 그쵸.
0: 그게 좀더 좋은 것 같긴 해요.
1: 마카야 씨는요? 그냥 뭐 있어요?
0: 하, 저는 좀 상상을 너무 많이 하면 불안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뭔가, 아, 이게 괜찮을까? 생각 드는 순간 온갖 상상이 들어요. 아,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되게 제가 또 N이다 보니까 상상력이 되게
1: 풍부하잖아요.
0: 풍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것을 상상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져가지고
1: 네.
0: 그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대를 하면서 좀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까 걱정하던 건데 이미 잘못되는 비전을 봤잖아요.
1: 네.
0: 이제 그게 현실로 올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1: 덜 생각하고, 좋은
0: 좋은
1: 생각.
0: 생각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그룹이잖아요, 앰퍼센드원.
1: 네.
0: 저희 멤버 중에서 또뭐
1: 이런
0: 징크스나
1: 행운
0: 네,
1: 이런
0: 행운 믿는
1: 사람
0: 멤버가 한명 있는 것 같아요.
1: 누구요?
0: 승모. 아, 근데 이게 또 항상 승모로 돌아오긴 하네.
1: 그러니까요.
0: 이게
1: 그냥
0: 오랜만에.
1: 이제 승모라고 해도 승모를 말하지 맙시다. 그냥 너무 많이 말한 것
0: 그냥
1: 같은데.
0: 모가 있는데요. 약간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나 그런 거 조금씩 보더라고요. 그 지호 씨도 조금씩 보는 것
1: 네,
0: 같은데.
1: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저희 한국

0: 한국인 멤버들이 좀 많이 오늘의 운세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저는 잘안 봐요.
1: 저도요. 저는 그게 있는
0: 일단
1: 줄도 몰랐어요.
0: 저도요. 저도 사실 오늘의 운세를 보통 제가 이제 가끔 저희 팬사인 하면 엔디어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너의 운세를 한번 본적 있다. 그래서
1: 진짜요?
0: 오늘의 운세 나한 번도 본적 없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항상 되는데.
1: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조심해야 되는 초성.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승모가 미국에서 보여줬었는데, 저희 미국 갔을 때
0: 네.
1: 조심해야 되는 초성이었는데,
0: 뭐 있어요?
1: 거기에
0: 네, 뭐였어요?
1: 시옷 이응이 있었던 거예요.
0: 아이고! 아이고!
1: 그래서 저희 멤버 중에 시윤이 있거든요.
0: 진짜요?
1: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윤이와 같아, 저리 가! 저리 가! 막 이러면서
0: 아. 아,
1: 계속 피했는데, 그 형은 그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0: 잠시만. 이게 그 연도에 따라예요? 아니면.
1: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름이랑 생일, 이런 거 넣으면 알려주더라고요.
0: 아, 이름이랑 생일.
1: 네.
0: 아.
1: 뭐 피해야 되는 음식, 피해야 되는 색깔, 좋은 음식, 뭐,
0: 아,
1: 이런
0: 그런
1: 게
0: 게
1: 다
0: 되게
1: 있더라고요.
0: 재밌네. 되게 재밌다.
1: 약간 미니게임 같기도 해요.
0: 저는 근데 잘안 믿어요, 그런 거 다. 왜냐면 그런 거다 솔직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와우! 큰 발언입니다. 저는 이 발언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0: 저도요.
1: 네. 오케이.
0: 저희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 행운으로 밸런스 게임을 한번
1: 아,
0: 해봅시다.
1: 오랜만에 또 밸런스 게임이네요.
0: 네. 자, 나에게 행운이 온다면 아주 큰 행운 하나 vs 작은 행운 10개. 자,
1: 오,
0: 하나, 둘, 셋.
1: 아주
0: 아주 큰
1: 큰 행운
0: 행운
1: 하나.
0: 하나.
1: 우! 아, 잘
0: 오,
1: 맞아.
0: 예.
1: 왜요, 왜요?
0: 누가 봐도 솔직히 딱큰게 와, 딱 하나 와야 이 만족도가 딱, 뭐라 해야 될까요? 만족감이 딱, 네, 제가
1: 약간,
0: 만족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어쨌든. 예.
1: 그쵸.
0: 작은 행운 10개면 솔직히 복불복이에요. 그 중에서
1: 이
0: 마음에 안
1: 작은
0: 드는 게 있을 수
1: 행운이
0: 있어.
1: 얼마나 작은지 모르잖아요.
0: 그러니까 더 작을 수도 있어,
1: 그래서 예를
0: 생각보다.
1: 들면, 피자를 시켰는데 한 조각이 더 온다. 에 좋긴 해요. 근데 피자 10조각보다는 뭐 아주 큰 행운이면 피자 가게를 내가
0: 그러니까
1: 물려받았다.
0: 저도 그 생각이에요. 사실 아주 큰 행운은 집, 차
1: 아우.
0: 요런 범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1: 아직도
0: 해서.
1: 그 집.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부터 집 얘기하셨잖아요.
0: 네네네네.
1: 아우, 오랜만에 집
0: 아니
1: 얘기 들으니까
0: 저는 이게
1: 좋네요.
0: 사실 엄청난 꿈이죠. 제 그냥 오래 지금 되게 멀리 보고 있는 꿈이에요. 그냥 제 드림하우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아, 근데
0: 행운은 크기보다 자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이런 작은 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0: 네.
1: 네, 그렇게 뭐, 저희는 큰거 고르겠습니다.
0: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1: 오케이, 하나 더,
0: 네,
1: 하나
0: 하나
1: 더.
0: 더. 이거 재밌겠다. 내가 원하는 행운은 먹방 찍어도 살안 찌기 vs 신호등 한 번도 안 걸리기.
1: 아!
0: 이야,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오케이, 가봅시다. 하나, 둘, 셋.
1: 신호등
0: 먹방
1: 한
0: 찍어도
1: 번도
0: 살
1: 안
0: 안 찌기.
1: 걸리기. 어,
0: 네.
1: 진짜요? 왜요?
0: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걸 좋아하고, 근데 또 살은 안 찌고 싶으니까요. 네.
1: 아, 정확하네요.
0: 네.
1: 저는 또 이게 썰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0: 네.
1: 택시가 분명 1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0: 아.
1: 기사님이 그한 6분 뒤에 도착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딱 탔는데 기사님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타자마자, 하, 여기 신호등이 다 빨간색이요? 다 빨간색!
0: 아,
1: 이래가지고,
0: 근데. 저도 미국에서 교통 서비스를 사용했는데요. 그 택시 서비스 사용했는데요. 제가 그날 아침에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이제 옷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빨리 보고 제가 헤어 메이크업 시간을 맞춰서 갔었어요. 근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로 해서 제가 사실 그날만큼 답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날은 너무 답답했어요.
1: 그리고 예를 들면 진짜 화장실이 급해.
0: 아.
1: 근데 계속 빨간불이야.
0: 네.
1: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에서 그한 번도 안 걸리는 걸 고르면 푸른색, 푸른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른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신호등이.
0: 그러니까요. 이 그린, 그린 나와야
1: 그쵸,
0: 되는데.
1: 그쵸.
0: 아, 네.
1: 얼마나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1: 네.
0: 우리 항공인들에게 네잎 클로버를 드리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항공원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igher Day When? Your friend is right here.
1: Right here, baby.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No. 2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N Double Curious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할 시간이죠.
1: 성우 강영호 박지엽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오랜만입니다.
3: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되게 두 분 다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5주 만에 뵙는 거잖아요.
2: 네.
0: 근데 두 분 다 뭔가 되게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신 느낌?
3: 관리요?
0: 딱 그게 뭔가 얼굴에서 티나는데요.
2: 전 실제로 두 분의 마지막으로 뵀을 때부터 살이 좀 빠지긴 했어요.
0: 네, 그니까요. 진짜.
1: 성공.
2: 성공.
0: 진짜. 왜냐면 그때 다이어트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2: 네.
0: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2: 아직 목표가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반은 온 것 같아요.
0: 그러면 약간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네. 뭘 찍고 싶으신가요? 약간. 뭐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2: 주변 분들이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바디 프로필 준비하냐.
0: 네네네.
2: 전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제가 인생에서 되게 쪘을 때와 통통했을 때와 보통인 때는 있었는데 한 번도 마름의 단계에 가본 적이 없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오, 좋은데요?
2: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만약에 그 몸무게에 도달하면
2: 네.
0: 그걸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바로 다음 날에 떡볶이를 시키실 예정이신지
2: 유지를 하고 싶지만 그게 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우리 또 영호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3: 그냥 저는 네. 그냥 옷차림이 조금 가벼워졌을 뿐인데 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머슬맨.
3: 머슬맨. 네.
1: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또 행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3: 네.
1: 보통 중요한 날에는 행운이 꼭 찾아왔으면 하잖아요.
3: 그렇죠.
1: 네. 그럼 혹시 두 분은 행운을 부르는 습관이나 아이템이 있나요?
3: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이 잘 갔다 와 오늘 힘

0: 이 행운을 부르는 거보다는 징크스는 있어요.
1: 오, 뭐야? 뭐야?
0: 진짜
1: 뭐야?
0: 중요한 날에 항상 화장이 떠요.
2: 아.
3: 슬프다.
0: 아, 너무
1: 중요한
0: 슬프지만. 네, 꼭
1: 날에.
0: 중요한 날에.
2: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 전에 항상 그 팩을 하고 자요. 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긴데. 뭔가 메이크업에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제 팩을 하고.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해외에도 그런 밈이 있어요. 그 birthday 메이크업이라고. 생일날에 항상 메이크업이 꼭 이상하다. 네, 그래서 birthday 메이크업이라는 그 약간 밈이 있어요. 약간 when you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봤는데 오늘은 birthday 메이크업일 때. 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3: 망했다는 뜻이구나. 야.
1: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두 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케이 넘버 2 시작할게요.
4: 지난 시간 아기 공룡 둘리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케이. 5주 동안 알 수 없는 세계를 헤매다 눈을 떠보니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가득한 회의실 중앙에 앉아있다.
5: 강용호 회장님, 벌써 최성 그룹을 이 최성 그룹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신다뇨. 철회해 주십시오. 강 회장님 없는 최성은 최성 그룹이 아닙니다.
6: 여긴 어디야? 내가 회장님이라고? 최성 그룹 강 회장이라면 어마어마한 부자잖아.
4: 회장님, 오늘 스케줄은 엠퍼그룹 나 회장님과 조찬 회의 후 전 세계로 미국 LA에 가셔서 스테이크를 드시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6: 아이, 오늘 스케줄 다 취소하게. 슈퍼카 타고 잠시 머리 좀 식혀야겠네. 그동안 힘들게 닭을 튀기거나 직장 상사분들께 혼나기만 했는데 내가 재벌이라니 눈물이 앞을.
4: 그렇다. 70대 대기업 회장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20대 청년의 몸에서 깨어나 2회차 인생을 살게 된다는 드라마 신입사원 강 회장에 소환된 케이. 회장님 의자가 너무 푹신해서 그만 탈출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다.
6: 아, 좋긴 한데 드라마 흐름상 영혼이 바뀔 때가 됐는데 피하면 되겠지?
5: 회장님!
7: 제발 계십니다.
6: 안 된다! 안 된다! 난 아직 슈퍼카도 못 타봤다고!
4: 결국 만날 사람을 만나고야 말았다. 당황한 나머지 계단으로 후다닥 도망가려다 다리를 삐끗한 케이. 우당탕탕 넘어지며 누군가와 빡! 박치기를 하고 만다.
6: 여긴 또 어디야? 회의실 같은데? 어? 몸은 또 왜 이렇게 20대처럼 가벼워?
8: 야, 인턴! 빨리빨리 PT하라고 뭐할머 아니면 서 있는 거야?
5: 자네! 내가 지금 누구로 보이는가?
7: 황준현, 우리 팀 인턴으로 보이죠. 박치기 후유증인가? 우리 황준현 씨가 존댓말을 까먹은 것 같네.
4: 72세 최성그룹 강 회장의 몸에 적응할 새도 없이 27 인턴 사원 황준현의 몸에서 깨어난 미스터리 K. 계속되는 영혼 체인지에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탈출 방법을 생각해내고야 만다.
6: 내가 PT를 잘해서 최성그룹에 도움을 준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그렇다면
9: 네! 저희 6조가 발표할 기획안은 EBS 라디오 아이돌 한국어와 최성그룹의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랑방 게스트로 강용호 회장님이 출연하신다면 최성그룹이 누리게 될 홍보 효과와 경제적 효과는 바로!
4: 당황한 K의 아무 말 대잔치에 차원의 문도 동정 타이밍을 찾지 못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7: 인턴!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9: 최성물산은 유진 네트워크, IB 글로벌, 화인 다이나믹스 이들 회사와 거래를 끊으면 매년 300억 이상의 순이익이 생길 겁니다! 이상!
7: 아니, 얘기했더니 저걸 진짜.
10: 웅성웅성. 저거 비자금 출처 아니야? 웅성웅성. 웅성웅성.
4: 그렇게 미스터리 K가 회의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순간, 익숙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11: 여러분, 내가 터트린 폭탄 잘 해결해서 꼭 최성그룹 지켜내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1: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3: 뭐죠, 뭐죠?
1: 마카야 씨가 그 눈물이 앞으로 이런데. 아니 이게 크 그냥 하면 되는데 크 하는데.
2: 제가 실수했어요. 네.
0: 아, 실수였나요?
3: 연구 너무, 많이 했다고
0: 저는,
3: 생각했는데.
0: 저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2: 아, 진짜?
0: 와, 오랜만에 와서 정말 연기력이.
2: 저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0: 걸리셨죠?
1: 예, 네, 살짝 모이더라고요.
0: 그래가지고. 살짝 아이스크림 먹어가지고 아까.
1: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애드립을 통해서 이렇게 뭐, 마스터피스가 탄생하는 거죠.
2: 아, 네. 그럼요, 그럼요.
1: 할리우드에서. 아, 할리우드 네. 느낌으로.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70대 재벌 회장이 하루아침에 20대 청년이 되어 인생 2회차를 살게 되는 드라마 신입사원 강 회장에 다녀왔습니다.
3: 네, 신입사원 강 회장은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두 분은 이 드라마나 웹소설 웹툰 보셨나요?
4: 아, 안타깝게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2: 네. 저도 땡튜브 그 쇼츠로만 네.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아직 그 풀 버전을 못 봐가지고 근데 지금 방영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화수가 쌓이면 그때 한번 몰아서 네.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1: 몰아보기 스킬.
0: 저도 네. 보통 그렇습니다. 아. 무조건 끝나야 저도 약간
2: 맞아요. 네. 그 기다릴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4: 동감합니다. 네네. 몰아봐야죠.
3: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만약에 강 회장처럼 몸이 바뀐다면 나는 바로 적응한다 versus 들킬까봐 전전긍긍한다.
1: 아, 오케이. 아, 그러면 들켜야죠.
0: 들켜야죠. 저도 들키고 네. 활장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1: 그러면 들키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오, 회장님 어, 어, 몸이 바뀌셨네요.
0: 누나 몰라? 누나 몰라 이런.
1: 그래도 아까 나 몰라봤지. 어.
2: 근데 이게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어떡해요?
3: 오, 그러면 이제 제가 회장인 이유를 말해야죠.
1: 아, 증거.
3: 어, 내가 증거. 내가 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1: 저놈이 너... 어떻게 회장님의 금고 비밀번호를?
2: 어, 그러다가 경찰에 네. 신고 당하면 어떡하려고?
3: 자, 제가 다시 신고하면 되지.
1: 아, 어, 좋네.
2: 어, 저는 약간 성별이 같으면 그래도 좀 적응할 것 같은데 성별이 아예 다른 사람 몸으로 아, 가게 맞아요. 되면 그거는 좀 적응 못할 것 같아요.
3: 아, 당황스럽네. 이 드라마 재밌긴 하겠다. 70대 몸이 20대 몸으로 바뀌는 것.
1: 20대 좋지.
2: 여기서 제일
3: 이제 20대잖아. 네 거의 이제 시작했잖아, 너는.
1: 이제 좋은 거죠.
2: 네.
1: 아, 좋네.
2: 아, 그렇죠. 아,
1: 여기서 네. 으뚜천기 플렉스를 해 보려고.
4: 엄청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의 네. 입장이 된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 약간 위기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그 회사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을 네. 막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아. 상태로 젊어진 다면이라는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된 거니까 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강 회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1: 그러네요. 왜냐면 이미 회장이 됐었으니까 네.
0: 다 알겠지.
1: 능력은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20대부터 다시 시작하면 더 큰 회사로 만들 수 있고
4: 젊으면 근데, 돈 주고도 못 산다니까.
3: 근데 막 커피 뽑으라고 하면은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난 그런 걸 못할 것 같아요.
1: 이것 좀 있네.
3: 내가 네네.
1: 방금까지 회장 자리였는데 갑자기 회사 모든 커피, 사람들이
4: 정수기 물 갈라고. 어,
3: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잘 못할 것 같아요.
1: 근데 오히려 신나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3: 맞죠.
1: 정수기 물 갈았는데 물통이 가벼운 거예요. 갑자기 재밌는데 하면서.
3: 그럴 수도 있고.
1: 네. 오케이, 다음 질문에 네. 넘어갑시다.
3: 다음 질문은요. 영혼 체인지의 장치로 박치기가 되게 신선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나라면 그 방법을 땡땡땡으로 설정하겠다. 나 있다면 그 땡땡땡이 뭘까요? 저는 사실 좀 한번 눈을 감았다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알약이라든지 음료수를 마시고 한번 눈 감았다가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저는 뭔가 바뀌어 있으면 변신되어 재미있을 것 같은데
1: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네. 이름은 모르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 그 어떤 어린애가 농구 선수분이랑 그 힘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서로 농구공을 같이 잡고 I want to be like him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Like, I want to be like Jordan.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힘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는 같이 서류를 잡고 이렇게 비즈니스 서류를 한 쪽씩 잡고 회장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인턴이 되고 싶다 하면 슉 바뀌는 거죠.
4: 그건 약간 상호간의 협의가 있어야
3: 돼요. 그러니까 협의가 절대 안 날 것 네. 같은데 저는 회장이랑 인턴
1: 뭐 협의는 어떻게든 보는 걸로 하고 네. 저는 그 아이디어가 좀 재밌었어요.
3: 재밌겠다 근데 이 드라마.
4: 일단 눈을 감았다 떠야 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해요. 네, 일단 뭔가 의식을 한번 잃긴 해야 될 것 같아요.
3: 그렇죠.
4: 의식적인 어떤 그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감았다 뜨면은 다른 세상 되어 있고 이런 거 너무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2: 저는 뭐가 됐든지 안 아픈 거였으면 좋겠어요. 박치기는 너무 아프니까 그냥 약간 그러니까요. 뭐 핑거스냅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탁 쳐요.
4: 너무 능력자인데. 아.
3: 그럼 이거는 너무 능력자시네.
4: 너무 능력자.
1: 제 생각에 이거는 어벤져스에 들어가도 탑에 들어가요. 재밌네. 아니 실수로 막 박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박수 쳤는데 갑자기 몸이 바뀐 거예요.
2: 그럼 재밌겠는데요?
1: 터치? 네,
4: 그냥 몸 터치.
1: 내가
4: 거?
1: 너무 신나가지고 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 슝.
1: 이것도 웃기긴 하겠다.
3: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어려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해 버리면
1: 의미가 없어지죠.
3: 네, 바뀔 때도 내가 이게 뭐야 생각보다 뭔가 안 다가올 것 같아요. 뭔가 바뀐 게.
1: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핑거 스냅, 이 하이 파이브, 이 박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가 회장인 포지션에서 네.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복지가 있는지.
4: 복지.
1: 네. 아 복지. 뭐 사실 저희가 항상 원하는 게 복지죠. 제가 되게 만족하는 복지 중 하나가 회사 내 라면 기계인데. 오. 그게 되게 좋거든요.
2: 있습니다. 있어요.
1: 진짜요?
2: 네.
1: 그게 진짜 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스케줄 하고 왔는데 그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음료수 냉장고까지.
3: 음료수를 좋아하긴 해요.
4: 네. 이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맞습니다. 걸 전제로 하는 거겠죠?
1: 무료. 네. 회사가 다 돈 내준다. 듣고 있죠?
3: 뭐 있을까?
4: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의 자유.
1: 네,
4: 성과만 내라.
1: 이게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4: 그렇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4: 저도 회장이 된다면 네, 출퇴근의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1: 진짜 일만 잘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4: 재밌어서 일하십시오.
2: 저는 네. 아마 모든 직장인분들이 다 꿈꾸실 것 같은데 주 4일제요.
1: 이야.
2: 주 4일제.
1: 주 4일제.
2: 네.
1: 자, 그러면 주 4일제인데 일을 똑같이 그만큼 성과를 내야 돼요. 5일만큼. 괜찮나요?
2: 근데 사실 지금도 이게 5일 일한다고 해서 그 5일을 꽉꽉 채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1: 그쵸?
2: 사실 따지고 보면.
1: 사실 맞아요.
2: 네, 그래서 뭔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1: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3: 저는 제가 해주고 싶은 복지가 있는데요.
2: 네.
3: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1: 이야.
4: 그걸 복지라고 여기지 않는 직원들이 많아요.
1: 제가 알기로는 그거
3: 제가 복지예요.
1: 네. 복수라고 느끼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3: 아, 장난이고요.
4: 회장님만을 위한 복지인가요?
3: 장난이고요. 저는 일단 저도 뭔가 우리 직원들 잠을 좀 잘 잤으면 하는 바람에 오후 10시 전에는 퇴근을 시키고 싶습니다.
4: 오후 10시.
2: 라는 거는 그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3: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절대 야근을 안 시키겠다. 남아서 일 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 회사에 들어온 순간.
1: 아니면 그 낮잠
3: 그다 좋지 않아.
1: 낮잠방 낮잠 센터 있는 것도 있잖아요.
2: 맞아요. 낮잠 시간 이런 것도
3: 그런 거
2: 같아요.
3: 그런 거 너무 좋긴 하겠다. 낮잠 캡슐 뭐 이런 거.
1: 좋아요 좋아요.
3: 네, 상상의 나래를 펼친 토크까지 재밌게 나눠봤고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신입 사원 강 회장의 OST 강승윤의 직진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당황한 K의 아무 말 대잔치.
1: The Korean expression we'll learn today is 당황하다. It means to be so surprised or overwhelmed that you don't know what to do. In English, it's similar to getting flustered or panicking.
0: 네, 오늘의 한국어 당황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당황하다.
3: 당황하다.
0: 네,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4: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불려서 당황했어.
1: I was sleeping and they suddenly called my name, so I panicked.
2: 대본에 없는 질문을 받아서 당황했어.
1: They asked me a question that wasn't on the list, so I was panicking.
0: 네, 당황하다 얘기를 더 해보면요. 최근 당황한 일,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2: 아, 있었죠.
0: 오, 뭐죠? 바로 났고, 바로 났.
2: 아, 저희가 얼마 전에 성우 극회,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5: 오, 진짜요?
2: 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선후배님들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족구도 한 게임하고, 이러는 자리가 있는데, 그 경품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실내 게임을 진행하려고 네. 이렇게 그 장소에 마련되어 있는 장비를 연결하는데 네. 장비가 저희가 챙겨간 장비랑 안 맞는 거예요. 슬롯이.
5: 네. Oh, no. 네,
2: 저희가 챙겨간 장비는 좀 작은 거여서 네. HDMI 미니 사이즈였는데 아, 네. 저쪽에 마련되어 있는 장비는 빅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서 아, 젠더 사오고 와. 그거 연결했는데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5: 진짜요?
0: 사온 것도요?
2: 네, 사온 것도 안 돼서 결국 그걸 활용한 코너를 생략하고 네. 네, 다른 걸로 넘어가는
0: 아, 다른 코너.
2: 네, 아. 그런 대처를 해야만 했습니다. 많이 당황했죠. 네.
5: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워. 왜냐면 특히 분위기 또 이렇게 올라가고
0: 그러니까 네. 되게 사람들 맞아요. 많을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네. 네.
5: 아 근데 나 진짜 저럴 때 너무 뭔가 슬퍼요. 그러면 이렇게 재밌는 걸 이렇게 준비하고 심지어 그걸 다 이렇게 중간에 이게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돼서 이게 해결책을 또 준비 가져온 거잖아요.
2: 네네.
5: 그 젠더를.
4: 네네. 맞아요.
5: 근데 그거마저 안 된다.
2: 네.
5: 하, 너무 아쉬운 거.
2: 맞아요, 맞아요.
5: 아, 그래도 재밌게 아, 넘어갔나요?
2: 너무 재밌게.
4: 네네, 재밌게 잘 넘어갔습니다.
2: 잘했습니다.
5: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0: 재밌었겠다.
5: 아, 나도 저런 거 좋아하는데.
0: 궁금한 게 그럼 지은님도 족구하셨어요?
4: 아, 족구를 했는데 네. 이제 저희는 네. 저희가 이제 막내라서 네. 약간 강제 차출처럼 아, 나가서 했다가 네. 저도 나름 그 당황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선배님이 오, 차신 공에 맞았어요. 네. 얼굴을.
5: 얼굴에요?
4: 근데 이제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셨죠. 그냥 네, 공을 네. 그냥 넘기셨고 저도 그냥 그 공을 잡으려고 한 거였는데 네. 얼굴에 너무 정통으로 딱 맞아버린
5: 네,
4: 거예요.
5: 네, 네.
4: 근데 이제 어떻게...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5: 네.
4: 엄청 아프진 않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얼굴에 맞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니까.
5: 아이고. 그쵸, 그쵸. 너무 놀란
4: 그래서
5: 상황이니까.
4: 모든 시선이 저한테
5: 와, 진짜.
4: 야, 너는 어떻게 뭐 애를 울릴 수가 있냐? 막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시니까 아니요, 저 아프진 않은데 하면서

0: 야, 레전드다, 이거.
1: 너무 당황스러웠죠,
2: 네.
1: 정말.
0: 이거는 진짜 그 공, 차신 선배님도 되게 당황하셨을
2: 그치, 그치.
1: 네,
2: 당황하죠.
1: 진짜로.
0: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몇번 있거든요. 뭐 학교에서 뭐 단체 스포츠 하다가 공을 뭐, 막. 남자들끼리 그렇게
2: 네네.
0: 대결이 있잖아요. 내가
1: 네네.
0: 누가 제일 멀리 차나 하다가 또 저기 가만히 앉아 있던 뭐 친구가 맞아서 울던가 약간 그런 상황
2: 맞아요.
0: 같은데, 아유 되게 되게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거.
1: 그쵸,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되게
0: 그죠 그죠.
1: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다.
0: 이게 좋은 스토리죠. 나중에 아 그때 기억나냐.
1: 그쵸,
0: 아 너무
2: 두고두고 나올 에피소드
0: 그쵸 그쵸.
2: 같아요.
0: 좋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 당황하면 나오는 나만의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귀가 많이 빨개져요. 전 귀가 되게 빨리
2: 저는
0: 빨개집니다.
2: 시선이 일단 땅으로 꽂아져요.
0: 맞아요.
2: 절대 앞을 안 봐요.
0: 맞아요. 시선은 땅으로, 발은 뒷걸음질.
2: 네.
0: 근데 되게 귀여워요, 그런 모먼트. 우리 성우분들은 또 약간 있으신가요?
2: 정색은 합니다. 근데 아닌 척 하지 않아요. 고장나요. 굉장히 삐걱거려요. 제가 당황하면, 막, 원래 잘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몸들도 잘안 움직이고, 매끄럽게 나오던 말들도 더듬게
0: 그치,
2: 되고,
0: 그치,
2: 네,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쵸. 아, 근데 진짜 고장나는 게한번 고장나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2: 맞아요.
3: 맞습니다.
0: 그래서 되게 더 뭔가 당황스럽고, 더 민망해지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이거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거. 패치해야 돼, 이거.
3: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4: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 중 위급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애교만 부리면 산다.
5: 호랑이 좋아하는 냉.
4: 2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떡만 주면 산다.
6: Oh, it's very chewy.
4: 3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자는 척만 하면 산다.
6: 아이가 자는 척이에요.
4: 4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7: 정신 차려. 맨날 정신 차려야 돼.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0: 네,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오늘 거 좀 재밌네요.
1: 그러게요.
2: 약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0: 저는 그 자는 척도 너무 웃겨서요. 이건 자는 척입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뭐 이쯤에서 그 유명한 세잉이 하나 있죠. 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뭐 인절미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지?
3: 뭐 절편.
0: 절편.
3: 네, 절편.
0: 꿀떡도 있고.
2: 지금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일부러.
0: 이거 아니에요?
1: 저는 알고서 일부러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2: 막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0: 그래서 그렇게
3: 말씀 드렸잖아.
0: 그래서 그렇게 말하신 거구나. 나는 그건 줄 알았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1: 옛날 얘기엔 그렇긴 한데.
3: 저도 속았잖아요.
2: 절편 얘기하고.
0: 저는 이게 호랑이 굴 그거구나. 오케이.
2: 오케이.
3: 당하셨죠?
0: 제가 정신을 이제 차렸네요. 네. 그럼 정.
1: 지금
0: 빌드업 빌드업
1: 막대 기발하겠어요.
2: 기발하겠어. 나가겠어.
3: 자, 실시간으로 보여주겠어요.
0: 자, 오케이. 그러면 한국인들이 퀴즈 푸는 동안 저희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50/50의 Like a Bubble 듣고 올게요.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2: 모두 칭찬받을 준비 됐나요?
0: 쓰담쓰담
3: 칭찬 타임!
1: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인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0: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and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1: 네, 그러면 메시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0: 네, 우리 NWNHNKN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재수생 엔디어인데 육모에서 수능 때보다 다 2등급씩 올랐어요. 꼭 캠디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0: 와우.
1: I'm an Andy and I'm a repeating student. My grades got 2 levels higher at the June mock exam than at last year's college entrance exam. I really want to become Cam D Junior.
0: 오, 일단 너무 칭찬한.
1: 그러네요.
0: 일단.
1: 와. 야. 아, 캠든 씨의 후배가 되고 싶다는 말은
0: 대학
1: 그런 것 같은데요.
4: 맞죠?
0: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4: 네, 네.
0: 와, 진짜.
1: 제가 뭐 대학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좋은 대학이라고 들었어요.
2: 굉장히 좋은 대학.
4: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네.
1: 멋있다 우리 리더.
4: 오, 네. 멋있다.
0: 기말고사 지금 기간이에요.
1: 아, 진짜요?
2: 오, 힘들었어.
0: 그러니까요. 근데 프로젝트 하고 있었던 거 있어가지고 팀플도 하고 있고
2: 우와,
0: 제가 발표를 해야 합니다.
4: 이야.
2: 쉽지 않은.
0: 그래서 맞춰와야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요즘 이제 좀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발표를.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1: 그럼 혹시 이 분이 후배로 오신다면
0: 네.
1: 아, 또 캠디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0: 아, 당연하죠.
1: 그러면 진짜 우리가 칭찬을 계속 해주면서 제 생각에 칭찬해주면 또 이게 또 성적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2: 아, 네. 그럼요, 그럼요.
1: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분은 또 이렇게 공부에 지금 몰두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지금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각자 살면서 제일 열심히 노력했던 게 있는지 아니면
5: 살면서.
1: 올해 가장 열심히 노력 중인 게 있는지 살짝 궁금합니다. 우리 캔디 혹시 있나요?
0: 살면서요?
1: 네. 아니면 올해? 올해 제일 노력하고 있는
0: 올해가 좀 재밌을 것 같네요.
1: 오, 얼마나 재밌을지.
0: 좀만 생각해도 될까요?
1: 오케이. 혹시 우리 성우분들 있으신가요?
4: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거 바디 프로필 찍은 거.
1: 오, 네. Put your body on my body.
0: 아, 이건 진짜.
4: 네, 한 4개월에 걸쳐서 105kg 정도 나가던 몸무게에서 81kg까지 빼고 사진을 찍었죠.
1: 20kg 넘게 감량하셨네요.

0: 네.
1: 우와.
0: 아마 인생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거 없었을 거예요. 네.
1: 와, 근데 진짜 전 리스펙트합니다. 와, 진짜
2: 진짜.
1: 식단도 엄청 열심히 하셨겠네요.
0: 식단,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 막디랑 다르게 먹는 거에 막 그렇게 이렇게 매달린 스타일이
1: 아, 맞네. 그때 먹는 거는 배를 채우는 용이라고
0: 네. 그래서 저는
1: 하셨어가지고.
0: 스위치 온오프가 되게 잘 되는 스타일이라서 네, 식단은 전혀 어렵지 않았고.
1: 되게 특이 케이스셨네요. 오케이, 그러면 캔디.
3: 네.
1: 이제 시간 좀 여기서 벌어주셨는데.
3: 네. 저는요. 상대방 말더 듣는 거요.
1: 야,
3: 네, 더 듣고 담아 듣는 거? 다 담아 듣는 거를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올해요? 아니면 살면서 제일?
3: 올해요, 올해요.
1: 올해.
3: 살면서 제일. 그러면 저는 잘못산 거죠. 그게 베스트면. 네.
1: 근데 이게 또 리더로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2: 아, 그쵸,
1: 때문에.
2: 그쵸.
1: 저는 되게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3: 슬슬 저희가 또 쓰담쓰담 칭찬해드려야죠.
1: 아, 오케이.
2: 그렇죠.
3: 사실 아이디가 되게 조금 독특하시잖아요.
2: 맞아요.
3: 부르기도 어려운데 우리 이름을 한번 지어줄까요? 하나?
1: 오케이.
3: 어떻게 지어줄까요, 이름을?
1: 그러면
2: 근데 캠디의 후배가 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3: 네.
2: 주니어?
3: 주니어.
1: 오,
3: 좋아요, 좋아요.
1: 주니어.
3: 맞아요. 주니어.
1: 캠디 주니어니까 주니어. 너무 좋습니다.
3: 좋습니다. 오케이.
1: 주니어.
3: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5, 6, 7, 8.
4: 잘한다, 잘한다, 주니어. 잘한다, 잘한다, 쌈, 쌈.
1: 너무 좋은데? 저희 같이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잘 봤네요.
2: 한
3: 번에.
1: 네, 저희가 원래 이거 야스민 씨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되게 잘 안 맞았거든요. 네, 오늘 한 번만에 딱 성공을 했네요.
3: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안 맞았는데.
1: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 타임 코너까지 함께 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3: 네, 바로 퀴즈 정답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2: 위급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2: 바로바로바로
0: 4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3: 네, 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네,
3: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영호님, 지우님 감사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3: 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맞춰본 홈 어떠셨나요?
2: 저 사실 되게 약간 걱정했거든요.
3: 네.
2: 두 분도 저희를 오랜만에 보는 거고 저희도 또 두 분을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괜찮을까 했는데 오늘 정말 역대급 텐션이었던 것 같아요.
1: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3: 네.
2: 재밌었어요, 진짜.
0: 뭔가 오랜만이라는 그런 어떤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확 이렇게 그 우리가 몰랐던 호흡들이 막 나온 것 같아요.
3: 맞아, 그 맞는 것 같아요.
1: 역시 이게 긴장을 해야 또 그 어느 정도 긴장이 있어야 그 뭐라 해야 되지? 실력이 나오거든요.
3: 그렇죠. 매일 긴장합시다.
0: 쫀득쫀득하죠.
1: 좋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이무진 씨의 쉼표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3: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4: 안녕!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0: 시간을 사랑해 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결혼식 축하 선물하면 꽃 화환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화환 말고 쌀 주세요 하는 신혼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쌀? 네, 얼마 전 서울에서 식을 올린 한 부부가 있는데요. 결혼식에서 받은 쌀이 무려 820kg이라고 합니다. 10kg짜리 82포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뭐 신혼 밥 걱정 끝났겠다 싶지만 이 쌀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다고 합니다. 사랑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결혼식의 가장 예쁜 장식은 꽃보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 MZ들 마음 왜 이렇게 이쁜 거죠? 네, 매일 이 시간 이런 훈훈한 소식만 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Nikki, your Daisy Sunroof.

0: Good evening, everyone. 6월 12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험프데이인데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울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뭔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이렇게 올려줄 뭔가가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이 핑크 셔츠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은미님이요. 남자는 핑크주 하셨습니다. 얼굴이 확 살아나네요, 마유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긴 한데 그래도 잘 진행. 해봐야죠. 요즘 MZ들 결혼식의 한 문화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화환 대신 쌀이라 실속이 있다 싶었는데 심지어 기부라뇨. 아 정말 이런 분들은요. 소셜 계정 팔로우 그리고 칭찬으로 혼을 내줘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순 기능을 다해서 이런 이야기가 좀 널리 이렇게 퍼지면 좋겠네요. 자, 한 분 모셔야죠. 웬지 아드님 결혼식 때 쌀 선물 받으면 식장에서 즉석해서 하객들에게 곤드레밥 지어주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 계십니다.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I'm almost becoming a rapper now.
1: I tell you, Wednesday, it is the highlight of evening special.
0: Wednesday.
1: It is Wednesday, and I think Wednesday, you're right.
0: 아, 왠지 그럴 것 같죠.
1: Oh, Wednesday.
0: 그 스토리가 너무 좀 너무 좋지 않아요?
1: Touching.
0: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실속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자체도 벌써 레벨 1에서 그냥 오 좋다.
1: Yeah.
0: 근데 기부까지.
1: It's great.
0: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네, 이런 아이디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1: Yeah. Right? I think you know as they say there is greater happiness. Mm-hmm. In giving than receiving.
0: Yes. Yeah.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유표 꽁트가 있어요. 하나. 자, 제목이 하루 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배워보고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2: The Hallyu wave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with foreign visitors' Hallyu-related spending topping 1.3 trillion won in April, a record high. Concert-going stole the show as the most popular activity among tourists, followed by 덕질, or fandom activities, and K-pop dance classes.
0: 한류 열풍이 소비 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한류 관련 지출이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은 공연 관람이었고 팬 활동인 덕질과 K-pop 댄스를 배우는 체험도 뒤를 이었습니다.
2: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me U.S. host cities are experiencing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Rising travel costs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are believed to be putting off international fans.
0: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일부 개최 도시에서 예상 밖의 수요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여행 비용과 입국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 Japan is on edge as wild bears continue to venture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commercial areas across the country. In one city of 500,000 people, the situation has escalated to the point where some 9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temporarily shut down.
0: 도심 주택가와 상가를 가리지 않고 야생곰이 나타나면서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규모의 한 도시에서는 초중학교 90여 곳이 임시 휴교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2: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a South American presidential race. In Colombia's presidential campaign,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 to win over younger voters.
0: 전 세계적인 K-POP 열풍이 이제 남미 대선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선에서 한 유력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K-POP 문화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2: The Hallyu wave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with foreign visitors' Hallyu-related spending topping 1.3 trillion won in April, a record high. Concert going stole the show as the most popular activity among tourists, followed by tteokju, or fandom activities, and K-pop dance classes.
0: 한류 열풍이 소비 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한류 관련 지출이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은 공연 관람이었고 팬 활동인 덕질과 K-POP 댄스를 배우는 체험도 뒤를 이었습니다. 오, 처음부터 너무 좋은 뉴스로 시작해 봅니다.
1: Great.
0: 이 한류가 이제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이 소비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문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K-드라마스라든가 뭐 K-무비스 뭐 이런 거에만 익숙하다가 그거 말고 뭐 물건이라든가 음식이라는 거 이런 것으로 점점 퍼지면서 한국 와서 보면은 진짜 외국인들이 더 많은 곳이 있잖아요, 또
1: 어떤 데는. It's so true. I mean, it's incredible. So basically, Hallyu related spending by foreign visitors surpassed 1.3 trillion won. And this is a 54.6% increase compared to the same month wow. last year.
0: 와, 그러니까 지금
1: 55% almost.
0: 54.6%라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증가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갔대요.
1: Yeah. And so they're spending their money on shopping, beauty, fashion, Korean cuisine. And then there's also those fandom activities,
0: right.
1: 덕질, yes. as we call it.
0: Uh-huh.
1: And they're just coming here and spending money left right. and right. And you know what I have noticed is that a lot of foreigners are carrying this, like, there's a beauty chain, and they have this big bag,
0: okay.
1: and they're like all carrying one.
0: Uh-huh. 저도
1: Have you seen that?
0: 저 너무 많이 봤습니다.
1: Yeah.
0: 사실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글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을 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을 나갔다.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명, 한국인 한 명. 한 두 명 정도 한국인 지나가면 외국인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bag 같은 거.
1: Oh, yeah.
0: 뭔가 꽉 차 있습니다.
1: It's like
0: 이런 경우가 yeah. 굉장히 좀 흔하죠. 저 K 콘텐츠의 인기가 이제 보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즐기고 소비하고 이런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관광 산업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The Hallyu wave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with foreign visitors' Hallyu-related spending topping 1.3 trillion won in April, a record high.
0: 한류 열풍이

0: 소비 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한류 관련 지출이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The Hallyu Wave가 지금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소비 마켓에서 좀 메이저급의 스플래시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하는 게또 나왔네요.
1: Yeah, that's right.
0: Splash.
1: Yeah. So, the expression is make a splash. And if you make a splash, it means that you're literally, you're figuratively like splashing water, and people are like, "What's going on?" You're getting their attention.
0: Okay. 뭔가 소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되는 거네요.
1: Yeah, a lot of like excitement and movement, and so people are looking.
0: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스플래시, 첨벙첨벙 하는 것도 사람들이 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So, make a major splash 한다는 것은 큰 반향을 일으키다 혹은 의욕을 좀 많이 해서 큰 화제가 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마켓 쪽에서 굉장히 한류 웨이브가 막 한류가 난리가 난
1: It's
0: 거예요.
1: everywhere.
0: Right.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런 내용을 또 담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게 a record high인 상태인 겁니다. 이 spending이요. 그래서 record high는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최고 기록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연결해 볼게요.
1: Concert going stole the show as the most popular activity among tourists, followed by 덕질 or fandom activities and K-pop dance classes.
0: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은 공연 관람이었고, 팬 활동인 덕질과 K-pop 댄스를 배우는 체험도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cert going 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콘서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는 것이, 근데, stole the show를 했다. 쇼를 훔쳤다고요?
1: Yeah, that's right. If you steal the show, similar to kind of making a splash, but a little bit different, it means that one person is getting all the attention, and there is a kind of admiration, like, wow, oh, you know.
0: 멋있다, 이거. 아, 뭔가
1: yes.
0: 이렇게 집중을 받는 거네요. So it's almost like stealing the spotlight, right?
1: Right. So I love watching the annual dog show. It's called Westminster. In America, it's the biggest dog show. And there's always that one dog that steals the show. He may not win the best in show, but he's either so cute or it's got personality.
0: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1: You know what I mean?
0: 그 1등을 못해도 꼭한 마리의 개가 있어요. 뭔가 튀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1: That's it.
0: right? So 그래서 그런 개들도 그 쇼를 steal, 훔친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So steal the show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주목을 받거나 가장 돋보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Right. 자 그리고 fandom activiti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fandom 설명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it, of course, the base here is fan, right?
0: Right.
1: And so fandom is basically creating fan content, clothes, events, merchandise.
0: Okay.
1: All of those things is part of fandom. And of course, fandom is just a group of fans, right? So there's fan, you can be a fan, but if there's like, BTS has a fandom. All right, and they're called the army. So it is that group of very, how shall I say, devoted fans.
0: 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뭐 I'm a big fan. 팬이라는 단어는 그냥 팬한 명을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팬덤이라고 하면 그 하나의 그룹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우리말로 치면 약간 팬층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so it's not just your I would say that it is not just like, oh, I'm your fan. I'm a fan of, you, Sam. But it's like, I love you, Sam. You're my idol.
0: 공감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1: Oh, I think you have a fandom.
0: 나,
1: Sure.
0: 여기서 팬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 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죠? 팬과 관련돼 있는 모든 활동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팬층이라고 올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특히나 액티비티스가 나왔으니까 이런 팬 활동 혹은 흔히 덕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전에 concert going이란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콘서트 가는 사람

0: 사람들을요, concert goer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에이, 이거 억지로 지어낸 거잖아요 할수 있는데 실제로 쓰죠, 그렇죠?
1: Absolutely.
0: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Al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Hallyu wave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with foreign visitors' Hallyu-related spending topping 1.3 trillion won in April, a record high. Concert going stole the show as the most popular activity among tourists, followed by 덕질, or fandom activities, and K-pop dance classe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Oh, we gotta listen to some Adele. It is Make You Feel My Lov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me U.S. host cities are experiencing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Rising travel costs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are believed to be putting off international fans.
0: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일부 개최 도시에서 예상 밖의 수요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여행 비용과 입국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그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정작 가장 많은 경기가 열리는 미국에서는 기대했던 월드컵

0: 또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잘데 없는 거 아니야?
1: Right.
0: 이런 걱정을 했을 텐데 호텔 예약률이 40%를 밑돌았다고요?
1: Yeah, that's right.
0: 와우.
1: And so also resale ticket prices are adding to the signs that demand is not living up to expectations. So you would think that resale tickets there would be, you know, it would be really high, but it's not, there's not a demand for it.
0: 와, 이거는 진짜 기대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티켓 재판매 가격까지 심지어 그것도 하락하는 건 생각도 못했잖아요.
1: Yeah. And
0: Right.
1: so probably high airfares, expensive hotels, and also a very important thing is that there are strict immigration checks, visa issues, and so a lot of foreigners don't want to deal with any
0: Right.
1: complications or headaches. So I think they're kind of like, no, I want to go, but I'll skip
0: Okay.
1: it this time.
0: 이게 이렇게 복잡할 정도면, 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항공료나 숙박비, 뭐, 티켓 가격, 이런 가격 문제도 가격 문제지만, 뭐, 특히 뭐, 미국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떤 프로세스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1: Well,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온 사람은 기분 좋게 왔는데 이걸 또다 고스루하고 괜히 그런 거가 싫은 거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me U.S. host cities are experiencing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0: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일부 개최 도시에서 예상 밖의 수요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 월드컵이 fast approaching 하며라고 시작이 됐네요. approaching fast가 아니라 fast approach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1: Yeah.
0: Right?
1: So when something is approaching, it's coming. Okay. It's something is approaching you, but it's coming very fast.
0: Okay.
1: So this is basically saying that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very quickly,
0: Okay.
1: very soon.
0: Coming up soon.
1: Very
0: All
1: soon. It's
0: right.
1: kind of like that expression, it's just around the corner.
0: Alright.
1: Very similar to that.
0: Just around the corner. 코너 돌면 바로 있다. 그것도 임박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fast approaching이라고 하는 것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임박한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fast를 뒤에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fast가 앞으로 와도 의미는 그렇게 쓸 수가
1: Yes,
0: 있겠네요.
1: that's
0: Okay.
1: right.
0: So,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US host cities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개는 경험을 하고 있대요. 겪고 있대요. 뭐를요?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right?
1: Okay. So let's talk about the word sluggishness. It comes from the word slug. It's a snail without a shell.
0: 저 너무 싫어해요. You know why?
1: Why?
0: 예전에 제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The Slugs or something like that 공포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슬러그가 이그
1: Really?
0: 민 달팽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 달팽이잖아요. 약간 그렇게 뭐 예쁘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1: But how was it a horror movie?
0: 그게 무슨 뭐가 있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한
1: Oh.
0: 1,000마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예요.
1: Okay. Yeah.
0: 아무튼.
1: You see, large numbers are never good with insects.
0: I know.
1: Yeah. So when something is sluggish, it means it's very slow,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maybe the economy. It means that it's, you know, very slow. How shall I say? I can't think of the word. I can't think of the word.
0: 그러니까 약간 사업이 좀잘안 되고 있거나 부진하거나 이런
1: Thank you.
0: 거.
1: Yes,
0: Okay.
1: yes, yes. So when you expect the economy to grow, right,
0: Okay.
1: and it's very sluggish, it means that it's just really going at a very slow pace.
0: 아, 뭔가 굉장히, 오, 이제 손님들이 많아지겠군. 빠르게 뭔가 돌아가겠군. 했는데 기대치 못하게 굉장히 느리다라는
1: Yeah.
0: 얘기가 되겠네요. Okay.
1: So in this context, demand is unexpectedly very sluggish,
0: Okay.
1: meaning, oh, they thought there was going to be big demand. People, hotels are going to be overbooked.
0: Right.
1: But no, actually, it's the opposite.
0: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slug라는 단어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slug 이거는 민 달팽이입니다. 빠르지 않죠? 걔네들이. 엄청 느려요. Right. So, sluggish 하다는 것은 굉장히 부진한, 느린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앞에 unexpected 하니까 다들, 대박 날것 같은데 했지만, 아, 반대로 되어버린 거네요. Alright. So, unexpected sluggishness.

0: 예상밖의 부진, 침체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Rising travel costs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are believed to be putting off international fans.
0: 높은 여행 비용과 입국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rising travel costs. 뭐, 당연히 이렇게 이동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굉장히 좀 엄격한 이런 입국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international fans들을 put off 시킬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쌤, 원래 put off 시키는 건 뭔가 이렇게 미루는 거 아니에요?
1: Well, it means yes to postpone or delay. Let's put off the meeting to next week. But it also has another meaning. If someone is put off by something, it means that they are kind of like, oh. Like makes them less interested, it's less attractive, and slightly disappointed and a bit like repelled. Like, oh. Right, it's that reaction.
0: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업 한 다음에 어떤 약속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풀업 시킨다는 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네요.
1: In some ways, right. So, like, you were kind of attracted to this idea, and then you saw what was happening, and then you're like, oh. So, you're kind of repelled. You're put off by it. So, if someone, you know, say for example, okay, this is an example. So, like, you see a guy who's like, you know, really tall and like really, you know, very masculine looking, but he's got a very high voice.
0: It just put me off 한 건가요?
1: You know, some women would be like, oh, okay, yeah.
0: 결론 짓겠습니다. 깬다 이거군요. Right? Okay.
1: Yes,
0: So
1: yes.
0: put someone off 한다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좀 정떨어지게 하다, 기분 나쁘게 좀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o 이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international fans들이 put off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숙님이요. 맞아요. 슬러그의 저주예요. 영화 제목이. 기억하셨네요. 슬러그의 저주 영화 맞습니다. 8674님이 저도 봤습니다 하셨네요. 생각보다
1: Was this a
0: 많으시네요.
1: Korean movie?
0: No, no,
1: Oh,
0: no.
1: no?
0: I think it was
1: Okay.
0: an American movie.
1: Okay.
0: Yeah. 규원 김님이 미국 물가가 너무 세요.
1: Yeah.
0: 이게 더
1: That
0: 무섭습니다.
1: is very true.
0: 그렇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me U.S. host cities are experiencing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Rising travel costs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are believed to be putting off international fans.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죠.
1: Japan is on edge as wild bears continue to venture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commercial areas across the country. In one city of 500,000 people, the situation has escalated to the point where some 9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temporarily shut down.
0: 도심 주택가와 상가를 가리지 않고 야생곰이 나타나면서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규모의 한 도시에서는 초중학교 90여 곳이 임시 휴교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일본 야생곰 출몰, 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긴커녕 이게 오히려 출몰 사건이 잦아진 것 같아요, 지금.
1: Yeah, I mean, we've talked about this a number of times. And this is around this time in the spring, what happens? The bears wake up from hibernation. So they're out and they're hungry because they haven't been eating for months. They were sleeping. So it is also their environment. There's a shortage of food in their habitat. But it's also, and that's why they're coming to these residential neighborhoods or these commercial areas, and they're looking for food.
0: 그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겨울잠에서 일어났는데 좀 배고픈데?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여기저기에서 무슨 뭐를 이렇게 뜯어먹거나 막 이러다가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 또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먹이 부족이 또 벌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확장됐으니까 서식지가 부족해서 더 사람들 있는 곳 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That's
0: 근데
1: right.
0: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가 뭐 예전에 만화에서 보던 그런 귀여운 곰이라기보다 곰이 진짜 일어서면 진짜 성인 곰일 경우에 불곰 같은 거막
1: Bears are
0: 엄청나대요.
1: dangerous. They really are, actually. They're strong.
0: 아, 무엇보다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Japan is on edge as wild bears continue to venture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commercial areas across the country.
0: 도심 주택가와 상가를 가리지 않고 야생곰이 나타나면서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일본이 edge에 서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Japan is on edge.
1: If you're on edge, it means that you're feeling very worried and nervous. So you can imagine yourself at a like a high rise. Okay? And you know how they have those like glass floors and you step into it and you can see
0: Oh,
1: all
0: 무섭죠.
1: so scary, right? And of course, but imagine there is no like barricade, like there's no fence, right? Okay, that's how you would feel if you're on edge. You would be like so nervous, so scared, and you're kind of like, oh my gosh, you know, what's gonna happen?
0: 다리가 떨리고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에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아차하면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거. So if someone is on edg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nervous한 상황. Right? Worried about something.
1: Yeah, you're
0: So,
1: worried about something.
0: 긴장한 뭔가 항상 불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on edge는 아닐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So, as wild bears들이 continue to venture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Venture into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요. 단순하게 go into보다는 특히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을 들어간다는 느낌. 진짜 어드벤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So 거기를 탐험하듯이 venture into. 상상해보세요. 그렇죠? 곰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곰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뭔가 조심스럽게 들어가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디 들어가냐면 residential neighborhoods.
1: And this is the scary thing because a resident is a person who lives in a certain area. So we call residential neighborhoods to describe an area where people live. There's not a lot of like commercial buildings. They're mostly apartments or houses. And so then that's kind of scary.
0: So, resident라고 하는 게 거기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거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거 지역을 얘기를 할때 residential neighborhoods. So 어떻게 보면 commercial areas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so they often divide it, right? This is a commercial area, this is a residential area.
0: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one city of 500,000 people, the situation has escalated to the point where some 9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temporarily shut down.
0: 인구 50만 명 규모의 한 도시에서는 초중학교 90여 곳이 임시 휴교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이 문장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하나 나오게
1: What
0: 됩니다.
1: is it?
0: 이 상황이 escalated 됐다는 거는 격화된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근데 to the point where? 이거 to the point where? Some 9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temporarily shut down. So 90개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가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When a match ends in a tie, what is used to determine the winner? 경기가 비겼을 때 승부를 가리기 위해 차는 것은 무엇일까요?
2: The answer is number three, a penalty shootout.
1: 네, 바로 승부차기 되겠습니다. 이 페널티 킥, 중간에 이렇게 차게 되는 거, 그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게 되는 것이랑은 좀 다르죠.
2: That's right. This is a tie.
1: Uh-huh. 자, 조혜승 님이요. 오늘 퀴즈는 답이 많이 갈리네요. 헷갈려요. 하셨습니다. 오답이 오늘 더 많았다고 하네요.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스티브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787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right. guys.
1: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a South American presidential race. In Colombia's presidential campaign,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 to win over younger voters.
1: 전 세계적인 K-pop 열풍이 이제 남미 대선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선에서 한 유력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K-pop 문화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그냥 K-pop의 뭐 그러니까 K-문화에 지금 계속 향연이네요. 네. K-pop이 이제 지구 반대편 대선 판도까지 뭐 흔들고 있다고요.
2: Well, I tell you this is really a new one. I think first time I'm reporting on something like this. So the left-wing candidate named Ivan Cepeda is in Colombia's presidential race.
1: Okay.
2: And basically, he wants to get young voters to vote for him. So what he's done is, you know, he's saying he's kind of become like a K-drama style character. And he's having, you know, releasing these memes and these kind of K-pop, you know, back short videos and like using languages like using Korean like 오빠 and 사랑해.
1: Okay.
2: That's
1: a good idea, though.
2: Well, right? And he's doing this, you know, which is a Korean, very Korean thing.
1: 아, 요거 조금 이제 지나긴 했는데, 그렇죠?
2: A little bit.
1: 아, 그래도 노력이잖아요. 네.
2: Because in South America, K-pop is massive.
1: Yes.
2: Yes, right? And so he's trying to appeal to the younger generation through this Hallyu wave.
1: 저는 그게 이게 굉장히 좀 brilliant한 것 같아요.
2: I think it's
1: 그렇죠?
2: smart. Yeah. Yes.
1: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감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Yeah. Okay. 그래서 젊은 유권자층이 진짜 다시 이제 끌어와야 된다 이런 전략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K-pop 팬덤의 힘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겠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a South American presidential race.
1: 전 세계적인 K-pop 열풍이 이제 남미 대선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는데요. K-pop의 global phenomenon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Well, you know, I mean, we've heard of this word phenomenon.

0: it's something that's like, wow, like this is so impressive,
1: Yes.
0: and it's almost unbelievable, right? And it is a global phenomenon. It's a global situation that is surprising a lot of people. But it's also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which is never heard of. Okay. So political reshaping something is to change something. And this landscape that we're talking about, we typically hear this word with like nature settings. Like a scenery is a
1: 무슨
0: landscape.
1: 풍경 같은 것을
0: Yes.
1: 얘기를 하잖아요. 지형
0: Right.
1: 같은 거라든가.
0: Right. But here it's talking about politics, political landscape, the political environment, the political situation. K-pop is changing that for the South American presidential, for this race. Yeah.
1: So political landscape이라는 거는 당연히 무슨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풍경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political landscape, 정치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것을 reshaped한다, 다시 모양을 만든다는 거니까 뭔가 판도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바꾸거나 정치적인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피노미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피노미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재밌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앞에 뭐 대단한이라는 단어, 뭐 amazing 무슨 뭐 이런 단어가 없어도 이미 이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요?
0: Mm-hmm.
1: 그렇죠?
0: Absolutely.
1: Right?
0: Absolutely. So it's a number of things going on. It's like
1: Right.
0: 대단해. It's amazing. Yeah,
1: Right.
0: like, right? But it's also like incredible. Like it's hard to believe.
1: Yes.
0: Yeah, a lot of all of that is in one word.
1: 오케이. 이게 사람한테도 쓸 수가 있을까요? 뭐 she's becoming a phenomenon 뭐 이런
0: Yes,
1: 식으로.
0: absolutely.
1: 오케이.
0: Yeah.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대세로 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쓸 수가
0: Totally.
1: 있겠네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0: In Colombia's presidential campaign,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 to win over younger voters.
1: 네, 콜롬비아 대선에서 한 유력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K-pop 문화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이라고 했어요. 그 후보자가 K-pop 문화 쪽으로 탭해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so this originally comes from the idea of tapping a barrel of wine or beer, right? And you're getting it out. So you're taking a resource and you're taking advantage of something to gain access. So him tapping into K-pop culture is he's taking advantage of this K-pop culture.
1: Alright. So tapping을 한다는 게 원래 방금 말씀하신 와인통이나 물통이나 이런 데서 물을 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을 빼는 게 아니라 K-pop culture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빼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느낌, 활용하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That's
1: So
0: right.
1: tap into something 하면 뭔가의 힘이나 자원을 활용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할까요? To win over young voters. So 젊은 voters들을 win over 하기 위해서 이 win over 여러분들 우리 이 이브닝 스페셜에서 한적 있었죠,
0: Yeah,
1: 그렇죠?
0: that's right.
1: So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right? 그런 것을 win over someone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tap into 하고 있다. Okay, very nice.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a South American presidential race. In Colombia's presidential campaign,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 to win over younger voters.
1: 네.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순서죠.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나왔지만 이거는 한 10번 정도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0: Oh, sure.
1: Win over, right? So 뭔가를 이긴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얻다,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다.
0: His sincere apology eventually won me over.
1: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결국 마음이 풀렸어. 그 apology가 나의 마음을 얻게 된 거지. 네, 그렇게
0: Yes.
1: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누군가가 edge에 서 있다라고 하면 엄청 불안할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고, right? So on edge.

0: 하면 긴장한 혹은 불안한 상태.
1: I was on edge before my job interview.
0: 나 면접 전에 엄청 긴장했어. 나 edge에 서 있는 것 같았어. Right. 자, 그리고 누군가를 okay, put off 한다는 거. 이거는 뭐 예약을 미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흥미를 떨어뜨리거나 좀 정이 떨어지게 만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1: Don't let a few bad comments put you off trying something new.
0: 네, 안 좋은 댓글 몇 개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할 마음을 접지 마.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 이 정도로 의역이 되겠네요. 자, steal the show 뭐 혹은 뭐 steal the spotlight 같은 게 나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쇼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So, 최고로 돋보이다.
1: The dessert stole the show at the dinner.
0: 저녁 식사에서 디저트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 정도가 되겠네요. 자, tap into something, right? 뭔가의 힘, 뭐 자원, 감정 등을 활용하다.
1: The company tapped into social media to reach younger customers.
0: 그 회사는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SNS를 적극 활용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So tapped into social media. 아, 그리고 to the point.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to the point where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to the point where 이렇게 쓰고 문장을 써버리면 뭐뭐 할 정도로까지 진짜 뭐뭐 할 지경으로.
1: Mayu was so tired to the point of falling asleep at his desk.
0: 아, 여기서는 of로 처리를 했네요. 마유는 책상에서 잠들 정도로 너무 피곤했어. 그러니까 직역을 좀 하면 마유는 엄청 피곤했어. 어느 정도까지 피곤했어? 책상에서 잠들 정도로까지 그랬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make a major splash. 뭔가 이렇게 첨벙첨벙거림을 생각하시면서 큰 화제가 되다. 큰 반향을 일으키다.
1: The small Korean barbecue restaurant made a major splash after Jensen Huang visited it.
0: 그 고깃집은 젠슨 황이 다녀간 뒤 크게 유명해졌어.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Alright.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Billie Eilish. It's What was I made for?
0: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 저와 좀 거리가 있는 운동 이야기입니다. 예, 운동하고 땀 뻘뻘 흘리면 왠지 뭐 좀 했다 오늘. 오늘 제대로 운동을 좀 한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죠. 왠지 뿌듯하고요. 그런데 저는 운동을 안 해도 여름만 되면 좀 땀이 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 이 정도면은 운동한 걸로 좀 쳐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도 좀 땀이 나는데. 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미션인데요. 문장 부탁드릴게요.
1: Leave your ego at the door.
0: Leave your ego at the door. 자,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ego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걸 부린다고 합니다. 요런 힌트를 좀 드리고 싶네요.
1: Okay, nice.
0: ego라는 걸 부린다. 그 정도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직장, 팀 프로젝트 등등에 아주 많이 쓰이는 관용구입니다.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세요. Leave your ego at the door.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Does sweating more make for a better workout?
0: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 효과도 더 좋을까? 이런 기사입니다. 이 땀이 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요인을 다 제쳐두고 오직 땀이 나는 정도만을 기준으로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땀의 양만으로 운동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날씨나 습도, 옷차림에 따라서도 땀의 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기사 내용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이 왜 땀을 흘리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1: Sweating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keep your temperature under control, said Dr. Michael Frederickson, a sports medicine physician at Stanford University. When you exercise or when it's hot outside, your brain sends chemical signals to your body that cause your sweat glands to produce and release sweat, which helps dissipate heat as it evaporates. When you sweat, you lose water and electrolytes.
0: 땀은 우리 몸의 천연 냉각 장치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더운 환경에 있으면 뇌가 땀을 내라는 신호를 보내고요. 땀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 체온을 낮춰준다는 건데요. 대신 그 과정에서 수분과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당연히 땀 배출량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비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신의 땀 배출량을 알면 더운 날 수분 보충이라든지 이런 운동 안전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겠죠. 내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1: Well, do you sweat a lot?
0: Actually,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sweat a lot.
1: And not now?
0: Not anymore.
1: You know, it's funny. When I was younger, mm-hmm. I didn't really sweat a lot.
0: Right.
1: But after I had the baby, that's why I only wear cotton. Because I cannot wear silk.
0: See, the only time I sweat is when I'm eating spicy food.
1: Ah.
0: Just like the other day, you know?
1: Okay.
0: 그때 이렇게 코에 이렇게 땀이 송송송 맺히거나 이때 빼고는 나이가 드니까 땀이 좀 안 나더라고요.
1: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weating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keep your temperature under control, said Dr. Michael Frederickson, a sports medicine physician at Stanford University.
0: 전문가에 따르면 땀은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스포츠 의학 전문의 마이클 프레데릭슨 박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땀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So sweating is your body's way. 이 바디만의 방식인 거예요. Of trying to keep your temperature under control 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이런 체온을 under control 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1: Yeah.
0: 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1: Okay, if you keep something, mm-hmm. in this case temperature under control,
0: okay.
1: the body is managing it.
0: Mm-hmm.
1: It is making sure that it doesn't become a problem.
0: Okay.
1: If it is out of control,
0: mm-hmm.
1: we could, you know, end up in the hospital, right? So, keep something under control means that you are supervising it, mm-hmm. you are managing it, so that you do not have problems later.
0: 아, 그러니까 나의 컨트롤이니까 나의 통제 하에 두고 있다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그래서 사실은 keep 대신에 have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I have it under my control.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걸 둔다는데 keep을 쓰니까 왠지 계속 그렇게 유지시킨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1: You know, sometimes right. some people have a bad temper.
0: Uh-huh.
1: So, you know, a friend could say, you better keep your temper under control.
0: 오. Mm-hmm.
1: We even say it like that.
0: 너 너무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너의 컨트롤 아래 둘 필요가 있다.
1: Yes.
0: So keep을 쓰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해라. So keep something under control. 이라고 하면 통제하다, 계속 통제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관리하다 정도가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1: When you exercise or when it's hot outside, your brain sends... sends chemical signals to your body that cause your sweat glands to produce and release sweat, which helps dissipate heat as it evaporates.
0: 운동을 하거나 날씨

0: 더워지면 뇌가 신호를 보내 땀샘에게 땀이 나오게 땀샘에서 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땀이 증발하면서 몸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좋은 사실 상식 아닐까요? 그렇죠? 자, 보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진짜 날씨가 너무 덥거나 하면은 뇌에서 뭔가 화학적인 시그널을 보내겠죠. To your body, right?
1: Mm-hmm.
0: 근데 그게 that cause your sweat glands to produce and release sweat이라고 했는데 sweat gland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땀샘을 단순하게 땀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땀샘한테 뭐 하라고 시키냐면 produce and release sweat이라고 나왔네요.
1: That's right. So this is the organ in the body that produces and releases sweat.
0: Mm-hmm.
1: So basically the gland tells you know your body, hey, you know, we need to make sweat. come on, let's release
0: 땀 좀 흘리자.
1: Yeah. Mm-hmm. Let's release some of that heat.
0: Okay.
1: Through the sweat.
0: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연결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몸에 열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sweat을 produce하라는 건 만들어내라는 것이고, 그렇죠?
1: Yes.
0: 그리고 release한다는 것은 놔준다라는 것은 흘린다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1: Yeah.
0: Right?
1: It's like, yeah, basically it is just like releasing it into the body.
0: Okay.
1: And then also releasing it out.
0: Right. Right. 근데 그게 어떤 것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Which helps dissipate heat. 라고 했는데
1: yeah.
0: right as it evaporates. Evaporate 하는 것은 증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근데 dissipate 한다는 게 뭐가
1: okay.
0: 될까요?
1: So dissipate means to make something kind of disappear or mm-hmm. to weaken.
0: Okay.
1: So when our body gets really hot,
0: mm-hmm.
1: it's trying to cool down the body.
0: Right.
1: And that's why we sweat.
0: Mm-hmm.
1: So that is the whole idea of dissipating heat.
0: 아.
1: It is reducing or getting rid of the heat.
0: 와,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무슨 뭐 반도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 Mm-hmm.
0: 컴퓨터가 잘 돌아가려면 그 힛을
1: cooling
0: 줄여야
1: center.
0: 되겠네. You know, cooling sensor, cooling fan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1: mm-hmm.
0: 거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되겠네요.
1: Yes,
0: right?
1: yeah. It so dissipates the heat. Yeah.
0: Okay, mm-hmm. so dissipate heat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열기를 이제 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So dissipate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뭐 흩어지다, 사라지게 하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hen you sweat, you lose water and electrolytes.
0: 다만 땀을 흘릴 때는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땀을 흘릴 때 물도 당연히 lose 하겠지만 water도 그러겠지만 수분 electrolytes라는 mm-hmm. 것도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뭔가 음료에서 많이 본 단어가 나왔어요.
1: Yeah, this is super popular
0: right?
1: these days. There are so many electrolyte drinks.
0: Yes.
1: Right? Basically, electrolytes are minerals mm-hmm. that help regulate fluid balance and muscle function.
0: Okay.
1: So when you lose a lot of sweat, you need to make sure to drink, right?
0: Mm-hmm.
1: But you want to make sure that it doesn't just go out of your body, that
0: right.
1: it goes into your cells.
0: Mm-hmm.
1: And that's why electrolytes are very important.
0: 아.
1: And that's why there's so much marketing.
0: Right.
1: About 그게 like, drink your electrolytes.
0: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1: yes,
0: 나는
1: yes.
0: 이거를 이게 전해질인 건데 결국에는 그걸 잃게 되면은 근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1: sure.
0: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So 몸속에 있는 수분 균형 그리고 근육 활동 조절에 필요한 그런 미네랄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해질 영어로는 electrolytes라고 얘기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Sweating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keep your temperature under control, said Dr. Michael Fredrickson, a sports medicine physician at Stanford University. When you exercise or when it's hot outside, your brain sends chemical signals to your body that cause your sweat glands to produce and release sweat, which helps dissipate heat as it evaporates. When you sweat, you lose water and electrolyte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Justin Bieber with Love Yourself.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Does sweating more make for a better workout?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 효과도 더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나저나 이 make for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better workout에 도움이 될까 정도의 제목이 되겠죠. 자,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땀이 줄줄 흐르고 또 누구는 생각보다 땀이 안 나기도 하죠. 운동 강도가 높으면 땀이 더 나는 건 사실이지만 땀의 양이 운동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체질도 다르고 날씨나 습도, 옷차림 같은 환경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꼭 더 열심히 운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꾸준히 운동을 하면 땀 흘리는 방식 자체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1: If you work out consistently in the heat or improve your aerobic fitness, your sweating response will generally become more efficient. W. Larry Kenny, a physiologist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aid that as your body acclimates, you start to sweat sooner into a workout. Your sweat glands adapt to produce sweat that is diluted and evaporates more easily. Sweat can appear across more of your body, on your arms and legs, rather than just your face, chest, and back, he said. Conversely, as you age, sweat covers less

0: of your body, and each sweat gland produces less sweat.
1: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체력이 좋아지면 땀을 흘리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몸이 더위에 적응할수록 땀이 더 빨리 나고 증발도 잘 되는데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땀의 양과 그 범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땀을 좀덜 흘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느낀 게 아니라 진짜 과학이었네요.
0: That is
1: 아,
0: true.
1: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 같거든요. 전 그냥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거기 때문에 don't take my word for it. But
0: Okay.
1: 그런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슴에서만 땀이 나거나 아니면 등에서만 땀이 나든가 이렇게 일정한 곳에서만 나면은 몸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0: Oh, is
1: 그러더라고요.
0: that right?
1: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나면 좀 뭔가 이렇게 흐름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0: Okay.
1: 맞는지 모르겠어요.
0: Well, I mean, that is interesting though. Yeah, that's
1: right?
0: something to think
1: Yeah.
0: about. Okay.
1: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If you work out consistently in the heat or improve your aerobic fitness, your sweating response will generally become more efficient.
1: 더운 환경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체력이 좋아지면 땀을 흘리는 방식도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So if you work out consistently in the heat, 막 더울 때 굉장히 꾸준하게 운동을 하거나 or improve your aerobic fitness 한다면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aerobic fitness를 향상시키다. improve 하는 거는 향상시키다인 건 알겠는데요. aerobic fitness라고 하면 그냥 운동 자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0: Well, aerobic fitness, when you hear this word, it means that we're talking about your heart and lungs and how they're working and how they're supplying oxygen during the exercise. So, aerobic fitness is usually what we call cardio, right? So, running, cycling, swimming, these are very common aerobic activities. Or we used to have back in the 80s, like aerobics. And you would constantly be like jumping,
1: 그쵸, 그쵸.
0: doing this and doing
1: 맞아요.
0: that. Yeah,
1: Okay.
0: yeah.
1: So, 우리가 흔히 카디오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디오 하면 유산소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So,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게 aerobic fitness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ah, it is a
1: So,
0: bigger category.
1: Right.
0: Yes.
1: So, aerobic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산소에라는 뜻을 원래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fitness라고 하면 체력이 되겠죠? So, improve aerobic fitness 하면 유산소 체력을 향상시키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참고로 무산소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anaerobic이라고 해서 aerobic 앞에 an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W. Larry Kenney, a physiologist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aid that as your body acclimates, you start to sweat sooner into a workout.
1: 몸이 더위에 적응할수록 운동 초반부터 땀이 더 빨리 난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한 생리학자가 말을 했대요. 자, 지금 보면 얼마 들어간지 워크아웃에 들어간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스웨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바디가 acclimate 하면서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As your body acclimates.
0: Yeah. You know, in this word, you see the word climate. So to acclimate literally kind of means to, get used to that climate. But it doesn't mean specifically climate. It just means that you gradually get used to a new environment or weather or any sort of
1: Okay,
0: situation.
1: so your body is adapting to the
0: Adapting
1: environment.
0: to, yes.
1: Okay, alright. So adapt to랑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Acclimate 한다는 게 적응하다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까요?
0: Sweat can appear across more of your body, on your arms and legs,
1: Oh,
0: rather.
1: so your sweat glands.
0: Oh, I'm sorry. I went ahead. Okay. Your sweat glands adapt to produce sweat that is diluted and evaporates more easily.
1: 또 땀샘도 적응하면서 더 묽고 증발이 잘 되는 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지금 보면 adapt가 또 나왔네요. 그죠? So, 땀샘이 adapt 하면서 적응하면서 to produce sweat 땀을 produce하게. 근데 그냥 sweat이 아니라 that is diluted, right?
0: Yeah. If something is diluted, it means that it makes something, a liquid, weaker.
1: Okay.
0: So it's like you add more water and you dilute it.
1: Mm-hmm.
0: Remember I told you about that orange orange juice concentrate,
1: uh-huh.
0: and then you add water to dilute it. That is the idea.
1: 아, 희석시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좀 뭔가 희석이 된, diluted 된 그런 sweat을 produce하게끔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0: Sweat can appear across more of your body, on your arms and legs, rather than just your face, chest and back, he said.
1: 예전에는 얼굴이나 가슴, 등에만 땀이 났다면 팔과 다리까지 몸 전체에 좀 더 고르게 땀이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0: Conversely, as you age, sweat covers less of your body and each sweat gland produces less sweat.
1: 반면 나이가 들수록 땀의 양과 땀이 나는 범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문장 처음을 아예 conversely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on the other hand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part 2 다시 듣겠습니다.
0: If you work out consistently in the heat or improve your aerobic fitness, your sweating response will generally become more efficient. W. Larry Kenny, a physiologist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aid

0: produces less sweat.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오늘의 미션은 해석입니다. Leave your ego at the door. 이 문장의 우리말 의미는 뭘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0: Let's listen to Mina Okabe with Walk Away.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Does sweating more make for a better workout?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 효과도 더 좋을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특히 더운 날 운동할 때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고 메스꺼움이나 오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갈증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오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셔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내 몸의 수분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Weighing yourself before and after a workout can give you an idea. If you're 1 pound lighter, for example, you should aim to drink about 3 cups of fluid to rehydrate, ideally over time rather than all at once. You can also check the color of your urine, which should be closer to pale lemonade than straw when you're hydrated.
0: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운동 전후 체중을 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체중이 약 1파운드가 줄었다면 대략 물 3컵 정도를 조금씩 나눠 마시며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고요. 소변 색깔도 좋은 기준이 되는데 수분이 충분하면 연한 노란빛을 띠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네요.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파운드가 더 가벼워진다면 이라고 했는데 1파운드가 약 0.45 킬로그램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저는 수분은 진짜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다른 건 몰라도 이상하게 저는 물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1: Oh, really? 네. Well, that's good.

0: 근데 또 누구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Too much water is not
0: 물도
1: good.
0: 살찐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무튼 결국에 운동 전후에 그게 진짜로 그 말이 맞네요. 물 무게가 빠진 거네요. 그만큼. 근데 그거를 보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eighing yourself before and after a workout can give you an idea.
0: 운동 전후로 체중을 재보면 얼마나 수분이 빠져나갔는지 대략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운동 전후에 스스로를 weigh 해보는 거, 한마디로 무게를 재보는 것이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다고 했네요.
1: Okay, so yeah, give you an idea is not necessarily like, oh, I have a new idea. It is
0: Okay.
1: not that idea. The idea is that it gives you a kind of, it helps you understand. It gives you a sense of what the situation is.
0: Okay.
1: It lets you know.
0: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내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니까 가져가서 써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so can give you an idea라는 거는 감을 좀 잡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So just to give you an idea, you know,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감을 좀 잡게 해드린다면, 자, 연결해 볼게요.
1: If you're 1 pound lighter, for example, you should aim to drink about 3 cups of fluid to rehydrate, ideally over time rather than all at once.
0: 예를 들어, 운동 후 체중이 약 1파운드 정도 줄었다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 물 3컵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가 나왔어요. 그렇죠? 만약에 1파운드 정도 운동하고 나서 빠져있다. 그러면 you should aim to drink about 3 cups of fluid to rehydrate. 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aim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뭘까요?
1: Well, if you aim to d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intend to do something or plan to do something. So it's kind of your target.
0: 오케이. 아, 목표로 하는 거네요. 오케이. 이제부터 나는 1파운드가 좀 적어진다. 그럼 무조건 3컵 마실 거야. 그래야 리하이드레이스를 할수 있어. 라고 해서 목표로 삼는 거고, aim to do something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한 번에 쭉쭉 먹는 거, all at once가 아니라, Overtime. Alright, overtime이라는 게 직역을 하면 시간에 걸쳐지만 의역을 하면 시간을 두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ll at once는 한 번에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쭉쭉 마시지 마라. 그게 되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1: You can also check the color of your urine, which should be closer to pale lemonade than straw when you're hydrated.
0: 또, 소변 색깔로도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분이 충분한 상태라면 진한 노란색보다는 연한 레모네이드 색에 가까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그 유린의 색에 관련해서 건강 너무 밀접하잖아요.
1: Oh my goodness, the color, like, bubbles. I mean, like, I tell you, there are a lot of signs. And one is that they are aiming for pale lemonade color, which is a light yellow color.
0: 근데 pale 하다는 건, 너 얼굴이 굉장히 pale해 보인다, 창백해 보인다라고 할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좀 옅은 색을
1: A
0: 얘기하나요?
1: lighter. That's right. We use this to say lighter. Because really, if you're pale, it is, you're kind of like white. You're closer to white.
0: It's not like you're being transparent,
1: That's right.
0: right?
1: So this is kind of a light yellow, a light lemonade color.
0: 오케이. 그러면은 light로 pale 대신에 light 써도 의미는 같은 게될수 있을까요? 오케이. 새로운 여러분 느낌이죠? So 색이 pale 하다는 것 자체가 연한 색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pale lemonade. So 연한 레모네이드 색이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then straw라고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straw요? straw는 빨대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도 되지만 사실 이게 지푸라기라는 뜻도 되고요. 또 색에 관련해서라면 진한 노란색을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Weighing yourself before and after a workout can give you an idea. If you're 1 pound lighter, for example, you should aim to drink about 3 cups of fluid to rehydrate, ideally over time rather than all at once. You can also check the color of your urine, which should be closer to pale lemonade than straw when you're hydrate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Benson Boone's In the Stars.
2: Sunday mornings were your favorite.

0: Deep dive daily. Does sweating more make for a better workout?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 효과도 더 좋을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땀의 양만 보고 운동 효과를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헬스장 온도나 옷차림, 체중 같은 여러 요소가 땀 배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운동 강도는 무엇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Your heart rate is typically a better gauge of intensity than sweating and will generally be higher during exercise in warmer conditions. To avoid pushing yourself too hard, Swearingen recommended matching your heart rate to a typical workout, even if that means cutting back on pace or distance in the heat. Leave your ego at the door and be prepared to start out a little slower, Millard Stafford said.
0: 운동 강도는 땀보다는 심박수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더운 날에는 몸에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평소보다 속도나 거리를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문가는 무리하지 말고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운동 효과는 땀의 양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운동 시간이나 강도, 심박수 같은 그런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심장이 항상 평온해요. 가끔은 Are you even being

0: feeling? 하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심장이 이렇게 강하게
1: Are
0: 간
1: you
0: 적이 없어서
1: alive?
0: 그러니까
1: Is that what you ask?
0: Maybe that's why I'm always pale, you know. But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Your heart rate is typically a better gauge of intensity than sweating and will generally be higher during exercise in warmer conditions.
0: 운동 강도를 확인할 때는 땀의 양보다 심박수가 더 좋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운 날에는 같은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평소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보다는 사실은 your heart rate이라고 하는 게 심박수를 얘기를 하겠죠. It's typically a better gauge of intensity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a gauge is a tool or a method of measuring something. So here, what they're measuring is intensity. Intensity is talking about how strong or to what degree you're working out, right? So are you working out really hard or are you working out not so hard? So the heart rate will tell you if you're going hard or if you're just going normal.
0: 그럼 그 게이지가 자동차나 이런 데 있는 게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정기 같은 것을요. 오케이. 이 heart rate이라고 하는 것이 intensity라고 하는 게 강도를 얘기를 하죠. 얼마나 강도가 센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Gauge of intensity. 근데 그게 sweating보다는 heart rate이 더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 To avoid pushing yourself too hard, Swearingen recommended matching your heart rate to a typical workout, even if that means cutting back on pace or distance in the heat.
0: 전문가들은 무리하지 않으려면 속도나 운동 거리를 조금 줄이더라도 심박수를 평소 운동할 때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to avoid pushing yourself too hard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Push yourself too hard.
1: Yeah, first of all, if you push yourself, it's like this is your normal. But if you push yourself, you're putting yourself out there a little bit more. You're working harder than normal. But in this case, if you push yourself too hard, meaning that you are doing it to an extreme, that
0: You're going
1: it's
0: over the limit then.
1: way over the limit. Yeah. So it's like, usually you only run for, 30 minutes, but like today I'm going to run for an hour. You're really pushing yourself, but it could be too hard.
0: 너무 심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진짜 이 to라고 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 t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여기서 부정적입니다. Right? So push yourself too hard 한다는 건 너무 무리하다, 지나치게 몰아붙이다. 가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matching your heart rate to a typical workout. 그러니까 뭐 이런 심박수를 일반적인 평소에 하는 그냥 좀 가벼운 운동이나 이런 거에 매칭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Even if that means cutting back on pace or distance in the heat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cut back on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cut back on something, cut down on something 뭔가를 줄인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당신이 평소에 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페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리 distance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좀 일반적인 심박수로 매칭을 해줘라가 되겠네요. 자, 계속 연결해 볼게요.
1: Leave your ego at the door and be prepared to start out a little slower, Millard Stafford said.
0: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시작할 준비를 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Leave your ego at the door. 문에 뭐를 두고 오는 건가요?
1: Yeah. So it means do not enter into this room. If you leave it at the door, it means stay outside. Okay, don't come in here. Which is saying that take the pride out. The arrogance, like I'm like I can do this.
0: All
1: You
0: right.
1: leave the ego, your pride, over there, and then be a little humble.
0: Okay, and then come in.
1: And then come in.
0: Okay, ego라고 하는 거가 에고가 아니죠? ego죠.
1: Ego.
0: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 그 문에다가 너의 ego를 내려놔라. 그리고 여기 헬스장에 들어와라. 이 얘기는 좀 자존심을 내려놔라.
1: Yes.
0: 그리고 운동을 좀 해라. 괜히 자존심 하려고 했다가 you might be pushing yourself too hard, you
1: and
0: know?
1: getting sick.
0: Right. Mm.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보통 회의실이나 뭐 훈련장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GM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붙어 있다고 해요. 자존심 내려놓고 와라. 무리하면 진짜 부상 입는다.

0: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Your heart rate is typically a better gauge of intensity than sweating and will generally be higher during exercise in warmer conditions. To avoid pushing yourself too hard, Swearingen recommended matching your heart rate to a typical workout, even if that means cutting back on pace or distance in the heat. Leave your ego at the door and be prepared to start out a little slower, Millard Stafford said.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 했습니다.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겠죠. 오늘은 해석 미션을 드렸고요. Leave your ego at the door. 여러분, 보내주신 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자존심은 출근하면서 집에 두고 오는 거야. 자존심은 너도 무슨 뭐 누구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정답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자, 너무너무 좋은 답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께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이근영님께 보내드리고요.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9379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and good job, everyone.
0: Alright, 김미라님이요. 어쩐지 땀은 나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혹시 김미라님 저 아니에요? 김정미님이요. 땀 많이 흘리면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건 착오였네요. 심박수가 더 중요하네요. 하셨네요.
1: Oh, we learned something big today, everyone.
0: 그러니까요. 스스로 좀 마음의 위로를 했었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저는. 네,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Marshmello, Jonas Brothers with Leave Before You Love M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아, 오늘 운동하고 땀에 흠뻑 젖었네. 어우, 칼로리 엄청 태웠을 거야.
2: 꼭 그런 건 아님. 그냥 밖이 엄청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땀 엄청 흘린다고 자동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지.
1: 우울하네. 내 겨드랑이 좀 봐. 거의 폭포 수준임.
2: 무슨 폭포야?
1: 나야가라!

0: 가보셨나요, 나이아가라? 네, 나이아가라 폴스 가보셨어요?
1: Oh, I did not. And after what you just said, maybe
0: 네.
1: I don't want to go.
0: Right? 왠지 약간 스멜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1: A little stinky.
0: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4D 지원 꽁트였습니다. 마유의 혀땀 냄새가 날 것만 같은.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 쌤의 대사였습니다.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아, 나 좀 운동했나 했더니 꼭 그런 건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Great expression.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0: Not necessarily.
1: 얄미워.
0: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뭔가 내 간에는 의견을 내거나 내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더니 well, not necessarily.
1: Yeah, it is one of those expressions uh-huh. where you're trying to be polite.
0: Yes.
1: It's like, no, instead of saying no, that's not true. Uh-huh. It's like, not necessarily is kind of 얄미워.
0: Right.
1: Yeah.
0: 근데 이게 uh-huh. 물론 no 하는 것보다 좀 부드럽다고 쳐도 이상하게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In some ways, in some ways, I guess it depends on the person.
0: Right.
1: But just to say, like, no, that's not true, would be more honest. But if you say something like, oh, not necessarily, it's almost like they're trying to prove you wrong.
0: Yes. 아, 딱 듣고 그래, 너의 말이 100% 틀린 건 아닌데, 아, 근데 완전히 뭐 맞지도 않아. 이런 식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Absolutely.
0: Not necessarily.
1: Not necessarily. And that's how you say it too. Uh-huh. We don't say not necessarily. We say not necessarily. It falls.
0: 맞아.
1: Not necessarily.
0: Intonation도 항상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 Yeah.
0: 고정되어 있죠. Not necessarily. 그게 제 생각에는 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 기분이 너무 나쁠 수 있으니까
1: yeah.
0: 좀 천천히 누그러뜨리려고
1: yes.
0: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꼭 이러죠. What do you mean? 이러죠. Alright. 자, 그리고 대화에서 또 표현들이 좋은 게 더 나왔습니다. 마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운동하고 땀에 흠뻑 젖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막 그냥 젖은 것도 아니라 막 흠뻑 젖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1: The word that you might want to use is drenched in sweat.
0: Drenched.
1: Yeah. So D-R-E-N-C-H-E-D. Mm-hmm. So we have heard soaked in sweat, but more than soaked, we'd probably use this word drenched
0: okay.
1: more often.
0: 아, 그러면은 yeah. sweat이랑 좀 잘 어울리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And also when it rains and we don't have an umbrella,
0: right.
1: we could get drenched.
0: 아, as well. 완전히 흠뻑 젖은인데 sweat 안에서 젖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drenched. 자, 그리고 마유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칼로리를 엄청 태웠을 것이다. 내가 땀을 이렇게 흘렸는데 칼로리가 안 탔을 수 없다. 자, 요거 엄청이라는 거가 사실은 a lot of를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쓰실 것 같은데요. 좀 색다른 거 없을까요?
1: Well, I'll give you. Well, this expression is more native-like.
0: Okay.
1: We use this all the time. Mm-hmm. A ton of.
0: A ton of.
1: Now, if you think of a ton, that's a great big number.
0: Mm-hmm.
1: But we do it for emphasis, more drama.
0: Okay. Mm-hmm. 뭔가. 무거운 like, 느낌이 들잖아요.
1: So you can say like, oh, you lost a lot of weight. Oh my gosh, you lost a ton of weight. It just sounds, it's very American
0: 정말
1: style.
0: 살짝 드라마틱한 느낌이 좀
1: very
0: 드네요.
1: Much.
0: 근데 꼭 ton, 1톤, 뭐 몇 톤, 그 무게와 꼭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No,
0: 그렇죠?
1: No.
0: 단순하게 그냥 뭔가 많다라든가
1: yeah.
0: 상태가 굉장히 크다.
1: 뭐, yeah.
0: 뭐 엄청나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마유가 I must have burned a lot of calories. 뭐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a ton of calories.
1: Yes, that's
0: 이런
1: right.
0: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크쌤이 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땀 엄청 흘린다고 자동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지 꼭 그런 뜻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땀을 엄청 흘리다 아까 전에 흠뻑 젖은 것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땀 많이 흘리다 당연히 sweat a lot 아닐까? 물론 틀린 건 아니죠.
1: Yeah, that's right.
0: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1: Oh, we've got a great expression. Sweat buckets. So you're sweating so much that it is like a bucket full.
0: Oh. 굉장히 와우, 그래픽하게
1: yeah,
0: 눈앞에
1: It's a lot of graphic descriptions.
0: 아, 그러네요.
1: Yeah.
0: 우리도 근데 좀 비슷하게는 땀 한 바가지로 흘렸다.
1: Yeah.
0: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다림님이요. 우리 마유쌤 스스로를

0: 희생하여 겨드랑이 개그까지.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 조용주님이요. Not necessarily 이거랑 not really와 같나요? 했는데 not really가 더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1: Yeah.
0: 이거는 뭐 아니 아닌 것 같은데
1: And
0: 약간
1: not
0: 이런 식으로.
1: necessarily just means like, oh, you know, it's like there's
0: Right.
1: other
0: 뭐 맞을
1: things.
0: 수도 있는데라는 느낌도 있죠. Alright.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I was drenched in sweat after my workout today. I must have burnt a ton of calories.
1: Not necessarily. Sometimes it just means it's scorching hot outside. Sweating buckets doesn't automatically mean you worked out harder.
0: That's depressing. Look at my armpits. It's like a waterfall under there.
2: Oh? What waterfall?
0: Niagara Falls.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Alright, thank you everyone.
1: Okay, that's it for today.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final song by Nora Jones. It's Don't Know Why.
0: All right,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I've been Kristen Cho. Have a great evening. See you tomorrow.
0: Bye.
1: Bye.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0: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on this wonderful weekend.
0: Yes, and that means it's time for a review.
1: That's right, review.
0: 이번 주는 우리가 비와 관련된 표현들, 또 비 오는 날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영어 표현에 rain이 들어간 것 중에 자주 쓰이는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take a rain check. 이라는 표현이에요.
1: A rain check.
0: 근데 이 표현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성사가 못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럴 때 우리 다음에 하자. 혹은 이번에는 못하지만 우리 다음 기회에 하자라는 뜻의 표현으로 Let's take a rain check.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Rain check은 도대체 뭐죠?
1: Well, I think first, to understand this expression, you have to know what a check is. And people in Korea don't use checks.
0: 맞아요. Check라고 하면 사실 있기는 있어요, 우리도. 수표가 있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조금 달라요, 개념이. 우리는 10만 원권 수표, 뭐 100만 원권 수표 이거를 따로 발행을 받을 수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체크가 좀 다른 종류가 있어요. 종인데 내가 얼마를 쓰고 그냥 사인해서 주면 네. 나중에 상대방이 은행 가서 그걸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1: 네.
0: 네.
1: 아직 미국에 많이 써요.
0: 맞아요. 많이 네.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ck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check은 그런 수표라는 뜻이에요. So what does a check have to do with rain?
1: Well, a long time ago, when people wanted to go see baseball games,
0: 네.
1: which were outside,
0: and
1: then it rained, but they already bought their tickets. So then the baseball people would give them a rain check. So it's kind of, it's not exactly money,
0: 네.
1: but it's a ticket they can come back on another day to see the baseball game.
0: 그렇죠. 그래서 비가 와서 야구 경기가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볼 경기 돈 주고 티켓을 샀잖아요. 그럼 이 티켓 대신에 rain check, 비가 와서 주는 수표 티켓? 약간 이런 개념인데 그걸 줘서 다른 날 와서 볼 수 있는 형태의 다른 티켓을 rain check이라고 한 거죠.
1: So there really were actual physical rain checks.
0: 맞아요. 옛날엔 진짜 그런 티켓이 네. 있었던 거죠.
1: But these days, people use it even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sn't rain-related.
0: 맞아요.
1: Like, hey, do you want to come to the picnic? Can I take a rain check? My daughter has a piano concert.
0: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에 올래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꼭 야구 경기가 아니더라도 아, 미안, 나 오늘 못 가. 우리 다음에 가도 될까? 라고 할 때 Can I take a rain check?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 다음에 가자. Let's take a rain check.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Take a rain check. 뭐 물론 이런 좀 관용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 많이 배우진 않지만 이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Can I take a rain check? 이런 식으로 하나 외워서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비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또 표현들 같이 복습 다시 해볼까요? So let's start with Monday.
1: Okay, Monday's expression was, don't forget your umbrella.
0: Don't forget your umbrella.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don't forget 뭐뭐도 기억나시죠? 뭐뭐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76쪽 보시면 되고요. 책이 없으시면 그냥 종이나 노트북에 한번 들리는 대로 작성해 보세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2: I'm leaving for work.
3: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0: 나 출근해.
1: I'm leaving for work.
0: I'm leaving. 나는 떠납니다.
1: For I'm work. leaving.
0: 우리 잭쌤은 음악적인 소양이 굉장히 넓어요. He knows lots of songs. 자, I'm leaving. Leaving 스펠링은요?
1: L-E-A-V-I-N-G.
0: 그렇죠. 그래서 I'm leaving for work. 나 일하러 떠나요. 나 출근합니다. 라는 말이겠죠. 비가 올 것 같아.
1: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0: 자, 빈칸에는?
1: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R-A-I-N.
0: 맞아요. R-A-I-N, 비가 들어가죠.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2: Really? The sky is clear now.
3: Don't forget your umbrella.
0: 정말?
1: Really?
0: 지금은 하늘이 맑은데?
1: The sky is clear now.
0: 빈칸은?
1: Clear, C-L-E-A-R.
0: 그쵸, C-L-E-A-R.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
1: Don't forget your umbrella.
0: Don't forget your umbrella.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는?
1: Forget, F-O-R-G-E-T.
0: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복습 끝났고요.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대화 듣고 올까요?
2: I'm leaving for work.
3: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2: Really? The sky is clear now.
3: Don't forget your umbrella.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uesday.
1: Tuesday's expression was, I love rainy days.
0: 네, 저는 실제로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love라는 표현을 또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자, I love rainy days. S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비 오는 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칭을 할 때는 S를 붙여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씁니다. 자, I love rainy days. 이 표현을 배운 날 들었던 다이얼로그 역시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올까요?
2: It's raining again. I hate it.
3: Really? I love rainy days.
0: 또 비가 오네.
1: It's raining again.
0: 빈칸에는
1: again. A-G-A-I-N.
0: 네, 이 단어는 again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again, 짧게 에 발음으로 발음해 주세요. 자, 또 온다라고 하면서 너무 싫다라고 했는데요.
1: I hate it.
0: I hate it.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1: Really?
0: 난 비 오는 날이 정말 좋아.
1: I love rainy days.
0: 빈칸에는
1: L-O-V-E.
0: L is for the way look at me. 네, L-O-V, love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화요일에 배웠던 I love rainy days의 love였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또 들어볼까요?
2: What's so good about them?
3: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0: 비 오는 날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1: What's so good about them?
0: 그렇죠. What's so
1: good? G-O-O-D.
0: 네, 좋은에 good가 들어가죠. So what's so good about them? 여기서 them은 rainy days를 뜻하는 거겠네요.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빗소리를 듣는 게 아주 편안하거든.
1: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0: 빈칸에는
1: relaxing. R-E-L-A-X. ing.
0: 그렇죠. 그래서 relaxing이 들어가면 되고요. listening to the rain. 여기까지가 빗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요일도 복습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2: It's raining again. I hate it.
3: Really?

0: rainy days.
1: What's so good about them?
0: Listening to the rain is so relaxing.
2: Shall we move on to Wednesday now?
3: Yes, on Wednesday we learned, let's stay inside today.
2: 오늘은 실내에 있자, 밖에 비가 너무 오니까 나가지 말자 라는 의미로 Let's stay inside today 라는 표현을 배웠죠. 그래서 let's stay 어디 어디는 우리 어디 어디에 있자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장소가 올 수도 있지만 부사나 형용사로가 와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고요. 또 기간이 올 수도 있다고도 했었죠.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일단 또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0: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1: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2: 산책하러 나갈래?
3: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2: Do you want to go
3: out, O-U-T.
2: 네, go out이 이제 외출하다, 나가다라는 뜻이었고요. Go out for a walk가 산책하러 나가다라는 뜻의 표현이었죠. Do you want to 뭐뭐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뭐 할래의 느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도 했었죠.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라고 했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라고 했네요.
3: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2: The wind is
3: blowing. B-L-O-W-I-N-G.
2: 맞아요. blow가 후 불다 라는 뜻인데 the wind is blowing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다 라는 뜻이고요. too hard, 너무 세게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졌죠.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아, 그래서 집 안에 있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어서 뒷부분도 들어볼까요?
0: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1: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2: 내 말이 맞아.
3: You're right.
2: You're right. 오늘은 안에 있자.
3: Let's stay inside today.
2: Let's stay
3: inside. I-N-S-I-D-E.
2: 네, 한 단어죠. Inside. 자,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 있자라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야.
3: Good idea.
2: 대신 영화나 보자.
3: Let's watch a movie instead.
2: 네, 그래서 영화를 보다의 보다는
3: watch, W-A-T-C-H.
2: 맞아요. 그래서 보다가 뭐 see, look, watch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장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내가 볼 때는 watch를 쓰죠. 그래서 보통 공연이나 영화 이런 걸 보다라고 할 때 watch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도 끝났네요. 다시 한번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0: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1: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0: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1: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2: Now it's time for Thursday.
3: On to Thursday. Mm-hmm. Thursday's expression was, it's kind of nice.
2: It's kind of nice. 라고 해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꽤 괜찮네. 나름 괜찮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kind of의 뉘앙스가 굉장히 우선 중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뒤에 긍정적인 단어가 올 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좋네. 그리고 부정적인 게 오면 그 부정적인 느낌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다 잘 기억나시죠? 자, 그럼 대화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듣고 올까요?
1: Here is some warm tea.
0: Thanks.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2: 여기 따뜻한 차야.
3: Here is some warm tea.
2: 네, 친구가 티를 가져왔네요. Here is some
3: warm. 발음 어렵죠?
2: 어려워요. 스펠링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W-A-R-M.
2: 맞아요. Warm 하면 따뜻한, worm 하면 지렁이죠.
3: 네. 네. worm 아니고요. warm.
2: 맞아요. 그래서 om 소리가 나면 어로 시작하면은 W-A-R-M이고요. 으로 시작하면은 지렁이라는 W-O-R-M이 됩니다. 그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뭔가를 건네줄 때 here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Here is some warm tea.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3: Thanks.
2: 창밖을 내다보는 거 정말 좋네.
3: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2: Looking out.

0: out.
1: 네, so look out은 바깥을 보다 뭔가를 통해서 바깥을 볼때 look out을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the window, 그 창문이죠. 그래서 looking out the window라고 하면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란 뜻이고요. is great, 정말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Yeah, it's kind of nice.
3: It makes me feel calm.
1: 응, 꽤 괜찮지?
0: Yeah, it's kind of nice.
1: 빈칸에는?
0: Kind, K-I-N-D.
1: Very good. 마음이 차분해져.
0: It makes me feel calm.
1: It makes me feel calm. Calm spelling?
0: C-A-L-M.
1: 맞아요. L 발음 나진 않지만, calm. C-A-L-M입니다. 대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까요?
2: Here is some warm tea.
3: Thanks.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2: Yeah, it's kind of nice.
3: It makes me feel calm.
1: 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0: The last day of the week, our expression for Friday was, I got caught in the rain.
1: I got caught in the rain. 비 쫄딱 맞았어 라는 뜻이었는데, 비가 오는데 그 사이에 갇혀가지고 이제 다 젖은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자, 역시 대화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까요?
2: You are all wet.
3: I got caught in the rain.
1: 어, 너다 젖었잖아.
0: You are all wet.
1: You are all
0: Wet, W-E-T.
1: 그쵸, 젖은이라는 뜻이죠. 비를 쫄딱 맞았어.
0: I got caught in the rain.
1: 자, caught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0: Caught is C-A-U-G-H-T.
1: 그렇습니다. So I got caught in the rain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수건을 가져다 주죠.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2: Let me get you a towel.
3: Thank you. I am freezing.
1: 내가 수건 가져다 줄게.
0: Let me get you a towel.
1: 네, let me.
0: Get, G-E-T.
1: Let me get you a towel이라고 해서 내가 수건 하나 가져다 줄게라는 말인데 사실 해석을 하면 제가 당신에게 수건을 하나 가져다 주기를 허락해 주십시오이지만 let me라고 시작하면 그냥 아주 친절하게 뭐뭐 해줄게라는 의미라는 거 요거 기억나시죠? 고마워.
0: Thank you.
1: 너무 춥다.
0: I am freezing.
1: 빈칸에는
0: Freezing. F-R-E-E-Z-I-N-G.
1: 네, 그래서 freeze, F-R-E-E-Z-E까지
0: Mm-hmm.
1: 하면은 뭐 얼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멈춰, 행동 그대로 멈춰라고 할때 freeze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0: 네.
1: 얼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freeze이고요. 거기에 R 붙이면 freezer, 냉동고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치 냉동고에 있는 것처럼 얼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때, I am freezin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춥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 과장법으로 사용하죠.
0: Do you want to know something funny?
1: What?
0: So my daughter, I told you before, goes
1: Mm-hmm.
0: around the house and says, freeze to me, so
1: Mm. 네.
0: I have to stop. But then she says, thaw, when I can move again.
1: 아, 그렇군요. thaw는 THAW인데,
0: 네.
1: 일단 freeze가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멈춰인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녹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근데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보통? 네. 그렇게 한번 놀아보세요,
0: 괜찮습니다.
1: 여러분들도. 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도 끝났고요. 다시 한번 대화 듣고 올게요.
2: You are all wet.
3: I got caught in the rain.
2: Let me get you a towel.
3: Thank you. I am freezing.
1: 자, 복습 끝났고 수고 많으셨어요.
0: Phenomena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English.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저 6월호 이제 막 시작합니다 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4쪽에서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1: Wow, 13th of June.
0: 네, 그렇죠.
1: Time flies.
0: 자, 13일 토요일 오늘 weekly review 하는 시간이에요. Mm-hmm. 자, 이번 주 내내 살짝 다쳤다. 그 다음에 세탁물이 이제 목요일까지는 다 될 거다. 그리고 세탁 방법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다음부터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도록 해라. 라는 말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청바지가 완전히 해져서 time to toss. 뭐 toss them up 이런 말, time to toss them 이런 말 있었죠.
1: Right, time to toss them basically means throw them away.
0: 그렇죠, 맞아. Throw them away 그거하고 헷갈렸다. Time to throw them away or time to toss them 이런 말 있었습니다.
1: Right.
0: 자, 하필이면 그냥 집어넣는다, 버린다라고 할 때 toss라든지 throw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그냥 우리 말로는 뭐 그냥 세탁기에 혹은 뭐 건조기에 넣는다라고 하지만 put in 이란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right. 조금 더 맛을 가미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throw라는 단어를 그들은 많이 쓰더라. toss라는 단어도 쓰더라. 그 어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1: 둘 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네.
1: throw them in, toss them in
0: 네.
1: to the washer.
0: To the washer.
1: Yeah.
0: Right. 자, 이제 함께 월요일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8일 월요일 내용은요. 상자를 열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1: 그게 Ouch.
0: 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작게 베인 상처인데도 생각보다 무지하게 따갑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1: 간단하게 베었을 때 nick이라고 표현하죠.
0: 아, 뭐 까다롭게 베이는 경우도 있나요?
1: 간단하게.
0: 살짝 베은 거 아주.
1: 살짝.
0: 살짝 베은 거. 그렇죠, 그 조금 베인 거. 그거 nick라고 한다는 거죠.
1: Yeah. Nick my finger.
0: Nick. My finger. Mm-hmm. 그래서 I just nicked my finger. 하면은 방금 내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뭐뭐 하다가 라는 말이 뒤에 올 수가 있잖아요.
1: Right.
0: 그때 간단히 동사에 ing만 붙이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뭐,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하면은 이 상자를 열다가 그 와중에 손가락을 살짝 nick 했다라는 말이 되죠.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러면 우리 8일 월요일 대화 들어볼까요?
2: I just nicked my finger opening this box.
3: You used your keys instead of scissors?
2: Yeah, and that was clearly a bad idea.
3: Tiny cuts like that sting more than you expect.
2: I know. It's small, but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0: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안 아플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갑자기 아프더라라는 말로 the pain really
1: The pain really caught me off guard.
0: 그렇습니다. Caught me off guard 라는 말이 있었어요.
1: When something catches you off guard, catch you off guard, 과거형 caught me off guard, like you didn't expect it. Like it was kind of surprising.
0: Right.
1: Oh, it caught me off guard. Like, whoa, this is way more painful than I thought.
0: 그러니까 저는 보통 caught me off guard 이렇게 말하면 혹은 caught him off guard, caught you off guard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상황을 보통 상상했냐면 느닷없는 질문 갑자기 할 때
1: That's right.
0: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근데 뭐 지난번에 있었던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뭐 갑자기 뭘 물어볼 때
1: Whoa, surprise
0: 그렇죠. You caught me off guard 이렇게 right.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1: You weren't

0: eating too fast.
1: 네, 이렇게. Happens to me all the time.
0: Me too.
1: I just bit my tongue. 내 혀를 방금 bit, 깨물었다. 뭐 하다가?
0: 깨물었어.
1: 아, 깨물 소리. 어, 좋다. Eating too fast. 너무 빠르게 먹다가. 아유.
0: Please, don't eat too fast.
1: 그렇습니다.
0: Slow down.
1: 네, 너무 아픕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대화 봤고요. 이제 화요일 대화, 9일 대화는 76쪽에서 이어집니다.
0: Okay.
1: 여기서는 그 이제 alterations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0: yeah.
1: 그 수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0: Alterations. I'm going to get my suit altered,
1: 네.
0: my shirt altered.
1: 맞습니다.
0: You're kind of getting it fixed or adjusted. To make it fit you better.
1: That's right.
0: Yeah.
1: 그렇죠. 그러니까 to make it fit me better. 더 나에게 잘 맞게 하기 위해서 you have it, you have the jacket, you have the pants altered. Or 말씀하신 것처럼 뭐 fixed 될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또 뭐 있었죠? 뭐 하나 바꾼다고 했었는데 fit하고 alter 말고 adjusted.
0: Adjusted.
1: 어,
0: That's
1: 맞다.
0: right. 어. When you adjust something, you're kind of slightly changing something.
1: 어, 맞아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머리 크기에 따라서 맞출 수 있을 때 adjustable.
0: That's right. 이런, That's right.
1: 그런 말 하죠.
0: Adjustable sort of, there's a strap on the back.
1: Right.
0: And you adjust the hat to make it fit you better.
1: 어, 어. 그러니까 모자 크기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다라고
0: yes.
1: 해서 조절이 가능한 adjustable band가 있다든지 이런 말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0: Mm-hmm.
1: 여기선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짧게 이제 좀 간단한 표현 들어봤습니다. 어, 이 바지를 제가 좀 줄여야겠는데요. 라고 말할 때 I need to
0: get these pants taken in.
1: 바로 그거죠. I need to 내가 해야 되는데요. 더 내가 직접 수선을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로 하여금 안으로 들여서 수선 받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I got my hair cut 라고 하는 문장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즉 전문적으로 하는 분으로 하여금 하도록 맡긴다는 말이 되는 거죠.
0: Right.
1: So get these pants taken in. 그죠?
0: Get these pants taken in.
1: 그렇습니다. 허리 둘레가 너무 헐렁해서요 라고 해서
0: Yeah,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1: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그러니까 허리 둘레가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면 too tight around the waist가 있었고 too loose around the waist 하면은 허리 둘레가 너무 헐렁하다가 되겠습니다.
0: Yeah.
1: 네,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수선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는데요. 대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 need to get these pants taken in. They're too loose around the waist.
3: Sure. How much do you want me to take in?
2: Maybe about an inch on each side. Can you shorten the hem too?
3: No problem. They'll be ready by Thursday.
2: That works.
1: 네, 이렇습니다. 자, 그 목요일까지 다 준비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You can pick them up on Thursday. 거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0: Right. You 네. can, they will be ready by Thursday. So you can pick them up by Thursday.
1: 네, 그렇습니다. They'll be ready. 그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They will be ready by Thursday.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화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Right.
1: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목요일을 넘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
0: mm-hmm.
1: by Thursday라고 하게 되는 거죠.
0: By Thursday.
1: 네. 자, 응용 문제 우리 뭐 할까요, 선생님? 2번 해 볼까요?
0: Sure.
1: 네. 이 그 옷이 있는데 이 팔 둘레가 너무 헐렁해요.
0: 아, They are too loose around the arms.
1: 네, 아까는 around the waist였잖아요.
0: Right.
1: 이번엔 소매통이 이제 양쪽에 있어서 they are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Too loose around the arms. 헐렁하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0: Loose.
1: L-O-O-S-E. Loose. Too loose around the arms. 팔 둘레가 되겠습니다.
0: Yes.
1: 자, 이제 10일 수요일 대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가 빨았더니 확 줄었다는 말로 My favorite sweater
0: shrunk in the wash.
1: 그렇습니다. Shrunk in the wash. 빨았더니 라는 말로 after I washed it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세탁하다가 물 빨래 하다가 in the wash 간단하게 말할 수 있군요.
0: Right, in 네, the wash.
1: 그렇습니다.
0: That's right. When you're washing something, generally we just say wash. In the wash.
1: In the wash.
0: In the wash.
1: 그렇죠. 자, 이 밖에도 울.

0: 제품은 그러니까 이 모로 된 제품은 뜨거운 물을 세탁을 하거나 건조기에 넣으면 확 줄어든다고.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1: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It's tiny now.
2: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1: I didn't think to look.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2: That's why.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1: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편편하게 펴서 이렇게 말려야겠다라는 말로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가 있었습니다.
3: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Lay it flat. 이런 말이 사실은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잘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lay it flat 뭐 이런 말. 그러니까 lay it 해서 flat한 상태로 lay it 한다. Lay it
3: So
0: flat.
3: when you're moving a lot, you have a lot of boxes, tables, chairs, anything big and flat, let's say, you want to temporarily put it on the ground. Lay it flat on the ground.
0: Lay it flat on the
3: Lay it
0: ground.
3: flat on the floor.
0: 그렇지. Lay it flat on the floor. 실내에서 이제 바닥에 길게 눕혀 놓으라고. 예를 들어 책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워야 되겠지만 세우기 전에 일단 바닥에 눕힌다라고 할 때 그게 lay it flat가 된다는 거잖아요.
3: 맞아요. Lay it flat on the floor.
0: Lay it flat on the floor. 그래서 lay하고 lie하고 많이 헷갈려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lay your head upon my pillow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3: That's a good song,
0: 네, 그러니까 머리를 베개 위에 눕혀라라고 할때 대라. 그때 lay를 쓰더라고. 저는 항상 그래서 lay를 기억하거든요.
3: 눕히는 거는 lay고 누워 있는 상태는 lie down이고
0: lie
3: 그렇죠?
0: down. 그러면 여기 일단 누우세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3: 그럴 때는 lie down.
0: Lie down.
3: Lie down on the bed, on the
0: On
3: floor,
0: the floor.
3: on the couch. 그렇죠?
0: 근데 너 스스로를 눕히세요. Lay yourself.
3: Lay
0: 이렇게
3: yourself.
0: 말하나요?
3: So when you lay yourself, you're actually doing the action for somebody else. 내가 직접 무엇을 할 때는 lay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할 때는 lie고.
0: 그렇지.
3: 그렇죠?
0: 내가 눕다라고 할 때는 lie가 되는 거고, 내가
3: 눕히는
0: 남을
3: 거는
0: 눕히는 건 lay가 되겠습니다.
3: 헷갈리시면 안 돼요.
0: 맞아요.
3: 그렇죠?
0: 많이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lay는 또 닭이 알을 낳는 것도 lay잖아요.
3: Lay the egg.
0: 네, lay an egg 한다고.
3: That's right.
0: 이것도 눕히는 건가? 알을 낳아서 알이 이렇게 바닥으로
3: 바닥에 눕히는 거죠.
0: 눕히는 것일 수 있다. 저 중에 내가 딴 거에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한다라고 할때 lay가 된다는 거. 그래서 lay it flat 하면은 그 스웨터를 이렇게 평평하게 눕힌다는 말이 되겠군요.
3: That's right.
0: 네, 자 10일 수요일 대화였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78쪽 우리가 목요일 대화로 갈 텐데 이때는 몸이 커져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몸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래서 바지가 전부 또안 맞는다고 이런 말 나옵니다.
3: I remember this on Thursday. So Jake is a growing boy. He's still young, elementary school maybe. So the clothes don't fit him anymore.
0: Clothes don't fit him anymore. 옷들이 그에게 더 이상은 fit, 맞지가 않는 건데요.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옷은 죄가 없죠. 옷은 가만히 있는 거고 사람이 몸이 커진 거라. 그러니까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이라고 했습니다.
3: 이게 키워드죠.
0: 네.
3: Outgrow. We all outgrow our clothes,
0: Oh, yes.
3: shirts, pants when we are young.
0: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outgrow 뭐뭐 하게 되면 내 몸이 그 옷보다 더 커진 걸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너 그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거 샀잖아.
3: You just bought those.
0: You just bought those. 그것들을 너는 바로 얼마 전에 샀잖아. You just bought those 라는 표현도 뭐 하나, 둘, 셋, 네 개, 네 단어밖에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3: That's right.
0: 하지만 평소에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죠? 자, 대화 들어보죠.
1: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He grew so fast this year.
2: Already? You just bought those.
1: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He can't even button them up.
2: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네, 그러니 다음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봐라 라고 넌지시 제안을 하는 말로 maybe buy 뭐뭐 어쩌면 right. 그게 낫지 않겠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3: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Maybe buy

0: size up next time. 만약에 반대로 다음에는 한 사이즈 작은 걸로 한번 사오지 그래라고 한다면 maybe buy a size down
1: Down next
0: next
1: time.
0: time.
1: Size
0: 하시면
1: down.
0: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대요.
1: That's right.
0: 자, 이번에는요. 너무나 옷이 이제 작아진 바람에 단추도 잠글 수가 없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1: Right.
0: He can't even button them up. button them up 있었던 걸 응용해서 자, 그는 제대로 걷지조차 못해요라고 한다면
1: He can't even walk properly.
0: 네, he can't even 을 활용해서 he can't even walk properly. 그러니까 걸을 수는 있는데 제대로 못 걷는다. walk properly 이건 안
1: Right.
0: 된다라고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1: He can't even walk properly.
0: 그렇죠? 이제 바로 옆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 Okay.
0: 79쪽에 금요일 대화, 12일 대화가 있는데요. 올해 입은 청바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청바지, 아주 편한데 하도 입어서 청바지가 이제 완전히 헤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1: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0: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1: Sometimes when you're driving and you have been driving for many, many years, you look at the tires. Those tires are worn out. Completely worn out.
0: Completely worn out.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많이 닳았다, 이렇게 마모됐다라는 것도 worn out을
1: Worn
0: 쓴다고
1: out. That's
0: 하셨죠.
1: right.
0: 네. 자, 그래서 이거 기워서라도 입을까라는 말이 영어로는 너는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뜻으로 Do you think they are worth
1: Patching up?
0: patching up? 그러니까 patch up 하는 것이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있는 기우는 걸 말하는 거든요.
1: That's right.
0: 그래서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화 들어볼게요.
2: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3: You've had those forever.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2: I know, but they're so comfortable.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3: Honestly, the color has faded badly. Time to toss them.
0: 네, time to toss them. 자,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throw them away. 그냥 throw them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throw them away까지 하셔야 이제 버린다는 뜻이 되는데
1: 그냥 throw them 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0: 아무데나 던져.
1: throw them
0: 받아, 던져. 이런 것 같아, throw.
1: throw them away 하면 버리는 거고요.
0: 네. 근데 여기서 이제 throw them away라고 할 것을 좀 줄여서 그냥 toss them이라고도 한다는 거군요.
1: Just toss them.
0: toss them.
1: 버려.
0: 네. Time to toss them. 이제 그것들을 버릴 때가 된 거다라는 뜻이
1: That's
0: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우리 응용 문제 1번 해볼까 하는데요.
1: Okay.
0: 우리가 뭐그 청바지가 헤어졌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샌달, 내가 신는 샌달이 완전히 헤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My sandals are completely worn out.
0: My sandals are completely worn out. 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1: Perfect.
0: 네. 자, 함께 하신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늘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 Great job,
0: 자,
1: everyone.
0: 다음 주또 기대해 보면서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전 세계 콩의 90%를 가축이 먹는다고? 가축의 트림이나 방귀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지구 환경을 위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25kg의 곡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콩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 세계 생산량의 90%가 오직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선가 식량난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육류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이런 식량 낭비, 그리고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꾼 100년을 꼽으라고 한다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물리적 삶의 많은 영역이 근본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기등, 사진기, 기차, 모터, 전화기, 무선통신, 자동차, 영화, 라디오, 플라스틱, 녹음기, 화학비료, 합성섬유, 세탁기.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 전례 없는 변화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수학이 있었다. 증기기관을 설계하고 전기를 이해하고 통신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수학적 언어였다. 수학자 송용진 교수의 책 문명의 뼈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은 천재 수학자 존 내시의 삶을 다룬 영화죠.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 OST에서 제임스 호너의 음악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칼레이도스코프 오브 매스매틱스 띄워드렸어요. 뭔가 이첫 곡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들면서 새로운 발견의 순간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설렘과 흥분과 막 이런 것들이 차오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문장카페 다산초당에서 펴낸 책입니다. 송용진 교수의 문명의 뼈대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수학자

하시고요. 이 송용진 교수 오늘 북카페 2부 초대석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이 문명의 뼈대 수학입니다. 제가 지금 책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두툼한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진짜 유명한 수학자들의 이름이 발의 체일만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학사를 집대성한 듯한 이런 책, 저로서는 거의 처음 읽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와 집중력으로 수학사를 쫙 이렇게 관통한 책은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까지 쭉 이르러서 지구의 수학사를 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과학기술이 완전히 대폭발하듯이 많이 성장을 해서 발견과 발명이 잇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었던 100년을 다룬 그 부분이었어요. 거기에도 수학이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몫이 아니라 거의 구조적인 뼈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7179 쓰시는 카페이님 들으시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 그 과도기를 살던 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가늠도 안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뭐 사물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론, 개념, 이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처음 등장하면서 완전히 뒤집히는 이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역사를 오늘 따라갈 예정입니다. 카페인님들, 좋아하는 수학자 누구 있나요? 이런 질문. 너무 낯설죠? 저도 처음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수학자가 누구지? 일단 수학자의 목록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것부터 좀 짚어야 했는데, 우리가 수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규모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이를테면 뉴턴, 뉴턴도 수학자입니다. 네. 수학과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의 구분이 없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두고 있지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음악과도 하나로 이어지기도 하고, 피타고라스, 이런 분들 생각나시죠? 오일러의 한붓 그리기. 요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카페인님들? 그 쾨이스베르크 다리. 그 다리를 한 번씩만 통과하면서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이제 오일러가 해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왜안 되는지 설명을 했던 거죠. 요런 것들. 아무튼 새록새록한 그 기억들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좀 재미나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민영님, 오랜만에 정시에 들어왔어요. 이 기쁨. 모두 모두 반가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시에 딱 12시에 딱 이렇게 본방 함께 하시는 기쁨.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태형님, 근무 중이라 제 방을 들어야 하지만 어제 저녁으로 물회를 먹은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반디에 켰습니다. 저 말고도 물회 드신 분 많으시죠? 크크크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무리하는 시인들이 물회하는 시인들이 돼서, 네. 어제 한참 우리 웃었죠. 그리고, 그래서 진짜 물회 드셨어요. 어제, 아유, 우리의 뭐랄까, 시간이 항상 우리 일상부터,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사각지대에 두었던 것들까지 다 아우르는 재미난 우리의 시 놀이터이기도 한데요. 화요일이. 근데 어제는, 군데군데 잊을만 하면 물회 사연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늘곰님이 그래서 결국 기어이 물회 에디션도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회하는 시인들 이미지가 어제 탄생을 했는데, 이게 무리하는 시인들의 혹시 또 그것을 너무 제가 또 시심을 이렇게 재미로 또 덮어버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시인분들 오시면 물회하는 시인들 이미지 보라에 띄워드릴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시죠.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그리고 뮤즈의 스타라이트까지 두곡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수학자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물론 요즘 빠르게 검색하면 또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짜 깊이 있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인호님, 미적분을 발전시킨 라이프니츠가 떠오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작가님 오시면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이 교수님 오시면 문명의 뼈대 이 책에서도 이 미적분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 뉴턴과 또 베르누이까지 이어지는, 저도 지금이 가장 수학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난 얼마 안된 지금이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 너무 많은 수학자들의 삶을 한 번에 알아버려서 그것이 용광로처럼 제 안에서 막 뒤섞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섞이면 섞이는 대로 이 상태가 지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서우님은 기하학의 기틀을 만든 유클리드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게 우리 카페인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름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8341 쓰시는 카페인님과 2789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 조선, 우리 한국의 이 수학의 역사를 쫙 이제 훑어주셨는데요. 8341 쓰시는 카페인님, 대부분 수학자들이 만능학자들이죠. 우리의 수학자도 많답니다.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표적인 수학자 최석정을 비롯하여 홍정하, 이상혁 등등이요라고 하셨고요. 2789 쓰시는 카페이님도 조선의 수학자 최석정이요. 파스칼도 해결 못한 마방신을 풀어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학자입니다. 이두분 사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최석정이라는 이 수학자, 이 문명의 뼈대 안에 이렇게 그 그림으로 남아있는 그 초상까지 같이 있으면서 깊게 이 지면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 마방진, 파스칼도 해결 무리해서 여름 햇살 느낌이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뭐 일부러 봄 목소리, 여름, 겨울 목소리 따로 내진 않지만 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목소리 안에서 이 계절감을 읽어내실 수 있는 카페인님들의 그 센스랄까? 그 아주 섬세한 감각이랄까? 이런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동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선영님. 택배 도착 알림이 왔어요 하시면서 지난주 초대석 오셨던 문정희 시인의 시집 선물이 도착했나 봐요. 선물해 주기로 한그 친구를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딱 제때 도착해서 기쁨이 더하네요. 친구 미순이가 문정희 시인님의 시들로 어두운 터널을 외롭지 않게 따뜻한 동반자가 이 책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통과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 제때 정말 이 시집이 이 주인을 찾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잘 받으시고 또 친구분께 잘 전달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타심이죠.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질문은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가만큼이나 오래된 논쟁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기적이죠. 내 몸과 내 것이 중요하고 나의 영역을 따지고 경계를 만들고 뺏고 싸우고 인류는 그렇게 진화해 왔고 오늘날 개인이 보이는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성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기심이 팽배한 인간 사회에서 이타적 인간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 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쓰고 심지어 생명을 던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까닭은 무엇일까?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희생하는 행동과 심성이 어떻게 계속 이어갈까?

하지만 가족이 아닌 타인을 향한 이타심을 설명하기엔 부족하죠. 로버트 트리버치의 호혜성 이타주의는 그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보답을 기대하며 남을 돕는 쪽으로 사회성이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일종의 계약 이타주의인 셈이죠. 이 경우 친척일 필요도 없고 같은 집단에 속할 필요도 없지만 평생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는 관계라면 도움을 받고 난 다음 보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호혜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에게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이타적 행위를 그 행위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유전자 입장에서 보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유전자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며 유전자는 자신을 최대한 복제해내는 것이 목표여서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는 유전자의 이기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나 이타적 행동은 인간이라는 종 자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동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기도 하고 보살피기도 하니까요. 내가 아닌 존재를 향한 이타심은 나와 유전자를 공유한 개체로 제한되지는 않고 나와 연결된 것들로 확장됩니다. 그것이 나의 평판을 위해서인지 나의 유전자를 위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 보답을 바라는 것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이중적 존재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어쩐지 위안이 됩니다.

1817 쓰시는 카페이님이, 아니, 와, 오늘 선곡 진짜 뮤지에 이어서 콜드플레이라뇨? 라고 하셨는데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이 또 눈물 버튼이라고 1카 듣고 나니 눈물 참기가 더 힘드네요 하시면서 이승현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우시는 것은 괜찮죠. 음악 듣고, 그리고 또글 듣고,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현님 그 눈물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박준영님은 이타적이다라는 이타심, 이번 주 주제가 울림이 크네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의도가 있는 선행은 과연 이타적인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게 결국 나만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선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카 통해서도 이타심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종교에서도 경구들이 많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 또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엉켜 있다, 다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사실 정확히 구분되는 존재도 아닌 거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이어져 갑니다. 이타심으로 얘기하는 일간 카페인 내일도 모레도 남아 있으니까요. 또 기억해 주시고요. 우제의 마음은 마음대로 듣고 이제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이번 주에는 싱긋에서 펴낸 책입니다. 30년 차 스포츠 기자가 전하는 스포츠와 음악 이야기입니다.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현장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죠. 이 야구, 구단마다 또 선수들마다 등장곡이 있기도 하고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무대에서 그 의상만큼이나 또 화제가 되는 것이 또 음악, 어떤 곡을 선택하는가 이기도 했잖아요. 이 책에는 39편의 그 사람과 음악 이야기, 스포츠 현장에서 만난 음악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특히 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요. 퀸의 노래 39에 대한 오마주의 의미로 39편 수록했고요. 그 중에 한 장면 바로 만나보시죠.

필리핀 복싱 영웅이자 세계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매니 파키아오는 2011년 5월 8일 미국의 KO왕 셰인 모슬리를 상대로 복싱의 본고장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복싱기구 웰터급 타이틀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루었다.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한 매니 파키아오와 46승 중 무려 39 KO승을 기록한 무쇠주먹 셰인 모슬리의 승부는 용호상박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매니 파키아오는 아시아의 호랑이답게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입장곡과 함께 링에 올랐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평소 매니 파키아오가 등장 음악으로 자주 선곡하는 노래였지만 이날은 더욱 특별했다. 복싱이나 UFC에서 선수들이 링에 입장할 때 대부분 녹음본을 사용하지만 이날은 노래를 부른 가수가 직접 등장해 라이브로 불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1980년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서바이버의 지미 제이미슨이 마이크를 들고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열창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기타 리프가 흐르면서부터 관중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전광판에 매니 파키아오의 모습이 잠시 비친 뒤 지미 제이미슨이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내 매니 파키아오가 지미 제이미슨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링으로 올라왔다. 영화 로키3의 주제곡으로 너무나 유명한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미국의 록그룹 서바이버가 1982년 발표한 음악이다. 로키3의 폭발적인 흥행과 함께 이 노래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다. 발매 당시 빌보드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을 대표하는 팝송으로 흔히 들을 수 있었다. 로키 시리즈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로는 원래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를 쓰고 싶어 했지만 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서바이버에게 곡을 의뢰해 만들었다고 한다. 복싱 음악으로 출발했지만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복싱이나 격투기 음악을 넘어 모든 스포츠에서 사랑받는 노래였다.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셰인 빅토리노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듣고 타격에 임했다. 뉴욕 매치의 존 버그를 비롯해 이 노래를 등장곡으로 선택한 타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 전 긴장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전주 부분과 더욱 강해지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는 가사. 한번 들으면 누구나 기억하는 친근한 멜로디로 스포츠 현장에서 유난히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다. 2011년 라이브로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들으며 링에 올랐던 매니 파키아오는 KO왕 셰인 모슬리를 상대로

3회 한 차례 다운을 빼는 등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었다. 중량급 최고의 선수가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띄워드렸습니다. 이옥현님 갑자기 계단을 막 빠르게 뛰어 올라가고 싶고 세상아 덤벼라 하고 싶으시다고. 네, 음악의 힘이 이렇습니다. 스포츠 기자 한성윤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 현장으로 가볼게요.

2024 파리올림픽 최고의 순간은 경기장이 아니라 에펠탑 위에서 연출되었다. 성화가 열기구를 통해 파리 상공으로 날아가는 순간, 익숙한 멜로디의 전주와 함께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화면은 이내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비추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올림픽 상징 오륜 마크가 선명한 에펠탑 위에서 캐나다 출신 가수 셀린 디옹이 등장했다. 셀린 디옹은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으며 무려 2억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한 이 시대의 디바였다. 사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별 후 거식증을 앓기도 했고 몸이 굳는 희귀병, 강직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올림픽 무대에서 전설적인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장면은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셀린 디옹 본인에게는 인간 승리 그 자체였고 캐나다 국적인 셀린 디옹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투입한 프랑스의 선택도 훌륭했다. 국내에서도 500만이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셀린 디옹의 올림픽 개막식 영상에는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사랑의 찬가는 사실 에디트 피아프가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 만든 노래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인생 역정을 반영한 작품이다. 에디트 피아프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어린아이부터 거리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 프랑스어로 참새라는 뜻을 지닌 피아프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지어준 별명이었다. 타고난 목소리에 삶의 이력이 더해지면서 그녀의 노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에디트 피아프는 음악적으로 성공했지만 딸이 두 살에 세상을 떠났고 가장 사랑했던 남자를 비행기 사고로 잃는 등 평생 불행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 그녀의 연인이자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마르셀 세르당은 뉴욕 공연 중이던 에디트 피아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비행기를 탔지만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 숨지고 말았다. 에디트 피아프는 큰 충격을 받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마르셀 세르당을 생각하며 쓴 가사와 함께 사랑의 찬가를 완성했다.

연인에게 바치는 진혼곡이자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슬픔을 가사에 담았고 애절한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녀의 감정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 깊이 전달되어 사랑을 노래한 영원한 명곡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 위에 파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나는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영원함이 있을 거예요. 에디트 피아프는 사고로 숨진 연인을 떠올리며 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사랑의 찬가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가 되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띄워드렸습니다. 한성윤 기자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 굉장히 흥미롭죠? 이책 내일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진님 지금 병원 두곳 방문하시는 길에 또 지금 제 목소리 듣고 힘을 얻는다고 감사해요 하고 사연 주셨는데요. 지금 친정 아버지도 너무 아프시고 또 남동생도 지금 아프고 한 상황. 혜진님이 정말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카페 방송이 힘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다니 너무너무 다행스럽고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회복하시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수학자 송용진 교수 문명의 뼈대 들고 와 계실 겁니다.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번아웃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소진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0: 우리는 왜 수학을 알아야 할까요? 수학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 문명의 근간이자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수학.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류를 지탱해온 수학의 역사.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송용진 교수님, 인하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학생들 가르쳐 오셨고요. 오랫동안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으로 일했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쓴 책으로는 수학은 우주로 흐른다, 영재의 법칙, 수학의 숲을 걷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1: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느라고 아주 쉽게 왔습니다. 예, 거리도 멀지 않고요.
0: 네. 예. 오늘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우리 1부에서부터 좋아하는 수학자 이름을 막 대면서 그렇게 지금 2부를 기다렸거든요. 예,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수학 올림피아드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 얘기를 좀 한국은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제가 수학 올림피아드를 오래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이제 그 고등학생들의 수학 경연 대회인데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수학을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 6명이 참가하고요. 약 네. 110개국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110개국 중에서 이제 중국, 미국, 러시아와 함께 이제 최강국 대열에 속해 있고요. 뭐 우리가 2012년, 17년 이렇게 두 번 1등을 한 적도 있고 지금 뭐 최근에 거의 뭐 1, 2, 3등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와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네. 지리적으로나 인구적으로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성적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각국의 이제 관계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가 보면은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뛰어난 재능, 네. 또 교육열, 또 이제 저희가 대한수학회에서 이제 구성한 지난 30년 동안 구성해온 여러 가지 영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해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지난해인가 AI가 금메달 땄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1: 예,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제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7월에 열리는데요. 네. 이제 작년에 호주에서 열렸고 그 전해에는 영국에서 열렸는데 그 두 해 연속 이제 유수한 이제 AI 회사들이 그 같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일명 AIMO라고 해서 AI 네. Math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이제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글과 오픈 AI가 공동으로 이제 42점 만점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맞추지 못하고 다섯 문제를 맞춰서 35점을 이제 맞았다고 발표를 했고 네. 또 그 35점이라는 점수는 마침 이제 금메달 카트라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그 AI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네.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곧 이제 인간의 능력을 앞설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학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푸는 이제 수학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수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제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또 다르 존재하죠.
0: 지금 많은 카페인 분들이 수포자 고백을 하시는데 이것은 네. 학습하는 수학의
1: 맞습니다.
0: 그 안에서만
1: 사실은 이제 수학이 아주 분명한 두 개의 모습을 갖고 네. 있는데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연구하는 수학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의 방편으로서의

0: 내에서도 이제 그 이제 수학자들이 꼭 필요한 어떤 간단한 부분을 증명해 달라고
1: 네.
0: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때 동원했던 아이디어들을 AI들이 찾아준다든가 아니면 좋은 참고 문헌인을 찾아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AI가 이제 수학자들의 수학 연구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1: 네.
0: 아직은 이제 조금 거리가 있고 다만 이제 수학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학문 분야가 사실은 이제 AI와 동행하면서
1: 그렇죠.
0: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도 그럴 것인데 아마도 수학은 그중에서도 다른 학문보다 오히려 조금 더 AI가 어려움을 느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은 수학에서 이제 어려운 개념들을 동원하고 또
1: 네.
0: 어려운 이론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데 AI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일단 좀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수학자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완전히 계산에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1: 네.
0: 푼다든가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제 수학자들이 동원하는 개념들이 사실 모호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에게 정확한 개념을 입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거고요.
1: 네.
0: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학의 상당 분야, 예를 들어서 뭐한 7, 80% 정도의 분야는 뭐 가까운 미래에 AI가 인간보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I가 모든 수학자들이 하는 모든 수학을 앞서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네. 이 AI의 등장 자체도 현대 수학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일부러 보는 게 맞다라고 하신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책 문명의 뼈대 읽어오면서 이게 수학사 흐름을 쫙 잡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1부에서도 살짝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이 수학자들의 이름이 진짜 발에 채일 만큼 이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책을 기획하고 쓰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0: 예, 제가 사실은 좀 수학자이지만 저는 사실 이제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전문적인 수학자이고요.
1: 네.
0: 제 직업은 이제 수학 연구를 하는 것인데 좀 그런 한편에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뭐 약간 인문학적인 쪽에 소질이 있었고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 종교 등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년쯤 전에 자발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수학사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게 됐고,
1: 네.
0: 사실 그전에도 수학사라는 과목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학교에서도 이제 수학 전공에서 수학사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표준적인 좀 교과서적인 그러한 이제 참고 문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학사에 관련된 책들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만 해도 수십 종류이고요.
1: 네.
0: 또뭐 영문판 버전만 해도 아마 수십 종류가 있을 텐데 그 대부분이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용이 좀 오류가 많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거나
1: 네.
0: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스스로 좀 좋은 참고 서적이 될수 있는 책을 쓰

0: 이해하도록 하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됐고요. 실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한 1년에 한 번, 한 권씩 정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일환으로 그 책들은 사실은 한 20년 동안 계속 구상해 왔던 책들이고 그 책들이 다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 책은 이제 수학사에 대한 책인데요. 이제 수학에서는 특별히 수학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1: 어떻게 수학과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0: 수학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는 좀 그렇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좋아하는 과목이었던 거예요?
0: 예.
1: 가장?
0: 그러니까 자신이 있고 수학을 하면 좀 즐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랬던 건 사실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수학을 전공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1: 네.
0: 이제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계열별 모집이라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어떤 전공을 택할까 하다가 이제 수학을 정하게 됐는데, 뭐그 사연은 좀, 뭐다 얘기하자면 너무
1: 네.
0: 길지만, 여하튼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학부 과정에서 만난 수학은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좀 높이 평가해가지고 엄청 진도도 빨리 나가고 또 어려운 교재로 강의를 해주시고
1: 네.
0: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좀 오히려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내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분야만 공부하면 되고 하니까 대학원 입학 한 이후부터는 수학이 굉장히 즐겁고 편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1: 네. 아, 이책 읽는 내내 수학에 대한 그 교수님의 애정이 막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읽는 독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이책 이야기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골라오셨나요?
0: 청산의 살리라는 그 가곡입니다. 제가 아주
1: 네.
0: 좋아하는 가곡입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인수의 청산을 살리라 이렇게 듣고 왔고요. 이 교수님 아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김은정 님이, 문명의 뼈대, 이책 읽으면 수학적인 사고가 좀 생길까요?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답 정하시고 보내는 이 마음이 뭔지도 아시겠죠?
1: 네. 그,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네.
1: 그, 수학은 사실은 이제, 학문으로서의 수학과, 공부하는 수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습하는 수학.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사실은 학문으로서의 수학에 대한 역사를 다룬 책인데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수학이 다 연관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수학이라는 과목 혹은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좀더 친밀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이것을 통해서 길러지진 않겠죠.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사실 약간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라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사실 힘들죠. 또 수학이 어렵고 또 수학은 많은 시간을 소진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잘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학을 대하다 보니까 수학은 조금 어렵고 딱딱하고 좀뭐 그런 이제 그런 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 수학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하고 오묘하고 재미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수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문명의 발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현대 사회의 어떤 과학의 역할이라든가 또 미래 사회에 우리가 맞이할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과학이 가져올 여러 가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우리는 왜 수학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 수학이 탑을 쌓듯이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온 유일한 학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1: 네.
0: 이 축적에 딱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중심을 맞추신 게좀 인상적이었거든요.
1: 예, 이공계 학문 중에서 아마도 이제 수학사라는 과목, 그렇게 역사를 전공 과목으로 넣은 그런 전공은 아마 수학밖에 없을 텐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수학은 이제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 핵심은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다는 게 있지 않고요. 수학은 그 학문의 특성이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찾은 것들을 쌓아오면서 계속 수학의 지식은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전의 지식을 통해서 그 다음 지식을 얻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해왔고 또 2000년 전의 진실, 1000년 전의 수학자들이 찾은 진실이 지금도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수학이 발전해 왔는지를 봄으로써, 쳐다봄으로써 현재의 수학의 가치, 역할,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수학이라는 과목은 꼭 오랫동안 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1000년 전 기준, 500년 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지식인들, 그러니까 뭐 철학이나

0: 신학이나 이런 법학이나 이런 일부를 제외한 좀 자연과학적인 지식, 세상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에게는 수학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고, 그럼 모든 수학자들이 그런 그 수학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것의 결과로 현재 수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수학사를 봄으로써 좀더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뿐 아니라 수학사를 봄으로써 수학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런 수학의 어려운 점과 딱딱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이 책을 보면서 아, 예전에 우리 이렇게 현재 우리 수학이 있기까지 많은 수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또 실제로 많은 문명에서 수학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학자들을 응원해주고 또 수학자들을 존중해주고 이러면서 수학이 발전해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독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한 상당히 많은 수, 대다수가 수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선뜻 책을 고르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 이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1: 여기 정말 많은 수학자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책을 쓰면서 더, 좀더 눈에 들어오는, 특히 좀 애정하는, 영향을 많이 받은 수학자가 누구일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저는 이제 뭐 수학자들은 다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다 중요한 분이고 그렇지만 제 전공 위상수학을 이제 창조하신 포앵카레 수학자를 가장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현대 수학의 근간이 된

0: 수학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1: 오.
0: 둘다 젊은 나이에 죽은 천재적인 수학자인데요. 한 명이 갈로하고요.
1: 네.
0: 또 하나가 이제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청년인데요.
1: 아.
0: 두 분이 다 20대에 죽었는데 그 천재성과 그 어떤 현대 수학에 미친 영향은 아주 지극히 크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분들 말고도 뭐 엄청 많은 이제 공헌을 한 유명한 뭐 수학자들은 뭐한 몇십 명 되겠죠. 뭐 가우스, 오일러 뭐 등등 많은 수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대표하는 어떤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수학의
1: 네.
0: 발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문화, 그 문명, 그 주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위대한 수학자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 네.
0: 그 정도의 수학자가 그 정도의 업적을 낼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학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책에도 지금도 이제 발견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어떤 수학의 핵심적인 내용 대부분은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
0: 저는
1: 쓰셨어요.
0: 좀 그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외계인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1: 네.
0: 그들이 갖고 있는 수학과 우리의 수학이 동일할 것이다. 다만 수준 차이가 날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은 제가 문명의 뼈대라는 그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좀 인문학적인 이제 느낌을 나도록 책 제목을 정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1: 네.
0: 하나는 이제 실제로 어떤 문명끼리의 수준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잣대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1: 아.
0: 수학을 통해서 두 문명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또 사실은 문명이 발달하는데 어떤 뼈대 혹은 중심
1: 네.
0: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점에서 근데 그것은 보면 어떤 일부의 수학자들이 만든 어떤 진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핵심 정신은 사실은 진리 탐구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세상의 섭리, 우주의 섭리, 또 심지어는 신의 섭리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수학의 발견은 수학의 어떤 진리는 우리가 찾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자, 9230 쓰시는 카페이님, 수학은 우주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아름다운 언어라고 들었어요. 언제나 관심이 많지만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오랜 외사랑의 학문입니다. 수학의 역사에 관한 책 읽으면서 좀더 가까워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그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와서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일지도 얘기 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그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수학사를 통해서 수학이 인류 문명에 어떻게 기여하고 다른 학문들과 연결됐는지 궁금해서 꼭이 책을 읽어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보면 정말 수학이 진짜 뼈대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0: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학을 대하면 당연히 수학이 좋아지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1: 네.
0: 수학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은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그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원래가. 그러니까 수학과 좀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수학을 좀 호의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학을 대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호의적인 관심 없이는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이런 수학사가 됐든 뭐가 됐든 수학의 모습을 좀더 호의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엄학용님은 가끔 이런 생각하신대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오랜 과거로 간다면 수학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생각이요. 근데 진짜 이 책에 보면 이분들은 미래에서 온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책이 워낙 많은데, 예, 항용님도 지금 과거로 가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시점으로 가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0: 예, 그 수학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몇 개의 그 어떤 화두랄까?
1: 네.
0: 중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호입니다, 기호. 네,
1: 기호.
0: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한 건한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300년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600년 전 사람 혹은 1000년 전 사람에게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1: 거의 AI의 등장 수준인
0: 맞습니다.
1: 거죠.
0: 그래서 그게 굉장히 굉장히 큰 발상의 전환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에 어떤 수학사에 보는 거에서 관점 세 가지를 쓴게 있습니다.
1: 네.
0: 그 중에 이제 수학의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진리탐구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1: 네.
0: 마지막에는 어떤 각 문명이 수학과 문명을 발전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결국 포용이다.
1: 포용.
0: 그래서 이제 포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명 발전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랜 이제 과거에 이제 한 2000년 전에 수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 이후에
1: 네.
0: 바그다드라든가 그 이후에 뭐 파리, 뭐 뉴욕 현재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문명의 중심을 이룬 중요한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종교에 대한 인종에 대한 그런 포용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
0: 예,
1: 열어두고 있는
0: 맞습니다. 결국
1: 곳이다.
0: 배타적인 감정, 배타적인 사회는 결국 문명 발전의 그 어떤 저해가 되겠죠.
1: 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예, 그 롱롱 타임이라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인데요. 린다 론스타트가 불렀습니다.
1: 네,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7179 쓰시는 카페인님이 수학자셔서 그런지 말씀에 나머지가 없고 딱 떨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수학자의 화법인가요?
1: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0: 지금 그리고 목소리가 아까 대학생 같다라고 하신 카페인님 사연도 있어서 네, 이렇게 좀 너무 반갑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금 카페인분들이 어떤 감동 같은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듣고 최연서님은 수학을 논하며 포용을 얘기하는 순간을 경험하네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셨는데 이 포용이 정말 핵심인 거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
1: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이제 300년 정도까지 600년 정도 굉장히 문명의 중심이자 과학의 중심지였는데
0: 네.
1: 소위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기독교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수학자들을 탄압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수학과 과학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런 건 이제 다른 문명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20세기에도 그 한 7, 80년 동안 유럽의 수학과 과학의 중심지였던 독일이 나치가 들어오면서 그 배타적인 어떤 내용을 품고 있죠. 나치는. 반유태, 네. 반외국인,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독일의 위대한 어떤 과학적인 전통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약간 현대 이제 우리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반이민 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다 힘을 합쳐 쌓아온 그 축적의 역사를 그렇게
1: 예,
0: 훼손하는 예. 결정들을.
1: 예,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자유로움과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창조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기
0: 네.
1: 때문에요.
0: 박태현님 수학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니 너무 멋지세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인고의 세월이 길잖아요.
1: 네, 그렇죠. 이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거나
0: 네.
1: 어떤 어려운 이론들을 이해할 때 보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답으로 표현이 되거나 간단한 식으로 표현되거나
0: 네.
1: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찾기 전까지는 암흑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답을 찾고 나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답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어떤 수학의 발견에 어떤 희열이랄까 또 수학이 갖고 있는 본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까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1: 예, 제가 그 그림의 소질이 없어서요. 정사면체를 그릴까 합니다. 정사면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전공하는 유상수학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가장 완전체적인 3차원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사면체는 좋은 게 그 각 면에다가 뭔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모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정다면체는 사실 다섯 가지밖에 없고요.
0: 네.
1: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정사면체인데요. 정사면체는 우리 위상수학자들이 공통으로 아마 제일 좋아하는 기하적인 물건일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위상수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 정사면체 에디션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이 책 안에 있는 그 수학사의 중요한 굵직한 장면들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 부분도 살짝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3차, 4차 방정식 해법을 찾는 과정 이건 거의 드라마예요. 뭐 넷플릭스 시리즈로 하면 이게 몇 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진짜 흥미진진하던데요.
1: 예, 1500년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이탈리아가 유럽의 가장 선진국이었고요.
0: 네.
1: 그곳에서 이제 아마도 아라비아로부터 전달된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법이 뭐지? 하실 텐데, 그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데요. 그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법이죠. 그런 것과 같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나?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결국 찾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책에 소개한 대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카르다노하고 타르탈리아의 어떤 경쟁과 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서로 시기와 모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0: 막 라인이 있고, 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1: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카르다노와 그 제자 페라레에 의해서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이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이제 다시 이제 5차 방정식의 일반화를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19세기 초반에 몇 명의 수학자, 특히나 유명한 아벨 또 갈로아, 아까 말씀드린 갈로아 이런 청년들에 의해서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 즉 일반화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정식을 찾는 이제 어떤 게임 그런 것들은 이제 19세기 초반에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만약에 그 5차 이상에서도 있다면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6차, 7차 이렇게.
1: 예, 그렇죠. 근데 아마 근데 5차 이상이 있었다면은 그 이전에 발견됐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도 없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 없다는 걸 증명하게 되죠.
0: 그렇군요. 이게 지금 3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1000년 넘게 이렇게 난제로 묶여 있었던 거.
1: 맞습니다.
0: 이게 이렇게 봉인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예요. 뭐
1: 네.
0: 웬만하면 뭐 100년 이상, 그리고 뭐 1000년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 페르마의 정리 풀어낸 1994년에 그 앤드루 와이스 이 얘기를 살짝 하시면서 이한 개인의 어떤 그 역량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예, 그 이후에 새롭게 또 발견된 어떤 이론들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푸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연결하신 부분도 진짜 수학의 축적의 학문이구나를 또 느끼게 만들었던
1: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에 끝날 무렵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풀린 것은 사실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에 갑자기 발표된 것이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었지만 이제 못 풀던 것인데,

0: 재밌는 거는 그걸 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해법을 보면
1: 네.
0: 그 바로 그 사람의 해법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이론들, 그러니까 한몇 년, 바로 불과 몇년 전에 나온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푼 거거든요. 그
1: 네.
0: 본인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제를 생각했을 텐데, 그것 외에도 이제 그 사람이 푼 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시무라 타니야마 추측이라는 걸 증명한 것인데, 시무라 타니야마 추측을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걸또 다른 사람이 증명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 네.
0: 사람이 한 건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수학사가 왜 중요한지, 수학사들의 협업이 왜 중요한지, 수학자들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지를 잘 설명하는 중요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1: 리만 가수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1: 네,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카페인 열려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예, 이번에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신청하겠습니다.
1: 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정사면체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변지영님, 우리 집

0: 삼 아들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자가 꿈입니다 하셨어요. 어떤 얘기 해주시고
1: 예,
0: 싶으세요?
1: 수학자는 약간 되기가 어려서 그렇지 되면 너무나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직업군으로 치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이제 수학자로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예, 그러니까 수학의 핵심은 자유로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자의 활동, 또 수학자의 연구 내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유로움, 자유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학 밖에 있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실은 이제 수학자들만이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어떤 학문의 특징, 수학자들의 활동의 특징은 그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0: 약간 암흑 속에서 길을 내는 느낌인 거예요?
1: 그거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사고하고 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풀고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선택해서 풀면 되고 또 뭐 많이 풀 필요도 없고 뭐 이렇죠. 그야말로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직업이랄까?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0: 게으르긴, 이런 것은 정말 예상 밖의 것이긴 한데,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서 수학 역사에서 정말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 이렇게 한다면 이제, 미적분학의 탄생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미적분학을 진짜 오랜만에 다시 여기서 만났습니다.
1: 네. 미적분학은 뭐 실제 실용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뭐 미적분학이 없으면 현대수학은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외계인도 미적분학을 언젠간 발견했을 것이고 그 발견한 시기가 그 문명의 어떤 우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에 발견했잖아요. 그건
0: 그
1: 뭘
0: 얘기도 또
1: 의미하냐면 아까 제가
0: 흥미롭더라고요.
1: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발견될 만큼 문명 혹은 과학 혹은 수학이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죠.
0: 그리고 좀 스타일이 대조적이어서 재밌기도 했어요. 뉴턴은 그 이미 미적분학을 이제 본인 이제 물리학 연구에 쓰면서도 이게 수학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는 크게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신 것 같고.
1: 예, 그 뉴턴은 당시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어떤 분야의 뭐 창시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스타일의 차이로 볼 때는 뉴턴은 좀더 실용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 대표적인 게 천문학이죠. 혹은 이제 광학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라이프니츠는 그거보다 좀더 이론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좀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미적분학이 갖고 있는 수학의 본질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좀더 뉴턴보다는 빨리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는 사실 라이프니츠의 기호이거든요. 그래서 뉴턴은 좀더 라이프니츠보다 일찍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미적분학에 진짜 기여한 사람은 오히려 뭐 라이프니츠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런 다음 또 베르누이
1: 예. 베르누이
0: 사람들이 또
1: 형제와 그 가문이 또 미적분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했죠.
0: 이렇게 무슨 거의 그 계주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계속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학문이 발전을 해오고 이 책에서 지금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지만 진리 탐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현대에 들어서도 이 진리 탐구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약간 잊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맞습니다. 제가 진리 탐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500년 전까지 중국의 수학 과학의 수준이 유럽보다 앞서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유럽이 발전하면서 뒤지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배경을 보면 결국 유럽은 진리 탐구라는 정신의 바탕을 두고 수학 과학을 연구한 반면에 중국은 실용적인 가치에만 두고 이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 탐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지식이 축적이 되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연구도 하게 되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이론을 정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진리 탐구 정신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세균의 발견, 화학식의 발견,

0: 뭐 등등 많은 서양이 이룬 어떤 과학적인 발견들은 사실은 진리 탐구를 원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섭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다가 발견된 것이지, 뭐 당장 돈이 되는 것, 아니면 경제, 뭐 무기를 만드는데,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데 쓰는 과학만 중시해가지고는 발견될 수 없는 진리들을
1: 그쵸.
0: 한 거고요. 근데 그런 정신이 현대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그 안타깝게도 그 과학과 기술을 좀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기술은 좀더 응용적인 거이 하지만 과학은 좀더 원리 탐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선진국을 빨리 따라가느라고 좀 그랬겠지만,
1: 네.
0: 진리 탐구 그 자체, 그러니까 무슨 이걸 해서 어디에 쓸모가 있어요? 이런 질문 좀안 하고
1: 그쵸.
0: 좀 과학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책 읽으면서 또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책 보면 약간 희망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좀 인기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난제들을 다 이제 풀고, 이렇게 발전해 온 것처럼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예, 그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우리의 직업을 뺏지 않을까, 또 전문직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AI들이 결국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공상과학적인 상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더 사람들이 편해지고,
1: 네.
0: 사실은 뭐 뭐랄까요,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엄청난 충격을 느끼는 건 사실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고,
1: 그쵸.
0: 아니면 뭐 전등이 발견이 되고, 아니면 녹음이 발견이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복사기만 해도 복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 외에도 뭐 인터넷, 뭐 이렇게 하는 전파 방송 등등
1: 네.
0: 많은 이제 과학적인 발견. 또 최근에는 예를 들자면 제가 잘 드는 비율이지만 이제 온라인 상거래가 막 시작이 될때 엄청 그 일반 이제 상공인들은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뭐 일부 뭐 피해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1: 네.
0: 것처럼 우리가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직업적인 것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바뀌겠지만, 그것이 인류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이고 경제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오늘 김옥진님이 교수님 말씀 너무 좋아서 중학생 딸과 다시 들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변지영님, 그리고 7179 쓰시는 카페님, 9908 쓰시는 카페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0: 예,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1: 우리 다음 책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어부브 앤비의 D1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昔 대팬だったよ.
0: 예전에 열성 팬이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6월이 찾아왔는데요. 나뭇잎이 더 푸르게 우거지듯 청취자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도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였다라는 명사의 과거형 닷다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였다.
1: 닷다. 닷다.
0: 명사에 연결돼서 보통형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뭐였다거든요. 그럼 여러분, 명사의 뭐뭐이다는 뭐였죠? 그렇죠. 다였습니다. 이 닷다는요, 다의 과거형입니다. 다는 이다, 닷다, 였다. 하루 종일.
1: 一日中.
0: 一日中. 一日中. 一日라고 하면 하루. 뒤에 주.

0: 주는요,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앞에 나온 명사의 전체를 가리켜요. 이치니치주, 하루 종일. 아내,
1: 즈마, 즈마,
0: 남편은요?
1: 오또, 오또,
0: 그럼 남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요?
1: 옥상, 옥상.
0: 옥상, 조금 더 정중하게 하면요? 옥그 사마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남의 남편은 어떻게 부르는지 궁금한데요?
1: 고수신, 고수신.
0: 다음 단어 볼게요. 대인기, 큰 인기.
1: 다이닝기, 다이닝기.
0: 이때 다이는요, 클 대라고 하는 한자를 써요. 매우 커다란 엄청난 이란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클 대는요, 음으로 읽을 때는 다이, 뜻으로 읽을 때는요, 오라고 읽어요. 그럼 먼저 다이로 읽히는 다른 예 한번 살펴볼까요? 대성공,
1: 다이세고, 다이세고.
0: 대만족.
1: 대만족, 대만족.
0: 이번에는 오가 붙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대청소.
1: 오소지, 오소지.
0: 이번에는 큰 비.
1: 오아메, 오아메.
0: 지금 나온 대인기, 큰 인기는 다이를 써서 다이닝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열성팬.
1: 다이황, 다이황.
0: 여기에도 클 대가 사용됐네요. 나이 사용됐습니다. 나이팡이라고 하면 열성 팬 정도로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팬레터는요?
1: 환레타, 환레타.
0: 아주, 완전히.
1: 스카리, 스카리.
0: 완전 여름이다.
1: 스카리 나츠다, 스카리 나츠다.
0: 그럼 이번에는 완전 어른이다. 다 컸네. 이런 뜻은요?
1: 스카리 오토나다, 스카리 오토나다.
0: 습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 여름이다, 완전 어른이다. 이런 의미 나타낼 수 있어요. 완전. 다음 단어 볼게요. 아저씨.
1: 오지상, 오지상.
0: 아주머니는요?
1: 오바상, 오바상.
0: 일본어에는 장음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아저씨는 오지상. 길게 해서 오지상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그리고 오바상, 짧게 하면 아주머니, 길게 오바상이라고 하면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장단 꼭 주의하세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훌륭하다.
1: 립바다, 립바다.
0: 립바라고 하면 훌륭함입니다. 뒤에 다 연결해서 훌륭하다. 나 형용사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사문의 과거형은 명사 뒤에 다. 여러분, 이 다는요?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조동사였죠? 바로 이 다의 과거형인 닫다를 붙이면 됩니다. 이 닫다는 우리말의 엿다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다는 이다, 닫다, 엿다입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학생.
1: 学生, 学生,
0: 학생이었다.
1: 学生だった, 学生だった.
0: 学生だった.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닫다는 엿다예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바로 붙여서 学生だった라고 하면 학생이었다인데요. 학생은 学生. 학생이다는요?
1: 学生だ,
0: 학생이었다?
1: 学生だった.
0: 아시겠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비
1: 아메, 아메,
0: 비었다.
1: 아메다따, 아메다따.
0: 아메다따,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명사 뒤에 닫다, 엿다. 아메다따, 비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비는 아메입니다. 비다,
1: 아메다,
0: 비었다.
1: 아메다따.
0: 여러분, 다의 과거형은 뭐라고요? 닫다. 명사에 연결해서 뭐뭐였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고등학교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어.
1: 고고노토키와 마지메나 각세 닷다.

0: 高校の時は真面目な学生だった。
1: 高校の時は、고등학교때는真面目な学生だった。真面目だ、성실하다、나형용사입니다。나형용사가명사수식할때는요、나형용사니까나로바뀌죠。즉真面目だが真面目なが되었습니다。그리고学生だった、학생이었다。真面目な学生だった、성실한학생이었다。성실한학생이었어라는표현입니다。선생님우리예전에명사의정중한 과거형 배웠잖아요. 뭐였죠?
0: でした。
1: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뭐뭐이다는 다였습니다. 뭐뭐입니다는요? 데스였죠. 뭐뭐였습니다는요? 데시다였습니다. 지금 오늘 배운 닷다는 였다였죠? 우리 각세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학생이다. 학생이었다.
0: 学生だった。
1: 학생입니다.
0: 学生です。
1: 학생이었습니다.
0: 学生でした。
1: 그럼 지금 나온 문장, 고등학교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어를 정중하게, 고등학교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0: 高校の時は真面目な学生でした。
1: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었어. 비가 내렸어.
0: 昨日は一日中雨だった。昨日は一日中雨だった。
1: 昨日は어제는一日中하루종일雨だった。비었어。비가내렸어。雨だ、비だ。雨だった、비었어。라고하는뜻이네요。선생님、비가내렸어요。비었어요。
0: 雨でした。
1: 雨でした。라고하면되겠네요。자동환기꿀팁살펴볼까요？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는데요。뭐뭐이다 라는 뜻의 다의 과거형은 닫다。 였다입니다. 그리고 뭐뭐입니다란 뜻의 des의 과거형은요, des다, 뭐뭐였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대학생으로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대학생이다,
0: 大学生だ。
1: 대학생이었다,
0: 大学生だった。
1: 대학생입니다,
0: 大学生です。
1: 대학생이었습니다.
0: 大学生でした。
1: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형 닫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관광지,
0: 観光地。
1: 観光地 다 연결해 봅니다. 관광지이다.
0: 観光地だ。
1: 観光地다. 관광지이다죠? 과거형으로 바꿔 볼게요. 관광지였다.
0: 観光地だった。
1: 観光地だった. 여러분, 다를 뭘로 바꿔요? 다따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아사쿠사는 유명한 관광지였다.
0: 浅草は有名な観光地だった。
1: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지명입니다. 유메나 관광지였다. 유메다라고 하면 유명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다를 나로 바꾸면 되죠. 유메나 유명한 관광지였다. 관광지였다. 아사쿠사는 옛날부터 유명한 관광지였다.
0: 浅草は昔から有名な観光地だった。
1: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무카시카라, 옛날부터. 여러분, 카라는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유메나 관광지였다. 유명한 관광지였다. 아사쿠사는 옛날부터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다.
0: 浅草は昔から東京で一番有名な観光地だった。
1: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무카시카라 옛날부터 도쿄에서 이치방 유메나 관광지였다.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다. 이치방은 가장, 유메나 유명하다, 유메다의 명사 수식형이죠. 그래서 유메나 관광지였다. 선생님, 관광지였어요는요?
0: 観光地でした。
1: 관광지 되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昔は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
1: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0: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1: ひどい。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 점장과 아내가 TV를 보고 있어요.
3: 에? 아노 히토 기무라 조오?
2: 에? 아노히토. 저 사람 기무라 조오? 기무라 조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에? 아노 히토 기무라 조오?
2: 이어서 보면요.
3: 昔は 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
2: 昔は 옛날에는 大人気 아이돌을 だったね. 大人気 아이돌을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 이런 뜻이죠. 大人気 아이돌을 다라고 하면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다. 과거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되겠네요. 大人気 아이돌을 だった.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다. 뒤에 종조사 네. 연결해서요. 大人気 아이돌을 だったね.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昔は 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
2: 이어서 보면요.
3: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2: 昔 예전에 大ファンだったよ. 열성 팬이었어. 大ファンだ라고 하면 열성 팬이다. 과거로 바꾸고 싶어요. 다를 다따로 바꿉니다. 나이 환 다따. 열성 팬이었어. 뒤에 종조사 요가 있네요. 그 내용을 강조 혹은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종조사 요가 되겠습니다. 이마와 지금은 습관이 완전히 어지산네, 아저씨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2: 이어서 보면요.
3: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2: 나츠미모, 여기서 나츠미는 요시다 점장의 아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츠미모, 나츠미도 이마와 지금은 리빠나 오바산다요. 리빠다라고 하면 훌륭하다. 나형용사죠? 나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어미다를 나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빠나 오바상이라고 하면 훌륭한 아주머니. 리빠나 오바산다라고 하면 훌륭한 아주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종조사 요를 써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리빠나 오바산다요? 훌륭한 아주머니야.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2: 이어서 보면요.
3: ひどい。
2: ひどい、너무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형을 배우고 있는데 보통형이었잖아요. 우리 정중형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 사람 김우라 조죠?
3: 에? 아노 히토 기무라 조오 데스 까?
2: 예전에는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죠.
3: 昔は 大人気アイドルでしたね。
2: 나 예전에 열성 팬이었어요.
3: 私、昔、大ファンでしたよ。
2: 지금은 완전히 아저씨네요.
3: 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ですね。
2: 나츠미도 지금은 훌륭한 아주머니예요.
3: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ですよ。
2: 너무해요.
3: 酷いです。
2: 여러분, 명사 뒤에 연결된 다, 뭐뭐 이다의 과거형은 어떻게요?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다의 정중한 형태는요? 데스. 그리고 데스의 과거형은요? 넷이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 에? 아노히토 기무라죠?
0: 昔は 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
1: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0: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1: ひどい。
2: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3: 소스, 소스,
2: 소스, 소스고요.
3: 드레싱, 드레싱,
2: 드레싱, 드레싱, 소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3: 오리브 오일, 오리브 오일,
2: 오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드레싱이라고 할때 중간에 초금이 있고 한국어와 모음도 다르니 발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소스 오리브

0: 소일을라고 할 때는 중간에 자음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1: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소스,
0: 소스,
1: 드레싱,
0: 도레싱,
1: 올리브 오일.
0: 오리브 오일.
1: 그럼 오늘의 랜덤 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랜덤 박스 지식, 기분은? 한국어에서 기분은 그날의 감정이나 마음의 즐겁고 슬픈 상태를 폭넓게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기분은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쓰이죠?
0: 네, 맞습니다. 주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컨디션이나 신체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과 와르이라고 하면 단순히 불쾌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보통은 속이 울렁거리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먼저 전달되곤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기분이 좋아처럼 순수한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기모치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기분이 좋아는 기모치가 이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말에서 기분은요, 일본어에서 기분 혹은 기모찌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우리 이것만은 알아들까요? 감정이나 컨디션, 몸 상태를 나타낼 때는요,
0: 기분.
1: 기분이라고 합니다. 즐겁거나 상쾌한 마음의 느낌을 나타낼 때는요,
0: 기모치.
1: 기모찌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6월도 頑張りましょう!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4: 야사시이 니혼고 쇼다데스.
3: 오늘의 타이틀은요?
4: 昔は 格好良かったけど
3: 예전에는 멋있었는데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형 다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따 어따라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 깠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체험
4: 다이켄 다이켄
3: 체험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다이켄입니다. 선생님, 체험담은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4: 다이켄당 다이켄당
3: 체험단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다이켄당 체험하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4: 계겐 계겐
3: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 여보
4: 아나타 아나타
3: 아나타 2인칭 대명사입니다. 보통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아나타 여보

0: 허우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죠. 가늘다,
1: 호소이, 호소이.
0: 호소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가 되겠네요. 선생님, 가늘다, 반대말은요?
1: 흐또이, 흐또이.
0: 흐떠이, 굵다 혹은 뚱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겠죠? 머리, 머리카락 혹은 머리숱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1: 감이, 감이.
0: 감이입니다. 다음 단어, 털인데요.
1: 개.
0: 그러면 머리카락 자체가 카미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 케를 사용해서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 가미노케,
0: 가미노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양,
1: 료, 료,
0: 질은요?
1: 시츠, 시츠,
0: 다음 단어 볼게요. 길다.
1: 나가이, 나가이.
0: 나가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겠네요. 그럼 반대말, 짧다는요?
1: 미지카이, 미지카이.
0: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머리, 머리카락, 카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같이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머리카락이 길다.
1: 가미가 나가이,
0: 가미가 나가이. 머리카락이 짧다.
1: 가미가 미지카이.
0: 가미가 미지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정중형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머리카락이 깁니다.
1: 가미가 나가이 데스.
0: 가미가 나가이 데스.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기본형 뒤에 데스만 붙이면 되죠. 그럼 한번 더. 머리카락이 짧습니다는요.
1: 가미가 미지카이 데스.
0: 가미가 미지까이 데스. 이 뒤에 데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네네.
1: 하이 하이 하이 하이.
0: 선생님, 네라고 하면 하이인데요. 이렇게 하이, 하이 할 때는 보통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1: 하이. 이 하이하이라는 표현은 윗사람에게 사용하거나 혹은 반복해서 쓰면 알았으니 그만해, 알았어, 귀찮게 하지 마 등의 퉁명스럽고 무례한 느낌을 줍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 하이, 윗사람한테는 사용하지 마세요. 가끔씩은 기분 좋을 때 하이, 하이 이렇게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형용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바로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됩니다. 즉, 이 형용사 어간에 까따의 형태가 되는데요. 그럼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형용사의 과거형 정중형은요, 까따 뒤에 데스만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들, 앞서 단어에서도 연습했었잖아요.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미 이 뒤에 데스를 붙였었죠. 나가이 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요. 깁니다라고 할 때는 어미 이 뒤에 데스를 붙였어요. 즉, 보통형 뒤에 데스를 붙여서 정중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현재형이었잖아요. 우리 이번 시간에 과거형 배우고 있는데요. 이 형용사는 과거형인 경우에도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이면 돼요. 즉, 나가이, 나가이 데스. 과거형은요, 나가깠다, 나가깠다 데스. 어때요, 여러분? 쉽죠?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 보통형 뒤에 데스를 붙인다. 다들 기억하셨죠?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맛있다.
1: 오이시, 오이시,
0: 맛있었다.
1: 오이시카타, 오이시카타,
0: 맛있었습니다.
1: 오이시카타 데스, 오이시카타 데스.
0: 오이시까따, 맛있었다. 오이시까따 데스, 맛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이시, 맛있다. 이 형용사고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이시, 오이시까따. 정중하게 할 때는요,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여요. 그래서 오이시까따 데스라고 하면 맛있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즐겁다.
1: 楽しい, 楽しい,
0: 즐거웠다.
1: 楽しかった, 楽しかった,
0: 즐거웠습니다.
1: 楽しかったです, 楽しかったです.
0: 楽しかった, 즐거웠다 라는 뜻이고요. 楽しかったです.

0: 塩パンはとても美味しかった。
1: 塩パンは 소금빵은 とても 아주 美味しかった 맛있었어. 맛있다, 美味しい, 맛있었다. 어미를 까따로 바꿉니다. 美味しかった. 선생님, 맛있었어요.
0: 美味しかったです。
1: 美味しかった です. 보통형 뒤에 です. 연결합니다. 여러분, 맛있다, 美味しい, 맛있습니다는요. 이 보통형 뒤에 です 붙여서 美味しい です. 맛있었다는요. 美味しかった. 맛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정중형은요. 이 보통형 뒤에 です 연결해서 美味しかった です. 데스만 붙입니다, 정중형은요. 다음 문장 확인해 볼게요. 어제 아와오돌이 체험은 정말 즐거웠어요.
0: 昨日の阿波踊り体験は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昨日の阿波踊り体験は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
1: 昨日の阿波踊り 体験 は 어제 아와오돌이 체험은 本当に 정말 楽しかった です. 즐거웠어요. 즐겁다는 楽しい. 과거형 만들고 싶어요. 어미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楽しかった. 정중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보통형 뒤에 です 연결합니다. 楽しかった です. 즐겁다, 楽しい. 즐거웠다, 楽しかった. 즐거웠어요, 楽しかった です. 자동하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형 용사에 좋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 뭐가 있었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고 요이라고도 읽거든요. 그런데 이 요이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었죠. 어미 이가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할 때는요, 요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활용하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형 용사의 과거형은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꾼대요. 어머나, 어미 이가 활용을 해요. 그러면 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요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까따로 바꿔서 요깟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날씨가 좋다는요.
0: 天気がいい。
1: 그런데 과거형으로 날씨가 좋았다.
0: 天気が良かった。
1: 요깟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인 이 형용사 어간 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많다.
0: 多い。
1: 어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 과거형 만들어 볼까요? 많았다.
0: 多かった。
1: 어깠다. 어미이를 까따로 바꾸면 됩니다. 오이 오깟다. 맛있는 가게가 많았다.
0: 美味しい 店が 多かった。
1: 오이시 미세가 오깟다. 맛있는 가게가 많았다. 오이시 맛있다. 이형용사죠? 이형용사는 이 기본형의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오이시 미세가 맛있는 가게가 오깟다. 많았다. 오이 많다. 오깟다. 많았다. 식당가에는 맛있는 가게가 많았다.
0: 레스토랑街には美味しい店が多かった。
1: 식당가는요, 일본어로 레스토랑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백화점 식당가에는 맛있는 가게가 많았어요.
0: デパートのレストラン街には美味しい店が多かったです。
1: 데파토노 레스토랑가에니와 백화점 식당가에는 오이시 미세가 맛있는 가게가 오오카타 데스 많았어요. 많았다, 오오카타.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뒤에 데스만 연결합니다. 오오카타 데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맞네.
1: 아나따 뭐 당신도인데요. 이 아나따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해요. 이마와 지금은 습관이 완전히 어지산네 아저씨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아나타も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1: 이어서 보면요.
0: 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1: 昔は 예전에는 かっこよかったけど 멋있었는데 가꼬이 멋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꼬 뒤에 뭐가 있어요? 이가 연결됐어요. 이 가꼬는요, 원래 풍채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좋다예요. 그래서 그두 단어가 합쳐져서 가꼬이 멋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됐거든요. 즉, 가꼬이의 이는 좋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이형 용사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라고 하는 이형 용사는 어미 이가 다른 단어로 활용할 때는 요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활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꼬 이의 과거 형태는 가꼬 욕갔다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특이하니까 별도로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가꼬 욕갔다, 멋있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캐도 연결해서 멋있었는데 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1: 이어서 보면요.
0: 昔は細かったからね。
1: 昔は 예전에는 細かったからね. 호리호리 했으니까 말랐으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소히 가늘다 마르다 라고 하는 표현. 이형 용사죠. 과거 형태 만들고 싶어요. 어미를 까따로 바꿉니다. 호소히 호소깠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죠. 호소까따까라. 말랐으니까, 호리호리 했으니까, 그 뒤에 네 라고 하는 종조사를 붙여서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昔は細かったからね。
1: 이어서 보면요.
0: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1: 髪の毛も 머리카락도 이마 より 지금보다 이 요리는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요. 뭐뭐보다란 뜻이죠. 오 같아요네. 오이라고 하면 많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오 같다, 많았다. 뒤에 요네 연결해서 뭐뭐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 같아요네, 많았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1: 이어서 보면요.
0: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
1: 髪の量は 머리숱은 머리카락 양은 이라는 표현이죠. 이마모 지금도 同じだよ 똑같아 라고 하는 표현. 뒤에 종조사 요는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서 볼까요?
0: 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1: 昔は 예전에는 髪が 長かっただけ 髪が 나가이라고 하면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나가이 이형 용사 과거 형태요. 어미를 까따로 바꿉니다. 나가이 나가깠다. 뒤에 닷게 연결해서 뭐뭐뿐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무카시와 髪が 나가깠다답게 예전에는 머리가 길었을 뿐이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1: 이어서 보면요.
0: はいはい。
1: 하이, 하이, 네네. 라고 하는 의미네요.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あなたも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3: 昔は細かったからね。
2: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3: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2: はい、はい。
1: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0: 케찹, 케찹.
1: 케찹, 케첩이고요.
0: 마요네즈, 마요네즈.
1: 마요네즈입니다.
0: 마스타드, 마스타드.
1: 마스타드, 머스터드, 서양 겨자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はい、마요네즈. 마스타드라고 할 때는 자음에 주의해 주세요.
1: 랜덤박스 지식, 태지가 오사무와 6월 4일 벌레의 날. 일본에는 숫자 6, 일본어로는 무라고 나타내고요. 숫자 4, 시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 6과 4의 발음을 딴 무시노히, 즉 벌레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념일은 테지카 오사무가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일본 곤충클럽에서 제정했는데요. 선생님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0: 하이, 이 테지카 오사무는 곤충을 좋아해 중학생 시절 자신의 이름 뒤에 벌레 춘자를 붙여 필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곤충 채집과 관찰에 푹 빠져 있었고 곤충학자를 꿈꿨던 그의 열정은 우주소년 아톰이나 밀림의 왕자 레오 같은 작품 속에서 생명 존중과 자연 경호에 대한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1: 참고로 매년 6월 4일이 되면 가마쿠라 겐쩌지에서는요 그의 뜻을 기려서 곤충들의 영혼을 달래는 곤충 위령제가 열린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정중형은요?
1: 新しかったです。
0: 新しかったです 라고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아따라시 새롭단데요. 반대말은요?
1: 古い。
0: 古い, 오래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까요? 가수.
1: 가슈.
0: 가수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가슈. 가수가 나오는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는요.
1: 음악 방송.
0: 온가크 방금이라고 합니다. 온가크, 음악이죠? 방금이라고 하면 주로 TV 프로그램을 나타내요. 그래서 온가크 방금이라고 하면 음악 프로그램이란 뜻이죠. 다음 단어 볼게요. 폐점.
1: 閉店 閉店
0: 폐점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閉店. 개점은요?
1: 開店
0: 가이땡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희한하다, 드물다.
1: 珍しい 珍しい
0: 메즈라시.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우리 활용 연습 한번더 해볼까요? 희한하다.
1: 珍しい
0: 희한합니다.
1: 珍しいです。
0: 과거형이요. 희한했다.
1: 珍しかった。
0: 과거형의 정중. 희한했어요. 희한했습니다.
1: 珍しかったです。
0: 다음 단어 볼까요? 점장.
1: 店長、店長。
0: 마지막 단어입니다. 계속.
1: ずっと、ずっと。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보기 전에 나 형용사의 기본형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나 형용사의 어간, 사전형 뒤에 다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기레에라고 하는 표현에 다를 연결해서 기레에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 다가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 명사 과거형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명사에 붙어 가지고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냈던 표현 다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 형용사에서도 똑같은 다가 연결돼서 우리가 기본형을 만들거든요. 그럼 과거형 똑같겠네요. 여러분, 다를 뭘로 바꾸면 돼요?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즉, 나 형용사의 과거형은 나 형용사 어간 뒤에 다따를 연결한 형태가 되는 거죠. 정중한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명사의 정중형은요? 학생입니다. 学生 です. 학생이었습니다. 学生 でした. 그렇죠. 뭐뭐였습니다는 でした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깨끗하다.
1: 기레다, 기레다,
0: 깨끗했다.
1: 기레다다, 기레다다,
0: 깨끗했습니다.
1: 기레데시다, 기레데시다.
0: 기레에다따, 깨끗했다라는 뜻이고요. 기레에데시다, 깨끗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기레에다, 깨끗하다. 여기서 뭐뭐이다의 의미는요, 다가 나타냅니다. 깨끗했다, 과거형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다를 다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기레에다가, 기레에다따가 됐어요. 그럼 저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때는요, 현재형의 정중형을 과거로 바꾸면 돼요. 즉, 깨끗합니다를 먼저 만듭니다. 기레에 데스. 이거의 과거형. 기레에 데시다가 되는 거죠. 이형용사 때랑은 조금 달라요. 이형용사 때는요,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여가지고, 현재, 과거 모두 정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나 형용사와 명사는요, 다의 과거형은 닿다. 데스의 과거형은 데시다.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멋지다.
1: おしゃれだ、おしゃれだ、
0: 멋졌다.
1: おしゃれだった、おしゃれだった、
0: 멋졌습니다.
1: おしゃれでした、おしゃれでした。
0: 오샤레댔다. 멋졌다. 오샤레데시다. 멋졌습니다. 란 뜻이에요. 오샤레다라고 하면 멋지다. 다로 끝났네요. 과거 형태는 다를 다따로 바꿉니다. 오샤레다,

0: 오샤레답다. 정중한 형태는요, 오샤레데스, 멋집니다. 이걸 과거로 바꾸는 거예요. 즉, 오샤레 데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쿄의 거리는 아주 깨끗했어. 도쿄노 마치와 도쿄의 거리는 도테모 아주 키레에다따 깨끗했어. 키레에다 깨끗하다. 과거 형태는요, 다를 다따로 바꿉니다. 키레에다따 깨끗했어. 선생님, 도쿄의 거리는 아주 깨끗했어요. 이때 키레데시다가 됐어요. 깨끗합니다는 키레데스, 깨끗했습니다는 데스의 과거형 데시다를 연결해서 키레데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하나 더 볼까요? 역 앞에 새 카페는 정말 멋졌어요.
1: 駅前の新しいカフェは本当におしゃれでした。駅前の新しいカフェは本当におしゃれでした。
0: 駅前の新しいカフェは、역앞에새カフェ는이라는뜻이죠。本当に정말おしゃれでした。멋졌어요。おしゃれだ、멋지다。멋집니다、おしゃれです。이거의 과거 형태, 오샤레데시다, 멋졌어요 라는 뜻이 되었네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멋지다,
1: おしゃれだ。
0: 멋집니다,
1: おしゃれです。
0: 멋졌습니다.
1: おしゃれでした。
0: 우리 한번더 다른 거 연습해 볼게요. 멋지다,
1: おしゃれだ。
0: 멋졌다는요?
1: おしゃれだった。
0: 여러분들 다 활용할 수 있으시죠?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명사와 나형 형사는 기본형이 다의 형태로 동일하기 때문에요. 명사와 나형 형사의 수로의 활용형은 동일합니다. 우리 명사부터 한번 보죠. 가수다,
1: 가수다.
0: 가수였다,
1: 가수だった.
0: 가수입니다,
1: 가수 です.
0: 가수였습니다.
1: 가수 でした。
0: 이번에는 나형 형사요. 유명하다,
1: 有名だ。
0: 유명했다,
1: 有名だった。
0: 유명합니다,
1: 有名です。
0: 유명했습니다.
1: 有名でした。
0: 다의 과거 형태 닿다, 데스의 과거 형태 되시다. 명사, 나형 용사 동일하게 활용하는 거꼭 알고 계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형 용사의 과거형, 즉 나형 용사 어간 닿다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편리하다,
1: 便利だ.
0: 멜리다, 편리했다,
1: 便利だった.
0: 멜리닷다, 다를 닷다로 바꿉니다. 길찾기 앱은 편리했다.
1: 道案内アプリは便利だった.
0: 미지않나의 아프리, 길찾기 앱입니다. 그래서 미지않나의 아프리와 길찾기 앱은 멜리닷다, 편리했다. 해외여행에서 길찾기 앱은 편리했다.
1: 海外旅行で道案内アプリは 便利だった.
0: 海外 旅行 대 해외여행에서 미지않나의 아프리와 길찾기 앱은 멜리닷다, 편리했다. 우리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해외여행에서 길찾기 앱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1: 海外旅行で道案内アプリは本当に便利でした。
0: 海外 旅行 대 해외여행에서 미지않나의 아프리와 길찾기 앱은 헌터니 정말 멜리데시다, 편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데시다는요, 데스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昨日は忙しかったですか？
1: いや、全然。閉店まで暇だった。
0: へえ、珍しいですね。
1: それで店長がずっと不機嫌だったよ。店がとても静かだった。
0: それは大変でした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아르바이트 선배 사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昨日は 忙しかった ですか?
2: 昨日は 어제는 忙しかった ですか? 바빴나요? 바빴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忙しい, 바쁘다,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의 과거 형태는요, 어미를 까따로 바꿔요. 그래서 忙しい, 바쁘다, 忙しかった, 바빴다. 정중한 형태는요, 이렇게 보통형 뒤에 데스 연결한다고 했죠? 이소가시까따 데스. 바빴어요. 라고 하는 표현. 의문형을 만들기 위해서 까 연결했습니다. 이소가시까따 데스까? 바빴어요? 바빴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昨日は忙しかった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いや、全然。閉店まで暇だった。
2: 이야, 젠젠. 아니, 전혀. 해 때마다, 폐점 때까지 힘하다. 한가했어. 희마다, 한가하다. 나 형용사죠? 나 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어미 다를 다 따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희마다, 한가하다, 희마다따, 한가했다. 즉, 해 때마다 희마다따. 폐점 때까지 한가했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いや、全然。閉店まで暇だった。
2: 이어서 보면요.
3: へえ、珍しいですね。
2: 에, 메즈라시 데스네. 오, 드문 일이네요. 메즈라시, 흔치 않다, 드물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형용사. 이형용사의 정중 형태는요, 이 뒤에 데스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메즈라시 데스, 드문 일입니다. 흔치 않습니다. 뒤에 네 연결해서요, 메즈라시 데스네, 드문 일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へえ、珍しいですね。
2: 이어서 보면요.
3: それで店長がずっと不機嫌だったよ。
2: それで、 그래서 店長が 점장님이 ずっと 계속 쭉 不機嫌だったよ. 기분이 안 좋으셨어. 不機嫌だ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다, 언짢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과거로 바꾸고 싶어요? 어미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되겠네요. 不機嫌だ, 기분이 안 좋다. 不機嫌だった, 기분이 안 좋았다. 뒤에 종조사 요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それで店長がずっと不機嫌だったよ。
2: 이어서 보면요.
3: 店がとても静かだった。
2: 미세가, 가게가 とても, 너무, 아주 静かだった, 조용했어. 静かだ라고 하면 조용하다, 나형용사죠? 나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어미 다를 다따로 바꿉니다. 静かだ, 조용하다. 시즈카답다, 조용했다라는 뜻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店がとても静かだった。
2: 이어서 보면요.
3: それは大変でしたね。
2: 소레와, 그건 다이엔데시다네, 힘들었겠네요. 다이엔다, 힘들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힘듭니다, 다이엔데스. 정중형은요, 다이엔데시다.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뒤에 종조사 네까지 연결해서요, 문맥에 자연스럽게 소레와 다이엔데시다네, 그것 참 힘들었겠네요 라는 뜻입니다. 지금 김지우가 다이엔데시다네, 힘들었겠네요 와 같이 정중한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보통형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3: それは大変だったね。
2: それは 다이엔다따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昨日は忙しかったですか?
1: いや、全然。閉店まで暇だった。
0: へえ、珍しいですね。
1: それで店長がずっと不機嫌だったよ。 店がとても静かだった。
0: それは大変でしたね。
2: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3: 레타스,
2: 양상추고요.
3: 캬베츠,
2: 캬베츠, 양배추입니다.
3: 피망,
2: 피망, 피망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양산주와 양배추는 레타스, 캐베츠와 같이 영어를 일본어식 발음으로 표현하니 주의해주세요.
2: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양상추,
3: 레타스,
2: 양배추,
3: 캐베츠,
2: 피망,
3: 비망.
2: 그럼 오늘의 랜덤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랜덤박스 지식, 일본의 파출소 코오방의 비밀.

0: 선생님, 일본 여행 중 거리 곳곳에서 작고 아담한 파출소를 자주 마주치는데요. 이런 파출소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1: 하이, 고방이라고 합니다. 길 안내부터 분실물 신고까지 도와주는 든든한 존재인 고방에는 사기의 교차와 차례 본차라는 한자가 쓰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왜 치안시설에 차례대로 교대한다라는 뜻이 붙은 거예요?
1: 하이, 그 유래는 근대 경찰 제도가 도입된 1870년대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찰관이 머무는 전용 건물이 따로 없었고요. 대신 경찰관들이 주요 교차로나 길목에 서서 순찰과 경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으니 여러 명이 교대로 번을 서던 데서 이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코방,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 일본의 파출소 코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복습 많이 살길이다. 이제 매월 첫 시간에는 복습을 하지 않고요.
2: 부후시.
1: 네, 그렇죠. 부후시. 인사를 드립니다. 왜겠습니까?
2: 왜요?因为是第一天?
1: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첫 수업일 수 있거든요.
2: 是这样.
1: 반갑습니다. 저는 성구현이고요.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네, 왕 선생님이십니다.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초급 중국어 난이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에게, 아, 초급 수준이구만, 딱 좋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 是的.
1: 목표를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20분 이 수업 동안에 단어 한 3개, 문장 한 2개만 확실하게 외우자. 이 컨셉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 이 모든 걸, 지금 페이지가 뭐 많진 않지만 한 강마다, 이 단어를 모두 소화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2: 是的,不容易.
1: 유학생이 아닌 이상. 그죠? 네, 즐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디오 어학당에 다시 듣기 있으니까 그거 이제 편리하게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이 있어야 공부하시기 더 수월할 겁니다.
2: 没错.
1: 이상 책 판매자였습니다. 네. 자, 오늘 1과 지금 몇 시야? 어떤 분들은 이걸 이미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럼 에이, 너무 심리하고 이제 딱 페이지를 넘기지 마시고 글자를 써보시든지 아니면 예문에 파생된 단어를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부터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치 라이 카인샤. 네, 힘들다.
2: 레이.
1: 사실은 기초 때 우리가 힘들다라고 안 외워요. 이거 어떻게 외우는 줄 아세요? 피곤하다라고 외워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사용 범위가 되게 좁아요. 인생 참 힘들다 이럴 때도 쓰이죠.
2: 是的.
1: 이 그 우리 그 카카오 땡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영어 좀 그만 쓰시고 까르페디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거 한 글자 따 써보세요. 레이 점점점 있어 보이잖아요.
2: 尤其是 점점점.
1: 네. 자, 뭐뭐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2: 死了.
1: 네, 피곤해 죽겠다 한번 해볼게요.
2: 累死了.
1: 아, 진짜 바빠 죽겠어.
2: 忙死了.
1: 여러분, 바쁘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2: 忙.
1: 忙死了에서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忙, 2번 死了. 뭐가 중요해요?
2: 1번?
1: 그렇죠. 당연히 忙이 더 중요하죠. 死了가 여기 있지만 사실은 忙이 더 중요한 거예요.
2: 没错.
1: 그렇죠. 지금 현재.
2: 现在.
1: 네, 사성이라 그래서 너무 现在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힘 빼시고 왕 선생님처럼
2: 现在.
1: 아아 작은 음량으로도 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몇
2: 지
1: 몇 시
2: 지点.
1: 그렇죠. 중국은 3시 할 때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 점이라는 한자를 쓰네요. 1시
2: 1点.
1: 그냥 일성이에요. 1点. 2시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2시라고 안 하잖아요. 2시
2: 2点.
1: 그렇죠. 그럼 12시는 12点.
2: 12点.
1: 그렇죠. 10 이상부터는 량을 쓰면 안 됩니다. 12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선생님 중국도 13시, 14시 이런 거 쓰나요?
2: 13点, 14点.
1: 네, 네네.
2: 有时候用的.
1: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초급자분들이 한번 대신 질문해봤습니다. 쓴답니다, 여러분. 와, 15분. 영어 좀 할게요. 저 영어 잘하는 거 아시죠? 와. One quarter, 맞죠? 1쿼터.
2: 好厉害, 네, 好棒啊.
1: 감사합니다. 1쿼터 들어볼게요.
2: 克.
1: 네, 그럼 숫자 1을 집어넣어야겠네요. 2克, 이게 15분이죠?
2: 对, 15분钟.
1: 그러면 45분은 뭐예요?
2: 3克.
1: 30분은 그럼 얼克, 2克. 아닙니다. 그냥 30분은 밑에 보이시죠?
2: 반.
1: 네, 2시 반 해볼까요? 2시 반?
2: 2点 반.
1: 그렇죠. 반 하지 마시고 반. 퇴근하다?
2: 下班.
1: 선생님, 저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시아반, 시아반, 뭐 괜찮아요. 근데
2: 不错啊.
1: 힘을 좀 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너무 쌍비읍이 강하면 좀 별로예요.
2: 要更自然一点.
1: 해볼게요.
2: 下班.
1: 이거 이거. 어? 지금 왕 선생님도 쌍비읍 아닌가요? 어, 비슷해요. 근데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반 이건 아니에요. 비읍과 쌍비읍의 중간, 시아반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윗상자가 당연히 그런 반대말이겠죠? 출근하다.
2: 상반.
1: 모르겠으면 검색을 해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상반 그래요. 뭐뭐한 후에 이호 이호 아니에요. 오유 발음은 어우예요.
2: 이호.
1: 밥 먹은 다음에.
2: 吃饭以后.
1: 퇴근한 다음에.
2: 下班以后.
1: 그 뒤에 문장이 이어지겠죠. 함께 together 같이.
2: 一起.
1: 보통 동사 앞에 옵니다. 같이 밥 먹다.
2: 一起吃饭.
1: 같이 퇴근하다.
2: 一起下班.
1: 그렇죠. 같이 마시다.
2: 一起喝.
1: 같이 맥주 마시다. 따라하고 계시죠? 같이 맥주 마시다.
2: 一起喝啤酒.
1: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야 돼요. 비지우 안 돼요. 비지어우. 비지어우. 맥주 한 잔 마신다. 같이.
2: 喝一杯啤酒.
1: 그렇죠. 숫자 1을 빼도 돼요. 一起喝杯酒. 一起喝杯啤酒.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비지어우 하지 마시고 비지어우. 반삼성으로 뚝 떨어지는 센스. 빼이, 량, 빼이, 두 잔. 다섯 잔은요?
2: 오배이.
1: 이런 거 발음해보겠습니다.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책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면 이치 라이 티니샤.
3: 第一课, 现在几点?
4: 累死了. 现在几点?
3: 现在2点1刻。 你几点下班?
4: 5点半。 你呢?
3: 我也是。 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4: 累死了。 现在几点?
3: 现在2点1刻。 你几点下班?
4: 5点半。你呢?
3: 我也是。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1: 본문 들어보기 전에 제가 책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분명히 어떤 분들께서는 또 그냥 제 말을 무시하시고 보시면서 들은 분들 계시겠죠. 사실 근데 안 보고 들으시면 더 잘, 더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답답하실 거예요. 보시면서 들으면 눈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린다고요. 네, 그래서 듣기 연습할 때는 안 봐야 돼요.
5: 오.
1: 궁금해 죽겠을 때 그때 보는 거죠. 네,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피곤해 죽겠어.
2: 累死了.
1: 네, 맨날 很累, 非常累만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뜻에 많이 쓰겠죠. 뭐뭐해 죽겠다.
2: 死了.
1: 피곤해 죽겠다.
2: 累死了.
1: 지금 몇 시야?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2: 现在几点?
1: 现在几点?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지가 이성입니다. 지, 그 다음 삼성이 마지막 글자니까 반삼성. 现在几点?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지금 2시 15분이야. one quarter 써서
2: 现在2点1刻.
1: 같이 할까요? 시작.
2: 现在2点1刻.
1: 2끌어 올리셔야죠. 너 몇 시에 퇴근해?
2: 你几点下班?
1: 삼성이 3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성조가 달라집니다. 근데 주어부터 시작하는 삼성이 연속 3개 있으면은요, 앞에 이 니는 반삼성입니다. 올라가는 순간 틀린 발음이에요. 니 하면 안 됩니다. 니, 지디엔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들어보세요.
2: 你几点下班?
1: 이런 식이죠. 여기서는 결국 이성으로 올리는 건 지밖에 없어요. 你几点? 디엔도 올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뒤에가 사성이잖아요. 그럼 반삼성이에요. 你几点下班? 이렇게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몇 시에 퇴근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술목만 기억하니까 你下班几点? 이렇게 말해요. 几点이 목적어인 줄 알고.
2: 那么一定要记住哦是几点下班?
1: 몇 시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 니 샤반 지디엔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2: 我能听懂.
1: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몇 시에 퇴근해? 너 퇴근하니 몇 시에? 몇 시에 퇴근해? 너 똑같잖아요. 그죠? 네. 5시 반.
2: 5点半.
1: 삼성 삼성.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죠? 5点半. 뒤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And you, 너는?
2: 니나?
1: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Me too, 나도. 자꾸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이제 영어 안 할게요. 나도. 나도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워예 하고 끝나요.
2: 아, 我听好多人这么说.
1: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한 것들이 있대요. 나도니까 워예, 워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국인들은 계속 듣고 있어요. 말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나도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도입니다 이거예요.
2: 我也是.
1: 선생님 사랑해요.
2: 我也是.
1: 저 빵 먹고 싶다요.
2: 我也是.
1: 빵 먹고 싶다요? 빵. 라면 먹고 싶다.
2: 我也是.
1: 그렇죠. 퇴근한 이후에, 퇴근한 후에 같이 가서 한잔 하자, 맥주 한 잔.
2: 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1: 와, 이치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잖아요. 반삼성. 이치 취허. 동사가 연이어 붙어 있는 걸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연동문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2: 去吃饭吧.
1: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자. 가서 밥 먹자. 취吃饭. 술 마시러 가자. 취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베이피지어바 가볍게 바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보지 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 라이 팅이샤.
3: 累死了现在几点现在两点一刻你几点下班五点半你呢
4: 我也是。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累死了。现在几点？现在两点一刻。你几点下班？五点半。你呢？我也是。
3: 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1: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10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0: 내가 아는 어법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단어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다가 중국어로 으어, 으어. 배고파 죽겠소.
1: 饿死了。
0: 아, 바빠 죽겠는데 정말.
1: 忙死了。
0: 열받아 죽겠어.
1: 气死了。
0: 그렇죠. 기를 못할때 기라는 한자가 이게 화나답니다. 치스라. 선생님, 감정 섞어서 한번 해주세요.
1: 气死了。
0: 진짜 중국인이에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1: 또 한국人经常说 짜증나 죽겠어。
0: 오, 맞아요. 그런 말투죠.
1: 烦死了也可以。
0: 烦, F-A-N 검색해보세요. 이성.
1: 对。
0: 烦死了 하면 귀찮아 죽겠어. 계속 선생님이 말 시켜 나한테 烦死了 이런 식으로. 아, 뭐뭐한 다음에로 쓰이는 이 단어 보겠습니다. 퇴근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이후에란 말을 안 써요, 잘.
1: 뭐뭐 후에?
0: 그런 말은 안
1: 아니에요?
0: 쓰는 것 같아요. 밥 먹은 다음에, 다음에. 밥 먹은 후에란 말도 안 쓰죠, 잘. 밥 먹은 다음에 뭐해? 라고 할때그 다음에를 이후라고 보시면
1: 오,
0: 됩니다.
1: 这样啊.
0: 네. 퇴근한 다음에 나 마트에 간다.
1: 下班以后我去超市.
0: 이후가 쉬웠습니까? 그럼 마트를 외우셔야죠. 超市. 한번 더.
1: 超市.
0: 그렇죠. 下班 이후가 아니라 이하우, 이하우 기억하세요. 밥 먹고 나서 TV를 본다.
1: 吃完饭以后看电视.
0: 동사 뒤에 완이 붙었어요. 여러분, 결과 뭡니다? 다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다 끝난 다음에.
1: 说完以后.
0: 그렇죠. 다한 다음에.
1: 做完以后.
0: 다 들은 다음에.
1: 听完以后.
0: 완보다 중요한 게 팅, 쪼. 吃,
1: 说.
0: 네, 说 이런 동사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후 맨 앞에 있으면은요. 앞으로 까불지 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의 뜻이 있어요.
1: 是的.
0: 들어볼게요. 앞으로 늦지 마.
1: 以后别迟到.
0: 지각하다 중국어로.
1: 迟到.
0: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청취자분들, 내가 이 병음을 정말 이렇게 迟到 했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초급자분들은 迟到, 迟到. 쌍디귿이 너무 강해요. 힘 빼세요. 迟到. 迟到, 하지 마, 비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别迟到.
0: 이후부터 해볼게요.
1: 以后别迟到.
0: 네, 迟到.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단어였겠네요. 모두 다 필기 혹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배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야죠. 3년 후에도. 그러려면 노트 필기가 필수입니다. 1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저는 중국어 배운 지한 4개월 만에 시간을 배웠거든요. 조금
1: 오,
0: 늦은 편이었어요.
1: 아, 是吗?
0: 네. 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가 아니고 이 점이란 글자 씁니다.
1: 点,
0: 분.
1: 分,
0: 그래요. 재밌는 건 우리는 2시 2분 그러잖아요.
1: 嗯哼,
0: 중국은 2시 02분, 공을 꼭 집어넣더라고요.
1: 是的,
0: 5시 8분이 아니라 5시 08분.
1: 没错,
0: 그럼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2시 2분이에요. 볼게요.
1: 2:02.
0: 0이 뭐예요, 중국어로?
1: 零,
0: 그렇죠. 요거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2시 2분 안 하잖아요. 2시 2분. 예, 2시 2. 분은 량이 아니라 얼입니다. 그리고 링꼭 쓰시고요. 10 미만일 때 여러분. 좋아요. 문제 내겠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같이 하늘을 보시고. 8시 5분. 저랑 같이 하시죠. 8시 5분. 왕 선생님 따라하세요. 시작.
1: 8:05.
0: 오, 맞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떤 분들 또링 빼먹었어요. 빠디엔 우펀 해도 알아들어요, 선생님?
1: 是的.
0: 네. 근데 링안 쓰는 사람 못본것 같아요. 다 쓰죠, 링을. 오, 좋아요. 10시 반.
1: 10:30.
0: 오, 10点 30분이라고 하는 중국인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반 쓰시면 됩니다. 6시 45분.
1: 6:03.
0: 6点.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뒤에가 일성이니까 삼성은 반삼성입니다. 6点3刻. 그렇습니다. 8시 15분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의하다, 회의를 시작하다 두 글자 제가 해볼게요. 왕 선생님 발음 교정해 주세요. 카이 후이. 네.
1: 开会.
0: UI 사이에 에 넣으세요. 회. 자, 8시 15분에 회의한다. 들어볼게요.
1: 8:01开会.
0: 이커 대신에 그냥 15번 해도 괜찮죠, 선생님?
1: 可以的.
0: 좋습니다. 더불어 카이회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확장 표현입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우리 왕 선생님께서 이치 진루 같이 진입하자 深화练习 심화 연습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있어요. 영화는 3시 15분에 시작한다.
1: 电影 3:01 开始.
0: 영화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시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1: 电影.
0: 네,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이응입니다. 띠엔잉.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 베이징은 더워 죽겠소.
1: 最近 北京 热死了.
0: 쯔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쯔에, 쯔에 이 발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하다가 중국어로
1: 毕业.
0: 졸업 후에 너뭐 하고 싶어?
1: 毕业以后, 你想做什么？
0: 삼성 또 나왔죠? 앞에 니가 이성이죠. 니샹. 샹은 무슨 뜻이죠, 선생님?
1: 하고 싶다?
0: 그렇죠.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입니다.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니? 아, 깜짝이야.
1: 气死我了！
0: 热死了.
1: 热死我了！
0: 그래요. 러 아니고 热 발음 잘하시고요. 앞으로 이러지 마.
1: 以后别这样。
0: 이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하는
1: 다음에 그러지 마。
0: 네, 그렇죠. 목소리 톤도 똑같네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现在几点？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4: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3: 복습 많이
5: 살길이다.
3: 두 문장을 여쭤볼 텐데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싶으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깜짝이야.
5: 아, 吓死我了.
3: 그렇죠. 저 지금 12페이지 복습한 거예요. 안 보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吓死我了. 我를 빼고 그냥
5: 吓死了.
3: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몇 시야? 하나, 둘, 셋.
5: 现在几点?
3: 좋아요. 우리 왕老师와 똑같은 발음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오늘 제목입니다.
5: 明天你有空吗?
3: 혹시 시간 중국어를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 말고요. 그냥 시간 집어넣어서
5: 明天你有时间吗?
3: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회화스러운 표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단어 一起来看一下. 이성의 출발점은 낮아야 됩니다. 明天, 좋아요. 근데 힘들어요. 明天, 우리 왕 선생님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들어볼게요.
5: 明天.
3: 오늘 모르시면 검색하시고요. 오늘 시작.
5: 今天.
3: 어제. 하나, 둘, 셋.
5: 昨天.
3: 지금 청취자분들 꽤 많은 분들이 昨天 이렇게 했을 거예요. 봐요. 昨天 아니에요. 昨天 낮게 출발. 昨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틈, 여유.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시간보다 조금 더 회화스러운 말입니다. 들어보.

0: 볼게요.
1: 콩.
0: 그래서 요거 엄청 많이 쓰죠. 잠깐 시간 있어? 요 콩마.
1: 네, 역홍마.
0: 콩의 특성상 보통 동사 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음흠.
0: 아, 바빠 죽겠는데 정말 망설라. 我没有空.
1: 对，我没有空，我没空，都可以。
0: 매일 요를 빼고 그냥 메이콩 해도 괜찮다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얼화를 쓰기도 해요. 또.
1: 常常这样
0: 자,
1: 说。
0: 우리 왕 선생님 KONG에 R이 붙으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有空儿。
0: Your call. 그 영어의 그 CALL, call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call, 이런 느낌인 것
1: 是
0: 같아요.
1: 的，嗯哼。
0: 그냥 안 쓸래요. 너무 어려워요. 요 콩마, 좋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1: 不好意思，
0: 보통 우리가 对不起, 뚜이 아니에요. 뚜에이에요. 对不起, 보단 조금 약한 거고, excuse me도 포함되어 있는
1: 不好意思。
0: 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 对不起, 不好意思, 뭘 조금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1: 都用
0: 말씀하세요.
1: 的，
0: 다
1: 都用，
0: 쓰신다고요?
1: 嗯
0: 제가 원하는 대답은 不好意思였어요.
1: 哼。如果
0: 농담입니다.
1: 我真的错了的时候，
0: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
1: 对不起，
0: 그렇죠. 对不起를
1: 嗯哼，
0: 많이 쓰고
1: 네。
0: 가벼운 뭔가 실수
1: 对，不
0: 이런
1: 好
0: 거.
1: 意思，아니면 누구한테 도움 청할 때，不
0: 아
1: 好意思，你可以帮我吗？이렇게，
0: 그렇죠. 그리고 잠깐 길 지나갈 때도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不好意思.
1: 对，
0: 가벼운 거죠.
1: 是的，是的。
0: 네, 좋아요. 원하다,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정확합니다. 야오. 그런데 오늘은요, 동사 앞에 이 야오가 있으면 어려운 말로 조동사입니다. 뜻이 두 개입니다.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알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要。
0: 나밥 먹어야 돼. 나밥 먹으려고. 다 돼요.
1: 我要吃饭。
0: 그렇죠.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예요. 한의원 할때 의원인가요? 병원, hospital 그러지 마시고 이제.
1: 医院。
0: 이위엔, 일성사성일 때 일성 높이 해야 예뻐요. 이위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울어?
1: 怎么了？
0: 怎么了는 이 특성상 보통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이죠.
1: 嗯，你刚才问我，我还以为，我没有哭啊。
0: 지금 선생님은 진짜 나한테 왜 우냐고 물어본 줄 알았대요.
1: 嗯。
0: 네. 여러분, 근데 이 잠말라는요, 좋은 뜻에도 쓰입니다. 네.
1: 嗯，是的。
0: 제가 웃을 테니까 한번 저한테 해주세요.
1: 哦，怎么了？
0: 我 中奖了.
1: 哦，你又中奖了。
0: 복권 당첨됐어라고 하니까 너또 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잠깐만요. 근데 7, 80%는 안 좋은 상황이
1: 是
0: 많습니다.
1: 的。
0: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좋아요. 어디?
1: 哪里？
0: 혹은 얼화를 집어넣어서 그냥
1: 哪儿？
0: 좋아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난리 뚝 떨어져야죠. 난리 불편하다.
1: 不舒服。
0: 不舒服. 한번 더.
1: 不舒服。
0: 머리.
1: 头，
0: 토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더좀 다소 무조건 뒤에 안 좋은 뉘앙스라 보시면 됩니다.
1: 有点儿，
0: 좀 피곤해
1: 有点累，
0: 이런 식으로 좀 아파.
1: 有点疼。
0: 그렇죠.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추측입니다.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1: 老师好像喜欢你。
0: 좋아하다, 喜欢, 동사 앞에 쓰이죠? 好像, 보통 수로 앞에 쓰입니다. 어머니 집에 계신 것 같은데.
1: 妈妈好像在家。
0: 이런 식으로요. 감기라는 명사 혹은 감기에 걸리다, 동사.
1: 感冒。
0: 동사로 해볼까요? 감기에 걸렸어, 시작.
1: 感冒
0: 感冒了,
1: 了。
0: 감기 걸렸니?
1: 感冒了吗？
0: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여러분 다 같이 하시죠.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하나, 둘, 셋.
1: 我好
0: 워하우샹
1: 像感冒
0: 감마올라.
1: 了。
0: 그렇죠. 추측이죠. 정말 그렇게 쓰이는지 본문 한번 들어보시죠. 아참, 본문 절대로 일단 보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가리고 들으세요. 엄마 이치 라이팅이자.
2: 第二课，明天你有空吗？明天你有空吗？
3: 不好意思，我要去医院。
2: 怎么了？哪里不舒服？
3: 头有点疼，好像感冒了。
2: 明天你有空吗？
3: 不好意思，我要去医院。
2: 怎么了？哪里不舒服？
3: 头有点疼，好像感冒了。
0: 자, 이제는 함께 보겠습니다.

0: 또 그이
1: 둘
0: 방.
1: 다 정답.
0: 아하.
1: 밑에 해석에는 지금 해야 한다로 돼 있는 거죠.
0: 시다.
1: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 병원 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0: 음흠.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이원티. 제가 해석한 것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네, 동사 앞에 쓰이면 want, need가 아니에요. 만약에 취를 빼볼까요? 워야오 이유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야오디의
0: 병원을
1: 명사가
0: 원하다?
1: 왔어요. 병원을 원하다. 네 병원 뺏어야겠어. 빰빰, 빠라밤. 그런 드라마가
0: 好
1: 되는
0: 大的
1: 거죠.
0: 梦想啊！
1: 아, 큰 꿈이래요. 그러니까 야오가 동사로 쓰이면 want, need, 조동사면 하려하다, 해야 한다. 꼭 필기하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怎么 了？
1: 어디가 불편해?
0: 哪里不舒服？
1: 삼성,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죠. 날이 부슈프. 한번 더 들어볼게요.
0: 哪里不舒服？
1: 저는 북경 출신이기 때문에 날 많이 썼습니다. 날 부슈프 어떻습니까?
0: 没问题。
1: 선생님 발음 듣고 싶어요.
0: 哪儿不舒服？
1: 머리가 아프다. 요디알 뺄게요. 머리 아파, 두통.
0: 头疼。
1: 주어가 터우고 수로가 텅이에요. 그 사이에 요디알 들어갔죠? 좀 다소예요. 안 좋은 뉘앙스죠? 머리가 좀 아파.
0: 头有点疼。
1: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도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 터우. 삼성삼성이면 앞에 요는 이성. 요디알 텅. 디알이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가 이성이면 반삼성. 요디알 텅. 이게 느린 버전이에요. 감기 걸렸다만 하시면은요, 까마올러. 확실히 걸린 거죠. 근데 감기 걸린 것 같아.
0: 好像感冒了。
1: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好像 정말 많이 쓰는 표현 好像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예문 들어드릴게요. 아까 한거 똑같이 복습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계신 것 같아.
0: 妈妈好像在家。
1: 주어 뒤 동사 사이에 이 好像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펜을 책에다 끼우고 덮으신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면서 따라 하시죠. 어머니 이치라이 팅이샤.
2: 明天你有空吗？
3: 不好意思，我要去医院。
2: 怎么了？哪里不舒服？
3: 头有点疼，好像感冒了。
2: 明天你有空吗？
3: 不好意思，我要去医院。
2: 怎么了？哪里不舒服？
3: 头有点疼，好像感冒了。
1: EBS 초급 중국어 어법 포인트 18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법이 쉬워도, 해당 어법이 쉬워도 예문 통해서 단어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국어를 중국어로
0: 한유
1: 와유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한위. 알아듣지만 틀린 발음이에요.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쭉 내밀어 보세요. 한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한유
1: 공부하다.
0: 学习.
1: 나 중국어 공부하려고. 혹은 나 중국어 공부해야 해.
0: 我要学习汉语.
1: 좋습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같이 하시죠. 누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해.
0: 姐姐要喝咖啡.
1: 당연히 마셔야 한다도 되겠죠. 초급자분들, 카페입니다. 카페도 아니고 카페이도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커피 발음만.
0: 咖啡.
1: 형은 핸드폰을 사야 해. 사려 하다.
0: 哥哥要买手机.
1: 언급을 해드려야겠네요.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My 手机.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0: 哥哥要买手机.
1: 지금 이 예문 세 개에 몇개 단어가 있습니까? 要, 学习, 한语, 姐姐, 喝, 카페, 哥哥, 买, 手机,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셔우지예요. 手机, 쇼지, 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이미 다 뜻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발음이죠. 나너 좋아해 해볼게요. 하우샹 빼고.
0: 我喜欢你。
1: 나너 좋아하는 것 같아.
0: 我好像喜欢你。
1: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我 그다음 반삼성. 我好像. 네, 다시 들어볼게요.
0: 我好像喜欢你。
1: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언제까지 안 좋아 뿌하오 하실 겁니까? 불편하다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0: 不舒服。
1: 그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추측입니다.
0: 他好像

0: 안 부슈프.
1: 그렇습니다. 선생님, 쇼프, 쇼파에 앉으면서 아야 쇼파 봐라야.
0: 好舒服.
1: 선생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0: 好舒服.
1: 여기서 하우는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용사 앞에 하우는요, 뭐와 같은 말이죠? 很, 非常 같은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씁니다. 엄청 피곤해요. 很累도 좋지만
0: 好累啊.
1: 엄청 배고프구만에
0: 好饿.
1: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예문 감사합니다.
0: 不客气。
1: 네, 不客气 You are welcome, 맞죠? 11, 19페이지 우리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一下。여러분, 19페이지는요, 어법이라기보단 단어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시간 명사는 기본입니다. 기초고요. 이번 달을 중국어로.
0: 这个月。
1: 그럼 중국은 아래 하자가 아래란 말도 있지만 다음이란 뜻이 있어요.
0: 有的。
1: 다음 달이
0: 下个月。
1: 그럼 윗상자는 라스트겠네요. 그래서 지난달은?
0: 上个月。
1: 그렇죠. 나 이번 달에 북경 가.
0: 我这个月去北京。
1: 시간 명사는 주어와 표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 这个月我去北京。
1: 그렇죠. 다음 주.
0: 下星期。
1: 시아랑 싱 사이에 거쓸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샤그 싱치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거를 많이 빼셨겠네요.
0: 是的。
1: 샤싱치 하면 되겠네요.
0: 嗯哼。
1: 다음 주에도 뭐해?
0: 下星期你做什么？
1: 따라하고 계시죠? 저도 같이 따라할게요. 이번에는 니를 먼저 쓸게요. 다 같이 하시죠. 시작. 니 샤싱치
0: 你下星期做什么？
1: 자, 이성경성. 아하. 이거 들려야 돼요. 샤머보다는 샨머. 확실하게 아하. 이 발음 연습하세요. 뭐 먹어? 吃什么보다는 吃什么. 이렇게 발음하는 연습. 중요합니다. 발음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늘.
0: 今天,
1: 내일,
0: 明天,
1: 어제.
0: 昨天,
1: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기초 학생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쪼어티엔 이렇게 발음해요.
0: 아하,
1: 쪼어티엔.
0: 昨天,
1: 낮게 출발하는 센스 보여주시고요. 작년은 해가 가다 할 취, 가다를 씁니다. 작년
0: 去年,
1: 20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0: 好,一起进入深化练习。
1: 살펴보겠습니다. 너뭐 먹어? 야오 빼고 할게요.
0: 你吃什么?
1: 너뭐 먹으려고?
0: 你要吃什么?
1: 와우. 你要吃什么? 你要吃什么? 선생님, 야오는요, 일상생활에서 중국인들이 조동사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是的。
1: 커피숍 가서 메뉴판 가리키면서, 뭐 마실래? 你喝什么? 잘 쓰는 것 같아요.
0: 嗯哼。
1: 要喝什么? 이렇게.
0: 是的，你要喝什么？ 你要点什么？
1: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0: 你要点什么?
1: dian은 주문하다란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시키려고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yao 친해지기 바랍니다. 바깥을 중국어로
0: 外面,
1: 한번 더.
0: 外面,
1: 바깥에 좀 더워.
0: 外面有点热.
1: 러안 돼요. 热. 热 발음 잘하시고요. 삼성삼성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죠. 요디알热 잊지 마시고요. 저 사과는 맛이 없다. 好像 빼고 할게요.
0: 那个苹果不好吃.
1: 그렇게 발음하시면 어때요? 먹고 나서 말하는 거죠. 먹고 나서. 근데
0: 嗯哼。
1: 딱 보니까 먹기 전이에요. 지금 맛 없는 것 같은데. 추측이죠. 好像 들어갑니다.
0: 那个苹果好像不好吃。
1: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0: 那个苹果好像不好吃。
1: 우리 왕 선생님이 왜 苹果 구어를 이성으로 올렸을까요? 그렇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구어는 이성입니다. 苹果 같은 이성 아아 아, 올라갑니다. 남동생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 쉬려 한다.
0: 弟弟要回家休息。
1: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시우 하지 마시고 시어우 시우시 슈시 안 예뻐요. 시오시 시오시. 집에 가다를 중국어로, 집에 가다는 취를 쓰면 안 돼요. 돌아가다를 씁니다. 집에 가다 한번 들어볼게요.
0: 回家。
1: 남동생은 집에 가서 쉬려 하다 들어볼게요.
0: 弟弟要回家休息。
1: 이 20페이지에 있는 표현 한 걸음 더 페이지가 본문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 표현이니까.

0: 있으니까 본문이 쉽게 느껴지신 분들은 요것도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환경이 좀 시끄러워.
1: 这里的环境有点吵。
0: 선생님께서 지금 요디알 하셨어요. 근데 얼화를 빼도 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얼화 뺄게요.
1: 这里的环境有点吵。
0: 이런 식으로. 선생님, 요디엔, 요디알 다 말씀하시기 편하십니까?
1: 我都可以。
0: 좋습니다. 실력 따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明天你有空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까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
1: 他好像不舒服.
0: 아, 발음이 쉽지 않아요. 슈프 아닙니다. 슈프.
1: 슈프.
0: 1 2 3 4 할 때 4 생각하시면서 슈프.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좋아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1: 明天你有空吗?
0: 얼마 집어넣어서 해 볼게요.
1: 明天你有空吗?
0: 콩, 콜 힘드시면 그냥 시간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明天你有时间吗?
0: 시간, 시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문장 복습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3강, 너 주말에 보통 뭐해?
1: 你周末一般都干嘛?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만 이치라이 카이샤. 선생님, 교정해 주실 시간입니다. 제 발음을.
1: 음흠.
0: 초급자로 빙이 되겠습니다. 휙 바뀌었어요. 갑니다. 주말. 조모. 조모.
1: 아하. 应该是 조모.
0: 조우모어입니다. 왜? 오유는 어예요. 조우모어. 어로 끝내야 됩니다. 조모어. 들어볼게요.
1: 조모.
0: 따라하고 계시죠? 주말 한 번 더.
1: 조모.
0: 주말 잘 보내세요.
1: 조모 快乐.
0: 생일 잘 보내세요.
1: 생일 快乐.
0: 快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 주말 잘 보내세요. 조모 快乐 잊지 마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1: 일반.
0: 재밌는 건 일반 이 표현이 여러분 평가할 때도 쓰이죠.
1: 是的.
0: 초급 중국어 그거 들어봤냐 EBS? 들어보니까 어때? 들어보니까.
1: 일반.
0: 일반.
1: 아, 有人这么说吗?
0: 우리 엄마요. 농담입니다. 이 이빨 하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100점 만점에 굳이 말씀드리면 60, 70점 그렇죠? 쏘쏘 이런 느낌이죠. 이빨 평가할 때 쓰입니다. 선생님 저 외모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저 어때요 생긴 거? 됐습니다. 이빨 이런 식으로 무서워요.

0: 모한이 중국어로 원래 쪼샤머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책에 없는 거 해볼게요. 모해 쪼샤머 발음 들어볼게요.
1: 干嘛？
0: 네, 같은 말이에요. 까마. 이 까마 정말 또 해외에서 많이 쓰이죠.
1: 是的。
0: 이게 사실 모해란 말로 여기서 쓰였지만 어디가 이렇게 쓰일 수 있죠.
1: 对的，对的。
0: 왜 심지어 왜라고도 쓰여요. 제가 갑자기 화를 낼 테니까 이거 한번 써주세요. 아, 네가 맨날 했잖아.
1: 你干嘛？
0: 이렇게. 너뭐 하는 거야, 지금? 왜
1: 对
0: 그래?
1: 的，
0: 다 되는 거예요.
1: 是
0: 그렇죠?
1: 的。
0: 네,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까마였습니다. 어디 어디에서가 될 수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가 될 수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나밥 먹는 중이야.
1: 我在吃饭。
0: 나 집에 있어. 여기서는 어디 어디에 있다예요, 그럼?
1: 我在家。
0: 나 집에서 밥 먹어.
1: 我在家吃饭。
0: 초급 정도 됐으면은 이제 나 집에서 밥 먹어는 我在家吃饭 이 문장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자주 막 쓰는데 그 이유가 영어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나는 집에서 밥 먹다. 영어로는 뭐 in the home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한국어랑 되게 비슷해요. 나는 집에서 먹는다 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1: 电影。
0: 이 단어 참 제가 많이 가져오죠, 선생님.
1: 是的。
0: 초급자분들께서 띠에닝, 니은 발음으로 많이 해서 그래요. 띠엔잉 잊지 마시고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电影。
0: 한명 혼자.
1: 一个人。
0: 이거는 좋아요. 근데 우리 왕 선생님처럼 이성경성. 아하,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명.
1: 两个人.
0: 우리도 이명이라고 안 하잖아요. 두명 그러죠. 얼이 아니라 량.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거야.
1: 有时候.
0: 삼성이성 아아 들려야 됩니다. 有时호 아니죠. 오유는 어우 발음이에요. 허우예요. 有时候 꼭 기억하세요. 본문 통해서 이건 살펴볼게요. 자기 자신 스스로 다 됩니다.
1: 自己.
0: 너 스스로 먹어. 제가 저희 아들에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막
1: 你
0: 매겨달래요.
1: 自己 吃.
0: 그렇죠. 막 7살 때. 너 스스로 먹어야지 하준이. 니 쯔지 치 이런
1: 하하하.
0: 식으로. 뭐뭐와.
1: 跟.
0: 여러분, 중국어로 해보세요. 선생님과, 하나, 둘, 셋,
1: 跟
0: 跟 러시.
1: 老师.
0: 그렇죠. 선생님과는 러시건이 아니에요. A건 B에서는 A만 생략 가능합니다. 선생님이랑 밥 먹어는 러시건 吃饭이 아닙니다. 뭐죠?
1: 跟老师吃饭，
0: 요걸 잊지 마세요. 나랑, 我건이 아니라,
1: 跟我，
0: 이렇게 가는 거죠. 친구랑.
1: 跟朋友。
0: 좋습니다. 제가 뭘 강조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본문 들어볼 건데, 보지 마세요. 본문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it's like 티니샤.
2: 第3课。 你周末一般都干嘛？
3: 你周末一般都干嘛？
2: 我一般在家看看电影。
3: 一个人看吗？
2: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3: 你周末一般都干嘛？
2: 我一般在家看看电影。
3: 一个人看吗？
2: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0: 이제는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 보통 주말마다 뭐해?
1: 你周末一般都干嘛？
0: 하나씩 볼게요. 너
1: 你
0: 주말.
1: 周末
0: 아까 단어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뭐 그냥 소소의 뜻으로 그냥 60, 70점이었죠.
1: 是
0: 평가할 때.
1: 的，
0: 근데 보통 뭐 하세요? 보통 뭐 먹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동사 앞에 쓰이면서 보통 주로.
1: 一般
0: 요거 좋네요. 주로라고 한번 해보세요.
1: 是的，주로
0: 주로 뭐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이 일반 뒤에 습관적으로 이 부사를 참 많이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1: 都
0: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도
1: 可以的。
0: 됩니다. 또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또또 하지 마시고 정확한 발음
1: 都
0: 또 그렇죠. 뭐해?
1: 干嘛？
0: 그리고 이 또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에 따라서는요.

0: 매일마다, 주말마다 할때 마다의 뜻으로 써요.
1: 매초.
0: 바로 갈게요. 매일이 중국어로.
1: 매일.
0: 매일 운동한다. 한번 해볼게요. 또 빼고 할게요. 그냥 매일 밥 먹는다로 할게요. 밥 먹는다.
1: 매일吃饭.
0: 좋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밥 먹어.
1: 每天都吃饭.
0: 그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이반 뒤에 습관적으로 떠오를 많이 쓴다. 주말에 보통 할때그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주말에 보통 할때그 보통의 의미에 떠오를 많이 갖다 붙인다. 즉, 이반 떠오를 한 단어처럼 외워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좋아요. 나는 보통 집에서 영화 봐.
1: 我一般在家看看电影。
0: 동사 칸을 왜두번쓴 거예요? 객관식이에요. 1번 말 더듬 뽀뽀뽀뽀뽀본다. 2번 한번 뭐뭐 해보다. 뭐죠?
1: 2번?
0: 그렇죠. 동사를 두번 쓰는 건 한국어랑 똑같아요. 야, 이거 좀 봐봐. 봐봐. 짧은 시간에 뭇뭇을 잠깐 해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동사는 경성입니다. 칸칸 이게 아니라 칸칸. 하나씩 볼게요. 나는
1: 我
0: 보통
1: 一般
0: 집에서
1: 在家
0: 잠깐 봐.
1: 看看
0: 영화.
1: 电影。
0: 좋습니다. 이반 짜이자 칸칸 电影. 칸칸 동사 두 번. 어려운 말로 중첩이었습니다. 혼자 보니.
1: 一个人看吗？
0: 그렇죠. 혼자 봐. 한번더 들어볼게요.
1: 一个人看吗？
0: 어떨 때는 혼자 보고 어떨 때는 친구랑 같이.
1: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0: 와. 어떨 때는 못 모고 어떨 때는 못 모야. 보통 두번 이렇게 많이 쓰죠, 선생님?
1: 嗯哼。
0: 요시호 A, 요시호 B. 근데 요시호 올리지 마세요. 요시호 떨어져야 돼요. 요시호, 요시호, 요시호. 삼성이성 아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책을 덮고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치 라이 팅 이샤.
2: 你周末一般都干嘛？
3: 我一般在家看看电影。
2: 一个人看吗？
3: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2: 你周末一般都干嘛？
3: 我一般在家看看电影。
2: 一个人看吗？
3: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0: EBS 초급 중국어 26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모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어디가 왜로도 해석이 됩니다. 너 인터넷으로 모해?
1: 你上网干嘛？
0: 인터넷 하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上网。
0: 재밌는 게 여러분, 문장 맨 뒤쪽에 깜마 있으면은요, 문장에서 모하게, 문장에서 모해 이렇게 쓰이죠. 자, 이 깜마를 샹왕 앞에 넣어볼게요. 니가 마 샹왕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너 인터넷을 왜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1: 没错。
0: 그렇죠. 문장 앞에 쓰이면은 왜란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이 샹마와 되게 비슷한 뜻이죠.
1: 是的。
0: 뒤쪽 맨 뒤에 있으면 해서 모하게, 해서 모해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이거 여러분 빨리 필기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1: 你们在干嘛呢？
0: 너는 가벼운 말투예요.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그럼 니먼 자이 쪼어 샤머 해도
1: 可
0: 괜찮습니까?
1: 以的。
0: 자이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1: 하고
0: 진행형.
1: 있다。
0: 그렇죠.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너 베이징 가서 뭐 해? 베이징 뭐 하러 가는 거야?
1: 你去北京干嘛？
0: 그렇죠. 앞으로 당겨볼까요? 니가 마취 베이징 하면은 너 북경 왜 가? 이런 뜻이 되는
1: 是
0: 거죠.
1: 的。
0: 그렇죠. 다음, 이반. 다시 한번 강조. 이반 뒤에 떠가 함께 있으면 의심을 하세요. 보통 이게 떠는 무슨 뜻이다? 보통 주말마다 할때그 마다의 뜻으로 쓰인다.
1: 是的。
0: 무조건 떠가 붙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반 떠 있으면 마다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나.
1: 我一般7点起床。
0: 삼성, 삼성. 제가 언급을 항상 해드릴게요. 치디엔 아니죠? 치디엔, 치床, 삼성이성. 아아. 起床 이 발음 기억하세요. 기상하다, 起床 잊지 마시고요. 그녀는 보통 차를 안 마신다.
1: 他一般不喝茶。
0: 오, 저 보통 술안 마셔요.
1: 我一般不喝酒.
0: 그렇죠. 얼마나 많이 쓰는 이 반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끼셔야 할 텐데 느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0: 고수가 되는 지름길 27페이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오, 보시죠. 본문에는 요시호 A, 요시호 B 꼭 두 번 쓰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1: 매초.
0: 보시죠. 조깅하다, 중국어로 두 글자입니다.
1: 跑步.
0: 그렇죠. 나는 어떨 때는 조깅하러 가.
1: 我有时候去跑步.
0: 동사가 연이어 두 개 있죠?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그렇죠. 밥 먹으러 간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밥 먹으러 간다.
1: 去吃饭.
0: 우리 연동문의 공식 예문이에요, 여러분. 네. 항상 그냥 跑步만 쓰지 마시고, 취 跑步, 라이 跑步, 이런 것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어떨 때는 아침 안 먹어.
1: 我有时候不吃早饭.
0: 아침밥을?
1: 안 먹는다?
0: 와. 선생님 가능하세요?
1: 아, 我真的是有时候不吃.
0: 아, 저는 매일都吃.
1: 와, 你的老妻子. 好辛苦哦.
0: 자, 치즈는 먹는 치즈가 아닙니다. 여기서 치즈는 와이프를 뜻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미안해요, 와이프님. 제가 지금 근데 뭐라 그랬죠? 매일都吃 이랬어요. 자, 또는 뭘까요? 매일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지금 잘못 기억하셨어요. 제가 차려 먹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是吗? 와,
0: 그렇죠.
1: 나니 好 厉害.
0: 아니, 와이프가 다 해줘요. 나 어떨 땐 아침 안 먹어. 다시 들어보시죠.
1: 我有时候不吃早饭.
0: 여러분, 못 찾겠으면, 모르겠으면 반드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밥 한번더 해볼게요.
1: 早饭.
0: 검색해 보세요. 모르면 점심밥은?
1: 午饭.
0: 午饭, 저녁밥은?
1: 晚饭.
0: 그렇죠. 맨날 吃饭만 하지 마시고, 吃早饭, 吃午饭,
1: 吃晚饭
0: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날씨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빠.
1: 这儿的天气有时候好，有时候坏。
0: 화해는 나쁘다의 뜻이에요. 심지어 망가지다의 뜻도 있어요. 휴대폰이 망가졌다. 망가졌다니까 러 써야겠네요. 들어볼게요.
1: 手机坏了。
0: 그렇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1: 坏人。
0: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1: 你要说好人的反义词，对吧？
0: 그렇죠. 먼저 앞서 나가셨어요.
1: 네.
0: 좋은 사람은 제가 할게요, 그럼. 好人.
1: 没错，是好人。
0: 나쁜 사람은?
1: 坏人。
0: 그렇죠. 심지어 야구 인기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스트라이크, 공 가운데 오면 스트라이크라 그러잖아요. 그 중국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1: 不知道。
0: 선생님 모르세요? 제가 오히려 안 해요. 好球.
1: 아하, 这个我知道。
0: 공을 집어넣어요. 공이 치어예요.
1: 好球。 对, 我们常说。
0: 공이 막 여기 볼로 와요, 볼. 그럼 화이치어라 그래요. 네, 간단하죠?
1: 와, 你厉害。
0: 칭찬 받아야 될것 같아요. 중국인 선생님께서 모르신 거 제가 알았습니다.
1: 네.
0: 그래요. 나 어떨 때는 커피 마시고 어떨 때는 차 마셔.
1: 我有时候喝咖啡，有时候喝茶。
0: 삼성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입니다. 워 올라가야죠. 워요시호 이 리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28페이지 함께 하시죠.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교실에서 뭐해? 교실을 알아야 말을 하죠. 교실 중국어로.
1: 教室.
0: 너 교실에서 뭐해?
1: 你在教室干嘛?
0: 你在教室做什么? 이런 식으로 우리가 做什么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형은 보통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
1: 哥哥一般去图书馆学习.
0: 한번 더.
1: 哥哥 一般去图书馆学习.
0: 여기에 지금 동사가 뭐뭐 있죠, 여러분? 하나, 둘, 셋, 취. 또뭐 있죠?
1: 去学习.
0: 여기서 学习는 공부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어렵게 해볼까요? 더 복잡하게? 중국어를 집어넣죠. 형은 보통 도서관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고민해 보시고요. 왕 선생님과 함께 해보시죠. 하나, 둘, 셋.
1: 哥哥一般去图书馆学习汉语。
0: 와, 좋습니다. 한번더 하시죠. 시작.
1: 哥哥一般去图书馆学习汉语。
0: 따라하고 계시죠? 아, 선생님, 성조 너무 어려워요. 당연하죠. 무한 반복하세요. 난 어떨 때는 서예를 하고, 어떨 때는 그림을 그려.
1: 我有时候写书法，有时候画画。
0: 서예하다, 세 글자입니다.
1: 写书法.
0: 네, 동사가 시가 되겠네요. 그림 그리다 재밌어요?
1: 画画.
0: 같은 글자 같은 발음이죠? 앞에 있는 게 동사입니다. 그리다. 뒤에 있는 게
1: 그림.
0: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뒤에 아무 글자 없고 그냥 화 글자만 딱 있어요. 그러면 뜻이 알아서 파악하는 거예요.
1: 没错.
0: 그리다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1: 有时候用名词的时候，我们画儿。
0: 아, 명사로 쓰일 때 얼화를 집어넣어서 활이라고도
1: 对，有 r
0: 합니다.
1: 的话肯定是名词。
0: 그럼 무조건 명사죠. 그래서 그림 그리다 화활 할수 있는 거죠. 난 평소에 영상 보는 거 좋아해.
1: 我平时喜欢看视频。
0: 누구랑 같이 마셔? 건이 먼저 와야죠.
1: 跟谁一起喝？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周末一般都干嘛？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어서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축구 월드컵에 관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제 개막한 2026 북중미 월드컵. 7월 19일까지 한 달 넘게 지구촌을 축제장으로 만들 텐데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면서 개최 스케일이 나라를 넘어 대륙으로 커졌고요. 출전 국가도 32개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이번 월드컵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고요. 또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도 기대하면서 축구 노래 월드컵송 함께 즐겨보시죠. 2026 북중미 월드컵송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샤키라와 브루나보이가 함께 부른 다이 다이, 리사, 아니타, 레마가 함께한 골스, 이 두 곡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갱 출발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의 세계막갱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오피셜 송과 월드컵 앨범 수록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샤키라, 나이지리아의 브루나보이의 듀엣곡 다이다이, 그리고 블랙핑크의 리사, 브라질의 아니타, 나이지리아의 레마가 함께한 골스 두 곡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축구 노래 월드컵 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앨범에서 두 곡 골랐습니다. 미국의 트리니다드 카르도나, 나이지리아의 다비도, 카타르의 아이샤가 함께 부른 오피셜 송 하야 하야, Better Together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오피셜 송을 능가하는 히트를 기록한 BTS의 정국가 카타르의 파하드 알 쿠바이 씨가 함께 부른 Dreams도 전해드립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노래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하야 하야, Better Together라는 오피셜 송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진 곡은 정국이 노래한 Dreamers였습니다. 2022년 당시 BTS는 멤버들의 군 복무 때문에 정국이 솔로로 월드컵 앨범에 노래를 넣었는데요.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는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BTS가 오른다고 합니다. 결승전의 모습을 드러낼 BTS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3명 플레이리스트 축구 월드컵 노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오피셜 송입니다. 미국의 니키 잼과 배우 윌 스미스 그리고

코소보 출신의 알바니아 가수 에라 이스트레피가 함께한 Live It Up 먼저 들으시고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노래 두 곡 더 추가합니다. 쿠바 출신의 미국의 프로듀서, 래퍼, 핏불,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계 미국 가수죠. 제니퍼 로페스, 여기에 브라질 가수 클라우디아 레이치가 함께한 오피셜 송 We Are One, 올레 올라. 브라질의 타악 그룹 올루둠의 믹스 버전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룹 산타나의 오피셜 앤썸, 달 웅제이또, We Will Find A Way도 이어드립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니키잼의 Live It Up, 핏불의 We Are One, 올레 올라, 그리고 산타나의 다룬제이또, We Will Find A Way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축제죠. 월드컵을 맞아서 월드컵송, 풋볼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송입니다. FIFA의 공식 가수라고 해도 될 정도죠. 축구 이벤트송 전문 가수 샤키라가 다시 등장하네요. 지금은 헤어졌지만요. 샤키라는 한때 스페인의 축구 대표팀의 선수 헤라르트 피케와 부부 사이였죠. 그래서 축구계와 아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월드스타이고요. 또 축제에 어울리는 흥겨움도 있는 음악을 자주 불러서 이런 이벤트에 자주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샤키라와 남아공 밴드 프리슐리 그라운드가 함께한 와카와카, This Time for Africa 먼저 들으시고요. 시 콜라사의 셀레브레이션 믹스 버전으로 월드컵 앨범에 실린 소말리아 출신의 캐나다 가수 케이난의 노래도 그 당시에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케이난의 웨이빙 플래그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오피셜 앤썸도 보내드릴 텐데요. 토니 브렉스톤과 일디보가 부른 오피셜 송도 있지만요. 그 노래보다는 이 곡이 훨씬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싱어송라이터 헤르베르트 그로네마이어와 말리의 부부 듀오 아마드 앤 마리암이 함께한 Celebrate the Day 이 노래까지 월드컵 노래 3곡 전해드립니다.

샤키라와 프리슬리 그라운드가 함께한 와카와카, This Time for Africa.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오피셜 송이었고요. 이어진 곡은 역시 2010년 월드컵에 사용됐던 케이난의 Waving Flag였습니다. 세 번째 곡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오피셜 앤썸, 헤르베르트 그로네마이어와 아마두 앤

마리암이 함께한 Celebrate the Day였습니다. 축구 노래, 월드컵 송 보내드리고 있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2002 한일 월드컵 순서네요. 그리스의 반젤리스가 작곡한 앤썸, JS 라디오 에디트 버전으로 들으시고요. 오피셜 송이었지만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비운의 노래죠. 미국 가수 아나스타샤가 부른 붐이란 노래도 이어드리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반젤리스의 앤썸, JS 라디오 에디트 버전이었고요. 아나스타샤의 붐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음악갱 토요일 1부 세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드컵에 관한 마지막 두 곡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노래입니다. 세네갈의 유스 누르와 벨기에의 악셀헤드가 함께 부른 공식 찬가 La Coupe des Grands, 위대한 선수들의 운동장 먼저 들으시고요. 월드컵송의 위상을 크게 올려준 노래죠. 리키 마틴의 오피셜송 La Copa de la Vida, The Cup of Life 이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

0: 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B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EBS FM 세계음악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965년 8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 반 브라질 상파울루 방송사 TV 레코드에서 특이한 이름의 음악쇼가 첫 전파를 탔습니다. 쇼의 이름은 조뱅 구아르다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혁명가 블라드미르 레닌이 남긴 유명한 문구에서 그대로 가져온 명칭으로 우리말로 젊은 방위대라는 뜻입니다. 음악쇼 프로그램의 간판으로 걸기에는 좀 전투적으로 느껴지지만 조뱅 구아르다의 홍보 담당자는 작정한 터였습니다. 이 기성세대의 낡은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음악 언어를 선언한 젊은 세대를 지지하고 후원하겠다고 말이죠. 이때 젊은 세대는 1960년대 당시 로큰롤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엘비스 프레슬리와 더 비틀즈가 글로벌 팝 음악 시장의 판도를 일대 변혁하던 시절이었죠. 브라질은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을 넘긴 시절이었습니다. 브라질 젊은이들은 영국과 미국의 최신 록 사운드에서 탈출구를 발견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방영된 조뱅 구아르다는 정처 잃은 브라질 젊은이들을 한 대에 집결시켰습니다. 그 중심에 에라스무 카를로스가 있었습니다.

에라스모 카를루스는 음악 라이브 쇼 조벤구알다의 공동 진행자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엘비스 프레슬리에 매료된 후 동네 친구 칭마이아에게 기타를 배웠고 함께 소울 락밴드를 결성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록앤롤을 사랑하는 동년배 호베르토 카를루스를 만난 후로는 명콤비로 활동했죠. 바로 이 호베르토 카를루스와 조벤구알다를 공동 진행하면서 에라스모 카를루스는 훗날 보사노바 에미베베와 함께 20세기 중반 브라질 대중음악을 혁신할 운동을 재창했습니다. 그는 먼저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의 원곡을 포르투갈어로 번안해 부르는 걸 유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기름 발라 넘긴 머리, 가죽 재킷, 부츠 등등을 브라질 청년 패션 코드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록앤롤의 영향을 흡수한 창작곡을 이 TV쇼를 통해 발표했고 대성공을 거두었죠. Mas estou envergonhado com as coisas. 조벤구알다는 쇼의 간판에서 청년 음악 운동의 간판이 되었습니다. 영미록 음악을 수용한 브라질 팝은 조벤구알다라는 이름으로 장르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에라스무 칼로스들이 선보인 음악은 예예예라 불렸죠. 또 비틀스의 곡 She Loves You에 등장하는 추임새 예예예를 포르투갈어로 옮긴 버전으로 멸칭이었습니다. 기성세대는 그들이 영미권 음악을 무비판적으로 복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열이 극심했던 독재정권 시기, 실험적인 사운드, 저항의 메시지로 돌파하던 에미베베 진영에서는 그들의 가사가 연애나 자동차, 뭐 파티 등을 찬양한다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 카를루스는 조벤구알다를 주체적인 장르로 확립했죠. 그는 영미권의 록 문화를 브라질의 새로운 음악 정체성으로 토착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록 장르 특유의 이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인 리듬 감각을 대중적인 멜로디로 구현하면서 브라질 팝의 새로운 언어로 선보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가 트로피칼리아 운동의 실험주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만의 독창적인 삼바락을 탄생시켰을 때 비판만 하던 에미베베 진영에서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을 만나는 곳, 세 명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브라질 로큰롤 운동 조벤구아르다의 기수 에라스무 칼로스를 만나봤고요. 대표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7살 1971년 그 일곱 번째 음반 수록곡이죠. É preciso dar jeito, meu amigo. 우린 길을 찾아내야 해, 친구야, 였습니다. 2년 전에 오스카에서 외국어 영화상 수상한 브라질의 월터 살레스 감독의 Ainda Estou Aqui, I'm Still Here에서 이 시대적 상을 다루면서 이 곡이 다시 대중들을 만났는데요. 53년 만에 발표된 지 스트리밍 차트에 또 재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군부 독재에 대한 20대 후반의 이두 젊은이들의 대화에서 출발한 곡이라는데요. 호베르투 칼로스와 에라스무 칼로스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는, 당시 한 하원 의원이 납치된 그런 실종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 아인다 에스토 아키라는 영화도 실제로 벌어진 그 하원 의원 납치 사건, 납치 실종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죠. 4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에라스무 칼로스. 저도 이 세아라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 후기의 음악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이런 면모, 진면모를 또 발견하는 계기가 돼서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밤 풍경이 지금의 LED가 아니라 몽환적인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던 1980년대와 90년대의 홍콩. 이 전성기의 홍콩은 아시아의 헐리우드인 동시에 아시안 팝의 중추였습니다.

광둥어로 노래하는 칸토팝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과 대만의 만다린 팝이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칸토팝을 아시안팝의 주류 문화로 견인한 건 홍콩 영화였죠. 그녀의 노래도 영화를 거쳐 전달되었습니다. 홍콩 밖에 아시아 청중에게 도달한 경로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영화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오르기 전에 홍콩의 칸토팝 그리고 대만 중국의 만다린 팝 양대 음악 시장에서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였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비브라토에 중국어 성조를 살리면서 영미 팝과 재즈식 표현을 더한 창법은 당시 홍콩 가수들과는 결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평론가들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콩의 국제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목소리.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엽천문 셀리 예입니다.

엽천무는 삼중국적 보유자입니다. 1961년 대만에서 태어나 4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1980년 가수의 꿈을 안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대만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면서 이 영화에 출연함과 동시에 주제가까지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뛰어듭니다. 대만 가요계의 엄격한 검열, 한정된 스타일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4년 후 홍콩으로 떠납니다. 칸토팝 시장에 진입하면서 광둥어의 장벽에 부딪히죠. 중국과 대만에서 쓰는 만다린어만 써온 그녀에게 광둥어는 외국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엽천무는 영어로 음가를 표기한 후 노래하는 방식을 택했고 얼마 안 가서 언어 장벽을 완벽하게 극복합니다. 홍콩에 새로 둥지를 튼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표한 데뷔 앨범이 메가 히트를 기록하죠. 두 번째 앨범이 그해 시상식에서 12 부문의 트로피를 휩쓸었고 1993년까지 4년 연속 최고 인기 여가수상을 독식합니다. 이 모두 천녀유혼이나 첩혈쌍웅 같은 홍콩 영화 히트작의 주제가를 부른 이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음악적 역량으로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엽천무는 1980년대 아시아 음악시장에서 성공한 최초의 해외 화교 출신 슈퍼스타였습니다. 영미 팝 재즈의 세련된 보컬 스타일을 중화권 팝 음악에 이식함으로써 칸토팝의 스펙트럼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홍콩과 대만 시장에서 모두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후 페이 웡 같은 차세대 중화권 여성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토양을 닦아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중화권 대중음악을 영미 팝의 가창 스타일을 거쳐서 국제화한 아티스트 엽천문을 만나봤고요. 히트곡들 가운데 이 아시아 청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곡, 영화 주제가 두 곡이었습니다. 1987년 영화 천녀 유혼에 사용된 음악이죠. 여명부요래, 새벽아 오지마라다오. 이 영화 저는 어렸을 때 얼핏 동생들이 보는 걸 장면 조각조각 봤는데 결국 사람과 귀신의 사랑이었잖아요. 인간 남자와 여귀, 이 밤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제발 밤이 끝나지 않기를 애원하는 그런 노래인 거 다 아시죠? 새벽아 오지 마라다오. 장국영, 왕조연 주연의 A Chinese Ghost Story. 영화 제목은, 영어 제목은 그렇네요. 장국영도 주제가를 불렀고 그 곡보단 덜 알려진 이 곡 오늘 드디어 들어보네요. 두 번째 곡, 89년도 영화 첩혈상홍, 홍콩 누아르작이죠. 사용 음악의 제목은 천취일생, 취한 채 한 생을 보낸다. 여기서 천취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그 만취보다는 얕게, 가볍게 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깊게 취하지 않은 살짝 취한 상태로 행복도 뭐 완전한 비극도 아닌 그런 아련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이 작품에서 셀리의 엽천문은 연기도 했죠. 주윤바리 손 총알, 그러니까 킬러 주윤바리 손 총격으로 시력을 잃는 가수 제니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그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예전 홍콩 그 참 낭만이 있었죠. 특수효과도 참 낭만적이었고 아무튼 세계적인 또 퀸틴 다란티노가 이 작품들을 섭렵하면서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키웠다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홍콩 누아르의 컬트작의 음악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4대 천황도 있지만 4대 천후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의 꽃피는 셀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연방 같은 4대 천후의 아티스트와 비교를 한 정보가 있네요. 매연방이 홍콩의 열정과 저항이라면 셀리의 엽천문은 우아함과 세련됨의 축이었다라고요. 트렌디한 그런 것들보다는 좀 전통적인 재즈, 블루스, 팝을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했다. 뭐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이탈리아에서 특별한 오페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탈리아 음악 거장에 바쳐진 이 작품의 제목은 란노키에 베라, 새해입니다. 오페라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바닷가의 한 호텔에 저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작됩니다. 도망 중인 연인, 실연의 아픔에 시달리는 가수, 좌절한 음악가,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업가 등등 여러 인물을 대변하는 음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음악 거장의 발표곡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도 포함되는데요.

음악 유산을 오페라로 계승한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극장에서 루치오 달라의 음악을 듣는 건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팝음악은 교향곡과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가 루치오 달라를 알지 못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만 그의 음악을 접하는 그런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태생의 아티스트 루치오 달라. 그는 10대 시절 클라리넷을 독학한 후 볼로냐 지역 재즈밴드 멤버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장 지노 파올리의 주선으로 20대 나이에 가수의 길로 전향합니다. 1970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은 전직 재즈 연주자답게 실험적인 재즈팝을 표방했죠. 여기에 포크락 사운드에 기반한 컨셉트 앨범도 시도했으나 대중에게는 어필하지 못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기부터 직접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지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도시의 고독, 소외된 인간 군상을 냉철하면서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음악 작가, 즉 간타우토레로 성장한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Guardo negli occhi la ragazza, quegli occhi verdi come il mare. Poi l'improvviso uscì una lacrima. 루치오 달라. 그가 칸타우토레에서 클래식 음악의 반열에 오른 과정은 1986년에 발표한 까루소, 이 한 곡의 배경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 루치오 달라는 카프리 섬에서 항해하던 중에 배의 엔진이 고장나면서 뜻하지 않게 소렌토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까루소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두 달을 지낸 호텔에 묵게 되었죠. 까루소가 발코니에 서서 나폴리 만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호텔 관계자에게 들은 순간 루치오 달라는 호텔 방에 비치된 피아노로 달려갔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유산과 같은 나폴리 민요의 감성이 카루소의 유산과 겹쳐지는 가운데 클래식 오페라의 서사를 결합한 곡이 탄생했으니 지금 흘러나오는 카루소였습니다. 노래 카루소는 엔리코 카루소가 상징하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현대 팝을 거쳐 부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곡을 리메이크한 클래식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고백을 그대로 옮깁니다. 카루소는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클래식의 영혼을 품은 팝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요. 내가 팝 아티스트들과 협력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탈리아 파벨 작가주의 음악, 나아가 클래식 오페라의 반열에 올린 거장 루치오 달라, 오늘의 주인공이었고요. 그의 음악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1943년 3월 4일 생이라는 제목의 Quattro Marzo 1943. 첫 곡이었고요. 71년 20대의 나이에 그가 발표한 이 노래의 노랫말은 세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죠. 뭐 요약하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병사와 사랑에 빠진 미혼모의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낳은 아이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죠. 제수 밤비노가 원래 제목이었다죠. 그런데 이게 불경스럽다. 검열에 걸려서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게 루치오 달라가 5년간 무명 시절을 끝내고 대중 앞에서 그렇게 또 이름을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출세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랑받는 달라의 대표곡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 곡 86년이니까 40대의 나이에 발표한 까루소 들으셨습니다. 이

0: 작곡 배경, 이 곡의 탄생 스토리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이 마술 같죠? 매직 리얼리즘이 좀, 예, 심한가 싶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찍어도 될 정도로 배가 고장 나가지고 섬에 탁 갔는데 묵게 된 방이 까르소가 생전에 머물렀던 방. 그나저나 괴물 보컬리스트 루치오 달라의 실력을 오늘 그의 버전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1: Et me laisser mourir.

1990년 캐나다 가스페 반도에서 열린 샹송 경연대회 무대에 올랐을 때 당시 18살이었던 이사벨 블레는 자신의 사소한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친구들이 그녀 대신 신청하는 바람에 참여한 대회였을 뿐 본인은 문학도를 꿈꾸며 퀘벡으로 떠날 생각뿐이었다죠. 그 무대에서 그녀는 우승을 거둡니다. 1년 후 퀘벡시가 주최하는 프랑스 어권 음악 경연 대회에서 입상하자 문단보단 음악계에서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노래하는 장면에서 대신 노래하는 더빙 가수로 발탁된 지 2년 후 이사벨 블레는 프랑스에서 열린 페스티벌 무대에 섭니다. 이때 그녀를 눈여겨본 사람 중에 거장 작사가 윅 플라몽동이 있었습니다. 플라몽동은 2년 후 이사벨 블레를 불렀고 자신이 제작한 전설적인 록 오페라 스타마니아의 무대로 이끕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혁명의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역할, 마리잔느 역할로 이사벨 블레는 퀘벡의 유망주에서 샹송의 본고장 프랑스가 인정하는 국제 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사벨 블레는 셀린 디온과 함께 쾌백의 위대한 목소리로 불립니다. 그녀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파악하려면 가스페의 불꽃 라플람 들라 가스페시라는 별명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스타마니아 무대에 서면서 프랑스 어권 음악계에 화려하게 데뷔했고 이후 발표한 첫 앨범에서도 릭 플라몽동이 참여하는 수혜를 누리면서 이 샹송의 연극성 그리고 대중음악의 스케일을 익혔지만 이사벨 블레는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사벨 블레의 음악에서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이자 샹송에선 흔히 접하기 힘든 스타일이죠. 컨츄리와 포크 이 두 가지는 고향 가스페의 음악 유산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리적으로 미국 뉴잉글랜드와 인접한 가스페는 일찍부터 프랑스계 캐나다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계 이주민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이후 넘어온 영국인들이 정착하면서 다문화적 토양을 일궜습니다. 이 과정에서 켈틱 민요와 함께 미국의 블루그라스 초창기 컨트리 음악이 섞이며 이후 가스페 사운드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음악 문화가 형성됐죠.

몬트리올 같은 캐나다의 대도시가 프랑스 전통 샹송이나 팝, 록 음악의 중심지였다면 가스페 반도를 비롯한 퀘벡의 외곽 지역은 컨트리 프랑코폰, 즉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컨트리 음악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스페에서 나고 자란 이사벨 블레가 에디트 비아프와 돌리 파튼을 동시에 듣고 사랑했다는 일화는 그녀가 왜 가스페의 딸로 불리는지를 단적으로 뒷받침하죠. 이사벨 블레의 음악은 거칠게 나누면 두 개의 갈래로 해석됩니다. 프랑스어권 샹송을 팝과 록으로 확장한 전성기 이후 어쿠스틱한 사운드, 절제된 가창 스타일을 강조하는 포크와 컨트리 락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진 중후반기로 말입니다.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Library. 오늘은 셀린 디옹과 함께 퀘벡의 위대한 목소리로 불리는 아티스트 그리고 컨트리 포크 스타일을 프랑스 어권 샹송과 접목한 퀘벡 가스페 반도 사운드의 주역인 이사벨 블레를 만나봤습니다. 1998년 발표곡 난널 잊을 거야 난널 잊을 거야 라는 Je t'oublierai 들으셨는데요. 릭 플라몽둥 작사의 리카르도 꼬찌한테 작곡이네요. 스타마니아의 인연 그리고 이두 사람이 노트르담 드 파리 작업하던 시기에 또 이런 작업이 있었군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차트 성적 45주간 퀘벡에서 머물렀고요. 평단의 평가도 좋았네요. 캐나다의 필릭스상 최우수 여성 보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도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된게 분명하기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소죠. 올랭피아 공연을 또이 시기에 성공적으로 그런 신고식을 치르면서 통과 의례를 치르면서 퀘벡 지역 신인이 이제는 프랑스 어권 전체의 스타가 되는 출세곡이다. 출세 음반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출세 음반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출세곡도 있고.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들은 후기에는 이 해석가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도 다 받았고 팝 장르에서도 또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니까 이제는 2014년을 기점으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그런 고전이랄지 자신이 모델로 여기던 아티스트,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헌정 음반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

리포터 시사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게스이킨자나카타.
0: 월수금이 아니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명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의 과거 긍정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뭐뭐가 아니었다 라는 명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0: 부터 볼까요? 무엇 무엇이 아니었다, 뭐뭐가 아니었다.
1: ではなかった。ではなかった。
0: 우리가 무엇 무엇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대화 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 나이 뭘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 활용을 해야겠네요. 과거 형태 만들고 싶어요. 이형용사의 과거 형태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꿨죠. 즉, 대화 나이의 과거 형태는 대화 나갔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뭐뭐가 아니었다가 되었네요. 다음 단어 볼까요? 조식 포함.
1: 朝食付き
0: 조식, 조식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뒤에 츠키는요, 붙어 있음, 포함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조식츠키, 조식이 붙어 있어요. 조식 포함이란 뜻입니다. 감기,
1: 가세
0: 코감기,
1: 하나카세
0: 목감기,
1: 노도카세
0: 코감기는 하나카제, 목감기는 너도카제. 선생님, 이렇게 코감기, 목감기 걸리면은 우리 이비인후과에 가잖아요. 이비인후과 일본어로요?
1: 이비인코카
0: 이비인후과는요, 이비인코과라고 합니다. 보통, 예사. 보통 감기는요,
1: 타다노 카세
0: 타다노 카제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미 벌써,
1: 모
0: 월수금.
1: 게스이킨
0: 월수금이 나왔으니 당연히 화목토 알아봐야겠죠?
1: 카모크도
0: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 주.
1: 곤슈
0: 건슈,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난주.
1: 센슈
0: 이번 주,
1: 곤슈
0: 다음 주,
1: 라이슈
0: 이번 달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1: 今月
0: 건겠즈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달,
1: 先月
0: 이번 달,
1: 今月
0: 다음 달,
1: 来月
0: 마지막 단어 살펴볼게요. 미안.
1: ごめん
0: 선생님, 이 고멘 들어간 표현이 크게 두 개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고멘나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고멘 구다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두 단어 차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 はい. 이 고멘나사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가벼운 사과를 할때 사용하는데요. 고멘크다사이라는 말은 계십니까? 실례합니다라는 뜻인데요.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주인을 부르거나 누군가를 찾아왔을 때 쓰는 인사말입니다.
0: 여러분, 둘다 고멘 들어갔지만 고멘나사이, 고멘구다사이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 부정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명사문의 과거 부정형은요, 명사 뒤에 원래 무엇무엇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라고 할땐 대화, 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는데요. 과거니까 대화 나이에 과거형을 붙이면 돼요. 그럼 대화 나이에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죠? 앞서 단어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화 나이 1호 끝났습니다. 어미 1호 끝난 이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대화 나이를 대화 나갔다로 바꿔가지고 명사에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회화문에서는 대화를 자로 우리가 축약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대화 나갔다도 사용하지만 자 나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대화 나이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갔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싹트유게어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1: 아메 데와 나갔다. 아메 데와 나갔다.
0: 아메 데와 나갔다. 비가 아니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볼까요?

0: 볼까요? 비는
1: 아메
0: 비다.
1: 아메다
0: 비가 아니다.
1: 아메데와 나이
0: 비가 아니었다.
1: 아메데와 나갔다
0: 여러분, 다의 부정 형태는 대와 나이. 대와 나의 과거는요, 대와 나갔다가 되겠습니다. 명사 뒤에 다, 대와 나이, 대와 나갔다.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조식 포함.
1: 조식 付き 조식 付き
0: 조식 포함이 아니었다.
1: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조식付きではなかった。
0: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조식 포함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조식 포함.
1: 조식 付き
0: 조식 포함이다.
1: 조식 付きだ。
0: 조식 포함이 아니다.
1: 조식 付きではない。
0: 조식 포함이 아니었다. 오늘의 포인트죠?
1: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
0: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어제 서울은 비가 아니었어.
1: 昨日ソウルは雨ではなかった。昨日ソウルは雨ではなかった。
0: 昨日、어제 서울은 아메 데와 나갔다. 비가 아니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메다, 비다, 아메 데와 나이. 비가 아니다. 아메 데와 나갔다. 비가 아니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아쉽게도 호텔은 조식 포함이 아니었어.
1: 残念ながら、ホテルは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残念ながら、ホテルは朝食付きではなかった。
0: 残念ながら 여러분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残念ながら 호텔은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 조식 포함이 아니었어. 조식 付きだ라고 하면 조식 포함이다라는 표현이죠. 조식 付きではない 조식 포함이 아니다. 과거 형태 조식 付きではなかった. 조식 포함이 아니었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뭐뭐이다, 대화 나이,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갔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이의 과거형은 대화 나갔다입니다. 그럼 무엇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대화 나이 です. 대화 아리마생의 과거형인 대화 나갔다 데스 혹은 대화 아리마생 데시다 라는 표현을 명사 뒤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연습해 볼게요. 학생이 아니다.
1: 学生ではない。
0: 과거 형태입니다. 학생이 아니었다.
1: 学生ではなかった。
0: 이번에는 정중한 형태 볼게요. 학생이 아닙니다.
1: 学生ではないです。
0: 혹은
1: 学生ではありません。
0: 과거 형태로 바꿔볼까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1: 学生では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学生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 부정형, 즉 대화 나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감기다,
1: 가세다.
0: 가재다, 감기가 아니었다.
1: 가세 ではなかった。
0: 가재 대화 나갔다. 감기다, 가재다, 감기가 아니다는 가재 대화 나이. 과거 형태는요, 가재 대화 나갔다 라고 하면 됩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1: ただの風邪ではなかった。
0: ただの가재 대화 나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여동생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1: 妹はただの風邪ではなかった。
0: 이모토와 여동생은 타다노 가제 데와 나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여동생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독감이었어.
1: 妹はただの風邪ではなかった。インフルエンザだった。
0: 이모토와 여동생은 타다노 가제 데와 나갔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 인플루엔자다. 독감이었어. 여러분, 무엇무엇이 아니다. 대화 나이, 과거 형태는요, 대화 나갔다. 뭐뭐이다는요, 다입니다. 다의 과거 형태는 닿다. 즉, 독감이다라고 하면 인플루엔자다. 독감이었어, 다를 닿다로 바꿔서 인플루엔자 닿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0: もしもし、ジウ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1: 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0: え？ジウさん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1: いえ、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0: ああ、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ジウさんじゃなかったね。
1: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요시다 점장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3: 모시모시, 지우상. 뭐, 바이토 노 시간 다케도.
2: 모시모시, 지우상. 여보세요, 지우씨. 뭐, 이제 바이토 노 시간 다케도. 아르바이트 시간인데. 라는 표현입니다. 바이토 노 시간 다. 아르바이트 시간이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케도 연결됐습니다. 뭐뭐이지만 뭐뭐인데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케도는 회화문에서 자주 사용되고요. 조금 더 딱딱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라고 하는 접속조사 사용해서 바이토 노 시간 다가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もしもし、ジウ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2: 이어서 보면요.
3: え？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2: 에? 놀랐어요. 에? 와타시와 저는 쿄 오늘 오야스미 데스가 휴무인데요. 휴무라고 하면 야스미라고만 표현해도 되고요. 조금 말을 예쁘게 공손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야스미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야스미 데스 휴무입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가 사용했어요. 앞서 요시다 점장은 케도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사용했는데요. 김지우는 조금 더 정중하게 가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사용해서 오야스미 데스가 휴무인데요 라고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え、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2: 이어서 보면요.
3: え、十三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2: 에? 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지우상가, 지우씨가 게스이킨자 나갔다? 월수금이 아니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게스이킨다라고 하면 월수금이다. 게스이킨자나이라고 하면 월수금이 아니다. 과거 형태요. 게스이킨자 나갔다. 월수금이 아니었다. 질문하고 싶어요. 끝을 살짝 올려서 게스이킨자 나갔다? 월수금이 아니었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え、ジウさん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2: 이어서 보면요.
3: いえ、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2: 이에 예, 아니요. 今週の シフト와 이번 주 시프트는 이번 주 근무 일정은 화목토です. 화목토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いえ、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ああ、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13じゃなかったね。
2: 아, so だった. 아, 그랬지? 라는 표현입니다. 고맹, 미안. 今日は 오늘은 지우산자 나갔다네. 지우씨가 아니었네. 라는 표현입니다. 지우산다 라고 하면 지우씨다. 지우산자나이라고 하면 지우씨가 아니다. 과거 형태요. 지우산자 나갔다. 지우씨가 아니었다. 뒤에 종조사. 네, 연결해서요. 지우산자 나갔다네. 지우씨가 아니었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아, 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自由さんじゃなかったね。
2: 이어서 보면요.
3: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2: はい、네. 今日の シフト와 오늘 シフト는 사토 산 데스. 사토 씨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2: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 부정형, 자 나갔다라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우리 정중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게스이킨 자 나갔다, 정중형으로요.
3: 月水金じゃなかったね。

0: じゃなかったですか？
1: 혹은
0: 月水金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か？
1: 하나 더 볼게요. 13じゃなかったね。
0: 13じゃなかったですね。13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ね。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もしもし、ジウさん？もうバイトの時間だけど。
3: 私は今日お休みですが。
2: え？ジウさんが月水金じゃなかった？
3: いえ、今週のシフトは火木土です。
2: ああ、そうだった。ごめん。今日はジウさんじゃなかったね。
3: はい、今日のシフトは佐藤さんです。
1: 오늘의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0: ブロッコリー、ブロッコリー、
1: ブロッコリー、ブロッコリーグよ。
0: パセリ、パセリ、
1: パセリ、パセリ입니다。
0: セロリ、セロリ。
1: セロリ、セロリ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0: はい、ブロッコリー는リュウパチも없고、대신チョグミスに注意해주시고요。パセリ、セロリと마찬가지로リュウパチも없이발음하셔야됩니다。
1: 랜덤 박스 지식 만두는 한국에서 만두는 얇은 밀가루피에 고기와 채소를 채워 넣은 음식을 총칭하는데요. 주로 물만두, 찐만두처럼 촉촉하게 익히거나 만둣국으로 끓여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일본에서 만주라고 하면 어떤가요?
0: 하이. 일본어로 만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식사용 만두가 아니라 밀가루나 쌀가루 반죽에 팥소, 앙금을 넣어 쪄낸 전통 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만두를 떠올리고 일본 식당에서 만주를 주문하면 식사가 아닌 달콤한 디저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그럼 한국에서 만두에 해당하는 음식은 뭐라고 하죠?
0: 교자라고 합니다.
1: 겨자라고 하는군요. 여러분, 앙금 든 전통 과자는 만주, 바삭하게 구운 군만두, 겨자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A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홍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3: 야사시 니혼고 쇼다 데스.
2: 오늘의 타이틀은요.
3: 아마리 다노시쿠 나카타.
2: 별로 즐겁지 않았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지 않았다 라는 이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넓다.
3: 히로이. 히로이.
2: 이로 끝났습니다.

0: 이형용사겠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이형용사 수로가 될때 활용 연습 해볼까요? 넓다.
1: 히로이
0: 넓습니다.
1: 히로이 데스.
0: 이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미 이 뒤에 데스만 따닥 붙였어요. 과거형은 어떨까요? 넓었다.
1: 히로카타
0: 히로카타. 넓었습니다.
1: 히로카타 데스.
0: 히로카타 데스. 보통형 히로카타 뒤에 데스를 붙여서 정중형을 만듭니다. 방,
1: 헤야 헤야
0: 해야 방인데요. 방이 넓다.
1: 헤야가 히로이 헤야가 히로이
0: 방이 좁다는 뭐라고 하죠?
1: 헤야가 세마이 헤야가 세마이
0: 히로이는 넓다. 세마이는 좁다. 둘다이 형용사. 다음 단어 볼게요. 가격.
1: 내당, 내당,
0: 가격이 높다. 가격이 비싸다.
1: 내당가 타카이, 내당가 타카이,
0: 가격이 낮다. 가격이 싸다.
1: 내당가 야스이, 내당가 야스이.
0: 여러분, 타카이라고 하면 높다 혹은 비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높다란 의미의 반대말, 낮다는 히끄이고요. 우리가 가격이 비싸다라고 할 때, 요 타카이의 반대말은 야스이, 저렴하다, 싸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생님, 가격이 네 당인데요. 이 가격 한자어잖아요.
1: 가카쿠
0: 가까크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어서 와.
1: 오카에리 오카에리
0: 귀가했을 때, 어서 와 하면 오카에리라고 하죠. 어서 와요.
1: 오카에리나사이
0: 오카에리나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귀가한 사람이 나 왔어, 저 왔어요.
1: 다다이마
0: 다다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이마라고 하면 오카에리, 다다이마, 오카에리나사이와 같이 세트로 사용하는 인사말이죠. 어째서, 왜?
1: どうして?どうして?
0: 너시대, 어째서, 왜? 란 뜻입니다. 무섭다.
1: 怖い.怖い.怖いで
0: 이로 끝난 이 형용사. 무섭습니다.
1: す.怖かった.怖かったです.
0: 무서웠다. 무서웠습니다. 코와이, 코와이 데스. 코아까따, 코아까따 데스. 정중한 형태는 보통형 뒤에 데스 붙입니다. 이 형용사요. 다음 단어 볼게요. 지루하다, 재미없다.
1: つまらない.つまらない.
0: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재미있다는요?
1: 面白い.面白い.
0: 마지막 단어입니다. 크기가 작다.
1: 小さい.小さい.
0: 이로 끝난 이 형용사네요. 그럼 크기가 크다.
1: 大きい.大きい.
0: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만들려면은 먼저 부정형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형용사의 부정형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나요? 일단, 이 형용사는 어미 이를 크로 바꿉니다. 그리고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를 연결하죠. 그래서,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어간 뒤에 크 나이라고 하는 형태였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거의 과거형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뭐뭐 크 나이. 이로 끝났어요. 이 형용사의 어미 이는 과거로 만들 때 까따로 바꾸면 됐거든요. 즉,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은요. 어간 뒤에 크 나갔다를 붙이면 되는 거죠. 즉, 어미를 크로 바꾸고 낚았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뭐뭐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어 싹트위기에 나온 이형용사로 연습해 볼게요. 넓다.
1: 히로이 히로이
0: 넓지 않았다.
1: 히로크 나카타 히로크 나카타
0: 히로크 낚았다. 넓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본형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넓다.
1: 히로이
0: 넓지 않다.
1: 히로크 나이
0: 넓지 않았다.
1: 히로크 나카타
0: 넓다는 히로이입니다. 부정형을 만들 때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를 연결해요.

0: 그래서 히로크 나이. 그런데 히로크 나이의 과거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히로크 나이, 이로 끝난 이형 형사거든요. 그래서 히로크 나갔다.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지 않았다. 히로크 나갔다. 이번에는 비싸다.
1: 가까이, 가까이,
0: 비싸지 않았다.
1: 高くなかった。高くなかった。
0: 高くなかった。비싸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본형부터 또 연습해 볼게요. 비싸다.
1: 高い。
0: 비싸지 않다.
1: 高くない。
0: 비싸지 않았다.
1: 高くなかった。
0: 高い 비싸다라는 의미의 이형용사. 이형용사의 부정 형태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 연결합니다. 다카크 나이. 과거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다카크 나카타. 비싸지 않았다. 문장 키우기에 어떤 문장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호텔 방은 별로 넓지 않았어.
1: ホテルの部屋はあまり広くなかった。ホテルの部屋はあまり広くなかった。
0: 호텔의 部屋와 호텔 방은 아마리, 이 아마리는 부정문에 사용돼서 별로 그다지 란 뜻을 나타냅니다. 별로 그다지 히로크 나갔다. 넓지 않았어. 히로이 넓다. 히로크 나이 넓지 않다. 히로크 나갔다. 넓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가방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1: カバンの値段はそんなに高くなかった。カバンの値段はそんなに高くなかった。
0: 가방の値段は、가방가격은そんなに그렇게高くなかった。비싸지않았어라는뜻입니다。高い、비싸다。부정형태만들고싶어요。어미이를크로바꾸고나이연결합니다。高くない。과거형태만들고싶어요。어미이를까따로바꿉니다。高くなかった。비싸지않았어라는뜻이되었네요。자동하기꿀팁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 즉, 이 형용사 어간의 크, 나갔다를 연결한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정중한 과거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크, 나갔다를요? 크, 나갔다 데스 혹은 크, 아리마생 데시다와 같이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넓지 않았습니다.
1: 広く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広くありませんでした。
0: 하나 더 볼게요. 비싸지 않았습니다.
1: 高く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高くありません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형용사 어간의 크, 나갔다라는 형태인데요.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맵다.
1: 辛い
0: 가라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맵지 않다.
1: 辛くない。
0: 가라끄나이. 이형용사의 부정은 어미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 연결합니다. 가라이, 맵다. 가라끄나이, 맵지 않다. 이번에는 과거로 바꿔봅니다. 맵지 않았다.
1: 辛くなかった。
0: 가라끄나깠다. 이형용사의 과거 형태는 어미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학생 식당 마라탕은 맵지 않았어.
1: 学食のマーラータンは辛くなかった。
0: 学食の 마라탕와 학생 식당 마라탕은 가라크 나갔다. 맵지 않았어. 가라이 맵다. 가라크 나이 맵지 않다. 가라크 나갔다. 맵지 않았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학생 식당 마라탕은 전혀 맵지 않았어요.
1: 学食のマーラータンは全然辛くなかったです。学食のマーラータンは全然辛くありませんでした。
0: 学食の 마라탕와 학생 식당 마라탕은 全然 전혀란 뜻입니다. 辛く なかった です. 맵지 않았어요. 혹은 辛く ありません でした. 맵지 않았어요란 표현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갔다 왔어요.
1: おかえり、エビスランド、どうだった？
0: おかえり、어서 와. 에비스란도, 에비스랜드, 너 닿다, 어땠어? 너 어때? 라는 표현인데요. 과거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닿다 연결했어요. 너 닿다, 어땠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おかえり、エビスランド、どうだった？
0: 이어서 보면요.
1: はあ、それがあまり楽しくなかった。
0: 아, 한숨 쉬고 있네요. 아휴, 소래가 그게 아마리 별로 그다지 타노시크 나깟다 즐겁지 않았어. 타노시 즐겁다 이형 용사입니다. 이형 용사의 부정 형태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에 연결합니다. 타노시크 나이 즐겁지 않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타노시크 나깟다 즐겁지 않았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はあ、それがあまり楽しくなかった。
0: 이어서 보면요.
1: どうして？
0: 에? 너 시대? 어? 왜?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どうして？
0: 이어서 보면요.
1: アトラクションがどれも怖くなかったから面白くなかったよ。
0: 아토락션이라고 하면 놀이기구를 뜻해요. 그래서 아토락션과 놀이기구가 도레모, 직역하면 어느 것도라는 표현이죠. 결국 모두,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하나같이 정도로도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코아크 나카타카라, 코아이, 무섭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 먼저 부정으로 바꿔볼까요? 이 형용사의 부정 형태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 연결합니다. 코아이, 코아크 나이. 무섭지 않다. 과거 형태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코아크 나깟다. 무섭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코아크 나깟다까라. 무섭지 않았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합니다. 이유 원인 나타내죠. 그래서 코아크 나깟다까라. 무섭지 않아서 안 무서워서라는 표현이죠. 오모시로크 나깟다요. 오모시로이 즐겁다. 마찬가지로 이형 용사입니다. 우리 부정으로 바꿔볼까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에 연결합니다.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오모시로크 나이 재미없다. 과거 형태로 바꿔봅니다.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죠. 오모시로크 나깟다. 재미없었다. 재미없었어. 뒤에 종조사 요는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보도 제공하면서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アトラクションがどれも怖くなかったから面白くなかった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か、高校生にはつまらなかったか。
0: そうか, 그렇구나. 高校生には, 고등학생한테는, 고등학생에게는, 高校生, 사람 뒤에 나오는 니는요, 뭐뭐에게로 해석을 합니다. つまらなかったか라는 표현입니다. つまらない, 재미없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로 끝났습니다. 이형 용사의 과거 형태는요,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즈마라나깟다, 재미없었다, 지루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까를 붙여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어요. 즈마라나깟다까, 지루했었구나, 지루했나 보구나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そうか、高校生にはつまらなかった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そこは小さい子向け。
0: 응, 긍정으로 대답했고요. 아소코와 거기는 이때 아소코는 에비스란도를 가리키고 있죠. 치사이 코무케, 치사이 작다. 이형 용사네요. 자, 이형 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 그냥 이의 형태로 수식합니다. 치사이 코라고 하면 작은 아이, 즉 어린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뒤에 무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명사에 연결돼서 무케라고 하면 누구누구용 누구누구 대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사이 꼬묵게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용이야 정도로 해석 가능하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あそこは小さい子向け。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エビスランドどうだった？
3: ああ、それがあまり楽しくなかった。
2: どうして？
3: アトラクションがどれも怖くなかったから面白くなかったよ。
2: そうか、高校生にはつまらなかったか。
3: うん、あそこは小さい子向け。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0: 파프리카, 파프리카,
1: 파프리카, 파프리카고요.
0: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가스,
1: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입니다.
0: 마쉬루무, 마쉬루무.
1: 마쉬루무, 양송이 버섯을 뜻하는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아스파라가스는 줄여서 아스파라라고 해도 되고요. 마쉬루무는 영어에 유래한 일본어식 발음이니까 주의해 주세요.
1: 랜덤박스 지시 비닐우산의 발상지 일본의 우산의 날. 일본에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절기인 유바이 시기에 맞춰서 6월 11일을 우산의 날로 정했습니다. 1989년 일본 우산진흥협의회가 우산 판매를 촉진하고 비 오는 날을 즐겁게 보내자는 취지로 제정했고요. 이는 일본의 독특한 우산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려요.
0: 카사노히라고 합니다. 관수량이 많은 일본은 관련 사업이 매우 발달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비닐 의상 역시 1950년대 일본의 의상 업계 화이트 로즈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당시 의상은 주로 면으로 만들어 빗물이 스며드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해 옷이 젖지 않도록 비닐 소재를 접목한 것이 비닐 의상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니홍고 쇼다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昔は 好きじゃなかったけど
0: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북적이다, 번화하다.
1: 니기야카다, 니기야카다.
0: 니기야카라고 하면 북적임, 번화함이란 뜻입니다. 뒤에 다 연결해서 니기야카다, 북적이다, 번화하다, 나 형용사인데요. 조용하다는요?
1: 시즈카다, 시즈카다.
0: 시즈카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즈카까지가 조용함이란 뜻이고요. 뒤에 다 연결해서 시즈카다라고 하면 조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선생님, 이 니기야카다 가지고 나형용사 수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1: 하이.
0: 북적이다.
1: 니기야카다.
0: 북적입니다.
1: 니기야카데스.
0: 북적이었다.
1: 니기야카다타.
0: 북적이었습니다.
1: 니기야카데시타.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요리.
1: 요리. 요리.
0: 요리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요리인데요. 선생님, 요리사는요?
1: 요리닝. 요리닝.
0: 여러분들, 요리사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음으로 해서 료리시가 아닐까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본어로 요리사는 료리닝이라고 합니다. 혹은 외래어리요?
1: 코크. 코크.
0: 코크라고도 하죠. 평일.
1: 해지츠. 해지츠.
0: 평일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해지츠. 휴일은요?
1: 휴지츠. 휴지츠.
0: 그렇게.
1: 손나니. 손나니.
0: 손나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고소화도 다시 한번 연습해 봐야죠. 이렇게.
1: 곤나니.
0: 그렇게.
1: 손나니.
0: 저렇게.
1: 안나니.
0: 어떻게.
1: 돈나니.
0: 다음 단어 보죠. 병원.
1: 묘인. 묘인.
0: 묘잉, 병원입니다. 선생님, 묘잉 할 때 묘, 요음이잖아요. 이거를 비요, 이렇게 한 박자 한 박자씩 끊어서 읽으면요.
1: 비요잉.
0: 미요잉, 무슨 뜻이죠?
1: 미용실입니다.
0: 쇼타 선생님,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십니다. 여러분, 묘잉, 병원이고요. 미요잉이라고 하면은 미용실, 미장원이란 뜻입니다. 묘잉, 병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김에 병원과 관련된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에는 병이 걸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 뭐죠?
1: 묘기.
0: 묘기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의사.
1: 이샤.
0: 이샤라고 합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가는 거죠?
1: 간자.
0: 간자입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1: 간고시.
0: 간고시라고 하죠. 다음 단어 볼까요? 접수, 접수처.
1: 으케츠케, 으케츠케.
0: 으케츠케라고 합니다. 야옹야옹.
1: 냥냥, 냥냥.
0: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고양이는 내꼬인데요. 냥냥 외에도 냐냐라고 운다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마지막 단어입니다. 앞, 전.
1: 마에, 마에.
0: 다른 위치 명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앞이 나왔습니다. 뒤도 봐야죠.
1: 으시로.
0: 으시로. 안은요?
1: 나카.
0: 나카입니다. 바깥은요?
1: 소토.
0: 소토라고 합니다. 위는요?
1: 위에.
0: 위에. 아래는요?
1: 시타.
0: 시타입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뭐뭐 하지 않았다가 되기 위한 전 단계는 뭐뭐 하지 않다잖아요. 나 형용사는 다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조즈다 라고 하는 나 형용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조즈까지가 잘함입니다. 다를 연결해서 조즈다. 즉, 이 다는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잘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형태는요. 다의 부정형태인 대화,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럼 잘하지 않았다, 뭐뭐하지 않다는 대화 나이, 뭐뭐지 않았다는요? 대화 나이의 과거형을 쓰면 되는 거죠. 이때는 대화 나이 2가 나왔습니다. 과거 형태 1을 까타로 바꾸면 돼요. 즉, 나형 형사의 과거 부정형은 대화 나갔다라고 하는 형태를 나형 형사 어간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명사랑 동일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회화문에서는 대화의 축약형인 자를 사용해서 나니나니 자 나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요. 단어 싹 틔우게 나온 단어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잘하다.
1: 上手だ, 上手だ,
0: 잘하지 않았다.
1: 上手ではなかった, 上手ではなかった.
0: 上手 ではなかった。잘하지 않았다. 란 뜻입니다. 上手だ。잘하다. 나형 형사입니다. 잘하지 않다. 부정 형태 만들고 싶어요. 다의 부정 형태인 대화 나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上手ではない.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죠.

0: 떨어지지 않았다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북적이다.
1: 니기야카다. 니기야카다.
0: 북적이지 않았다.
1: 니기야카데와 나갔다. 니기야카데와 나갔다.
0: 니기야카데와 나갔다. 북적이지 않았다. 란 뜻입니다. 니기야카다. 북적이다. 란 의미의 나 형용사. 이때 다가 뭐뭐 이다. 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정을 만들려면 이 다의 부정 형태. 대와 나이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니기야카 대와 나이 북적이지 않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꿔서 니기야카 대와 나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예전에는 요리를 별로 잘하지 않았어.
1: 昔は料理があまり上手ではなかった。昔は料理があまり上手ではなかった。
0: 昔は 예전에는 料理가 아마리 조즈데와 나갔다. 조즈다 잘하다 라고 하는 나형 용사가 나왔어요. 조즈다 대상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가를 사용하죠. 그래서 料理가 요리를 아마리 별로 조즈데와 나갔다 잘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조즈다 잘하다 조즈데와 나이 잘하지 않다 조즈 대화 나갔다. 잘하지 않았어. 다음 문장 볼게요. 평일 백화점은 그렇게 북적이지 않았어.
1: 平日のデパートはそんなに賑やかではなかった。平日のデパートはそんなに賑やかではなかった。
0: 平日の 데파토와 평일 백화점은 そんなに 그렇게 賑やか 대화 나갔다. 북적이지 않았어. 니기야카다 북적이다. 니기야카데와 나이 북적이지 않다. 니기야카데와 나갔다 북적이지 않았어 란 뜻이 되었습니다.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인 어간 뒤에 대와 나갔다가 연결된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나 형용사의 정중한 과거 부정형은 어간에 대와 나갔다 데스 혹은 대와 아리마생 데시다를 붙이면 정중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형용사의 수로가 될 때의 형태는 명사의 수로가 될 때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단어 싹 틔우기에 잘하다, 조지다, 북적이다, 니기야카다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정중한 과거 부정형으로 한번 바꿔봐요. 잘하지 않았습니다.
1: 上手では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上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이번에는 북적이지 않았습니다.
1: 賑やかではなかったです.
0: 혹은
1: 賑や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 부정형, 즉, 나 형용사 어간에 대와 나갔다가 연결된 형태인데요. 이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친절하다.
1: 신세츠다.
0: 신세츠다. 이 다가 뭐뭐 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형 만들어 볼게요. 친절하지 않다.
1: 親切ではない.
0: 신세츠 대와 나이. 다의 부정형은 대와 나이. 과거로 바꿔봅니다. 친절하지 않았다.
1: 親切ではなかった.
0: 신세츠 대와 나갔다. 대와 나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로 끝난 형태의 과거 형태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와 나이가 대와 나갔다. 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접수처 사람은 친절하지 않았어.
1: 病院の受付の人は親切ではなかった.
0: 病院の 受付の 人は 병원에 접수처 사람은 親切 ではなかった. 친절하지 않았어.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병원에 접수처 사람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어요.
1: 病院の受付の人は全然親切ではなかったです. 親切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0: 病院の 受付の 人は 병원의 접수처 사람은 全然 전혀 親切 ではなかった です. 친절하지 않았어요. 혹은 親切 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でした. 마찬가지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란 뜻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猫だ。かわいい。
1: ジウさんは猫が好きですか？
0: 昔は好きじゃなかったけど、猫の YouTube がきっかけで、今は大好きです。
1: へえ、何という YouTube ですか？
0: にゃんにゃんチャンネルです。前は全然有名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今は登録者が10万人もいます。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와 스즈키가 대학교 수업 후 귀갓길에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3: 아, 네코다. 가와이.
2: 아, 네코다. 아, 고양이다. 가와이. 귀여워.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아, 네코다. 가와이.
2: 이어서 보면요.
3: 지우さんは 네코가 好きですか?
2: 지우 씨는 네코가 스키데스까? 스키다, 좋아하다. 여러분, 스키다의 대상은요, 가격으로 나타내죠. 네코가 스키데스까? 고양이를 좋아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지우 さんは 猫 가 好き 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昔は好きじゃなかったけど、猫の YouTube がきっかけで、今は大好きです。
2: 昔は예전에는 스키 じゃなかったけど 스키다라고 하면 좋아하다 부정 형태요. 스키 데와 나이. 회화체에서는 대화를 자로 줄여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스키자나이, 좋아하지 않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스키자나깟다, 좋아하지 않았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캐도 연결했습니다. 뭐뭐이지만 뭐뭐인데 라는 뜻이죠. 스키자나깟다 캐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네코노 유튜브가 기깟게데 고양이 유튜브가 계기로 라는 표현인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양이 유튜브를 계기로 라고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이마와 지금은 나이스키 데스. 아주 좋아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昔は好きじゃなかったけど、猫の YouTube がきっかけで、今は大好き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へえ、なんという YouTube ですか？
2: 난という유튜브 ですか? 뭐라고 하는 유튜브예요? 라는 표현이죠. 뭐라고 하는 줄여서 뭐라는 정도로도 해석 가능하고요. 난 또이유, 여러분, 난, 뭐죠? 토는요, 라고, 이유는 하다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난 또이유라고 하는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へえ、なんという YouTube ですか？
2: 이어서 보면요.
3: にゃんにゃんチャンネルです。前は全然有名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今は登録者が10万人もいます。
2: ニャンニャンチャンネルです。ヤオンヤオン 채널이에요. 여러분, 니냥냥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양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채널인 걸알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와 관련된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냥냥 대신 강아지의 울음소리 왕왕 해가지고 왕왕 찬네르라고 하면 되겠네요. 마이와 전에는 젠젠 전혀 유메데와 아리마생 되시다가 유명하지 않았지만 이란 뜻인데요. 유메다 유명하다예요. 부정으로 바꿔볼까요? 유메데와 나이 유명하지 않다죠?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메데와 나이 데스 혹은 유메데와 아리마생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거의 과거 형태는 유메데와 나갔다 데스 혹은 지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유메데와 아리마생 데시다 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접속조사 가 연결해서 뭐뭐이지만 뭐뭐인데 그래서 마에와 젠젠 유메데와 아리마생 데시다가 전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지만 이마와 지금은 도록샤가 구독자가 10만님모 이마스. 이때 모는 뭐뭐시나 뭐뭐나와 같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량이 많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님모 이마스. 10만 명이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にゃんにゃんチャンネルです。前は全然有名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今は登録者が10万人もいます。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아, 네코다. 카와이.
1: 지우さんは 猫が 好きですか?
0: 昔は好きじゃなかったけど、猫の YouTube がきっかけで今は大

0: ちです。
1: へえ、なんという YouTube ですか？
0: にゃんにゃんチャンネルです。前は全然有名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今は登録者が10万人もいます。
2: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이상반복해서듣고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3: 카페라테, 카페라테,
2: 카페라테, 카페라테고요.
3: 카푸치노, 카푸치노,
2: 카푸치노, 카푸치노고요.
3: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2: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카페라테라고 할때 F 발음 주의해 주세요.
2: 랜덤 박스 지시. 괜찮아. 대장부니까. 다이저브의 유래. 일본어 회화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쓰이는 단어가 바로 나이저브입니다. 괜찮다, 문제없다는 뜻으로 쓰이죠. 선생님, 이 단어 한자로 보면 재미있는 비밀이 있죠?
3: 네, 클, 대, 어른, 장, 지압이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크고 훌륭한 사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2: 그렇다면 건장한 성인 남자를 뜻하는 이 말이 어떻게 괜찮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3: 옛날 중국에서는 다 자랑 건장한 남자를 잔부라고 불렀고 여기에 대를 더해 듬직하고 훌륭한 사람을 대잔부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말이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늘름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점차 튼튼함이나 견고함을 나타내는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2: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세요,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싶으면 지난 우리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책도 보시고요. 난 평소에 영상 보는 거 좋아해. 하나, 둘, 셋.
2: 我平时喜欢看视频。
1: 어, 선생님, 우리 이거 배웠나요? 라고 하신 분들은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28페이지. 네, 28페이지. 复习, 复习. 복습을 중국어로?
2: 复习.
1: 그렇죠. 평소에를 중국어로 평소?
2: 平时.
1: 그렇죠. 그럼 너 주말에 보통 뭐 해?
2: 你周末一般都干嘛?
1: 그렇죠. 做什么 말고 干嘛? 이런 표현도 배웠습니다. 오늘 너 무슨 띠야?
2: 你属什么?를
1: 배워보겠습니다. 중국도 12간지 참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2: 没错.
1: 선생님 띠는 무엇입니까?
2: 我属美女.
1: 아. 아, 미녀띠라고 하십니다.
2: 네.
1: 프라이버시.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겁니다. 개입니다.
2: 어, 쇼가오마?
1: 네. 70년생, 82년생, 뭘까요? 우리 오늘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32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뭐가 많아요. 천천히 볼게요. 원, 물어보다. 들어볼게요, 발음.
2: 원.
1: 근데 이렇게 여는 것보다 A, B를 쓰셔야죠. 동사 배울 때. A, 1, B 하면 A가 B에게 물어보다예요. 그럼 선생님에게 물어보다는 뭐예요? 하나, 둘, 셋.
2: 원老师.
1: 그렇죠. 우린 선생님이 먼저 오지만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我问老师 이거의 줄임말이죠. 항상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보통 동사 뒤에 위치하죠. 잠깐만 일로 와봐.
2: 来一下.
1: 잠깐 볼까?
2: 看一下.
1: 그렇죠. 잠깐 뭐 좀 물어볼게요.
2: 问一下.
1: 이렇게 가는 거죠. A는 B 띠다. 띠입니다. 볼게요.
2: 수.
1: 자, 수. 이거 일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성으로.
2: 수.
1: 그렇죠. 한 번 더.
2: 수.
1: 뭐예요, 여러분? 일성?
2: 책.
1: 그렇죠. 책이죠. 수 하면 책이고, 수 하면 띠. 이런 게 어렵죠.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보세요. 선생님, 한국어 배우실 때 어렵지 않나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배가 있죠.
2: 음흠.
1: 먹는 배.
2: 예요.
1: 떠다니는 배.
2: 是的.
1: 다 배잖아요.
2: 都是 배.
1: 그러니까 우리 알아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죠, 그죠? 그래요. 멍멍 개입니다.
2: 狗.
1: 자, 오유는 어예요. 절대 고우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들어볼게요.
2: 狗.
1: 나 개띠야.
2: 我属狗.
1: 그렇죠. 삼성이 연달아 세 개예요. 그럴 땐 그때그때 달라요. 네, 여기서는 我 반삼성, 그 다음 이성 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我属狗.
1: 그렇죠. 我 올라간 순간 틀린 발음이에요. 我属狗. 삼성이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시고요. 영어 좀 할게요. guess, 추측하다.
2: 猜.
1: 네, 어떻게 쓰이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2: 对.
1: UI 사이에 N 넣어서 对. 절대 뚜이 하지 마시고요. 보통 우리가 뭐뭐 하자, 합시다라고 할 때 밥 먹자, 吃饭吧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뭐지, 너 한국 사람이지 이런 말투예요. 확신을 갖고 물어볼 때. 하나 해볼까요? 너 중국 사람이지?
2: 你是中国人吧?
1: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단하다.
2: 厉害.
1: 선생님, 이 厉害는 좋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이럴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2: 很厉害.
1: 에, 좋은 뜻, 나쁜 뜻 다 되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사실은?
2: 其实.
1: 그렇죠. 사실은 내가 너 좋아해.
2: 其实我喜欢你.
1: 이렇게 갑니다. 어제.
2: 昨天.
1: 언니, 누나.
2: 姐姐.
1: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자, 누구누구 와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란 말도 있습니다.
2: 跟
1: 선생님에게 말하다.
2: 跟老师说.
1: 재밌는 건 이 건이 보통 말하는 동사와 함께 쓰이면 뭐뭐 와보단 에게로 쓰인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까요? 나에게 말하다. 하나, 둘, 셋.
2: 跟我说.
1: 이렇게 가야죠. 좋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대화문에 녹아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3: 第四课，你属什么？问一下，你属什么？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4: 厉害，猜对了。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3: 问一下，你属什么？
4: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3: 厉害，猜对了。
4: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1: 네뭐좀물어볼게
2: 원이샤
1: 선생님지금이 A, B 관계는친구거든요사실근데원이샤연장자에게도이런말쓸수있습니까
2: 예可以吧
1: 근데선생님표정은약간근데망설이시는 표정이었어요그죠약간애매모호하죠
2: 是的
1: 그렇습니다그래서연장자에게는보통어떻게쓰는게좋을까요
2: 请问
1: 그렇지요 please 请을집어넣어서请问혹은그뒤에이샤집어넣어서
2: 请问一下
1: 이렇게쓰는게사실제일안전합니다
2: 是的比较安全
1: 네그렇죠저와선생님관계에서는사실괜찮잖아요친하니까
2: 可以的
1: 네원이샤괜찮습니다여러분관계를잘봐야될것같습니다너띠가뭐야자여러분삼성삼성이면앞에가이성이죠니그다음반삼성니슈이거예요들어보세요
2: 니슈什么

0: 그렇죠. 발음 잘하셔야 돼요. 니실샤머 실 쓰면 안 돼요. 니실샤머 이건 뭐예요? 너 뭐야? 이거죠, 여러분. 네. 나 개띠야.
1: 我属狗。
0: 삼성이 세 개죠? 앞에가 반삼성, 슈는 이성, 삼성이 마지막 글자니까 거우는 반삼성이에요. 워슈거우. 다시 들어볼게요.
1: 我属狗。
0: 농담이 아니라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워실거우 하면 안 돼요. 입니다 쓰면 난 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슈거우.
1: 네.
0: 네, 추측하다.
1: 猜。
0: 요게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1: 我猜你也属狗。
0: 와, 내가 추측합니다. 너도 개띠다. 이게 직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추측컨대 너도 개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삼성이 연달아 4개 있어요.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차이부터 들어볼게요.
1: 我猜你也属狗。
0: 삼성이 지금 4개 있잖아요. 그럼 2개씩 묶는 거예요.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니에, 그 다음 슈거우. 괜찮죠, 선생님?
1: 很好，很棒。
0: 다시 들어볼게요.
1: 我猜你也属狗。
0: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니, 예, 슈, 거, 다 이성으로 올려도 알아듣잖아요. 니.
1: 是的, 能听懂。
0: 근데 선생님께서 웃으셨어요. 이건 비웃는 게 아니고 귀여워하신 거예요.
1: 对的, 很可爱啊。
0: 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 니, 예, 슈, 거 연습하세요. 맞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 또, 임마. 근데 확신을 갖고 물어볼 때. 그지? 맞지?
1: 对吧?
0: 네, 또 해봐. 이렇게. 대단하다.
1: 厉害。
0: 오, 맞췄어.
1: 猜对了。
0: 그냥 또 해도 되고요. 너가 추측한 게 맞았어?
1: 猜对了。
0: 네가 말한 게 맞았어?
1: 说对了。
0: 내가 잘 찾아왔네. 찾다가 중국어로 뭐죠? 찾다?
1: 找。
0: 집어넣어서
1: 找对了。
0: 이렇게 가는 거죠. 동사 뒤에 또 일러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제 네 언니가 나한테 말해줬어.
1: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0: 성조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또 삼성 연달아 두개 있죠? 니, 그 다음 반삼성. 니지에, 끈워. 이렇게 갈게요. 사실은 보통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화문 들어볼게요. 근데 책 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보면서 눈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따라 하시면 좋고요.
2: 问一下，你属什么？
3: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2: 厉害，猜对了。
3: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2: 问一下，你属什么？
3: 我属狗，我猜你也属狗。对吧？
2: 厉害，猜对了。
3: 其实昨天你姐跟我说了。
0: EBS 초급 중국어 34페이지 어법 포인트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복습이에요. 지금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한국인이지? 알면서 물어볼 때.
1: 你是韩国人吧？
0: 특징은 이 발을 좀 깔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한국어람바 해도 되지만 한국어람바 이렇게.
1: 没错。
0: 네, 오늘 안 춥지?
1: 今天不冷吧？
0: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죠. 춥다 중국어로.
1: 冷。
0: 좋아요. 그가 네 형이지?
1: 他是你哥哥吧？
0: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1: 他是你哥哥吧？
0: 그렇죠. 예문이 쉽다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많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대단하다, 좋을 때, 나쁠 때다 쓰일 수 있습니다. 너 중국어 너무 잘한다.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정도 보어 구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너튜브라 그러죠? 너튜브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이제 정도 보어 치면은 다 나와요. 문장 구조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 중국어 말하는 정도가 정말 대단해. 이겁니다. 들어볼게요.
1: 你汉语说得很厉害。
0: 니와 한유 사이에 슈어가 하나 더 빠진 거예요. 슈어를 두번쓸수 있는 겁니다. 슈어 두번 써서 한번 해볼게요.
1: 你说汉语说得很厉害。
0: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정도 보어 문장 구조예요. 언제 이걸 쓰느냐? 정도의 동사의 정도를 표현할 때, 누군가 평가할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너 말이 너무 빨라. 빨라요가 중국어로 很快. 말하다가 쉬어니까 니 쉬어 很快 해도 알아듣겠지만, 그럴 때 정도 보어 구문이에요. 너 말하는 정도가 너무 빨라.
1: 你说的很快。
0: 그 문장 구조예요. 너 되게 너 많이 먹는다.
1: 你吃的很多。
0: 이렇게 말이죠. 네, 동사 뒤에 더.

0: 그 뒤에 정도 보호가 오는 거예요. 배가 중국어로 뭐죠? 사람의 신체 부위 배.
1: 肚子.
0: 네, 배가 아픈 정도가 너무 심해.
1: 肚子疼得很厉害.
0: 그렇죠. 수러 뒤에 더, 그 뒤에 정도 보호입니다. 밖에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주 매서워.
1: 外面风刮得很厉害.
0: 바람이 중국어로
1: 风
0: 불다.
1: 刮.
0: 그렇죠. 바람 불다, 꽈펑,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죠? 중국은 마늘 따짜로 쓰는 게 아니고 큰 대짜로 씁니다.
1: 是的.
0: 네, 바람 많이 불어요.
1: 刮大风.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까요? 비 오다가 중국어로,
1: 雨.
0: 비 오다?
1: 下雨.
0: 비가 많이 와요. 다 같이 하시죠. 하나, 둘, 셋.
1: 下大雨.
0: 이렇게 가운데 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통해서 우리 띠 한번 배워볼게요. 35페이지, 我们 이치나이 카인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띠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모든 여기 12간지 동물이 나와 있습니다. 쥐를 이렇게 말하네요.
1: 수.
0: 모두 삼성이에요. 나 쥐띠다. 들어볼게요.
1: 我属鼠.
0: 네, 본인 띠에 해당되시면 따라하세요. 나 소띠야.
1: 我属牛.
0: 삼성이성. 슈니오. 나 호랑이 띠야.
1: 我属虎.
0: 나 도끼 띠야.
1: 我属兔.
0: 좋습니다. 또 삼성이성. 슈롱. 기억하시면서 나 용띠야.
1: 我属龙.
0: 나 뱀띠야.
1: 我属蛇.
0: 따라하고 계시죠? 나 말띠야. 전부 다 삼성이에요. 맨 앞에 어가 반삼성입니다. 하나, 둘, 셋.
1: 我属马.
0: 我属马. 좋습니다. 나 양띠야.
1: 我属羊.
0: 슈양. 하신 거 보니까 역시 삼성이성이죠? 슈가 삼성이니까. 나 원숭이띠야.
1: 我属猴.
0: 호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슈허우. 기억하시고요. 나 닭띠야.
1: 我属鸡.
0: 제가 수지 살거든요. 我属鸡. 요거 준비했습니다.
1: 你厉害.
0: 지금 선생님이 리하이 하신 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네. 나 개띠야.
1: 我属狗.
0: 나 돼지띠야.
1: 我属猪.
0: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에 속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선생님, 중국은 그리고 이 12간지 동물을 약간 신격화해서 만들기도 하죠. 약간,
1: 신격화是什么意思?
0: 신으로 모셔서. 네,
1: 아하,
0: 괜찮습니까?
1: 是的.
0: 강아지가 이렇게 창 들고 있고 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1: 对, 我们有这样的图画.
0: 중국집 가면은, 중국집이 아니고 중국 친구집 가면은 이렇게 개 띠면은 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동상에. 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너 띠가 뭐야? 라고 할 때, 동사 뒤에 샤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샤머의 위치는 동사 뒤에요. 너 무슨 띠야? 다시 들어볼게요.
1: 你属什么?
0: 니슈샤머. 나 용띠야.
1: 我属龙.
0: 너는?
1: 你呢?
0: 좋습니다. 여동생 들어볼게요.
1: 妹妹.
0: 남동생.
1: 弟弟.
0: 누나, 언니 시작.
1: 姐姐.
0: 마지막 오빠, 형.
1: 哥哥.
0: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36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혹시 선생님이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직역하면 내가 추측컨대 당신은 선생님이시죠? 이거예요. 들어볼게요.
1: 我猜你是老师吧？
0: 이렇게 굳이 我 차이를 안 써도 돼요. 니시 老师吧?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여러분께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험 많이 어렵죠?
1: 这次考试很难吧？
0: 这次 이번 考试 시험 很难 난이 바로 어렵답니다.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어렵죠?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번 맞춰봐. 정말 많이 쓰는 표현.
1: 你猜猜。
0: 그렇죠. 동사를 두번 쓰면 두 번째 동사는 경성입니다. 한 글자 동사를 반복할 때는 두 번째가 경성이에요. 칸칸 이게 아니라 칸칸 이런 식으로 절대 말 더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뭐뭐 해보다 차이샤 이샤랑 같은 말이죠. 네, 한번 맞춰봐. 선생님 저몇살 같아요? 니 살? 니 살살 이렇게 쓰는 거죠.
1: 对。
0: 네, 그녀는 집에서 뭐 해?
1: 他在家做什么？
0: 뭐 할지 맞춰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소띠고 할머니는 호랑이 띠셔.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이거 우리 오디오 사고 아니에요. 먼저 발음하시고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3초 드릴게요. 좋아요.
1: 爷爷属牛, 奶奶属虎.
0: 제가 감히 예측컨대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읽어보라 했을 때 예예 높이 발음을 출발했을 겁니다. 예예 이성을 낮게 가는 연습을 할게요. 예.

0: 예, 슈니오. 삼성 이상은 아무리 반복을 해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슈니오,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니우가 아니라 니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 양고기 먹는 거안 좋아해.
1: 其实我不喜欢吃羊肉。
0: 고기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로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 肉。
0: 왜 러우라고 하시죠? 오유 발음은 어우니까. 그렇죠.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오유는 어우, 러우, 아이유 사이에 역시 오 넣어서 숫자 9, 지우가 아니라 지어우. 이런 건다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37페이지에 있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이게 한 개라도 틀리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페이지가. 38페이지 보시면 번밍년 이게 있어요. 네, 번밍년이 뭡니까? 자신이 태어난 해에 띠가 다시 돌아오는 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1: 没错，
0: 당연히 12년을 주기로
1: 是的，
0: 생겨나겠죠?
1: 12年
0: 좋습니다. 지금 2026년이 무슨 띠죠?
1: 是马年吧？
0: 아, 마년.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입니다. 좋아요. 대표적인 풍습 붉은색을 활용한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BC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 이 BC의 좀꼭 기억하세요. 한자가 어렵죠.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액땜하다예요. 액땜을 중국어로 BC에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12간지 동물 같은 거 많이 따지세요? 어떠세요?
1: 哦，是的，我们都是有这个习惯。
0: 그런 다 습관이 있다.
1: 我本命年的时候会带红绳。
0: 선생님의 해에는 빨간 팔찌 같은 거.
1: 对的，
0: 샹이 이제 줄이죠. 샹즈 할
1: 没
0: 때
1: 错，没
0: 네
1: 错。
0: 홍샹 요걸 이제 차신대요. 선생님의 해당되는 해에. 재밌네요. 오늘 함께한 내용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属什么？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1: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0: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1: Exactly.
0: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0: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1: Join us every day.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6: EBS 초급 중국어.
5: 안녕하십니까, 성건입니다.
7: 大家好，我是王老师.
5: 복습 많이
7: 살길이다.
5: 사실 나 양고기 먹는 거 안 좋아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유 있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7: 其实我不喜欢吃羊肉.
5: 고기 발음 로 아니고 로도 아니고 肉. 肉 기억하시고요. 너 무슨 띠야?
7: 你属什么?
5: 你属什么? 기억하시고요. 나 개띠 한번 해 볼게요.
7: 我属狗.
5: 삼성이 세 개, 앞에 반삼성입니다. 我属狗.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발음 그만 좀 하세요, 성조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야 들어오죠, 머릿속에. 오늘 내용은요, 우리 요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7: 我们的菜还没上.
5: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7: 常常用.
5: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특히 중국에서 많이 썼습니다. 네, 어떤 단어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我们一起来看一下.

0: 40페이지 단어 함께 하겠습니다. 종업원.
1: 服务员.
0: 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종업원분들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한국에선? 여기요. 사장님.
1: 是的.
0: 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1: 이모님,
0: 있겠지만. 이모님.
1: 이러가.
0: 그렇죠. 이모님, 이모. 네. 오, 잘하시네요. 이제 한국 통이시네요, 정말.
1: 저도 식당 가요.
0: 근데 중국은 사실 한국보다 더 이제 디지털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화면 누르면 이제 보통 오시잖아요.
1: 시다 시다.
0: 한국도 그렇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요, 식당에서 부를 때 이렇겠습니다.
1: 服务员.
0: 재밌는 건 이 저만의 팁을 드리면 服务员 할 때 그 우를 발음하지 말아보세요. 服务员 해도 괜찮아요. 그죠?
1: 오, 好像是中国人一样.
0: 그죠? 그러니까 굳이 服务员 이럴 필요 없다고요.
1: 네, 服务员.
0: 아, 그냥 이렇게 W를 빼도 됩니다. 服务员 이렇게 불러보세요. 요리.
1: 菜.
0: 그럼 한국 요리 하나 둘 셋.
1: 한국菜.
0: 이렇게 가는 거죠. 어우, 정말 많은 뜻으로 쓰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아직.
1: 하이.
0: 하이 뒤에 보통 메이가 많이 와요. 완료의 부정은 메이입니다. 뿌가 아니라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하나만 해볼까요? 아직 안 왔어요.
1: 还没来.
0: 아아아 다 이성이죠. 하이메일라이 아니고 하이메일라이. 낮게 낮게 가는 연습하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재밌는 건 이 윗상자 한번 읽어볼게요.
1: 상.
0: 초급자분들은 보통 이걸 보자마자 어떤 걸 떠오르죠? 위를 떠오르죠.
1: 시다.
0: 아,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음흠. 일상생활에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음식이 아직 식탁에 안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되다.
0: 네.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1: 还没上.
0: 하면 됩니다. 저 옛날에 초급자 시절 때 한창 이걸 배웠었어요. 밖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출라이.
1: 还没出来.
0: 나오다가 나오다가 중국어로 출라이니까 제가 야심차게 불렀어요. 후엔 还没出来.
1: 요리 다리 다리로 걸어왔어요.
0: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 다 웃잖아요. 근데 엄청 저를 귀여워해줬어요. 그런 걸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还没出来 해도 문맥상 알아듣겠죠.
1: 可以的.
0: 네. 하지만 중국 진짜 로컬에선 샹을 쓴다는 거죠. 민망해라. 죄송합니다. 다 됩니다.
1: 不好意思.
0: 이런 발음은 사자성어처럼 그냥 빠르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1: 不好意思.
0: 不好意思. 좋아요. 이거 우리 왕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발음하셨지만 중국에 진짜 가시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不好意思가 안 들리고 不好意思. 이렇게 不好意思.
1: 오, 성쌤.
0: 네.
1: 其实你是中国人吧?
0: 아, 사실 너 중국인이지. 감사합니다. 이런 걸 이제 극찬이라고 하죠. 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 손님을 중국어로
1: 客人.
0: 객자를 쓰네요. 客人. 다소 좀.
1: 有点.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요 그다음 반삼성 요点. 아, 좀 어렵다.
1: 有点难.
0: 좀 빠르다.
1: 有点快.
0: 뒤에 보통 부정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운 뉘앙스가 온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약간 다소 이런 느낌이죠. 기다리다.
1: 等.
0: 잠깐만 기다리세요.
1: 等一下.
0: 혹은 두 번 써도 돼요. 동사를.
1: 等等.
0: 等等 이렇게 말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1: 多久.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셔야죠. 多久 안 됩니다. 多久. 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等을 앞에 씁니다.
1: 等多久?
0: 어순을 따지는 것보다 통째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等多久?
0: 그럼 우리가 배운 걸 사용해봐야죠.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후에, 等多久?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도와주다.
1: 빵.
0: A가 B를 도와주다. A, 빵, B.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요. A, 빵, B 다음에 동사가 또 오잖아요. 그럼 이 빵이 도와주다가 아니라 대신이란 말로 있어요. 내가 네 대신 사다 줄게. 한번 들어볼게요.
1: 我帮你买.
0: 이렇게 대신 사다 주는 거죠. 내가 네 대신 봐줄게.
1: 我帮你看.
0: 그렇죠. 재촉하다, 다그치다.
1: 催.
0: UI 사이에 애 잘 넣으세요. 추이 추이 하지 마시고 催. 요거 쓰임새는 이따 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하오. 비슷한 말로.
1: 行.
0: 行行行. 선생님 50억만 빌려주세요.
1: 行.
0: 감사합니다.
1: 50可以的.
0: 너무 大方하십니다. 역시 不行 안 된다. 大方이 뭐죠?
1: 大方.
0: 네, 쿨하다 엄청 이런 뜻이죠. 41페이지 오늘 대화 들어볼 텐데요. 보지 마시고 벌써 보신 분 계시나요?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오면 이치라이 티니샤.
2: 第五课. 我们的菜还没上。
3: 服务员,
2: 我们的菜还没上。不好意思，今天客人有点多。还要等多久？帮我们催一下，行吗？好，我去问一下。服务员，我们的菜还没上。不好意思。 今天客人有点多，还要等多久？帮我们催一下，行吗？好，我去问一下。
0: 여기요.
1: 부우연.
0: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요가 부엔이라 그래서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아, 길 좀 물어봐야 되겠다. 아, 여기요 부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1: 당연 부시.
0: 식당에서 쓰는 말입니다.
1: 네.
0: 그럴 땐 어떡하죠? 일상생활에서 길거리에서 여기요라고 할 때는 그냥
1: 징원.
0: 네, 징원. 아니면 그냥 이것도 괜찮아요. 니하오.
1: 예,可以的.
0: 네, 니하오. 안녕하세요. 여기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 아직 안 나왔어요.
1: 我们的菜还没上.
0: 우리의 요리 아직 안 올라왔다. 이게 직역이에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我们的菜还没上.
0: 일상생활에서는 덜을 안 써도 되죠. 我们菜还没上.
1: 네,
0: 괜찮습니다. 어, 죄송해요.
1: 不好意思.
0: 선생님, 조금 더 빠르게 해주세요.
1: 不好意思.
0: 선생님은 아무리 빨리 하셔도 너무나 표준적인 발음이네요. 정말.
1: 老师嘛.
0: 아, 리하이, 리하이. 들리시죠? 리하이. 오늘 서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이 좀 많네요.
1: 今天 客人有点多.
0: 자, 붙어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1: 今天客人有点多.
0: 그렇죠. 客人有点多. 有点. 얼화를 빼도 돼요. 빼면 근데 발음이 요디엔입니다.
1: 요디엔.
0: 좋아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죠?
1: 还要等多久?
0: 여기서 하이는 아직이란 말로 있지만 더의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야오는 여러분 원트 니드. 원하다,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쓰이려면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我要 필통, 我要 콜라, 我要 너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야오 뒤에 동사가 왔잖아요. 그럼 야오가 어려운 말로 조동사예요. 그럼 하려하다,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선 문맥상 해야 한다죠.
1: 그러니까,
0: 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문법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다섯 글자를 오자성어처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 还要等多久?
0: 네. 부담스러우시면 하이를 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 要等多久?
0: 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서 재촉을 좀 해주세요. 앞에 생략된 주어는 뭘까요? 하나, 둘, 셋.
1: 부우연.
0: 네, 부우연 당신 네가 되겠죠, 그죠? 너가 우리 대신 재촉 좀 해줘.
1: 你帮我们催一下.
0: 그렇죠. 여기서 催가 바로 재촉하다. 사실 재촉하다라고 외우시면은요 우리가 잘 못 사용해요. 이걸 덩어리째 암기하셔서 음식점 가셔가지고 잘 이제 음식이 안 나오잖아요. 어, 우리 대신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是的.
0: 그렇죠. 가능한가요?
1: 行吗?
0: 하오마 다 됩니다. 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1: 好.
0: 내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1: 我去问一下.
0: 동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我问一下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동사 연이어 두 개 붙는 것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밥 먹으러 가자.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여기도 지금 물어볼래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가 먼저 온 거죠. 밥 먹으러 가다.
1: 취취판.
0: 취취판. 네, 이렇게. 자, 눈 감고 다시 한번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어머, 이치라이팅이샤.
2: 服务员，我们的菜还没上。不好意思，今天客人有点多。还要等多久？帮我们催一下，行吗？好，我去问一下。服务员，我们的菜还没上。不好意思。 今天客人有点多，还要等多久？帮我们催一下，行吗？好，我去问一下。
0: EBS 초급 중.

0: 那个人多大?
1: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多大를 쓰면은요, 사람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왜 먼저 했냐면은 그 위에 게 조금 더 어려워서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집은 여기서 얼마나 머니? 여기 패턴 잡아드릴게요. A, 리, B, 위엔. A에서 B는 멀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EBS에서 우리 집은 멀어요. 해보겠습니다.
0: EBS 离我家很远。
1: 이렇게 간단하죠, 여러분? 그냥 패턴을 외우시면 됩니다. 너네 집에서 여기는 얼마나 멀어? 그러니까 뚜어가 많다가 아니에요. 뒤에 한 글자 형용사가 왔죠?
0: 你家离这儿多远？
1: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옷은 얼마나 비싸요?
0: 这件衣服多贵？
1: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네, 뚜어 코에 이렇게.
0: 嗯哼，还有电视剧里常常摇硬币里。
1: 아, TV 안에서.
0: 말해봐봐. 너나 얼마나 사랑해?
1: 아, 너나 얼마나 사랑해. 제가 와이프에게 매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0: 对吗? 你每天这样吗？
1: 네, 맨날 얘기하면 대답을 못 들어요.
0: 如果你想问的话，就
1: 네
0: 说你有多爱我。
1: 니요 투어 아이워. 자,
0: 嗯哼。
1: 재밌는 건 여기서 요를 쓰셨어요, 선생님. 그죠? 있을 유자. 근데 안 쓰시면 괜찮아요?
0: 也可以。
1: 니또 아이워 해도 괜찮습니다,
0: 嗯哼。
1: 여러분. 네, 괜찮아요. 不好意思. 네. 제가 저 지금 전국을 찔린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0: 자주 써요?
1: 자주 매일 쓴다니까요.
0: 오.
1: 네, 대답을 못 듣고 있다는 게 함정이죠. 죄송해요.
0: 不好意思.
1: 우리가 보통 기초 때 배우는 对不起보다는 조금 더 약한 느낌이 있고요.
0: 是的.
1: Excuse m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미안한데 나 돈이 없다요.
0: 不好意思,我没钱.
1: 不好意思 대신에 여기서 对不起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안해, 나네 이름 잊어버렸어. 이건 不好意思가 아닌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0: 不好意思,我忘了你的名字.
1: 이름 발음하실 때요, 민즈, 쌍지읒으로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즈, 이성경성, 지읒 느낌으로 민즈,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忘了,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문 단어들도 꼭 외우세요. 43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빵,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신이란 말도 있습니다. 도와주다는 말은 당연히 있고요. 너가 내 대신 복습을 해줘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나를 도와서 복습을 좀 해줘라. 근데 문맥상 대신은 아니겠네요. 复习는 복습이니까 같이 하는 거죠.
0: 是的，
1: 네, 보겠습니다.
0: 你帮我复习吧。
1: 니빵워 푸시 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사실 F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푸시 하시는 분도 많아요. 푸시. 사실 문맥상 알아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지만 1, 2, 3, 4할때4 발음은 나와야 됩니다. 푸시 기억하세요. 내가 니 대신 물건 찾는 거 도와줄게. 뭐 내가 니 대신 물건 찾아줄게. 다 됩니다.
0: 我帮你找东西。
1: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니找东西 기억하시고요. 내 대신 좀 물어봐 주라.
0: 帮我问一下。
1: 그렇죠. 내 대신 좀 물어봐 줘.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빵원 이샤. 자, 저를 대신해서 뜨거운 물한잔 갖다 줄수 있나요?
0: 帮我拿杯热水，行吗？
1: 热水는 직역하면 뜨거운 물이지만 의역하면은 따뜻한 물로도 해석이 됩니다,
0: 没
1: 여러분.
0: 错，中
1: 네.
0: 国人太爱喝热水了。
1: 많이 좋아하죠, 중국인들은.
0: 是
1: 네
0: 的。
1: 저는 热水는 목욕할 때만 씁니다.
0: 真的吗？
1: 저는 찬걸 좋아해가지고.
0: 我们夏天也喝热水。
1: 여름에도 드시죠.
0: 是的。
1: 심지어 맥주도 약간 상온에 보관된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가끔씩.
0: 而且有的时候我们喝热的可乐。
1: 아, 뜨거운 콜라.
0: 嗯哼。
1: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되네요.
0: 맛있어요.
1: 아,
0: 한번
1: 그렇죠.
0: 드셔보세요.
1: 아, 그들의 문화니까 저는 또 존중합니다. 네.
0: 네.
1: 하지만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가져오다, 들다, 가지고 가다, 다 됩니다. 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一起进入深化练习。
1: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다시 듣기 정말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만 쑥 듣고 지나가면은, 정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왕 잊어버릴 수
0: 对，
1: 있어요.
0: 会忘了。
1: 사실 이게 하루 분량으로 적지 않은 양이에요.
0: 是的，
1: 그렇죠. 그래서 월화수는 공부를 하고 목금토, 목요일은 월요일 거, 금요일은 화요일 거, 뭐 토요일은 수요일 거 복습을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0: 没错。
1: 좋습니다.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아.
0: 这里的人非常多。
1: 여기의 사람이라고 해석이 됐지만 사실 여기서 덜을 빼고 저리 人非常多 해도 괜찮죠?
0: 可以的。
1: 네, 회사에서 집까지.

0: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1: 从公司到家要多长时间?
0: 여기서 야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하다가 될수 있고요. 패턴이 있습니다. 종 A 따오 B, A부터 B까지.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2시부터 5시까지.
1: 从2点到5点.
0: 더 쉬운 걸로 갈까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1: 从这儿到那儿.
0: 이런 식으로요. 너 무슨 물건 사야 하니 혹은 사려 하니?
1: 你要买什么东西?
0: 그렇죠. 동사 앞에 있으니까 야오는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네가 나를 도와서 좀 봐줘. 혹은 네가 내 대신 좀 봐줘.
1: 你帮我看一下.
0: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对不起. 혹은 不好意思. 그리고 가장 센 겁니다.
1: 抱歉.
0: 생방송을 지각한 거예요.
1: 아.
0: 와, 그럼 对不起. 不好意思.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1: 抱歉도 안 될걸요?
0: 아, 그런가? 다음날 글을 볼수 없는 거죠, 그죠? 보통 두번 써요. 페이창도 빼시고요, 그냥, 抱歉, 抱歉, 이렇게. 네, 抱歉, 抱歉. 제대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하셔야죠.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그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팁 같은 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我们的菜还没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송건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5: 살 길이다.
4: 미안합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하셨다면 총 3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초급 때 배웠던
5: 对不起.
4: 네, 네 글자 지난 시간 배웠던
5: 不好意思.
4: 혹은
5: 抱歉.
4: 대단히 죄송합니다. 抱歉. 두 번 쓰기도 합니다. 연속해서.
5: 抱歉,抱歉.
4: 그렇죠. 우리 요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5: 我们的菜还没上.
4: 지금 왕 선생님과 함께 발음하신 거 맞죠?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제목 더 큰 사이즈 있나요?
5: 有没有大一号的?
4: 한국어로는 지금 있나요? 라고 했지만 중국어는 직역하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말을 했네요. 자, 어떤 단어들이 숨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나이 카인샤. 네, 옷 한 벌 할 때 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 개 제일 만만한 양사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 그만 쓸 수는 없습니다. 옷 한 벌 할 때 벌.
5: 젠.
4: 사건의 양사일 수도 있어요. 일, 사건 하나. 만나다와 발음이 똑같죠? 찐, 짜이 찐 할 때 찐과 발음이 똑같지만 엄연히 한자가 다릅니다. 옷 한 벌.
5: 이젠, 이후.
4: 이젠, 숫자 1이 2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뒤에가 4성이니까 숫자 1은 2성입니다. 이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젠 이게 아니라 한번 입어보다, 한번 시도해보다, 옷가게에서는 입어보다가 될 수도 있고 모자가게에서는 모자를 쓰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자, 시도하다 할 때 시자죠.

0: 시.
1: 발음만 들으면 입니다와 똑같아요. 그죠? 문맥상 파악하셔야죠. 한번 입어보세요.
0: 시一下.
1: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목걸이 가게에 왔어요.
0: 嗯哼.
1: 이거 쓸수 있잖아요. 그죠?
0: 可以的,
1: 네.
0: 시一下.
1: 시이샤. 이렇게. 앞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번 해봐도 되나요?
0: 可以试一下吗?
1: 이렇게 말이죠.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0: 可以试一下吗?
1: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이성, 可, 그 다음 반삼성, 可以. 可以试一下吗?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可以,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동사로서 할수 있다, 혹은 허락 관련, 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저도 아내에게 이거 해도 돼? 라고 할때 와이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不可以. 안 돼! 요번에 술좀 마시고 不可以! 이렇게 말을 합니다.
0: 对，我们上一课还学习了，行，
1: 아, 不行.
0: 对，가능하다，
1: 그렇죠.
0: 行，
1: 行.
0: 不行的话，不可以。
1: 그렇죠. 行吗? 같은 말로 可以吗?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0: 是的。
1: 좋은 지적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탈의실할 때 우리는 탈수 현상할 때 탈자를 생각하시는데 중국은 그 탈자가 보이지 않네요. 들어볼게요.
0: 试衣间。
1: 하나하나 볼까요? 시, 시도하다. 이는 옷, 이후 할 때, 그죠? 째는 뭐예요? 공간할 때가 아니죠.
0: 没错, 嗯哼.
1: 아, 옷을 시도해보는 공간. 재밌네요. 다시 들어볼게요.
0: 试衣间.
1: 시이젠, 좋아요. 어디 어디에 있다. 우와, 웬일로 쉬운 게 나왔어요.
0: 在.
1: 나 탈의실에 있어요. 하나, 둘, 셋.
0: 在试衣间.
1: 뭐 집어넣어서 할게요.
0: 我在试衣间.
1: 그렇죠. 방향, 오른쪽, 왼쪽 할때 쪽입니다.
0: 边.
1: 그렇죠. 지금 일성 체크돼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경성으로도 많이 발음해요.
0: 对的.
1: 오른쪽, 요边보다는
0: 右边,
1: 내려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작다,
0: 小,
1: 크다.
0: 大,
1: 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호수, 사이즈라고도 하죠? 네, 볼게요.
0: 号,
1: 자, 이 사이즈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를,
0: 大号,
1: 작은 사이즈는,
0: 小号,
1: 그렇죠.
0: 중간은요?
1: 쫑,
0: 对, 中号,
1: 네, 가운데 중자, 중국 할 때, 쫑하오. 저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샤오하오, 쫑하오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0: 一般都是大大号吗？
1: 따다하오, 2S
0: 特大号
1: 라지. 네. 진짜 근데 일상생활에서 지금 왕 선생님께서 농담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X 라지를 중국에서는 따다하오라고도 합니다.
0: 嗯哼,
1: 그죠?
0: 是吗？也说特大号吧。
1: 特다하오, 특대.
0: 嗯哼。
1: 네. 요메요 따다하오 이렇게 정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농담식으로. 네, 特다, 특별할 때그 특자를 함께 쓰시면 2X 라지가 될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
0: 稍等。
1: 이 샤오덩은요, 특성상 또 진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Please 집어넣어서
0: 请稍等。
1: 세 글자니까 삼자성어처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 샤오덩, 잠시만 기다리세요. 누구누구에게?
0: 给。
1: 그럼 맞춰보세요, 여러분. 너에게. 하나, 둘, 셋.
0: 给你。
1: 너가 먼저면 안 되죠. 네, 개인입니다. A가 B에게, A가 B니까 네가 뒤로 가야죠. 그렇죠. 가져오다도 되고, 들다도 되고, 지난 시간 예문에 숨어 있었는데 오늘 제대로 또 배울 수 있겠네요. 이 나는 뜻이 많아요, 정말. 그리고 한국어랑 같은 발음이에요. 나이샤.
0: 나.
1: 네, 나. 대화문 한번 들어볼게요. 보지 마시고요, 들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머니 이치 라이팅이샤.
2: 第6课，有没有大一号的？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3: 可以啊，试衣间在那边。
2: 这件有点小，有没有大一号的？
3: 有啊，您稍等，我给您拿。
2: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3: 可以呀，试衣间在那边。
2: 这件有点小，有没有大一号的？
3: 有啊，您稍等，我给您拿。
1: 네. 본문을 보지 말라고 했을 때 제 통제에 따라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서 들은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안 보고 들으면 더 귀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0: 是다.
1: 네. 이 옷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0: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1: 이 옷. 중국은 이 뭐뭐, 저 뭐뭐 할 때 양사와 함께 많이 씁니다. 그냥 저 이프 해도 되는데 굳이 쓰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1: 삼성이성, 我能, 아, 能이 무슨 뜻이죠? 할 수 있다. 당연히 같은 말로 可以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오, 가능하죠?
0: 可以啊.
1: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0: 试衣间在那边.
1: 시이젠, 시이젠 아니에요. 숫자 1이 아니라 여기서는 YI 발음, 시이 아니고 시이, 시이젠.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인 초급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성담의 일성이에요. 따자 이 발음을 따자, 막 사성이 일성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시이젠 확실하게 시이, 이를 확 올려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시이젠在那边 이런 식으로. 이 옷은 좀 작네요.
0: 这件有点小.
1: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인데 삼성이 세 개죠. 이럴 땐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오늘 여기서는 요디알 둘 다 이성입니다.
0: 有没有大一号的?
1: 네, 있어 없어 한 치수 더 큰 거요. 한 치수 더 큰 거 있나요?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겠습니까? 회화는 때로는 덩어리째 암기하셔야 됩니다. 통째로 암기하시죠. 요메요부터 들어볼게요.
0: 有没有大一号的?
1: 선생님 그럼 두 치수 더 큰 거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2호 하면 될까요?
0: 大两号的.
1: 네, 두 치수니까 둘을 쓰나 봐요. 량. 그럼 량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有没有大两号的?
1: 더까지 함께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는 뭐예요? 더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한 치수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 좋아요. 있고 말고요. 있어요.
0: 有啊.
1: 아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어기조사 말투입니다. 여. 여와 좀 더 신난 느낌이 있고 아 당연히 있지요 이런 말투인 거죠.
0: 是的.
1: 네,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您稍等.
1: 칭 집어넣어볼게요.
0: 您请稍等.
1: 이렇게 您 빼고 그냥 칭稍等 해도
0: 请稍等.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가져다 드릴게요.
0: 我给您拿.
1: 아이고, 이 와중에 삼성이성, 게이님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나는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의역이 될 수 있네요. 앞에 게이 때문에.
0: 是的.
1: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어퍼 포인트에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문맥에 따라서 이 나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취를 집어넣어 볼게요. 동생아, 니 취 나봐. 니 취 나봐. 문맥상 뭐겠습니까? 니가 가서 가져와 되겠죠. 야, 니가 와서 가져와. 니 라이 나봐. 니 라이 나봐 하면 니가 와서 가져가 되는 거죠, 선생님?
0: 是的.
1: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한국어랑 발음도 똑같고 말이죠. 나. 네, 나. 다시 한번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 팅이샤.
2: 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3: 可以啊. 试衣间在那边.
2: 这件有点小. 有没有大一号的?
3: 有啊,您稍等,我给您拿。这件衣服我能试一下吗? 可以啊,试衣间在那边。这件有点小,有没有?
2: 大一号的?
3: 有啊,您稍等,我给您拿。
1: EBS 초급 중국어 50페이지 어법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번 나왔던 단어인데 이렇게 어법에 넣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자주 쓰이고요. 한번 봐봐. 잠깐만 보자.
0: 看一下.
1: 잠깐만 기다리세요.
0: 等一下.
1: 그래요.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0: 问一下.
1: 네, 좋습니다. 이 이샤 뒤에도 대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샤 뒤에 무조건 마침표는 아니에요, 선생님. 그죠? 영화를 잠깐 볼까?
0: 看一下电影.
1: 이렇게 말이죠. 영화, 电影.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다 되는 조동사입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0: 可以.
1: 좋아요. 삼성이 두 개니까 앞에 可, 그 다음 반삼성, 可以. 뚝 떨어지는 센스 보여주시고요. 지금 가도 돼.

0: 现在可以走了.
1: 여기서는 거의 둘다 이성으로 바뀝니다. 이도 이성이에요. 왜요? 走.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앞에 두 개가 이성입니다. 거의 走. 거의 走. 이렇게. 또 엄청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얼른 체크하시고요. 走. 오유는 어예요. 조우가 아니라 走. 가다, 걷다 다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뒤에 러 보이시죠? 조동사와 러가 함께 쓰이면요, 완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상태 변화입니다. 지금 갈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0: 没错.
1: 꼭 기억하세요. 진짜 참가하다 중국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갑자기 생뚱맞죠? 참가하다.
0: 参加.
1: 그럼 거의 집어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거의 참가하러 발음 들어볼게요.
0: 可以参加了.
1: 청취자분들 해석해보세요. 하나, 둘, 셋.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상태 변화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법이었습니다. 박수 받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저 혼자 박수 치고 다 하네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허락 관련입니다.
0: 我可以坐这儿吗?
1: 주어부터 지금 삼성이 연달아 세 개죠? 이럴 때 我가 반삼성. 我 可以. 괜찮죠, 선생님?
0: 嗯哼,
1: 다시 들어.
0: 很棒.
1: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我可以坐这儿吗?
1: 我可以坐这儿吗? 여기 앉아도 될까요? 坐, 앉다. 잊지 마시고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다시 한번 나 예문 살펴보면서 머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一下. 네. 그는 손에 책을 들고 있다. 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他手里拿着书。
1: 손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냉장고에서 뭐좀 꺼내라고 할 때도,
0: 冰箱里。
1: 네, 이렇게 안이라는 말을 꼭 쓰거든요. 중국은 여기서 손 안에라고 할 때, 안, 리를 꼭 쓴다는 걸 예문을 통해서 암기하시고요. 삼성, 경성, 아하, 나이, 나이, 니먼, 쇼리. 이 발음을 떠오를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쇼리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手里。
1: 왜냐면 이 리가 삼성이에요, 원래. 그래서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그다음 반삼성. 니하오, 쇼리. 이런 발음이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경성 체크돼 있지만 사실 리는 삼성으로 우리가 체크를 마음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또 하나. 나죠. 동사 뒤에 저는 뭐예요? 뭐뭐한 채로입니다. 아, 든 채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他手里拿着书。
1: 나저슈 들고 있는 채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도와서 혹은 내 대신 핸드폰 좀 가져다 줘.
0: 帮我拿手机。
1: 나手机. 네. 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0: 我从钱包里拿钱给他。
1: 그러니까 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라고 할때 총땡땡 리가 꼭 필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뭐 꺼내라고 할 때도 총 냉장고 리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총,
0: 对,
1: 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0: 从冰箱里。
1: 맞아요. 총땡땡 리가 이 총이 보통 어디 어디에서 붙어 이렇게만 외우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냉장고에서 지갑에서 뭘 꺼낼 때 총땡땡 리를 기억해라. 어떤 거에 필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총 치엔바오리. 그래요. 나 물가 가지러 간다. 먼저 가야 될거 아니에요.
0: 我去拿水。
1: 그렇죠. 나 대신 가방을 좀 잠깐 들어줄래?
0: 帮我拿一下包。
1: 빵 워. 워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니까. 아아, 워 나. 이 발음 들려야 됩니다. 빵 워, 나, 이샤, 바오. 바오가 가방인가 봐요. 아, 돈이 중국어로?
0: 钱。
1: 그렇죠. 그에게 돈을 주다. 치엔게이 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一起进入深化练习。
1: 어우, 다른 날보다 선생님 문장이 좀긴것 같아요.
0: 是的，你写这一课的时候心情不好吗？
1: 이 교재 썼을 때 기분이 안 좋았네요.
0: 그래서 길게 썼나요？
1: 아, 맞았어요. 여러분께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루에 다못 외워요. 너무 많아요.
0: 对呀，这么长，
1: 길잖아요.
0: 都是你的错。
1: 자, 저의 잘못이래요.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어떻습니까?
0: 오, 这个可以。
1: 1번은 월요일, 2번은 화요일 체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양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해볼게요. 나이 바지 한번 입어보고 싶어.
0: 我想试一下这条裤子。
1: 긴 것들의 양사가 티아오예요. 뱀, 그리고 강,
0: 蛇，
1: 네,
0: 对。
1: 뱀, 그리고 강, 바지, 시냇물.

0: 다 됩니다, 여러분. 저것만 하지 마시고요. 쿠즈 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샹은 동사 앞에 있으면 하고 싶다죠? 우리 저기 가서 밥 먹어도 될까요?
1: 我们可以去那里吃饭吗?
0: 따라오고 계시죠? 한 번 더 해보시죠.
1: 我们可以去那里吃饭吗?
0: 나리 대신에 당연히 날 써도 괜찮습니다. 너 내 대신 저 컵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1: 你能帮我拿那个杯子吗?
0: 문맥상 나는 가져오다가 되겠네요. 컵, 베이즈 잊지 마시고요. 여기 신발 좀 비싸.
1: 这里的鞋有点贵.
0: 신발
1: 鞋
0: 비싸요. 꾸이가 아니라
1: 贵
0: UI 사이에 N 넣으셔야죠. 꾸이 좋아요. 있어 없어? 좀더싼 거? 이게 직역이에요. 좀더 저렴한 거 있나요?
1: 有没有便宜一点的?
0: 더는 여기서 것입니다. 싼 것. 좀싼 거. 비엔이디알더. 이디알 대신에 숫자를 빼고 그냥 비엔이디알더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디알은 좀이에요. 좀. 좀싼거 없나요? 할때 좀. 말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우. 이 페이지를 통해서 디아오, 쿠즈, 베이즈, 시에, 비엔이 이런 발음 꼭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有没有大一号的?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부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살다 보면은 신청서 같은 걸 작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말 그대로 이제 빈칸들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기입해서 전체 서류를 완성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영어로 이와 같이 작성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바로 fill out 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쓰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요. fill in 이라고

라고 하는 구동사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해드리면 어떤 빈칸을 채워놓고 거기에 단어를 넣는 건 fill in이라고 그래요. fill in the blank라고 하죠. 그래서 FIB라고 하잖아요. fill in the blank. 이것도 구동사입니다. 빈칸 하나를 채우는 건 fill in인데 빈칸을 여러 개다 채워서 서류 전체를 다 작성하다라고 할 때는 fill out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빈칸 하나는 fill in. 빈칸 여러 개를 해서 서류 전체는 fill out. 예문을 한번 볼게요. 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please fill out this form. 뭔가 신청할 때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그런 얘기죠. Please fill out this form. Fill out this form. form 자체는 채울 빈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체 다 완성하면 fill out이 되는 겁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Please fill out this form. Okay. paperwork 같은 그런 단어도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서류 작업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뭔가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죠. 뭐 지원서 양식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다 채우는데 1시간가량 걸렸다.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이렇게 paperwork 같은 단어가 목적으로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Fill out the paperwork. 자, 그 다음에 form을 또 넣어볼게요.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의문문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입니다. 아, 이거 서류 작성 제가 좀 혼자 하기가 힘든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Fill out this form.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걸 동명사로 잡아서 이번에는 문장 구조 자체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Filling out a tax form 하면 세금 신고 양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걸 말하죠. 뭐 연말정산을 한다든가 할때 하잖아요. 그걸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잘 보고 해야 되겠죠? 쉽지만은 않다.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구동사기 때문에 fill out, fill in 둘다 뒤쪽에 힘을 주고 자, 방금 전에 예문들을 그럼 이제 강세 가이드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신경을 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Please fill out this form. Fill out 이렇게 한 단어처럼 힘을 뒤에 주시고 fill out this form.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오케이, 마찬가지로 fill out the paperwork.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의문문으로.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그렇죠. So, filling out, ing가 붙어도 힘을 뒤에다 잘 주세요.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영작을 해보세요. 입영작 연습 시작할게요.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이 모든 서류를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다. It took me an hour to fill out the paperwork. 이 서류 작성하는 거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Can you help me fill out this form? 마지막. 세금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Filling out a tax form is not easy.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서류 작성을 하다에 해당하는 fill out 구동사를 연습을 잘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일상에서 잘 써보실 수 있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ᄀ 100, 100, 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평소보다 늦게까지 잘수 있어서 알람을 맞춰 놓지도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실수로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일어나는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일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동사 sleepin이라고 하면 의도성을 갖고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걸 묘사합니다. 반면에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해서 혹은 잠이 많아서 실수로 늦게 일어났다면 그럴 때는 wake up late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두 가지는 상당히 좀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는 의도성이 있었고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수로 늦게 일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구동사 sleep in 이것을 연습을 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늦잠 잔 거지만 의도성이 있었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요일마다 그런다고 한다면 평일과 뭐 토요일까지 계속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일요일만큼은 좀원 없이 늦게까지 잔다라고 하면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Sunday에 S를 붙이면 일요일마다 반복의 느낌이 살아나죠. 그래서 나는 일요일마다 늦잠을 자요. 즉 늦게까지 잠을 잔다라는 얘기죠. 실수로 늦잠 자는 게 아니라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당연히 강세는 뒤에 주고 sleep in 이렇게 연음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 식사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침 식사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가 보니까 벌써 조식 시간이 끝나서 놓친 게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일은 아침 먹지 말고 그냥 늦게까지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늦게 자는 바람에. 그래서 slept in은 의도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So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miss 자체도 의도성 있게 안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잤다 이게 더 맞을 겁니다. 늦잠 자서 아침 못 먹었다 보다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내일 너 오늘 새벽까지 일했으니까 늦게까지 자라 이럴 때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이럴 때이 sleep in 구동사가 없으면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Why don't you sleep until late? tomorrow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하고도 sleep in 하나로 다 처리가 되는데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좋죠. So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하면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내일 늦게까지 좀 자요. 이런 말. 그 다음에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아이들 오늘도 좀 늦게까지 자는 건가? 뭐 학교 안 가는 날이 연속해서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방학 때 계속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Sleeping in again. 이것도 ing지만 뒤에다 힘을 주고 또 아이들 늦잠 자는 건가? 이렇게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Sleeping in again. 이내 힘을 이럴 때도 주는 게 맞겠죠. 자, 강세 가이드 좀 해드릴게요. 이내 힘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 P가 경화돼서 bin 이런 식으로 연음됩니다.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Sleep in on Sundays.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그다음에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Slept in. Slept in. T가 경화돼서 din 이렇게 되죠.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그다음에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Sleep in tomorrow. 이렇게 이네임 주고 P가 경화돼서 sleep in tomorrow. 그 다음에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Sleeping in again? In again? 이내 힘을 그렇게 주겠죠? 뒤에 again과 붙여서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In again?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좋네요. 자, 이 병작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요일에는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sleep in on Sundays. 네, sleep in 잘 써보시고요. 자,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잤다. We missed breakfast because we slept in. Okay. 내일 늦게까지 잠을 자지 그러니 Why don't you sleep in tomorrow? 애들 또 늦잠 자고 있는 거야?

Are the kids sleeping in again? Sleeping in again?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일부러 늦게까지 잠을 자다에 해당하는 sleep in 그 동사 연습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목소리)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잠을 못 자서 너무 졸린 상태에서 깜빡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여러분은 하시나요? 자, 바로 이럴 때만 쓰는 특화되어 있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뜻 외에는 다른 뜻이 거의 없기에 자, 깜빡 졸다는 하나로 딱 알아두시고 쓰시면 되고 이거를 만약에 잘 익혀놓지 않으면 이 졸다라는 말 자체를 영어로 하기가 되게 쉽진 않습니다. Doze off, doze off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off에 힘을 줘야겠죠? Doze off, doze off.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잠들었다든가 책을 보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럴 때 doze off입니다. 혹은 너무 지루해서 수업 중에 졸았다. 그럴 때도 doze off고요. 자, 예문을 몇 개 드려볼게요. 야, 영화 보다가 나 잠들었잖아. I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While watching the movie. 영화 보다가 뭐 소파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쵸? 혹은 뭐 영화관에서 잠들 수도 있겠죠? I dozed off, 과거형,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그 다음에 난 지하철에서 자주 졸아. 그쵸? 만약에 이제 앉아서 먼 길을 가야 돼요. 한 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조는 경우 많아.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그러면 앞에는 이제 영화 보다가 해서 while watching이 들어왔고 여기는 on the subway. 그러면 지하철에서 지하철 이제 탄 상태로 잠이 든다는 얘기죠. 자, 깜빡 존다 이렇게 often doze off 습관처럼 쓰셔도 되고 묘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나 오늘 졸려서 계속 꾸벅꾸벅 졸았다 그럴 때도 I kept dozing off in class. I kept dozing off in class. Keep 동사랑 쓰이면 계속해서 졸았다는 얘기죠. Keep dozing off. 자, 과거형으로 kept dozing off니까. 야, 오늘 나 수업 시간에 졸려서 죽는 줄 알았다. One more time. I kept dozing off in class. 그 다음에 I tried my best not to doze off. 어제 밤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뭐 잠을 좀 설치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수업이어가지고 절대 이렇게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뭐 중요한 회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럴 때 I tried my best. 최선을 다했죠? Not to doze off. Not to doze off. 그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 문장들을 그럼 힘을 얻어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off에 힘을 줘야겠죠? 첫 번째 문장. I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I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I kept dozing off in class. I kept dozing off in class. Dozing off. Dozing off. 힘을 뒤에다 잘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부정문 들어간 I tried my best not to doze off. 나한테도 힘 주고 Not to doze off. Not to doze off. I tried my best not to doze off. Not to doze off.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doze off 이용해서 영작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나 영화 보다가 깜빡 잠들어 버렸어. I dozed off while watching the movie. 나 지하철에서 깜빡 조는 경우가 많아. I often doze off on the subway. 나 수업 중에 계속 꾸벅꾸벅 졸았어. I kept dozing off in class. 난 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I tried my best not to doze off.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깜빡 졸다라고 할때꼭 기억해서 써야 되는 doze off라고 하는 구동사를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해서 유용하게 그 상황에 맞게 쓰시길 바래요. Good job, everyone. 콕콕콕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인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구동사 하나를 쓰면 상당히 유용하게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get together라는 말입니다. 이걸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못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원어민들한테 이걸 얼마나 자주 쓰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자주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런 식으로 제안할 때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구동사는 바로 이 get together라는 구동사인데 한자리에 모인다의 의미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가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자료 같은 걸 취합한다든가 한데 모아서 정리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땐 뒤에 목적어가 붙겠죠. 이거 예문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일단 한자리에 모이다 그부터 연습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에 저녁 함께 먹기 위해서 모이자라고 한다면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저녁 한번 같이 먹기 위해서 모이자는 얘기입니다. 한 자리에. 그렇죠? Let's get together. 마찬가지로 구동사니까 together 그쪽에 힘을 더 줘야 돼요.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For dinner this weekend.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고.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 언제 한번 얼굴 다 같이 보자. 그럴 때 Let's get together sometime.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 문장은 지금 바로 통한 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 한번 모여요? 어때요? 그럴 때. Let's get together sometime.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다의 뜻으로 많이 써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뒤에 목적어를 받으면 한 대 모아서 정리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서류나 자료 같은 걸 정리할 때 많이 써요. 회의 준비를 위해서 모든 문서를 좀 정리하고 있다. 즉,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다. 이런 의미로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그럼 회의를 위해서 모든 서류를 이렇게 한 대 모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취합해서 정리하다. 어디 여행이나 캠핑 같은 거 갈 때 챙길 게 많잖아요. 그럴 때도 씁니다.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이라고 하면 캠핑 여행을 갈 예정인데 거기 갈 때 필요한 물품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취합해서 정리해야 된다.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자, get together 다음에 all the documents, some supplies 이런 게 들어가면 모은다는 얘기죠. 정리해서 모으다 혹은 모아서 정리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이는 건 그냥 get together 다음에 뭐가 안 오지만 뒤에 뭐가 오면 모아서 정리한다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에 힘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Together 쪽에 힘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그 다음에 Let's get together sometime. Hey, let's get together sometime. Let's get together sometime. 언제 한번 우리 시간 내서 모여요. 그런 말 잘 그대로 가져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Okay.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네, 이렇게. 자, 입영작 연습 마지막으로 복습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저녁 함께 먹기 위해서 모이자. Let's get together for dinner this weekend. 그 다음, 우리 언제 한번 모이는 거 어때? Let's get together sometime. Alright? 세 번째, 난 회의를 위해서 모든 문서를 모아서 정리하고 있다. I'm getting together all the documents for the meeting.

0: 우리는 캠핑을 가기 위한 물품을 준비해야 된다. We need to get together some supplies for the camping trip.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get together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모이다의 의미, 그리고 한데 모아서 정리하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ction English. Oh, I feel for you. Oh, I feel for you. Oh, man, I feel for you. I feel for you. 너를 위해서 느끼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I feel for you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상대방이 힘든 일이나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공감하고 위로하는 표현이에요. 정말 안 됐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정말 이렇게 위로하는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 영어로 진심으로 공감해. 정말 안타깝다. 어떡해요. I feel for you. I feel for you. 정말 위로할 때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위로하고 싶을 때 꼭 이 표현 쓰세요. I feel for you. I feel for you. 또는 Oh, I'm so sorry. I feel for you. I'm so sorry. I feel for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I feel for you. For example, Oh, Iris, I got into an accident yesterday. Oh, it's so painful. I got into a car accident yesterday. 나 어제 교통사고 났어. Oh, you, you, you, you. 너무 안 됐다. 괜찮아? I feel for you. I hope you're okay. Are you okay? 너무나 안 됐다. 마음이 아프다. I feel for you. Another example. We had to cancel our wedding due to financial issues. Wow, that's really sad. We had to cancel our wedding due to financial issues. 재정 문제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해야만 했어요. We had to cancel our wedding because of 그 이유로 due to 어떤 이유냐? Financial issues. 재정 문제 때문에. 네, 돈 문제 때문에 결혼식 취소하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아,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안 됐다. I feel for you. I feel for you. That must have been a tough decision. Man, that must have been a tough, tough decision. Very difficult decision. 정말 힘든 결정이었겠다 라는 표현이죠. must have.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must have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느꼈을 것 같다. 약간 공감하고 위로하는 표현이거든요. Oh, that must have been painful. That must have been difficult. 네, that must have been a tough decision. 정말 힘든 결정이었겠다 라는 표현이죠. I feel for you. Next one. I didn't get the promotion I was hoping for. I didn't get the promotion I was hoping for. 내가 원했던 승진을 못했어. 뭐 지난달에 승진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을 못했다. You, you, you. 네, I didn't get the promotion I was hoping for. Man, I'm so sorry. 진심으로 공감해. I feel for you. 나 그 느낌 알아. 느낌 아니까. I didn't get promoted either. 나도 승진 못했거든. 나 그 느낌 알아. 딱 그 편이에요. I feel for you. I know how you feel. I feel the same. I feel for you. 정말 안 됐다. 나 그 느낌 알거든. 나도 승진 못했거든. 이런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The airline lost my luggage on my vacation. The airline lost my luggage on my vacation. 항공사가 내 여행짐을, 내 캐리어 등등등을 다 잃어버렸어요. The airline lost my luggage. Luggage, L-U-G-G-A-G-E. Luggage. 짐을 다 luggage라고 표현해요. They lost my luggage on my vacation. 여행하러 갔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정말 안 됐다. I feel for you. I feel for you. I'm so sorry. I feel for you. That's such a hassle to deal with. That is such a hassle to deal with. 정말 귀찮습니다.

Reaction English. I'm here for you. I'm always here for you. Oh, don't worry.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딱 이 문장만 들으면 나는 너랑 같이 있어. 이런 뜻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I'm here for you를 쓸까요? 뭐 이렇게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I'm here for you 하면 주로 이제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너의 곁에 있어. 너가 힘들 때, 그렇죠? 슬플 때, 불안해할 때 안정감을 줄게. 든든하게 옆에 있어 줄게. 언제든지 의지해도 돼. 내가 너가 힘들 때 위로해 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나 필요하면 나 언제든지 옆에 있어. I'm always here for you. 또는 그냥 I'm here for you. You can ask for help anytime. 지금 힘들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뭐든지 다 부탁해도 괜찮아.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anytime. 또는 always. I'm here for you always. 연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I love you 다음으로 Oh baby,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alway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I'm here for you. For example, you know, I'm so sad. I feel like I'm failing at everything. I feel like I'm failing at everything. 나 모든 걸 실패할 것 같아. 다 뭐 되는 게 없어. 뭘 해도 다 실패하는 느낌이야. I feel like I'm failing at everything. Oh, now, now, now. You'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I'm here for you. 내가 너 옆에 있잖아. 곁에 있잖아. 곁에 있을게 있잖아. 똑같은 이게 현재형, 미래형으로 같이 써요. I'm here for you and we'll figure it out together. We will figure it out together. 함께 같이 해결해 나아가자 라는 뜻으로 I'm here for you. We will figure it out together. Let's work on it together, okay? One more time. I feel like I'm failing at everything. Oh, you're not alone. I'm here for you. And we'll figure it out together. Figure it out. 해결하다. Figure it out together.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 라는 뜻이죠. I'm here for you. Next. Oh, I'm scared about the surgery tomorrow. I'm scared about the surgery tomorrow. 내일 수술이 너무 무서워요.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I'm scared about the surgery tomorrow. 수술, surgery, S-U-R-G-E-R-Y. Scared, 무섭다, 두렵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0: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나는 뭐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할 때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렇게 참 많이 했지만 하지 않으려고 뭐뭐를 해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부정 명령문을 알아볼까 합니다. 즉, to 부정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문장의 부정형을 만드는 건데, 자, 부정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not, not, not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할 때 not 이런 식으로 말하는 표현도 있어요. 자, 이 not이 들어가서 부정 명령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세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조심하세요 라는 말은 워낙에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Be careful. Be careful. 제가요, 그 어린 아이들을 자녀로 두신 그 부모님들을 위한 영어 표현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be careful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런 말들은 영어로 하고 싶어요 라는 어머님, 아버님 많이 계시죠. 자,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조심해라 라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 놔! 놔! 이런 말 있죠. 애들이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뭐든지 놔야지! 놔! 이런 말. 자, 그 중에 하나는 그래서 be careful, 조심해. 또 하나는 let go, 놔! Let go.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공감되는 분들 많이 쓰죠? 자, 그 중에 하나, 조심하세요. Be careful. 그런데,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명령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Be careful. 다음에, 하지 않도록이라고 한다면, not to로 연결하면 됩니다. 소음을 내다. 라는 말이 그 뒤에 오는 거죠. Make a noise. Make a noise. 라고 하게 돼요. 우리가 콘서트 현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소리 질러 할 때 make some noise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마 우리나라 팝스타들이 가장 잘 아는 영어 중에 하나가 make some noise, put your hands up 이거 아닐까요? 자, make a noise 하면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다라는 건데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make a noise 라고 합니다. 제가 살짝 응용해 볼까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be careful,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하지 않도록, not to, 깨뜨리는 거, break, 아무것도, anything. Be careful not to break anything. Be careful not to break anything. 자, 무슨 뭐 유리 공예품 가게에 갔는데 조금만 잘못 움직였다가는 거기 전시해 놓은 유리 공예품이 떨어져 깨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be careful not to break an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요즘 날씨가 좀 이런데 우리 아프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세요 라고 한다면 be careful not to 아프다, get sick. 자,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되다, get sick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Be careful not to get sick. 어떠세요? 이렇게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용해서 뭐뭐 하지 않도록 not to로 이어서 말하면 된다는 거 간단하죠. 자, 이번엔 이거 어떨까요? 저는 조심조심 살살 걸어요. 왜? 그를 깨우지 않으려고 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명령문은 아니지만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쓰인 not to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조심조심 걸어요. I walk carefully. 혹은 조심조심 걸으세요 한다면 walk carefull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not to 그를 깨우다, wake him 하시면 됩니다. walk carefully not to wake him. 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라. 이런 명령문도 될 수 있겠군요.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다음에 안토록, not to로 연결해서 뭐뭐 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make a noise.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세요. Be careful not to break anything. 자, 여기까지 많이 연습하세요. Have a good day. Bye-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헬로우 에브리원, 웰컴 백 투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저는요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 누가 이렇게 끊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책을, 재밌는 책을, 특히 만화책을 읽는 것도 참 좋아해요. 여러분은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자, 뭐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참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좋아하는 건 like 라고 하게 되는데, I like you, 나 너 좋아해. I like ice cream, I like vanilla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특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적에도 이렇게 I like 라고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뭐 하기를 좋아해요 라고 할 땐 조금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I like 다음에 뭐뭐 하기를 뭔가 동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I like talk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의 연결고리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to 부정사의 명사형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요. to 부정사, to 하고 동사 원형이 만나서 만드는 것이 바로 to 부정사죠. 노래하는 것 하면 to sing, 바라보는 것 to watch, 도와주는 것 to help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이 부정사를 만들면 되는데, 이 to 부정사의 명사형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든지 뭐뭐 하는 것이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명사형인 것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전 문장 이제 드려볼게요. 나는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나는 좋아해요. I like.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것. To sing. 이렇게 이어붙이면 됩니다. 나는 좋아해요. 뭘요? 노래 부르는 것을. To sing. 아시겠죠? I like to sing.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오래된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Old songs. 아하. I like to sing old songs. Not new songs, but old songs 라고 해서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뭐 인기 많은 그런 뭐 우리나라의 그 고전 가요, 전통 가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는 특히 옛날에 그 뭐 그 무너진 사랑 타바 뭐 이런 노래 잘 불러요. 자, 이렇게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I like to sing old songs.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Do you like to sing old songs too? 자, 이건 또 어떨까요? 나는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EBS TV를 통해서도 이 주말에 그 오래된 영화를 낮에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말 인기 많죠. 자, 이런 거. I like, 그 다음에 보다, watch, 보는 것, to watch. I like to watch old movies. I like to watch old movi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옛날 영화들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I like to watch old movies. 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한다면 I like 다음에 돕는 것 to help 다른 사람들 others 라고 합니다. I like to help others. I like to help others. 이렇게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뭐뭐 하기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해요. 라는 문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원해요. I want. I want. 자, 아까는 나는 좋아해요. I like. I like. 이번에는 나는 원해요. I want. 그 다음에 역시 뭐뭐 하는 것을 이어 붙일 수가 있는데 춤추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I want to dance. 근데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춤을 잘 추기를 원해요. 아하, 뒤에 well 붙이면 되겠군요. I want to dance well 하면 나는 춤을 잘 추고 싶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엔 나는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나는 원해요. I want 여행하는 것. To travel. To travel. 네, 어디로? 해외로. Overseas. Overseas. 자, 이런 단어도 함께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Overseas. 해외로. 라는 뜻이에요. 자, 쭉 이어보면 I want to travel oversea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나는 원해요. 여행하는 것을. To travel. 투 부정사의 명사형이 잘 쓰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해요. 나는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이렇게 뭐뭐 하기를 투 부정사의 명사형을 알아봤습니다. 나는 오래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죠. I like to sing old songs. 나는 춤을 잘 췄으면 좋겠어요. 춤잘 추기를 원해요. I want to dance well.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이 연습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바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그 있잖아요. 왜 요즘엔 잘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딱 얘기해 줄 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어,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탁 가리키면서 그거야말로 이겁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자, 우리말도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듯이 영어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 식이 있더라고요.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말이죠. 라는 것부터 먼저 말해요. That's 그것이요. That is That's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거라고 해서 What I want로 이어지게 됩니다. That's what I want. 어떤 물건을 가리켜서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라고 말할 적에도 What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것, 영어로 What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쨌든 That's what I want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겁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That is the thing 이라는 하나의 문장과 자 그것이 어떤 것입니다. That is the thing.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 I want that. 나는 그것을 원해요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장 이 두 개가 구궁 합쳐져서 도킹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그것이라는 말이 겹쳐지게 되잖아요. 저것은 어떤 겁니다라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 겁니다라는 것이 겹쳐지는 것처럼 영어로도 겹치는 것을 좀 빼고 하나로 간단히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That's the thing I want that 라고 하는 것에서 짜잔! What이 연결이 되어서 That's what

I want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저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요. 라고 따로 말할 것을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that's what I want가 됩니다.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말할 적에는 이렇게 what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게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적에는 what이 아닌 who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바로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자, 라고 말해보자면 아, that is 혹은 that's 마찬가지로 말한 다음에 who 그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 I told you about. That is who I told you about.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that is the person. 그게 그 사람입니다. That is the person.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 I told you about that person.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다. I told you about that person. 자, 이두 문장이 구궁 하고 합쳐진 것이 됩니다. 이때 the person 자꾸 겹쳐지죠? 하나를 빼고 이것을 그 대신 who로 바꿔서 연결의 한 문장으로 말한 것이 되는 거죠. That is who I told you about. 이렇게요. 자,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바로 저게 내가 너에게 말했던 바로 그거야 라고 한다면 That is the thing 하고 I told you about that thing 하고 이두 개의 문장을 합친 형태로 That is what I told you about. That is what I told you about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조금 복잡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문장을 두 개로 만들었다가 이걸 뭐 하나 생략하고 연결하고 what일지 who일지 또 결정해야 되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게 그거라니까 라고 할 적엔 that's what 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게 그 사람이라니까 라고 할땐 that's who 라고 시작한다라고 패턴처럼 익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바로 그게 그거라니까요. That's what.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사람이라니까. That's who I told you about. That's who I told you about. 아시겠죠?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것만 구별해 보세요. 많이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unday, the 14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From watermelons and mangoes to chocolate and pistachio, well, the options for Pat Bing Su are endless, and summer is the absolute perfect time for it. So why not take a moment today to reward yourself with some Pat Bing Su with your favorite topping? 자,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방송됐던 내용 중 주요 자료를 선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주말 프로그램인데요. 1부는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됐었던 idiom 패키지를 음악과 함께 복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2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욕타임스 기사 코너 News Coverage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Special 한 일요일 모닝 스페셜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월요일에 방송됐던 idiom package 만나볼게요. Let's listen to the first idiom of the week. 이번 idiom은 to wine and dine입니다. 대접하다의 뜻이 있는데요.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주말에 쉐인쌤이 아주 중요한 기념일을 잊어버려서 여자친구랑 지금 좀 사이가 삐걱한 그런 상황입니다. Let's have a look. Idiom package, wine and dine. 'Morning, Shane.
1: Hey, Sue.
0: Wow, someone sounds excited.

다음 idiom package로 가볼까요? Let's continue with the next idiom. 이번 idiom은 head in the clouds, 허황된 생각을 하다인데요. Karen 쌤과 저는 요새 시청하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0: 보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unday the 14th of June. I'm your host, Choi Soo-jin.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start off with the Bee Gees. Don't forget to remember.